0: 거고요.
1: 반대로 대각선 BD에 의해서 ABD 또는 BCD가 생길 텐데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ABC든 BCD든 CDA든 DAP든 이네 개의 삼각형은 정확하게 평행사 변형 넓이의 절반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듯하죠. 왜죠? 대각선이 만들어진다면요.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뭐가 된다? 합동이 됐습니다. 합동. 그러니까 넓이도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대각선을 하나만 보자는 게 아니라 이번엔 두개다 보자 이거예요. AC도 보고, BD도 그려보고, AC와 BD를 동시에 그렸더니 삼각형이 몇개 생긴다? 하나, 둘, 셋, 넷. 네개 생기는데 이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ABO와 BCO, CDO, DAO 이네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다 넓이가 같고 정확하게 평행사 변형 넓이를 4등분한다라는 거죠. 얘 또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이 ABD 요것만 AO가 반으로 나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얘네 둘이 합동이냐? 합동은 아니에요. 합동은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요렇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높이도 둘다 같죠. 즉 밑변 길이 같고 높이가 같네. 아, 넓이가 같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쭉 이야기하면은 결국 이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넓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얘 2번입니다. 2번의 별표. 이번에 별표를 딱 해주면요. 여기까지 뭐 대각선이니까 뭐 합동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평행선 밑변 높이 같으니까 같을 거다. 뭔가 예측은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 점, ABCD 이 사각형 내에 아무 데나 점을 탁 찍어요. 그 다음에 P랑 A랑 이어주고 B랑 이어주고 C랑 이어주고 D랑 이어줬대요. 그냥 아무 데나 점을 탁 찍은 다음에 이게 네 꼭지점으로 선만 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기는 도형, 네 개의 도형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PAB와 PCD의 합은요, 정확하게 PAD, PBC의 합과 같대요. 즉, 빨간 부분 두개 더한 게 파란 부분 두개 더한 거랑 값이 일치하더라. 근데 그 일치가 심지어 어떻게 일치하냐면 평행사 변형 넓이의 절반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 데나 막 찍어요. 여기다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되고,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찍고, 네 꼭지점까지만 이어준다면, 마주보고 있는 그 넓이의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설명을 또 필요하겠죠? 왜? 당연해 보이지 않는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P를 지나고, AD와 평행선을 하나, 싹 그어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AB와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싹 그어줘요. 그럼 여기서 힌트.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도 같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도 같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도 같아집니다. 왜냐? 각각이 다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이 1번, 1번, 2번, 2번, 3번, 4번, 4번, 4번 각각의 삼각형끼리 서로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도 보면은 1, 2, 3, 4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빨간색들도 1, 2, 3, 4의 합으로 이루어지니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두 개의 합이 정확하게 평행사 변형 넓이의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뭔가 설명은 엄청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 문제는 간단해요. 어떻게 나오길래 간단하다 할까요? 자, 1번. 평행사 변형 ABCD의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뭐야? 방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 삼각형 BCD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 BD로 이에 나눠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형 ABCD 넓이의 몇 배다?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6제곱센티미터의 절반, 2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해요. 뭐 서술형 쓴다면 요 정도만 써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이번에는 반대로 좋네요. 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D의 넓이를 25제곱센티미터로 줬을 때, 그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얼마냐? 그럼 여기가 절반이니까 둘이 합동이에요. 그럼 여기도 25가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두 배인 5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제 말이 맞죠? 간단합니다. 자, 6번. 이번에는 두 대각선의 교점 O를 정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만, AOD, 하나만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줬어요. 그럼 ABCD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줬는데, 뭐 당연히 방금 외웠지만 4개 다 같대요. 그럼 80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 친구를 마주했다 생각하면요. 여기서 ODA랑 정확하게 넓이가 일치하는 애는요, 이제 OBC가 있어요. 둘은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여기가 20이라면 여기도 20제곱센치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은, 여기가 20, 20인 거 알겠어. 그럼 40이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구하지? 즉, OAB의 넓이는 여기가 20이 맞을까? 의심은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알고 있지만, OD와 OB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삼각형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20이라면 여기도 2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얘와 마주보고 있는 OCD도 20이 돼야 됩니다. 주장할 수 있겠죠. 즉, 최종적으로 정답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0 곱하기 4, 8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뭐 그냥 바로 외워서 4배입니다 하지 말고요. 하나씩 이유를 천천히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7번. 자, 이제 임의의 점이 나왔어요. 임의의 점에서 이 평행사변형 ABCD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라고 줬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색칠한 부분 PAB와 PCD를 더하면 그게 정확하게 어디랑 일치하냐면 PDA, PBC 합과 일치하고요. 이 마주보고 있는 것의 넓이의 합은 결국에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되더라. 즉 30제곱센티미터입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유 말씀드렸죠. P를 지나는 평행선, 요 AD와 평행한 평행선, 그 다음에 AB와 평행한 평행선 그어주면 요각 부분의 넓이가 전부 같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얘도 ABCD가 70인데요. PBC 여기가 10이래요. 그러면은 PAD의 넓이는 얼마냐? 뭐 고민할 거 없이 얘랑 얘를 더하면 70의 절반이 35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 PBC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엔 PAD의 넓이는 몇이 된다? 35 빼기 10, 2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10번. 얘도 마찬가지로, PDA는 13, PAB는 18, PBC는 25일 때 PCD는 얼마인가요? 모르죠. 이 사각형 넓이를 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계속 똑같은 거 나오듯이 임의의 점에 대해서 PAD와 PBC를 합하면 38인데 얘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PCD와
PAB를 합한 게 38이 나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18, 38이니까 여기는 20제곱센티미터여야 합해서 38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11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자, PAP와 PCD 넓이의 합. 얘와 얘 더했더니 36이래요. 근데 PBC가 2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부분은 36 빼기 20 해서 아, 16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똑같은 거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서 할만하죠. P에 대해서 PAB와 PCD 넓이 합이 여기 두개 했더니, 오케이. 여기가 35래요. 그러면 이번엔 여기 둘중 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의 넓이가 얼만데? 반대로 이야기하라는 소리죠. 반대로. 여기 두 개가 35라면 사각형은 이거에 정확하게 딱두 배. 즉, 사각형 ABCD의 넓이는 35의 두 배인 7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배우고 있는지 반복 체크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 건데, 계속 똑같은 거예요. PAB는 24고요. 그 다음에 PCD는 10, PDA가 9. 그럼 PBC는 몇인가요? 하고 봤더니, PBC랑 PAD의 합이요. PAB와 PCD의 합과 같아야 돼요. 즉, 우리가 원하는 PBC 넓이에 9를 더한 게 34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PBC 넓이는 몇이 된다? 25가 되는 거고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죠. 우와. 자, 실력 체크. 그림이 이번에 갑자기 평행사 변형 두 개로 붙으니까. 자, 평행사 변형 ABCD에서 이 AD와 BC의 중점을 각각 EF라고 하고요. 각각의 사각형에 대해서 대각선의 교점 P, 대각선의 교점 Q라고 하자. ABCD 이 전체 넓이가 48이라고 하면요. 이 가운데 생기는 이 도형의 넓이는 몇인가? 이 도형의 넓이, 분명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각각의 일단 사각형이 우리는 뭐가 될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각형 ABFE, EFCT 이 친구들이 뭐가 되냐? 아, 이거 평행사 변형 같은데요. 평행사 변형. 그렇죠? 평행사 변형이 될것 같다. 그러면은 평행사 변형이 됨만 확인하면요. 요거 넓이 전부 같았어요. 그다음 여기 넓이 전부 같았어요. 그러면은 48이니까 요 하나당 24, 여기 하나 넓이가 6, 여기도 6 더하면 정답 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데, 여기가 왜 평행사 변형이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AP와 EF가 길이가 같은지 몰라요. 근데 얘가 평행사 변형이 되는 이유는 원래 평행했는데 길이까지 같대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길이까지 같은 사각형은 뭐가 된다? 평행사 변형이 된다. 오케이, 이거 평행사 변형 맞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사 변형이 맞더라. 그래서 정답은 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서술형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지어볼 건데요. 자, 그림부터 복잡하죠. A, B, D, B, C, E 큰 거. 그다음에 A, C, F가 정삼각형이에요. 일단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여기 길이 같고요. 여기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같고. 그 상태에서 BAC가 105도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 DEF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이 DEF의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DEF를 포함하고 있는 요 사각형이 뭐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평행사 변형 배우고 있으니까 얘가 평행사 변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DEF 각 크기는 여기 DAF랑 똑같을 거고요. 여기는 105도,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60도. 그럼 여기도 60도. 그럼 60, 60, 120에 225니까 아, 여기 360도에서 빼주면 135도가 될것 같아. 여기가 135도니까 여기도 135도 될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주장의 모든 시작은
얘가 평행사변형이다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왜 평행사변형이 될까? 그 고민을 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D, E, A, F, E, 얘가 평행사변형이 진짜 될까? 그거를 하라고 뭘준 거예요? 정삼각형도 준 거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될 건지 확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각을 구하는 거니까 각의 크기가 같다는 못 쓰겠죠. 그러면은 대변의 길이가 같다. 즉, AD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은지 보면 되고, 또 AF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은지 보면 돼요. 뭘 통해서? 정삼각형을 가지고 합동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랑 같아요. 이것도 볼 거고요. 여기 길이랑 같아요를 볼 건데, 그걸 뭐, 어떤 걸 통해서 볼 거냐면, 이 ABC라는 삼각형과 DBE라는 삼각형, 또 FEC라는 요 삼각형, 세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다 합동이 된대요.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동이지? 하고 보니까, 자, 60도에서 같은 부분 제외하고, 여기 나머지 부분. 60도에서 같은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각 하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정삼각형이라서 길이가 같고, 여기와 여기도 정삼각형이라서 길이가 같으니까, 두변 사이에 끼인각, 두변 사이에 끼인각, SAS 합동. 따라서,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길이 같네? 하나의 대변은 찾았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해결해 준다면, AD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다. 오케이. 평행사변형. 그럼 뭐다? DAF의 각의 크기 135도로 구했으니까 대각의 크기 같아요. 135도. 이렇게 설명을 가야 됩니다. 이거를 서술형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다시고 삼각형 ABC랑 DBE에서 합동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같고요. 여기 같고요. 요 나머지는 60도 빼기 요 사이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SAS 합동. 즉, 여기랑 길이 같은데, 그럼 여기랑 여기 길이 같더라. 오케이. D랑 AF.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 이유도. 그럼 최종적으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고, 대각의 크기 같으니까 135도, 135도 구해낼 수 있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죠. 좀 빠르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봤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과 고난도 표현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영단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새로운 파트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유닛 3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음 시간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힘내세요.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단어 공부 별거 아니다. 우리 주제별로 한번 묶어서 보자. 뭐에 대한 주제? Thoughts and opinions로 넘어갑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각각 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소제목은 바로 ideas and concepts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생각, 어떤 아이디어들, concept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너무 쉽다요. 그죠? meaning. meaning. 일단 의미나 뜻이라는 의미.

있죠. 자, mean이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의미하다, meaningful, 의미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 hidden meaning, 숨겨진 의미. 이 단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까?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가볼게요. context, context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별표. 자, context의 con은요, 함께. 즉, 텍스트가 여러 개가 함께 나와 있는다. 즉, 맥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하나의 문장만 딱 보면 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맥락을 여러 개의 텍스트를 같이 놓고 보면 아, 이거 맥락상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맥락이나 문맥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contextual, UAL을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었고 contextualize, IZE를 붙이게 되면 뭐뭐화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In context, 맥락 속에서 맥락 안에서 그럼 맥락이 없이 라고 하려면 out of contex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을 무시하고 라는 의미가 돼요.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The world changes. 단어는 변화를 합니다. 뭘 변화시켜요? meaning, 의미가 바뀌어요. 단어의 의미, 그죠? 단어는 변화합니다.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뭐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가 돼요? Depending on the context, 맥락에 따라서요. 맥락에 따라라는 표현을 depending on the context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로 depending on이라는 표현이 어디 어디에 따라 좌우되다,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죠. 그래서 depend on을 우리가 그냥 depend의 의미만 생각해서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진다, 뒤에 거에 따라 좌우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단어는 변화합니다.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요.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context, 맥락 속에서, out of context, 맥락을 무시하고 라는 표현까지 같이 챙겨두시고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factor. 이 단어도 기본 단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요인이나 원인, 특히 요인이나 요소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reason이라는 단어가 원인이라는 의미, 이유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인이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element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in context,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요인이나 요소라는 의미로 쓰여서 element와 비슷한 의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돼서 reason이라는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까요? Human beings, 인간은요, are easily influenced, 쉽게 영향을 받아요.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 그래서 어떠어떠한 요인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에 factor 앞에 어떤 형용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바뀌겠죠? 자, 그 다음 specific. 요 단어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에서 spec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spec은 보다 이 se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눈에 보이게 아주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바로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pec가 들어가면 일단 본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spec이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본다라는 의미를 의미에서 출발해서 그 의미를 다른 의미까지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ecific의 반대는 non-specific, no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죠. 불특정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pecify, 구체화하다, 특정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specifically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라는 형용사의 부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ally를 붙여서 구체적으로라는 의미의 끝에 이렇게 됐으니까 ally를 붙여서 specifically라고 해서 구체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to be specific, 확실히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보시면 make your goal, 여러분들의 목표를 specific, 구체적으로 하세요. 왜? To build a good habit,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0개의 단어 쌤이랑 데이 원씩 하나씩 공부해야지 라는 구체적인 목표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자,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abstract라는 단어고요. 앞에 강세가 올 때는 보통 형용사나 명사가 되겠고 abstract 뒤에 강세가 올 때는 동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형용사의 의미가 얘가 워낙 강력하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의미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abstract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

아, 추상적인 거에 상대적인 반대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거 너무 추상적이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의미의 콘크리트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콘크리트, 동일한 철자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의미도 있고 구체적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콘크리트는 우리가 딱 봐도 보이는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이란 단어가 콘크리트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추출하라,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조금 아울러서 앞부분에 요약본으로 놓는 초록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Abstract이란 단어. Abstract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명사의 의미, 형용사의 의미일 경우에는 Abstract 앞에 강세가 오고, 뒤에 강세가 올 때는 추출하라,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의 의미는 추상이라는 의미로 Abstraction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추상적으로. 그래서 Abstract Art, 그럼 추상적인 미술, 추상적인 예술의 추상미술이 바로 Abstract Art. 이때는 형용사의 의미로 쓰인 거겠지. 자, 그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Essence, Essence. 우리말로도 에센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essence라고 하면 본질이나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단 명사에서 우리 명사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본질이나 핵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핵심이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core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근육을 코어 근육을 길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or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 핵심이라는 의미를 만들 때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자, 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essence의 의미가 있어요. 에센스라는 건 어떤 정말 이걸 농축한 진액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식물 중에서 추출한 에센스나 진액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예문을 보시면 the essence of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지.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본질은 lies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형용사의 단어는 essential이란 단어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언가가 필수적인이라고 한다면 무언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ly를 붙이면 본질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apture the essence, 본질을 포착하다라는 의미, 이렇게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까요? assumption, assumption. 자, 일단 동사 먼저 살펴볼까요? assume이라는 동사입니다. 추정하다, 가정하다라는 의미가 assume이라는 동사예요. 자, 원래는 assume이라는 게 이제 가져가다. 어느 쪽으로 가져가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은데? 라고 추정하거나 그 의미에 대해서, 가져간다. 라고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의미의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뭐라고 가정했습니다. 추측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assume이라는 동사 형태를 많이 쓰고요. assumption은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추정이라는 뜻이고요. ive를 붙이게 되면 assumptive, 가정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여기 make an assumption, 가정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 make라는 동사와 어울리고요. under the assumption that 이하라는 추정해, that 이하라는 가정해라는 의미로 under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뭐뭐 하에, 뭐뭐 중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that이라는 가정하에라는 의미를 만들 때 that은 보통 동격절이 나와서 assumption과 같은 의미를 이루는 명사절을 뒤에 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의미가,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문장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it was safe. 그것은 안전하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that, 명사절의 접속사절이 되겠고, assumption, 가정은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가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동격절의 대시 많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보시면 we have worked. 우리는 일해 왔습니다.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was safe.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잘 익숙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려운 문장의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아, 이거 그 의미구나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이렇게 분리해서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이런 구조를 같이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같이 챙겨두시면 나중에 고등 영어에 오셨을 때 아주 탄탄한 실력으로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덟 번째 단어 가볼게요. Alternative, alternative라는 단어고요. Alter라는 동사에서 출발했습니다. Alter는 원래는 바꾸다, 변경하다 이런 뜻이요.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그 상황에 다른 것들을 바꾸어서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alternative라고 하면 대안, 다른 선택지라는 의미.

의미의 명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의 의미로 대체 가능한 대안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Alternative라고 하면 명사, 형용사 의미를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ternative energy, 대안의 대체 에너지라고 해서 대체 에너지가 되겠고요. Alternative medicine, 둘다 형용사로 쓰인 예시가 되겠네요. 대체 약, 대체 의학, 즉 의술 대신에 약초를 쓰는 것과 같은 대체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문 볼게요. Solar power, 태양광은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 힘은 태양 에너지는 i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대안이 되는 에너지 원입니다. 대체 에너지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Alternative energy, alternative source 이렇게 대체 에너지 원, 대체 에너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단어 가볼게요. Flexibility, flexibility. 이 단어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Flexible,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유연하게 라는 ly를 붙여서 부사 형태를 만들고요. flexibility, 명사 형태가 되겠죠. 유연성, 융통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거의 상대적인 반대 의미의 단어는 rigidity. rigid가 바로 경직된 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flexible과 반대 의미의 단어에서 그거의 명사 형태인 rigidity라는 명사가 flexibility의 명사, 반대 의미의 명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lack flexibility in 어디에 유연성이 부족한, 어디에 융통성이 부족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lack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동사로 쓰여서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네요. 예시 한번 볼게요. Athletes, 운동선수는요, improve their flexibility. 자신들의 그 운동선수들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어떻게요? By stretching every day. 매일같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향상시키다 이렇게 같이 한번 구로 눈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열 번째 단어입니다. Simplify, simplify.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Simple, 단순한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Simply, 단순히. Simplicity, 단순함. Simplify, 단순하게 하다. 반대는 complicate, 복잡하게 하다. 우리 뒤에서 complicated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요. 얘는 복잡한이라는 의미로 complex라는 형용사의 의미와 비슷하게 복잡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define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define, fine라고 우리가 보통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라틴에서 파생이 되는 이 fine는 finish의 뜻에서 나왔습니다. finish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야? 끝을 내는 겁니다. 즉,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펜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쓸수 있는 그, 필기구 가운데에서 어떤 걸 펜이라고 해? 라고 그 펜의 의미를 끝내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define입니다. 어디까지가 펜의 의미야? 라고 그 끝을 맺는 거. 이게 한계를 두는 게 바로 define이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명사 형태는 definition, 정의. Justice의 그 정의가 아니라 얘는 뭐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그 의미를 한계 짓는 게 바로 정의가 되겠고요. Definite, 분명한, 한계가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finitely라고 하면 분명히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A를 B라고 정의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A를 B로서라는 as라는 전치사와 많이 어울리게 됩니다. 예문 보시면 It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습니다. To 이하 하는 게요. 이 to 가져오신 줄 알죠? To define the concept of beauty. 미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Define이라는 동사, 어떤 의미를 한계를 짓는다. 그래서 정의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12번째, underline. Under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Underline. 앞에 강세가 오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밑줄 거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중요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underline, 라인을 아래로 긋다. 즉, 선을 아래에 긋다라는 의미로 밑줄을 긋다라는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밑줄을 왜 긋지? 아, 중요하니까 강조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emphasize, highlight라는 단어가 되겠죠? 빛을 높이 비춘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뭘로 이렇게 딱 표시해요? 형광펜으로 표시하죠. 그죠? 형광펜이 바로 highlight펜이 되겠습니다. 빛을 높게 비추는 거. 그래서 얘가 강조하다 의미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onsequenc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맥락상으로 이 consequence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result라는 단어와 함께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결과라는 단어로 result라는 단어와 비슷하고 아니면 outcome이란 단어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결과라는 의미였었죠. 자, consequent라는 형용사로 T를 끝에 붙이게 돼서요. 뭐뭐의 결과로 일어나는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치사 구로 연결어로 쓰일 수도 있겠죠. 예문 볼게요. Smoking, 흡연은요. brings, 가져옵니다. 뭐를요? serious consequence,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디에요?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라는 의미, consequence, 결과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status, status라는 단어고요. status는 신분이나 지위라는 의미로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cial status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에 아주 딱 예쁘게 나와 있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current status, 현재 상태, 얘가 상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상태, condition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고 지위라는 의미의 단어는 rank, 등급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등급,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지위, 신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position, 얘도 뭐예요? 지위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position이나 rank가 status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status, status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stable, stable이라는 단어고요. 안정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steady, 꾸준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반대말, 불안정한이란 단어는 unstable, 언을 붙여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사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 의미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명사의 의미보다는 안정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 먼저 알아두시고, 이 형용사 형태의 명사화된 stability라는 단어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When the computer network is stable, 컴퓨터의 네트워크가 안정적일 때, errors will decrease, 오류가 줄어들 거예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무언가가 안정된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stable이란 단어, 여기서는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안정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able이라는 단어와 steady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반대말은 언을 붙이죠라는 것도 다시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reputation, reputation, 평판이나 명성이라는 뜻이고요. fame도 여러분들 명성, 평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reputation과 fame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reputation이 쓰이는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Have a good reputation, 평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평판이 좋다. Build a reputation, 평판을 쌓다, 평판을 만들다. Earn a reputation, 명성을 얻다라는 의미로 earn이라는 동사를 쓰거나, build이라는 동사를 쓰거나, have라는 동사를 써서 이렇게 굳어진 표현들을 만든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has a strong reputation for quality. 그 식당은요, 질에 있어서, 즉 품질에, 좋은 품질에 대한 강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식당은 굉장히 가면 좋은 양질의 음식을 그런 그 메뉴들을 제공한다라는 강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Strong reputation, 강한 명성, 즉 좋은 명성, 아주 적절한 좋은 명성이라는 의미로 strong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이게 된 거죠. 좋은 평판, 좋은 명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17번째 brief, 짧은, 간결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short라는 단어, 반대말은 긴이라는 의미, detail. 짧고 간단한 것에 좀 상대적인 단어가 또 의미가 detail, 상세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짧은 설명의 반대가 되는 게 상세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rief의 상대적인 단어가 long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detailed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요. briefly 이렇게 되고요. After a brief pause, pause가 여러분들 쉼, 휴직입니다. 잠시 동안의 pause 이후에, 잠시 동안 멈춘 후에 she continued speaking, 그녀는 말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brief라는 단어, 짧은 간결한이라는 뜻이에요. 18번째 단어, contemporary라는 단어고요. con이 함께라는 뜻이고, temp가 여러분들, tempo가 박자입니다. 순간이라는 뜻이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함께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같은 순간을 살아간다는 게 동시대적인, 당대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금 사람들이 현재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현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 혹은 동시대적인 이라는 의미의
에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형태가 contemporary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당연히 현대적인이라는 modern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현대 중 상징적인 의미가 고대의라는 ancient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부사는 끝에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서 contemporarily라는 부사를 만들게 됩니다. contemporary art, 현대 미술, be contemporary with, 뭐뭐와 동시대이다. 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라는 의미로 이게 contemporary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랑 쓰여서 뭐뭐와 동시대이다라는 의미를 만들게 된다. 19번째 단어 갑니다. spectacle, spectacle 이란 단어고요. spect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pecific 이란 단어가 구체적인 이란 뜻이었잖아요. 특정한 spectacle 이란 단어. 와, 그 영화는 엄청나게 spectacle 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엄청나게 장관이다, 볼거리가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경거리, 장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pectacles,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게 되면 안경이라는 뜻도 있대요. 일단 구경거리, 장관이라는 의미를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spectacular라고 하면 엄청나게 장관인, 눈으로 봤을 때 와, 엄청나다, 볼거리가 엄청 많다라는 장관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눈부신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spectacularly, ly를 붙이면 인상적으로라는 뜻이야. spect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예, 보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spectacular, spectacle, 볼만한 장관인이라는 의미. 그래서 명사로 구경거리나 장관이라는 의미가 되고 spectacular라는 단어가 그거의 형용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 단어 볼게요. silence, silence. 이 단어 어렵지 않죠? 명사의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묵이나 고요, 고요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동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Silence는 조용히 하다라는, 조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quiet, 얘도 고요함이라는, 고요함이라는 명사로 유의어로 보여지고요. 반대는 이제 소음, 시끄러움이라는 noise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되겠죠. 형용사 형태는 silent, 조용한, silently,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겠고요. Break the silence, 침묵을 깨다. Remain in silence, 침묵을 유지하다. 침묵을 지키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break나 remain을 써서 이런 의미를 같이 굳어진 표현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 worship,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일단 명사에서 출발한다. 명사의 의미를 먼저 머릿속에 쏙 넣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배나 숭배라는 의미가 되겠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숭배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뭐 원시 시대나 정말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 대상, 특히 태양에 대한 숭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Sun worship, 그렇지. 태양 숭배는 is found in, 어디서 발견이 되어? In many cultures of the world, 세상의 많은 문화권에서, 문화에서 발견이 됩니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태양 숭배, sun worship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sun worship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worshipper.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p를 하나 더 붙이고 ppr, er을 붙여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명사로 예배자, 숭배자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다음 단어 나와라. 자, conscience, conscien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conscience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science는 과학이고 얘는 conscience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 양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f you act against your conscience,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you will feel guilty.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쵸? 내가 뭔가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무거우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 against one's conscience. 누군가의 양심에 반하는 이란 의미를 만들게 되고요. conscience, conscientious라고 하면 양심적인이란 형용사가 되겠고, consciously라고 하면 ly를 붙여서, consciously라고 하면 ly를 붙여서 양심적으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have a guilty conscience, 양심의 가책을 끼다, against one's conscience, 양심에 어긋난이란 의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 표현들 이렇게 적용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263번, disgust, disgust라는 단어로 뒤에 강세가 옵니다. 얘는 혐오감, 역겨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예, ing를 붙이면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이 표현 참 많이 쓰여요. disgusting, 역겨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고, disgusted라고 하면 그 혐오감을 느끼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또 됩니다. 형용사가 두 가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disgusting이라고 하면 역겨운, 역겨운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하면 disgusted라고 ed 형태의 PP 형태를 만들어서 형용사, 굳어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be disgusted at or with.
at이라는 전치사를 써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어떤 것에 혐오감을 느끼다 이렇게 표현을 할때 be, disgusted, 그다음 전치사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거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264번 단어 갑니다. perhaps, perhaps라는 단어가 되겠고 perhaps는 무슨 뜻이야? 우리가 부사로 이거 참 많이 보잖아요. 아마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아마 어쩌면이란 부사가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뭐 접속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조동사도 아닙니다. 아마도 옴모일 거야 라는 may라는 조동사는 추측을 나타내죠. 얘는 그냥 부사일 뿐입니다. 아마 어쩌면이란 뜻이에요. maybe or possibly라는 부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같이 묶어줄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 is perhaps, 그는 아마도요, the best player on the team. 그 팀에서 최고의 선수일 겁니다. 라고 할 때 perhaps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쓰이게 된다. maybe, possibly라는 부사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signify, signify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좀 챙겨둘까요? 일단 sign에서 출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sign은 원래 신호,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뭐 signal이라고 하면 뭐 신호라는 의미도 되겠고 sign 동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signify는 그 표시를 나타내라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별 표시를 했죠. 그죠? 이 별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ignify라고 하면 어떤 신호를 주다, 어떤 신호로 나타내라 라는 의미에서 의미하다, 나타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명사,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합니다. 하찮아서 표시하지 않잖아요. 중요하니까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까요? Do you know? 알고 계세요? What this symbol signifies? 이 상징이 what signifies,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ignify, 의미하다, 나타내다, 중요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의 의미 한번 살펴보시면 significance, 중요성이라는 의미하다, 나타내다, 중요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 의미하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에서 의미라는 단순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gnificant라고 하면 형용사가 돼요. 중요한, 의미 있는 이란 의미도 되고 여러분들 옆에다가 여러분들만 또 이 의미가 고등학교에서 또 어떤 의미로 또 많이 나오냐면 상당한 이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상당한 이란 의미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ly를 붙여서 significantly라고 하면 부사로 상당히 이란 의미도 된다 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 단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골고루 좀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네. 자, 26번째 단어는 contain, contain이라는 단어고요. 우리가 왜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contain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담다, 포함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박스를 가리키게 되겠죠. 담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include라는 동사의 의미, 포함하다 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in의 반대인 ex를 붙이면 배제하다라는 exclude가 되죠. 자, does this drink contain any sugar? 이 음료가 어떤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 음료에 설탕이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고요. container, 아까 선생님이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담는 그릇, 용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ontain a within b, b 안에 a를 담다, a를 포함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적인,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confirm이란 단어고요. 선생님이 이거 firm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firm이란 단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firm은 회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 맞아, 얘는 확고한, 단호한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식당을 예약했는데 그 식당의 예약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확인하다,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 전화해서 제 예약사항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확인하다,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verify라는 동사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Confirmation, 확인이나 확정. Confirm, 들어가면 확정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굳어진 게 되겠죠. 그래서 확정된 상습적인 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일단 확정된 이란 의미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Confirm reservation, 이렇게 많이 써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예약사항 확인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약을 확신하다, 예약을 확정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Confirm 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째, remind, remind. 마음속에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call 이라는 단어에 re도 역시 다시 불러내다 라는 뜻이니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는 뭐겠어요? 상기시키는 거니까, 뭔가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기억해내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는 forget, 잊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reminder, 알림,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의미. remind A of B. of라는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of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remind A of B. A에게서 B에 대해 상기시키다. A한테 B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 of라는 전치사를 같이 쓴다. 이게 굳어진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같이 꼭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29번째 단어, neither he nor be. 자, neither 부정적인 표현, nor라는 뒤에 오는 연결어랑 같이 쓰이게 됩니다. neither he nor be라고 하면 A도 B도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왜 N에다가 표시를 했냐면 either he or be의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either he nor be는 A도 B도 아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either he or be는 뭐냐? A 혹은 B 둘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둘중 하나는 선택을 하는 거고 neither he nor be는 둘다 아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둘 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A 그리고 B 둘 다라는 의미의 both A and B라는 표현이 반대적인 의미. neither the teacher nor the students. 선생님도 학생들도 were late. 늦지 않았습니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 여러분들 이 표현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stance의 의미가 예나 사례라는 의미로 example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for example, for instance,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30개의 단어 아주 멋지게 완성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뭘로요? 그렇지. daily practice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ideas and concept에 해당하는 daily practice 문제 풀어왔죠? 좋습니다. 자, A번 파트는 뭐를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느냐? 각각 지금 A에 주어진 영단어와 밑에 B에 주어진 우리말 뜻을 한번 연결시켜서 맥락에 적절한, 여기서 지금 명령사전식 프리가 나왔죠? 맥락에 적절한 단어를, 그리고 의미를 각각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ontext는 뭐예요? in context, 맥락 안에서, 맥락상, out of context, 맥락 없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라고 해석했었죠? silence란 단어, 침묵, 조용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reputation, 그렇지, 평판이라는 단어, fame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였고요. worship, 숭배, 예배. 예배하다라는 명사 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2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연이어서 풀어볼게요. 2번, the situation or information, 상황이나 정보래요. 이 상황이나 정보는 어떤 건데? That helps you understand something.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정보나 상황이래요. 자, 내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 맥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context 그리고 맥락 이렇게 의미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the opinion people have about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다시 말하면 뭔데? What others think of someone.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이상민 쌤은 어떤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치, 평판, 명성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reputation 이란 단어와 평판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B로 갑니다. 자, 두 단어의 관계, 우리가 이거 매 파트마다 하고 있어요. 특히 반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는 유의어 반의어의 그 문제들 여러분들 꼭잘 챙겨두셔야 되는데요. 자, 1번은 일단 뭐의 관계일까? remind, 다시 상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recall, 다시 불러내다 라는 뜻이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의어 관계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시가 나왔네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럼 뭐? 그렇지. For instance라는 표현도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2번, brief. 무슨 뜻이었더라? 간결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Short, 짧은이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알맞은 이 빈칸에 들어갈 맥락을 고려해서 들어갈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remind 무슨 뜻이었더라? 네, 그렇지. 상기시키다라는 뜻이었고, define 그렇죠. 정의하다라는 뜻이었고요. confirm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지. 확실하게 굳히다라는 뜻이니까 확인하다, 확정하다. underline 자, 밑줄을 긋다라는 뜻이니까 정말 밑줄을 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강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강조하다. 자, this photo. 이 사진은요. 나한테 우리 학교 여행을, 우리 학교에서 간 여행을 상기시킵니다가 되겠죠. of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으니까 reminds me o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에다가 s를 붙여서 단수형이 주어야라는 표시를 해준 거죠. 2번, the dictionary. 그 사전은요. can difficult words clearly. 단어를 분명하게, 어려운 단어를 분명하게 뭐할수 있을까요? 어려운 단어야. 사전 찾아보면 의미가 나와 있죠. 정의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define이라는 동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How about calling the restaurant? 식당에 전화해보는 거 어때요? To confirm our reservation. 우리 예약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confirm이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완성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0개의 단어와 문제 정말 잘 해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daily review로 여러분들 마지막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4강 국어 3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 보시면 단원 정리 평가 1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복습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고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 퀴즈는요.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하고 주관적이며 믿을 만한 자료인지, 그래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X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맞아요.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주관적이며 라는 부분이 잘못되었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도전해 볼까요? 네, 단원 정리 평가 1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학교 화단에서 여러 동물과 식물을 살펴보다가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대요.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본 게 처음이라서 자세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 지켜보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찰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거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쏘아서 거미줄에 뼈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있는 실을 통해 뼈대를 만든대요. 그 다음 단계,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긴 줄을 여러 개 쳤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부터 빙빙 돌면서 길지 않은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했다. 그래서 지금 거미줄 만드는 장면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이 글을 바꿔쓰기 위한 질문으로 바르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글을 바꿔쓴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글을 고쳐쓴다는 거지. 왜 고쳤어요? 글을 좀 더 읽기 편하게 하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를 더잘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고쳐 쓰기도 합니다. 항상 글 쓰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글다 썼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더 좋은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고쳐 써보세요. 라고 시간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시 읽어보고 고쳐 쓰고 하면 분명히 글이 더 좋은 글이 되거든요. 자, 그거 기억하면서 가부터 볼게요. 가, 학교 화단에 갑자기 거미가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 자, 지금 갑자기 이게 왜 나타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글을 바꿔 쓰기 위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 나, 그럼 어떤 질문을 할수 있냐면, 동물과 식물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내가 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요. 동물, 식물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걸 좀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다른 낱말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쓰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고요. 다입니다. 중심과 바꾸어 써도 뜻이 비슷한 낱말은 무엇일까? 이 중심이라는 말이 좀 읽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럼 좀 쉬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다른 낱말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충분히 할수 있겠죠. 글을 고쳐쓰기 위한, 바꿔쓰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나와 다는 바른 건데, 가는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글처럼 대상을 관찰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는 누구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관찰이라는 게 뭐예요? 관찰은 어떤 현상 또는 주의를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친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영이부터 볼게요. 새로운 실험 관찰 책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있어. 자, 이건요. 이 지영이라는 친구의 경험은 맞아. 경험은 맞는데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본 경험은 아니죠. 그냥 받은 적이 있어이니까 관찰한 경험은 아니에요. 상윤, 국어 사전에서 거미, 동물, 식물의 뜻을 찾아본 적이 있어. 자, 이 상윤이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국어 사전에서 찾아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무언가를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관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세훈,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배추 흰나비가 된 과정을 관찰했어. 오, 여기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네. 나 이런 과정을 관찰한 적이 있어. 나의 관찰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떠올린 친구는 세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의 기억, 니은의 관계와 같은 관계의 낱말들도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먼저 볼까요? 기억, 한복이 참 곱네에서의 이 곱다라는 말이 있고요. 니은은요, 정말 아름다워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의 관계 무엇일까요? 그렇죠. 뜻이 비슷한 관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정답 찾아볼까요? 1번, 색과 빛깔은 어때요? 색과 빛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뜻이 비슷한 낱말이 맞고요. 2번입니다. 입다와 벗다는 어때요? 입고, 벗고, 그렇죠. 뜻이 서로 반대인 관계에 있죠. 그 다음 3번. 중심과 바깥은 어때요?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한 가운데를 이야기하고요. 바깥이라고 하면 밖이 되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둘은 뭐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심과 반대인 말은 가장자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바깥과 반대인 낱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짠 정답이 아니고요. 4번, 색깔과 노랑은 어때요? 노랑이 색깔 안에 포함되는 낱말이고요. 그 다음 5번. 희다와 어둡다 보겠습니다. 희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밝고 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어둡다는 뭐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죠. 어둑어둑한 거. 그럼 이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희다와 반대되는 말이라고 하면 검다가 되겠고요. 어둡다와 반대되는 말이라면 밝다를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 체크해 줄게요. 그 다음 4번입니다. 1에서 3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보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는데, 낱말들

나라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면,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의 낱말이래요. 자, 그러면 이 1번은 나머지 낱말을 다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위나 밑이나 앞 또는 2번이나 3번 같은 걸다 포함하는 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보기 중에서? 그렇죠.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방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밑과 뜻이 비슷한 낱말이라고 했습니다. 2번 여기에 들어갈 말이죠. 밑이랑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밑과 뜻이 비슷한 거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밑과 아래가 뜻이 비슷하죠. 그래서 2번에는 아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앞과 뜻이 반대인 낱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여기 있죠. 앞이랑 이렇게 반대 화살표가 있고 3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반대인 낱말은 무엇이다? 그렇죠. 앞, 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색과 빛깔은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맞나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입구, 출구는 뜻이 반대. 입구는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고, 출구는 나오는 문을 얘기하잖아요. 뜻이 반대. 맞고요. 3번. 달리다와 뛰다는 뜻이 반대예요? 아니죠. 달리다, 뛰다.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땡. 잘못된 표현이고요. 4번. 과일은 사과와 딸기를 포함하는 낱말이다. 그렇죠. 사과와 딸기가 과일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포함하는 낱말 맞고, 5번 한 낱말이 여러 가지 의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요. 어떤 낱말은 다른 낱말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낱말이랑은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또 어딘가에는 포함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걸 포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필기도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여러분의 필통 속에는 어떤 필기도구가 있나요?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이런 것들이 모두 필기도구의 종류가 되겠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양한 필기도구를 사용합니다. 필기도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도록 해줄까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뒤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이 문단입니다. 먼저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필은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기도구인데요. 우리가 글씨를 쓸때이 연필심이 검은 가루가 돼서 종이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검은 가루가 종이의 겉에 사이사이에 붙어서 우리 눈에 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은요, 종이의 겉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볼펜도 글씨를 쓰는데 자주 이용되는데요. 그렇지만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는 연필과 다르대요. 연필의 중심에는, 자, 지금 연필이랑 볼펜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지만 볼펜의 가운데에는 잉크가 있습니다. 자, 중심과 가운데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좀 뭔가 반복을 줄여주고 있죠. 볼펜에서 흘러나온 잉크는 종이에 속으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깁니다. 아까 연필은 겉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묻어서 글씨가 보인댔는데 볼펜은 속으로 스며든대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3문단. 다음으로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데요. 지우개를 문지르면 지우개 가루가 생기죠. 이 지우개 가루는 종이에 붙어 있는 연필심의 검은 가루와 뭉치면서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아까 연필이 이 검은 가루를 이렇게 묻게 해서 사이사이에 붙게 해서 글씨를 쓴다 그랬는데 붙어 있는 검은 가루를 이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우개는 종이 안을 파고들 수는 없기 때문에 볼펜으로 쓴 글씨는 지울 수 없습니다. 왜? 볼펜으로 쓴 글씨는 이 종이에 속까지 이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그다음 5문단입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는 수정액으로 지웁니다. 수정액은 수정하는 액체라는 뜻인데요. 하얀 가루와 가루를 녹이고 굳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볼펜으로 잘못 쓴 글씨가 있는 종이 위에 수정액을 사용하면 하얀 가루가 녹아 흘러나온 뒤 빠르게 굳어요. 자, 그래서 보면 하얀 가루가 처음에 녹아서 흘러나왔는데 나와서는 굳는데요. 이런 과정이 나와 있고 지우개가 검게 보이는 대상을 없애는 것과는 달리 수정액은 검은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문단, 즉 연필은 검은 가루를 종이의 겉에 붓게 글씨를 남기고 볼펜은 종이 속에 잉크를 스며들게 해서 글씨를 남기고요. 지우개는 연필의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떼어내서 글씨를 지우고 수정액은 잉크 자국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어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쓴 글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썼다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필기 도구에 대해서 썼죠. 그래서 4번 필기 도구가 일하는 방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기억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필기 도구에 포함되는 것, 필기 도구의 종류가 아닌 걸 고르면 되죠. 연필, 볼펜, 샤프, 지우개는 모두 필기 도구인데요. 책상은 어때요? 글씨를 쓰거나 지울 때 쓰는 도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같이 볼게요. 니은과 뜻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을 3문단에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니은이 뭔지, 그 뜻이 비슷한 걸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니은, 연필의 중심에는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중심이랑 비슷한 낱말 이야기 해줬는데 기억나나요? 자, 볼게요.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지만 볼펜의 가운데에는 잉크가 있습니다. 정답 찾았네요. 뭐예요? 그렇죠.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한쪽에서는 중심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운데라고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래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1번, 글 속에서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는 낱말과 뜻이 반대인 관계에 있는 낱말을 찾을 수 있어. 방금 찾아봤죠. 우리 글 읽으면서도 열심히 찾아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를 2와 4문단에,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를 3, 5문단에 설명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죠.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연필과 볼펜을 2문단과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 지우개와 수정액을 4문단과 5문단에 설명하고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을 읽을 때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낱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읽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글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이 도구들이 각각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정답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의 내용은 사과에 대한 글이죠. 색깔이 변하는 사과에 대한 관찰 내용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엄마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엄마께서는 접시에 방울토마토, 날기, 사과를 한입 크기로 담아주셨대요. 나는 과일을 밤만 먹고 나머지는 오후에 먹으려고 남겨두었는데 그런데 오후에 과일을 먹으려고 보니 사과의 색깔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그대로인데 왜 사과만 변했을까? 사과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었죠. 호기심을 가지면서 사과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2번입니다. 2문단. 이러한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보기로 마음먹었대요. 관찰한 과정을 기록해 친구들에게도 이 신기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하겠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마다 사과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관찰 기간이고요. 1시간마다 사과의 변화를 관찰하겠다라는 것까지 관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문단입니다.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 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했대요. 돋보기라는 준비물을 활용했네요.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고, 자, 만져보기도 했고요. 그다음 냄새도 맡아보았대요. 냄새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사문단이에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마다 사과를 관찰해 봤더니 사과의 색깔과 촉감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색깔과 촉감이 달라졌대요. 1시간 뒤에 사과는 처음과 다르게 군데군데 연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연한 갈색으로 색깔이 이제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촉감과 향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대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사과는 이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껍질을 깎자마자 사과에서 만져지던 물기도 조금 마른 것 같았대요. 만져지는 느낌이 달라졌죠. 이제 3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사과는 자,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해 있었대요. 아까 처음에 연한 갈색이었는데 그다음에 연한 갈색 부분이 많아졌다가 이제 갈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면은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였고 땅이 갈라진 모양이다. 뭔가 물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짝 말라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향이 거의 날아가 버렸나 봐요. 자, 그다음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어린이 과학 잡지에서 찾아봤더니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잡지에서 찾은 내용이겠죠. 방울토마토와 딸기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1번 볼게요. 이 글과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의 종류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이번 단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보고하는 글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관찰 대상 썼다. 그렇죠. 사과. 그다음 2번 관찰 방법 어떤 식으로 관찰할지도 자세히 적고 있었죠. 그다음 3번 어린이 과학 잡지에 실린 글이에요? 아니요. 이 어린이 과학이라는 잡지에서는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찾았죠. 그래서 이건 자료로 활용한 내용이에요. 이글 자체가 잡지에 실린 것은 아니다. 4번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썼다.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죠. 그다음 5번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 사실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포함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네요. 기억 보니까요. 엄마께서는 접시에 방울토마토와 딸기, 사과를 한입 크기로 담아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는 그앞 문장을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엄마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다.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담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글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것이 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글의 끝부분에 제시할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요, 이 글에서 어떻게 관찰할지부터 시작해서 관찰한 내용, 그다음 자료를 찾은 내용까지 잘 적혀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에서는 어떤 걸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관찰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더니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맞아요. 4번에 있습니다. 관찰 후 느낀 점, 아니면 앞으로 더 탐구해보고 싶은 점, 뭔가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볼게요. 글쓴이가 관찰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한 가지만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지금 이 사과를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적을 수 있겠죠.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면서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에서 18번입니다. 다음 보고하는 글쓰기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보고하는 글쓰기 과정 제일 처음에는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을 직접 관찰하고 정리하고 관련된 자료도 수집하고 마지막으로는 글로 정리해 보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1에서 6 중에서 다음과 관련 있는 과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글의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둘째, 출처가 분명한지, 그리고 객관적인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고려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모두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료. 자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단계? 자료 수집하기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하기 단계 몇 번에 있었어요? 맞아요. 5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5번 정답.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2에서 계획해야 하는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세요. 자, 계획해야 하는 거, 우리 관찰할 때 무엇을 계획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관찰 기간이나 관찰 방법이나 과정이나 또는 준비물,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획해야 하는 것은 나와 다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가 느낀 점은 관찰 다 하고 나서, 그래서 나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8번으로 갈게요. 4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4는 뭐였냐면요.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관찰을 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최대한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2번, 관찰 내용을 과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쓰기 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사실의 근거에 정확하게 표현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관찰의 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사진, 그림 같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자료들도 열심히 찾아서 내가 관찰한 내용, 궁금해하는 내용과 잘 결합을 시키면 훨씬 더 훌륭한, 완성도 높은 보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은요. 1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뜻이 비슷한 관계에는 동그라미 표를, 뜻이 반대인 관계에는 가위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태양, 해, 어떤 관계예요? 뜻이 비슷한 관계, 그러니까 동그라미 갑니다. 그 다음 길다와 짧다 뭐예요? 서로 뜻이 반대인 관계죠? 그래서 짠 X. 3번. 높다와 낮다는요? 높다와 낮다. 뜻이 반대죠. 자, 높낮이 표현하는 거니까. 그 다음 4번. 세탁하다와 빨래하다. 둘다 뭔가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낱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글이죠. 병아리에 대한 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병아리 암컷과 수컷 구별하는 방법 알아? 자, 여기 첫 문장에서도 바로 낱말 사이의 관계를 딴 떠올릴 만한 내용이 있죠. 뭐가 있죠? 맞아요. 암컷과 수컷 어떤 관계예요? 맞아요.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에요. 호기심을 느낀 아이들이 승진이 쪽으로 몰려들었다. 어떻게 구별하는데? 도준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병아리가 태어난 지 2, 3일이 지나면 날개끼 끝 모양에 따라 구별할 수가 있대요. 자, 날개끼 끝 모양을 자세히 보면 뭔가 차이가 있나 보죠? 일단 수컷은 어떻냐면요. 날개 끝에 감춰진 깃털의 길이가 비슷해서 가지런한 모양이래요. 그 다음 암컷은요. 암컷은 길고 짧은 게 반복되면서 들쭉날쭉해라고 했어요. 자, 길고 짧은 게 반복돼서 들쭉날쭉해.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쵸? 길다, 짧다. 어떤 관계예요? 맞아요. 뜻이 반대인 관계에 있죠. 자, 그럼 뜻이 뭔가 비슷해서 가지런하다. 그 다음 들쭉날쭉하다. 이것도 좀 반대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낱말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벼도. 아이들은 승진이의 병아리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 이야, 승진이는 병아리 박사네, 박사. 정수의 한마디에 승진이의 별명은 병아리 박사가 되었다. 그때 선생님이 커다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새로운 뭔가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민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궁금해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뭔가 찾았어요. 택배 상자랑 또 무엇을 찾았나요? 그렇죠. 박스를 찾았어요. 택배 상자, 박스 모두 같은

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둘은 또 비슷한 관계에 있는 낱말이다. 그 다음, 부화기야. 부화를 도와주는 기구야. 선생님이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내며 말했다. 자, 여기도 박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글을 읽어봤고요. 20번 문제, 낱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어요. 뜻이 비슷한 관계, 박스와 비슷한 관계 무엇이었죠? 그렇죠, 상자였고요. 뜻이 반대인 관계, 암컷과 반대인 관계 뭐였죠? 수컷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찾아봤지만 여러분 다양한 글 속에서 이런 내용을 함께 찾아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잠깐 퀴즈 확인해 볼게요. 동물과 생물은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는 낱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다른 내용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대상을 설명해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49번부터 64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고치기 퀴즈 잘 풀었는지 선생님 확인해 보려고 해요.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자, 정답은 X였습니다. 자연재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폭염이 아니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X로 적고 이유까지 잘 적었다면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오늘의 만점 고치기 퀴즈는 무엇이 나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국어 만점 100점을 기원하면서 교재는 100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초등학교의 신문이에요. 신문이니까 날짜도 나오고 있죠. 언제, 몇 월, 며칠에 발행을 했는지 날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서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우가 학교 신문에 쓴 글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000년 넘게 울려 퍼진 종소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 많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읽는 독자들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도 그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성덕대왕 신종. 그것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이다.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아요.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이 언제였죠? 6월 22일이었는데 아마 여기는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6월 22일에 쓴 글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 왕 가운데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자, 종이란

이 신종이 어떻게 탄생했나 설명해주고 있죠. 통일신라 시대에 왕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인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죠? 아, 이것이 탄생한 배경, 통일신라 시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표시하고요.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는데, 무엇으로도 불린대요?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똑같은 거예요. 성덕대왕 신종과 에밀레종.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49번. 지우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이 글을 올리게 되었어? 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려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소개하려고, 둘다 그럴싸합니다.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나 이거 궁금한데 지우야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아닌 거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1, 2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한꺼번에 소개하려고, 아니죠. 한 가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종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배우긴 했었지만, 여러 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설명하려는 대상을 확인해야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서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헷갈렸을 수 있지만 설명하려는 대상을 확인했다면 1번 정답으로 잘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50번.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적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 탄생 배경, 글에서 찾아서 쓸수 있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그러니까 성덕왕 이름이 꼭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왜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뭐 조금 더 보충해서 썼다면 뭐 통일신라 시대의 왕 가운데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정답으로 볼수 있어요. 51번.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이 글의 주인공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설명 알맞은 거예요. 에밀레종과는 다른 종이다. 선생님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에밀레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 아니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종이다. 역시 아닙니다. 통일신라 시대요. 1000년 넘게 종소리가 울려 퍼진 종이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이하여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덕왕이 자신의 공덕을 기리려고 일본에 보낸 종이다. 아, 일본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지우가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알맞게 말한 친구예요. 알맞게.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방식, 방법이 무엇이니? 한번 찾아봅시다. 영서. 성덕대왕 신종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 민지. 성덕대왕 신종을 에밀레종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 채은, 왕의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 아, 너무 쉬운데요. 정답은 일단 영서라고 적을 수 있겠죠. 특징은 이런 것이다. 쭉 나열하는 것이고, 민지의 말은 왜 틀렸어요? 에밀레종이랑 성덕대왕 신종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아니고요. 왕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왕이고, 그 다음엔 어떤 왕이, 있는데, 일어난 일은 이렇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의 주인공은 왕의 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덕대왕 신종이었던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영서입니다. 자, 3문단 마저 읽어볼게요.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어디서 자료를 얻었는지 출처도 드러나고 있네요. 어디요?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가 3m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크기가 엄청 크대요.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크네요. 종의 맨 위에는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소리통이 있고,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고리가 달려 있으면 어딘가 걸수 있고 매달 수 있잖아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종의 입구가 꽃 모양인 것도 이 종의 특징이다. 용머리 모양 나왔는데 꽃 모양도 있네. 헷갈리면 안 되겠다. 아, 고리 역할은 용머리 모양. 종의 입구는 꽃 모양. 이렇게 잘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계속해서 나열, 열거하고 있네요. 3문단. 성덕대왕 신종은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하기로 유명하다.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알려져 있다. 아, 깊고 은은한 소리래요. 국가유산청 소식지인 국가유산사랑에서는 이러한 종소리를 장엄한 천상의 소리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깊고 은은한 그런 소리인가 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울림을 간직한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아, 맞아. 이 종이 국가유산이었지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선생님이 보니까 3문단에서 문제 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소리통이 있고, 뭐, 용머리 모양, 꽃 모양, 모양이 두 개나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단락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3번.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모양에 관한 자료의 출처. 자, 어디였었죠? 어디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었죠?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그래서 쓴 글에 보면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처, 어디서 그 자료가 나왔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이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54번.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 틀렸나 한번 찾아봅시다. 종의 입구가 꽃 모양이다. 자, 일단 쭉 읽어볼게요. 종의 맨 위에는 소리통이 있다. 높이가 3m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종을 매다는 부분은 꽃 모양으로 덮여 있다.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자,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모양이 용머리 모양도 나왔고 꽃 모양도 나왔었는데 1번과 4번에 둘다꽃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해요. 자, 1번, 4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꽃 모양이 아니라 무슨 모양이었어요? 용머리 모양이었죠. 용머리 모양.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적어보면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꽃 모양이 종의 입구에 있는 것은 맞았어요. 그렇죠? 나머지, 2번, 3번, 5번도 알맞은 내용인데, 4번만 틀렸습니다. 55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 특징을 두 가지 적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 아니라 소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요. 아, 모양이 어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종소리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고 웅장하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었죠. 소리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맑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 또두 번째 특징 찾으셨나요? 선생님이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죠. 그런데 두 가지 쓰라고 했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2번에 적힌 내용이 첫 번째로 가거나 1번에 적힌 내용이 두 번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종소리가 아주 맑고 웅장하다, 굉장히 깊고 은은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써야 정답. 표시할 수 있어요. 56번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기 위한 글의 구조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글의 구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열하는 열거 구조 있었고요. 차례가 중요한 순서 구조도 있었고요. 공통점이나 차이점

사람을 나누는 비교와 대조 구조도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금 틀을 보니까 어떤 구조예요? 저 열거 구조네요. 열거 구조. 열거 구조. 꼭 차례를 지켜야 한다거나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와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으니까 열거 구조구나. 그럼 이런 모양의 틀을 쓸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채워봅시다. 내용 읽은 대로요. 성덕대왕 신종이 여기 와야 되겠죠. 그것이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니까, 대상. 대상.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내용. 내용.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진 까닭이 나왔습니다.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했었죠. 그리고 크기와 무엇을 설명했어요? 모양 설명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 3m가 넘는 굉장히 큰 종이었었고요. 뭐 고리 부분은 무슨 모양, 입구는 무슨 모양 해서 모양에 대한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종소리의 특징. 서술형 문제에서도 우리가 만나봤었는데, 소리통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내고 맑고 은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했던 것들 내용으로도 만나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틀을 통해서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우리가 요약하기도 쉽고요.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글을 쓰는 입장이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어 할 때도 먼저 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글을 문장으로 써내려가기가 참 좋답니다. 어떤 구조를 사용할까? 어떤 내용을 넣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우리가 글을 쓰게 되지요. 자, 57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유라는 친구가 나와요. 국가유산 지킴이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내가 자세히 한번 알려주고 싶어. 즉, 설명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읽을 사람 정하는 거죠. 누가 읽을지, 독자라고도 하죠. 그것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해야지, 아, 어떤, 단어를 쓸까?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아니면 좀 어려운 단어를 써도 되겠다. 이런 걸 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왜이 글을 쓰는 거지? 아, 내가 국가유산 지킴이니까 국가유산 좀 알려줘야겠다. 목적 정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단계에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아까는, 국가유산을 설명해야 되겠다. 근데 국가유산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서울 숭례문, 봉산탈춤, 강릉 단오제 등등등 국가유산이 참 많은데, 소개하고 싶은 국가유산이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해야지! 하고, 대상을 정했죠. 직접 본 적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주제와 대상을 딱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굳혔으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모를 법한 만들어진 까닭을 알려주자. 아, 무엇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는 게 좋을까? 만들어진 까닭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나 소리와 같은 특징을 소개하면 더 흥미를 느끼겠지? 더 재밌어 하겠지?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 정했어.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성덕, 국가유산 중에서도 성덕대왕 신종. 아, 근데 뭘 알려주지? 하다가 쓸 내용을 떠올린 거예요. 만들어진 까닭, 크기, 소리. 그래서 이렇게 공책에다가 정리를 했네요. 그러면 하나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글의 구조가 또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좋을까? 아,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해야 하니까 순서 구조 아니면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려면 열거 구조가 적절하겠지. 아,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 그러려면 구조가 비교와 대조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어떤 구조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어떤 틀이죠? 글의 구조 중에서 비교와 대조 구조. 그다음 이 그림은 뭐예요? 화살표가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순서 구조. 어떻게 만

만들어져 쓸까를 설명할까? 그럼 요트를 써야 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러 특징을 설명하고 나열하니까 열거 구조. 어떤 걸 쓸까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단계. 나는 열거 구조를 활용해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자, 하나 선택했네요. 무슨 구조요? 열거 구조. 이렇게 구조를 정했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도 달라졌죠. 뭐 만들어진 과정이나 다른 종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적어야겠다. 그래서 글의 구조에 따라서 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7번입니다. 그림에서 지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하는 글을 수정하는 방법, 수정한다는 건 고치는 거잖아요. 아직 쓰지 않았어요. 설명하려는 내용에 알맞은 글의 구조. 자, 더 읽어봐야 하니까.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의 내용, 확실히 아닌 것만 먼저 X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글에서 어색한 표현 고치는 거? 수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뭔가를 써야 고칠 텐데, 아직 쓰지 않았단 말이죠. 설명하는 내용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2번과 5번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이란 단어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지우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틀을 사용할까? 어떤 구조로 글을 전개해 나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겠네요. 58번입니다. 지우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 무엇이었죠? 뭘 얘기해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성덕, 대왕, 신종. 그냥 국가유산 이렇게만 쓰면 곤란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것을 한번더 골랐기 때문에 성덕, 대왕, 신종이라고 여러분 적어주셔야 해요. 5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려는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연결하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구조도 달라지죠. 첫 번째.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뭐 마지막으로 이런 순서가 중요하게 되겠죠.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구조가 어울려요? 순서 구조. 우리 마치 음식을 만들 때처럼 순서가 중요한 과정을 소개할 때는 순서 구조.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먼저 무엇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쭉 나열하는 거니까, 또 열거하는 거니까, 열거 구조.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한대요. 그럼 우리 떠오르는 모양, 이런 모양 떠오르죠.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 다른 어떤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이 구조 뭐예요? 비교와 대조 구조.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구나. 한번 익혀두시고요. 60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라고 주어졌네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죠. 지우가 고민했던 그 과정, 그림 기억나시죠? 그 순서대로 우리가 풀면 돼요. 자, 목적과 읽을 사람 정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였죠? 그렇죠. 내가 설명하고 싶은 주제, 그리고 대상을 정하는 거였죠. 내가, 오늘 글을 쓸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까를 먼저 그 다음에 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뭘 정할 수 있을까요? 쓸 내용을 정리할까요? 구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릴까요? 그렇죠? 대상이나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것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겠군요. 그 다음에 라랑 나 중에서 무엇이 올까요? 구조를 선택하는 것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 돼야 돼요? 구조를 선택해야죠. 내가 이런 내용을 쓸 건데,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구조에 따라서 쓸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읽을 사람 정했죠?
대상이나 주제 정했으니까 그것에 맞게 쓸 내용 떠올리죠. 그리고 쓸 내용에 맞게 또 마치 그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 끝말잇기 하는 것처럼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했고, 그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풀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다음에 우리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다 오고요. 그다음에 마. 그다음에 오는 것이 라. 가장 마지막 단계가 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라는 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두 도자기는 모두, 모두라는 단어 보니까 공통점 말하려나 보다.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서로 다른이니까 또 차이점도 있나 봐요.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자, 고려 청자.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대표하고 푸른 빛을 띤대요. 구름무늬, 학무늬, 연꽃무늬처럼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 청자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 감각을 잘 보여준다. 그다음 반면 선생님 이럴 때는 세모 표시했었죠. 뭔가 다른 내용이 오려나 봐요. 조선 백자는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 특징이다. 아까는 푸른빛이었는데 흰색이래요.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 아, 복잡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 조선 백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자, 이 글은요. 학급 누리집에 게시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우리 누리집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새싹천사는 그 밑에 댓글을 단 친구예요. 비교와 대조구조를 사용하니 두 문화유산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잘 읽었어! 라고 댓글을 달았네요. 아, 비교와 대조구조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조언도 해주면서 댓글이 끝나고 있는데요. 문제 봅시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자, 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상 두 가지 뭐예요? 고려 청자, 그리고 조선 백자였지요. 62번. 고려 청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자,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아, 너무 쉽죠? 고려 청자,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맞아요.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무늬가 있다. 이것은 조선 백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그쵸? 청자가 푸를 청자이기도 하고요. 푸른빛이라는 내용 고려 청자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는 것은 2번 설명과 똑같은 조선 백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 감각을 보여준다. 고려인.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무려 세 가지나 있네요. 1번, 3번, 5번이 정답입니다. 63번. 글쓴이가 선택한 글의 구조를 알맞게 말한 친구. 빛나.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특징을 나열했어. 영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했어. 화영,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와 대조하고 있어. 어떤 것이 맞아요? 두 가지, 뭐, 모두 하면서 공통점도 얘기했지만,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어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화영이가 알맞게 얘기했네요. 특징이 나오는데 나열한 거 아닌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공통점, 차이점 나왔었잖아요. 색깔이나 뭐 모양 이런 것들이 달랐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었으니까 화영이가 알맞게 설명했어요. 64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새싹천사
댓글을 쓴 친구가 조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보고 그대로 적어주세요.

확인하면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였더라? 잘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구계가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고요. 그 중에서 지구의 지구 내부 구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서 지구 내부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죠.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층의 이름은 가장 바깥 껍질인 지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지각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요, 이 지각이 어떠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 것 같네요. 지각은 어떤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어요라고 답하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지난 강의 정말 잘 복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지각에는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은 무엇이 있고, 또이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우리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래요. 광물은 광물인데 암석을 이루는 주가 되는 광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광물이라고 부르냐면요. 조암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암이라는 뜻이 암석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광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광물은 무엇이냐면요. 암석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알갱이입니다. 우리가 암석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이 암석은 하나하나의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고요. 광물 중에서도 암석에서 많이 나오는 광물, 즉, 암석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을 우리는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각을 이루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암광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의 이름은 바로 장석입니다. 장석은요,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밝은 광물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그림 살펴볼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대적인 크기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석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광물은 바로 석영입니다. 석영은요, 우리가 무색 투명한 육각 기둥의 모양을 가진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석도 밝은 색깔, 그리고 석영도 밝은 색깔이네요. 우리가 조암 광물은 장석과 석영이라고 하는 밝은색 광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건 휘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흑음모, 각섬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휘석, 흑음모, 각섬석은 색깔이 어두운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흑음모의 경우는요, 판 모양으로 쪼개져서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어두운 색의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흑음모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많은 광물들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광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광물의 특성들이 있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광물의 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로 나뉩니다. 우리가 밝은색 광물 중에서요, 이렇게 육각기둥의 무색 투명한 광물을 석영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무색 투명한데 우리가 모양이 좀 다르죠.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가진 무색 투명한 광물을 우리는 방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해석은 뒤에 있다가 염산고와 반응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흰색과 분홍색을 띠며 조한 광물 중 가장 큰 양을 차지하고 있던 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장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두운 광물 중 검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흑음모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어떤 광물이냐면요, 각섬석입니다. 그리고 이 옅은 녹색은요,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었냐면, 멘틀에 많은 암석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감람암질 암석이라고 했는데, 이 감람암에는요, 바로 이 감람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물의 색이 다 다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물의 색이 같을 때또 분류해 볼수 있는 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요. 좋은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좋은판에서 나타나는 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 이세 광물이요. 보기에 어떠한 색깔로 보이나요? 그렇죠. 어두운 색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 광물을 좋은판에 긁으면 이렇게 광물 가루의 색이 나오는데 그 색이 지금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흑음모는요,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적철석은 적갈색, 그리고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좋은 색이 나타납니다. 아, 우리가 이 광물들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판에 좋은 색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흑음모고, 우리가 좋은판에 무슨 색? 적갈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철석,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철석이구나. 그럼 이세 광물을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맥락에서요. 여기서도 세 광물 있습니다. ABC 세 광물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광물 다 보기에는 노란색 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광물은 노란색 좋은 색을, B 광물은 녹흑색의 좋은 색을, C 광물은 검은색의 좋은 색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금, 황동석, 황철석의 광물의 색은 모두 다 노랑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의 좋은 색은 노랑색. 우리 금, 아무리 이렇게 부셔도 노랑색을 띨 수밖에 없겠죠? 황동석은요, 좋은 색이 녹흑색이래요. 그리고 황철석은 좋은 색이 검은색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우리 ABC 광물 이름 찾을 수 있겠어요. 노란색, 그리고 좋은 색, 또 노란색. 아, A는 금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랑색이지만, 우리가 좋은판에 긁은 색은 녹흑색인 것으로 보아, B는 황동석. 그리고 마지막,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좋은 색이 검은색인 것은 황철석이구나. 즉, 우리가 좋은 색으로도 이렇게 광물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생겼대요. 그렇다면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한 것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영이랑 방해석을 이렇게 긁었더니 석영은 멀쩡해요. 그런데 방해석만 흠집이

맞대요. 그럼 누가 더 단단했겠어요? 그렇죠. 석영이 더 단단했기 때문에 석영에는 흠집이 안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영의 굳기가 더 컸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성은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자성을 띠고 있대요. 근데 그 자성이 뭐냐면 자철석 근처에 쇠붙이, 쇠목과 같은 걸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자성이라고 해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이걸 자성이라고 하고요. 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그림처럼 자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방해석이 있고요. 방해석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해석은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염산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면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염산 반응을 보이는 광물이 방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다양한 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광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암석은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의 암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차례로 이 암석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불과 관련됐다. 즉, 높은 온도와 관련된 마그마와 관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성암은요, 또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산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요,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화성암이면 화성암이지 또 화산암과 심성암의 이름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성암은 마그마와 관련된 암석이에요. 그런데, 화산암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밑에 있는 마그마방에 있던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용암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서 대기와 만나서 아주 급작스럽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성암은요, 이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마그마방에서 천천히 굳어진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화산암은 선생님이 마그마가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가면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대기의 온도는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빠르게 식으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고 하면요. 원래 우리가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친구 손잡고 옆에 친구 손잡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산암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빠르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결정의 크기가 어떠하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요. 현무암과 유문암을 살펴보면 결정의 입자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성암은요, 선생님이 아까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만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성암의 결정의 크기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성암의 예로는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요. 반려암과 화강암은 육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보여요. 그래서 화강암 그림 보시면은 검은 점, 흰 점, 분홍색 점, 이렇게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잘 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또이 둘을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 이렇게 세로로 갈라볼게요. 현무암과 반려암은 색깔이 어떤가요?

매우 어둡죠. 그런데 유문암과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암석이 밝고 어두운 걸 결정하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의 색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광물 배울 때 우리 석영과 장석은 밝은 색 광물이야. 하지만 각섬석, 흑은무화 같은 광물들은 어두운 색 광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유문암과 화강암에는 밝은 색 광물, 즉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광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현무암과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은무나 각섬석, 휘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두 암석은요, 암석의 색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 색이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종류의 화산암, 우리 결정의 크기와 화성암,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과 관련된 암석,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져지고 굳어진다라는 말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적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 눌려요. 그러면 다져집니다. 다져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퇴적물과 퇴적물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누군가가 와서 풀칠을 해줘야 돼요. 즉, 물속에 녹아있는 이렇게 풀칠이 가능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굳혀줍니다. 그럼 그제서야 퇴적암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한 층이 퇴적되고 그 위에 다른 층이 퇴적되고 또 다른 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때 각각의 층은 퇴적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층, 한 층, 한층 쌓일 때마다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나란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그 사이에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퇴적암에는 화석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짚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퇴적암의 종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퇴적물의 크기로도 분류하고요. 퇴적물의 종류로도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퇴적물의 크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여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안에 뭐가 보여요? 굉장히 큰 자갈이 막 박혀 있습니다. 여감의 역자가 한문으로 자갈 역자예요. 그래서 자갈이 주로 구성된 암석입니다.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여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암은 여감에 비해 확실히 입자가 조금 작아졌죠. 우리 모래사자 써서 우리가 모래가 퇴적되고 굳어진 게 사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사암보다 조금 더 입자가 작습니다. 진흙 이자 써서 우리가 이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석회암의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물질, 석회질 물질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암석입니다.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과 무엇을 열과 압력을 받거나 혹은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여 열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무슨 암이에요? 변성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변성암에도요,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있던 암석, 그러니까 변성암이 되기 전에 암석이 있겠죠? 이 암석에 알갱이 알갱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성암이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어떻게, 이 압력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당연히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줄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치 이 줄무늬가 나뭇잎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놓은 것과 같다 해서 나뭇잎 낙엽할 때 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엽을 써가지고 엽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엽리는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생기는 줄무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성하면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엽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작용이에요. 즉, 광물이 결정을 다시 만든다라는 뜻에서 무슨 작용?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성암 역시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암의 분류고요. 우리 변성암은 원래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혹은 열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암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강암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그리고 밝은색 암석이었습니다. 이 화강암이 변성작용, 즉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편마암은 여러분들 여기 줄무늬 잘 보이시나요? 이런 줄무늬?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마암은 염리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변성암 중 하나예요. 자, 이암입니다. 이암은 퇴적암이었고요. 진흙이 퇴적되었었죠. 이 이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암으로 변한다라고 하고요. 편암 역시 보시면 이 방향으로 지금 줄무늬 보이거든요. 편암 역시 염리가 잘 나타나는 암석 중 하나예요. 그런데 편암이 더 높은 열과 더 높은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한번더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모래가 퇴적되어서 굳어졌던 사암입니다. 사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요, 무슨 암이? 규암이 됩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석회암 보면요, 석회암 역시 변성작용을 받으면 무엇이 돼요? 대리암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규암이랑 대리암은 왜 염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규암이나 대리암은 주로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염리가 뚜렷하지 않은 변성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염리라는 게 열과 압력을 같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알갱이들이 눌려서 줄무늬를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이 각각의 뭐의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냐면 암석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좀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개념 아이템은 암석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화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변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암석이 영원히 화성암이고 퇴적암이고 변성암인 것은 아닙니다. 암석은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서로 다른 암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암석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의 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마에 의해서 화성암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즉, 마그마가 식고 굳어가지고 화성암이 됐어요. 이 화성암이 예를 들어서 지표로 노출이 되면 풍화와 침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막 옮겨갔어요. 운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퇴적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무슨 암? 퇴적암이 다시 됩니다. 근데 이 퇴적암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하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변성암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변성암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액체로 녹아버렸네요. 마그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그마가 다시 식으면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태어났던 화성암이 다시 녹으면 또다시 마그마가 돼서 또다시 또 화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성암이 지하 심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변성암이 다시 풍화와 침식이 돼서 퇴적물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암석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은 지금

각을 이루는 조암 강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장석이었어요. 밝은색 광물이었고요. 그 다음 비는 뭐겠어요? 그렇죠. 석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A와 B는 모두 밝은색 광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석은 우리가 흰색, 분홍색, 석영은 무색,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고요. 니은, A는 장석이며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A 장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B는 방해석이며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선생님이 방해석이 아니라 이미 석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하는 광물은 감람함에 많은 감람석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래요.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A 위치는 뭐예요? 지금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용암으로 흘러내려서 굳어진 화산암이에요. 화산암. 그래서 화산암의 특징, 결정의 입자가 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B는요, 마그마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천천히 굳어져서 입자가 큰 뭐예요?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 화산암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현무암과 유무암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반려암은 심성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암은 편성암, 그 다음에 현무암과 유무암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심성암이고요. 우리가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퇴적된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다에서 생성되는 퇴적암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갈 모래 진흙이 바다 밑에 있는데요. 사실 육지에서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퇴적물이 이동할 때 무거운 게 먼저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진흙들은 조금 더 멀리, 육지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랑 가까운 쪽에 자갈이 많이 이렇게 퇴적될 수 있고요. 육지랑 먼 쪽에 진흙이, 입자가 더 작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갈이 퇴적암이 됐어요. 주로 자갈로 구성됐던 퇴적암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감이었죠. 자, 나는요, 모래. 모래에 사자 써 선생님이 사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진흙은요, 우리가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이암이라고 하는 퇴적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물부터 암석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광물, 암석 이야기 했는데요. 개념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에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무엇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두 개념 단어 오늘 내용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4강의 답은 무엇과 무엇입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도 벌써 4강이 맞춰졌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 지각이 변화하는 이야기,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까지 복습 잘 하시고 5강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5강에서 만날게요. 모두 안녕!

안녕! 드디어 오늘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라는 단원에서 드디어 견학 기록문을 봤어요. 기억나시죠? 네. 견학. 내가 보고 배운 것을 기록. 기록한 글이다 해서 견학 기록문. 견학 기록문에 무엇을 써야 되나요? 노래 부르면 된다고 했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견학 기록문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쓸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보여준 라면하고 모양이 약간 달라졌죠?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만 뜯어먹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달라졌어요. 안 그래야지. 자,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네. 견학 기록문을 우리가 한 편을 봤는데 굉장히 양도 많았고 문제도 많아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 농담도 할 틈이 없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틈도 없이 다다다다닥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우, 얼마나 숨이 찼는지. 자,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을 이번엔 볼 겁니다. 와, 나도 저렇게 어딘가에 실제로 가서 뭐 배우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견학 기록문 뭐 써보고 싶다. 이런 친구 아마 스물스물스물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기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멋진 견학 기록문을 쓸수 있을까? 일단,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쵸? 이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만 제대로 잘 세워두면 글을 쓰는 과정을 아주 쉽게 겪을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과정을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획을 잘 하셔야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 그런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과정으로. 뭘까요? 글 쓰셔야죠. 계획을 잘 짰으니까, 세웠으니까 글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쓰고 그냥, 자, 봐봐! 내 거야! 그러고 그냥 탁 던져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그 글을 수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잖아요. 어우, 잘 썼어. 어우, 내가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우, 다 좋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바꿔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좀 아프지만,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어주면 훨씬 더내 글의 좋은 점, 또 부족한 점을 잘볼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고쳐 쓰겠죠? 수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공유해요. 견학 기록문을 내가 잘 쓰고 서랍 속에 넣어두면 무슨 소용이에요? 자, 내가 쓴 견학 기록문을 다른 사람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끝났어, 끝! 그게 아니라, 항상, 예,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글을 제대로 잘 썼나? 친구들이 수정할 부분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내가 잘 수정이 되었나?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견학 기록문을 훌륭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사실은요, 우리가 운동을 할때 열심히 해야 그 운동 효과가 있잖아요. 줄넘기 잘하고 싶으면 줄넘기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글도 똑같아요. 나글잘 쓰고 싶어. 그런 친구는 글을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쓰다가 멈추고, 쓰다가 멈추고 하지 말고, 잘 쓰든, 뭐, 쓰지 못하든, 한 편을 쫙 완성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글쓰기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계획하기 단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나 견학 기록문 잘 쓰고 싶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면 될까요? 자, 첫 번째. 견학 기록문을 쓰면 좋은 점을 함께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죠. 뭐든지,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나 견학 기록문을 한번 봤는데, 야,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 그쵸? 나 여기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견학 기록문이 되겠죠? 그 다음.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요. 여러분, 솔직히 여행을 난 평생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이런 친구는 없을 거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깝든 멀든. 자, 그중에서 아, 내가 여기가 굉장히 이곳이 기억에 남았어. 이곳을 여정을 이곳을 그 견학 장소 여정으로 삼아서 한번 글을 써볼까? 이제 이런 단계에 오게 되겠죠?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읽을 사람을 정합니다. 뭐 읽을 사람은 부모님도 좋고요, 친구들도 좋고요, 선생님도 좋고요. 불특정 다수 온라인에다 탁 올려놓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가 있겠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생각 그물에 한번 써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 그물 아마 만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견학 장소,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여정 견문 감상. 요거는 꼭 외워놓으라고 했죠? 견학 기록문의 3요소라고 했어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어디를 갔는지, 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때 나의 생각과 느낌은 무엇인지. 요 3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생각 그물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생각 그물 한번, 해보죠, 뭐. 어렵지만. 그래서 요걸 준비했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읽었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다녀와서 요글 있잖아요. 만약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나다. 나다. 그러면 어떤 생각 그물을 엮어 놓았었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지. 아니면 거꾸로 해도 돼요. 거꾸로. 우리가 글한 편을 딱 읽었잖아요. 그 글에 맞는 생각 그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네. 이 생각 그물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목이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니까 여기다가 고래 한 마리 쫙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바다를 헤엄치는 우리의 고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기 보면 포유류라서 물속에서는 숨을 잘못 쉰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숨구멍이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머리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어유 우리 고래는 화나면 안 되지. 화난 부분 같아.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런데 누구랑 갔다고 했어요? 가족이랑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간 사람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배탄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갔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아, 나 우리 가족 얘기도 써야지 하고 이렇게 그 생각 그물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제목? 제목도 여기다 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다녀와서 딱또 써놓고요. 자, 그럼 이제 견학 기록문의 3요소 여정, 그다음에 견문. 그 다음에 감상. 이것이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생각 그물에도 넣어볼게요. 일단 어디를 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다? 예,

고래 박물관을 갔어요. 고래 박물관. 네, 고래 박물관. 여기가, 이게 여정이죠? 이게 여정 부분이에요. 여기를 갔어요. 자, 여기서 견문을, 예, 정리할 수가 있죠. 네, 견문. 자, 거기서 나 그때 1층 전시실 갔어. 1층 전시실에 가서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 이, 그 2, 3층 그 사이에 아주 커다란, 그 모형. 그 다음에 뼈도 봤어. 이런 내용이 있었었죠? 그래서 고래 모형과, 네, 뼈를 봤다. 네. 이런 것. 내가 보고 들은 걸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판. 네. 안내판에 있는 내용도 써줬었어요. 기억나죠? 네. 이 고래들의 지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데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 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 생태 체험관에 갔어요. 자, 여기 두 번째로 어디 갔어요? 생태 체험관. 생태 체험관. 이거, 선생님은 지금 아련한 기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교재 어디 갔지? 교재. 막 이러면서 교재를 보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연습 겸. 자, 생태 체험관에 갔죠? 생태 체험관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있었다? 예, 수족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생태 체험관에서 여기서 수족관, 네, 수족관을 갔고요. 여기에 누가 있더라? 어떤 친구가 있더라? 돌고래 네 마리. 네. 돌고래 네 마리. 아, 보고 싶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막 이렇게 막 재주 넘고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예, 관객들이, 예, 쳐주었다. 예, 이런 표현들도 있었었죠?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돌고래의 정체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남방 큰 돌고래였더라.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수명이 뭐, 30, 40년이 되고, 뭐, 이런 말들 있었었죠. 네. 자, 이런 그 견문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지? 예, 세 번째로. 자, 여기. 예, 어디로 갔더라? 그렇지. 여행선을 탔어요. 그쵸? 고래 바다 여행선. 거기,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나요? 고래 바다 여행선을 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출몰 지역을 갈수 있는 경로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세 번째 경로, 출몰 지역을 갔어.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봤더라? 참돌고래를 봤어. 맞아, 참돌고래. 참돌고래. 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 생각 그물에다가 정리를 한번 간단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정이 되겠죠? 여기가. 네. 자, 첫 번째는 여길 갔어요. 두 번째는 여길 갔고, 세 번째는 여길 갔어요. 이간 장소들이 바로 여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가지 뻗어나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견문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견학 기록문에는 3요소 중에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감상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글에 보면 문단이 5개가 있었어요. 5개 문단 중에 마지막 5문단에는 전체 여행에 대한, 전체 견문에 대한 이 글쓴이의 감상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교재 보세요. 네, 선생님은 지금 볼수 없지만, 네. 자, 여기 이 부분, 감상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감상. 감상 부분. 어떤 감상을 여기다 썼을까요?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 고래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고래들의 생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고래와 인간의 역사, 인간 사이의 역사. 사실은 인간이 고래를 막 잡았지. 왜 향유 고래인 경우에 그 기름을 얻으려고, 예, 품질 좋은 그 기름을 얻으려고 인간들이 마구마구마구 이 향유 고래를 막 잡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견학 기록문에는 없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어? 그렇지.
마지막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뭐 생태 알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이 압권이었죠. 자연을 잘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뭐 이런 말. 네. 생태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글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글을 이한 편의 글을 우리가 그때 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꾸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생각 그물을 만들어 봤죠. 여러분은 이제 요걸 연습을 해봤으니까, 아, 그래. 나 옛날에 부모님들하고 어디에 갔었어. 그걸 가지고 생각 그물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고요. 자, 계획하게 계속 볼게요. 견학 기록문의 짜임을 생각하면 내용을 조직합니다. 이게 아주, 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 그물 속에, 아, 나 이렇게 써야지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즉, 짜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진짜로 한번 다 만들어 보는 거야. 나 처음에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견학 장소 쓸 거야. 막 이렇게.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견학한 여정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사실은 견문과 생각이나 느낌 등의 감상을 씀 이랬으니까. 나 가운데에다가는 내가 보고 들은 거쓸 거야. 그리고 그때 생각을 쓸 거야.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깨달은 점을 써야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 쪽수에 있는 부분에는 이 부분 없어요. 선생님이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찾아봐라. 어디서 가져왔을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걸 보면 좀더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살짝 여기다가 한번 옮겨 놔봤어요. 자, 우리 5문단까지 그때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첫째 문단.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중심 내용을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관람하며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3문단은 어떤 게 중심 내용이었어요?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를 봤다.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자, 4문단은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참돌고래떼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5문단에는 예, 그 내용을 정리하고 네, 여기 보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앞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금을 만들었고, 처음, 가운데, 끝에는 뭘 써야지 얘기했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 내용을 조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쓰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나 이제 내용 조직 다 했어. 이제 쓸래? 하고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쓰고 툭 던져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친구들하고 바꾸어가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고요. 야, 여기 부분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빼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고쳐쓰기, 수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공유할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공유를 해보고요. 마지막이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아, 나 이번에 견학 기록문을 썼는데, 한번,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기억을 더듬어 보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고 그 과정을 스스로, 나 이거 잘했어. 아, 이거 좀 부족했었어.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견학 기록문 쓰기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쓰래요. 어떤 단계? 계획하기 단계. 가장 인상 깊은 견학을 떠올린다. 쓴 내용을 친구들과 바꿔 읽는다. 글쓰기 과정 전반을 스스로 점검한다. 견학 기록문을 누가 읽으면 좋을지 생각한다. 1번과 4번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수정하기 단계죠. 네. 수정하기. 친구들하고 바꿔 읽어가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는 것이고요. 요것은 말 그대로 점검하기 단계. 기억에 들어갈 과정으로 알맞은 것. 아까 무엇이었어요? 1번. 글쓰기 단계고요. 그 다음. 다음은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계획하기, 공유하기, 수정하기. 글의 처음에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을 쓰고, 가운데에는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사실은 견문과 감상을 쓰려고 해.
그리고 끝에는 견학 전체에 대한 감상 쓸 거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기호만 쓰면 되니까 가. 어우, 또 계획하기라고 쓸 뻔했어. 어우, 그럼 안 되는데. 기호 쓰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내 글을 읽고 좋은 의견을 주었어. 나 이거 잘 적어 두었다가 반영할까요? 반영해야겠어. 자, 보세요. 친구들이 좋은 의견을 주었어요. 이걸 그대로 내 글에 반영하겠대요. 그러면 내 글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정 단계에 들어가겠죠? 네.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 솔로몬 로 파크를 다녀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로가 뭐냐면, 예, 보통 우리가 로 그러면 길일 것 같죠? 길, 길. 그런, 그게 아니라 이 로가, 예, 로죠, 로. 법. 네. 법. 그러니까 이 솔로몬 로 파크를 다녀와서 이 법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법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무엇을 어디 어디를 다녀와서 어디 어디를 다녀와서 그러면 십중팔구 예, 견학 기록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지난 토요일 가족과 함께 대전에 있는 법무부 솔로몬 로우 파크에 다녀왔다.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서 방문했다. 방문하게 된 까닭을 썼고요. 먼저 둘러본 곳은 법역. 역사관이었다. 자, 여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법 역사관.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법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동영상을 보거나 문제를 풀며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대요. 다음으로 견학한 곳은 선거와 국회였다. 자, 두 번째 여정이 여기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투표소 모형과 모의 국회를 볼수 있었는데, 모의는 예,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예, 진짜가 아니라, 예, 한번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방법, 회의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6학년이니까 그런데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사회 공부를 위해서.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 가운데에, 예, 국회의장이 있죠? 예, 의장. 의장이 여기 딱 있으면 삥, 삥 이렇게 둘러가면서 국회의원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네, 이만큼 크게는 아니지만 모의 국회라고 했으니까 예, 좀 작게 만들어져 있겠네요. 선거와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간 법과 과학. 자, 여기 여정이 또 여기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여정, 법과 과학이에요. 사건 현장처럼, 오, 흥미진진한데? 사건 현장처럼 꾸며져 있어서 신기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또 좋아하지. 진짜 현장이요? 막 이런 거. 네. 모의 법정에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자, 여기에 또 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의 법정. 법정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판장이 여기 딱 있겠죠. 재판장 있고, 이쪽에는 뭐 검사가 있고, 이쪽에는 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있겠죠? 또 여기는 뭐 어떤 여기 또 증인 제가 그때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증인석도 있겠죠? 자, 이런 진짜 법정은 아니고요. 그 법정을 비슷하게 가져다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의 법정이에요. 자, 이렇게. 자,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법무직업관.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는 출입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 두 번째 여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정,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정. 여기 이렇게 쫙 지워진 것처럼 됐네. 미안. 그 다음에, 모의 법정.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법무 직업관까지. 자, 이 여정을 따라서 내가 여행하는 것처럼 잘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견학 기록문 봤잖아요. 읽어봤잖아요. 그 견학 기록문은 굉장히 양이 아주 많지요. 진짜 보고서처럼. 이 정도의 견학 기록문은요, 여러분 일기장에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니은, 네,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곳에 직접 와보니 법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여기에 관용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힌트. 직접 와서 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0: 더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십니까? 예.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관용 표현이고요.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이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앞으로 작은 약속부터 잘 지키며 생활해야겠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이 글에 나타난 견문은 뭡니까? 예.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법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 투표소 모형과 모의 국회를 볼수 있었다. 출입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요런 부분이 견문이고, 감상 부분은 여기겠죠? 예,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온 법. 네. 이 글에 나타난 여정, 법 역사관 갔다가, 선거와 국회 부분 갔다가, 법과 과학 부분 갔다가, 모의 법정에 갔다가, 법무직업관까지 갔습니다. 자, 기억은 견학 기록문의 내용 가운데 무엇에 해당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서 방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가요. 이런 곳이래요. 그래서 방문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견학한 까닭이 되겠죠.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나 방문한 거예요. 네. 견학 장소. 그 다음에 견학하러 가는 과정. 이게 뭘까요? 이게 여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 이게 뭐예요? 견문. 자, 이제 여정, 견문, 감상. 이제 여러분 얼추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듯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곳에 직접 와보니 법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안 맞죠? 네. 곡는 탑이 무너지지 않듯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듯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듯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듯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그 법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예, 실감이 났다. 이런 뜻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다. 여러분, 느릿느릿 걸어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한 그곳에 갈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관용 표현 디귿의 뜻은 무엇인지 짐작했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리길이 어느 정도일까요? 천리길. 물론, 뭐, 천냥빚을 뭐, 말로 갚을 수 있다라는 뜻, 그런 말에 그 속담도 있는 걸로 봐서, 일단 천자가 들어가면, 좀, 많거나, 그렇죠? 멀거나, 뭐, 이럴 것 같아. 자, 이 천리가요, 대략,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대략. 자, 그러면 그먼 거리도 무엇부터 시작한다?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네,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예, 시작,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 우리가 견학 기록문을 보면서 그냥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그 다음에 감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 사이에 그글 사이에 많은 관용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 그 하나하나 다 봤죠? 네, 여러분도 이제 그 관용 표현을 넣어서 이건 미션, 네, 미션이야. 견학 기록문을 쓸 때, 예, 아까처럼 일기장에 쓸 만큼 요만큼만 써도 한번 욕심을 내보세요. 관용 표현 한개 정도는 한번 넣어보자. 욕심 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라면 문제로 갑니다. 라면 문제예요. 다음 관용 표현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쪽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래요. 그런데 또 어떤 쪽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래요. 이거 어떡하지? 어떤 말이 맞는 걸까? 물론, 요 때는 요 말, 저 때는 저 말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게시판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는 게 힘일까?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일까? 나도 모르겠다. 아, 궁금하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0: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닮음에 관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볼 차례네요. 자, 오늘 선생님이 골라놓은 구원픽은 1번과 6번 두 문제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항상 초반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두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풀어야 될 문제들 중에 이두 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도 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또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구원픽으로 고르도록 하고 오늘 골라놓은 두 문제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진짜 시간을 아껴가면서 빠르게 풀고 정답을 맞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로 선생님이 골라보았으니까 두 문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1번 문제부터 우리 오늘의 구원픽이죠. 왜 골랐는지 아실 겁니다. 항상 닮음인 도형에 관련해서 출제되는 거죠. 이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바로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니은입니다. 니은.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냥 정답으로 골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 이렇게 길쭉하고 뾰족할 수 있고요. 어떤 건 이렇게 좀 뭉툭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너는 아니야, 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제가 뭔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항상 닮음이다 뭐 이런 얘기 본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이면서 나머지 각이 45도로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직각과 45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삼각형입니다. 그럼 당연히 AA 닮음이 되어야죠. 그치? 그냥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여기 있는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는 똑같지만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니은이 함정이다. 중요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두 개의 정삼각형, 정다각형은 항상 닮음이죠. 두 평행사변형 아니야. 두 정사각형 맞아요. 항상 닮음입니다. 두 직육면체? 직육면체는 아니죠. 정육면체였다면 몰라도. 두 개의 정팔면체 맞아. 정다면체 두 개는 항상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기에서 항상 닮음인 도형인 것의 개수를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면 3번 세개 하고 골라주셔야겠죠. 어때? 괜찮니? 중요한 거, 두 이등변 삼각형 아니라는 거지.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닮음이죠. 그래서 1번 문제 빠르게 정답 고르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일 때 X 플러스 EY를 구하래요. 닮음이라고 아예 대놓고 가르쳐 주고 있고 기호도 써주고 있으니까요. 대응점의 순서가 A와 D, B와 E, C와 F가 대응점이다라는 것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XY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 각의 크기 생각해 봐야겠죠. 자, 닮음이면 어때? 각은 대응각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X가 35인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 4대 6이라는 게 닮은 비가 되면서 결국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변 3과 y 센티미터도 2대 3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너 3대 y도 2대 3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EY가 9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Y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X 플러스 EY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35와 9 더하면 44라는 정답을 골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다노 실전 테스트 2번의 정답은 5번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어때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닮은 비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닮은 비가 나머지 모든 변에서도 길이의 비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닮음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사각형이 닮음이고, 자, 중요한 거 나와 있네요. 닮은 비가 2대 3이다.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 대응하고 있는 변들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2대 3의 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선분 CD와 선분 BC의 길이 구하는 거 1도 아니지. 여기 있는 선분 BC 대 15가 2대 3이다라는 거니까, 뭐 이렇게 비례식을 선분 BC 대 15가 2대 3이다라고 써서 생각해서 선분 BC의 길이가 10cm구나.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니? 자, 근데 이 계산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식을 써서 풀었을 텐데 실전에선 이렇게 할 거야. 작은 게 b가 2, 큰게 b가 3이다. 그러면 너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선 얼마를 곱하면 된다?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5cm에 3분의 2를 그냥 곱해버리면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겠다. 당연히 12cm에 3분의 2를 곱해버린다면 선분 CD의 길이도 알수 있겠죠? 너 8cm 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찾아보면 18cm에 12cm 더하는 거라서 30cm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되죠. 자, 보이세요? 정석대로 풀자면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 생각할 건데 실전 풀이는 닮은 비를 가지고 아 3을 2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계산이 훨씬 간편해지고 문자를 다룰 때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실전적인 접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소다노 실전 테스트 4번 갑시다.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일 때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네. 자, 그럼 닮은 비 가르쳐주고 닮음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닮은 비와 넓이 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닮은 비를 체크해 볼 건데요. 15cm와 10cm가 대응변이야. 그렇다면 닮은 비는 15대 10, 즉 3대 2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닮은 비고 이 닮은 비를 가지고 우리는 넓이 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넓이 비를 생각하면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3의 제곱 9대 2의 제곱 4, 즉두 넓이의 비가 9대 4다라는 이런 특징을 발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9대 4라는 넓이 비를 가지고 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다면 9일 때가 36이니까 4일 때는 16제곱센티미터야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니? 그래,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비례식 9대 4가 36대 S라고 비례식 세워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니? 9에서 4를 만들려면 얼마 곱하겠다? 9분의 4 곱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36에다가 9분의 4 곱해서 16제곱센티미터를 삼각형 DEF의 넓이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어때? 개념책 설명을 선생님과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아, 풀이의 스타일이 완전 다르구나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그치? 왜 그래? 시험이라는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빠르고 경제적인 풀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삼각형의 닮음에서

선생님이 길이의 B를 찾을 때도 혹시 선생님과 개념책 설명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새로운 방법들 또 얘기할 거니까 그 방법도 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의 두 개의 사각 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리고 면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이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건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 자, 면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AB라는 변과 IJ라는 변이 지금 대응 변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AEFB라는 면과 대응하는 면은 IMNJ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대응 변과 이 대응하는 면을 가르쳐 준 건요. 대응 점들을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나머지 면들도 한번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뭘 생각해 보래? 선분 AB의 3배가 선분 IJ의 4배하고 같을 때 선분 NO의 길이를 구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건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조건이, 그렇지. 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B를 가르쳐 준 거다. 닮은 비를 가르쳐 준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을 잠깐 변형해 볼게요. 3 곱하기 선분 AB가 4 곱하기 선분 IJ하고 같다라고 지금 문제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걸 비례식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선분 AB 대 선분 IJ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IJ에 곱해져야 되는 게 4니까 4대 3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이 등장하겠죠. 선분 AB 대 선분 IJ가 4대 3의 B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선분 AB와 IJ가 4대 3이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닮은 B 자체가 4대 3인 거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변의 길이의 B들이 전부 다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대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FG와 선분 NO의 B도 4대 3하고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 NO가 6cm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정답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문제. 자, 이게 바로 실전 테스트 5번 문제였습니다. 어때? 할만합니까? 그래, 여기 있는 3배의 선분 AB가 4배의 선분 IJ다라는 걸 이렇게 비례식으로 거꾸로 풀어낼 수 있어야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요걸요, 요렇게 찾는 걸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선분 AB와 선분 IJ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선분 NO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바꿔내는 방법을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있는 식, 3배의 선분 AB, 이게 4배의 선분 IJ라는 식을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구해내는 식의 형태로 변형할 겁니다. 이렇게 선분 IJ라는 값은 4분의 3의 선분 AB다라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즉, 왼쪽에 있는 도형의 변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변이 대응변끼리 어떤 관계가 있다? 왼쪽 도형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오른쪽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게 더 쉽지, 그치? 그래서 8cm에 4분의 3 곱하면 6cm가 선분 NO의 길이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비례식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이 분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됐니? 어떤 식의 형태로 생각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이런 오해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은 친구들이 3AB가 4IJ다라고 얘기하면, 아, 너를 3대 4야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식을 세울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 얘기할 때, 이 3이 AB에 곱해져 있으려면요, 이 3의 B가 AB 쪽에 있지 않아요. 뭔 말인지 선생님 헷갈려요. 그러면 식 써보면 돼. 아까 썼던 거. AB 대 IJ가 4대 3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그래야 저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니까 AB에 해당하는 B는 3이 아니라 4예요. 서로 크로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가. 자, 그래서 요거를
3대 4라고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소다랑 실전 테스트 5번 선생님 지금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 6번 문제. 자, 6번 오늘의 구원픽이죠. 자, 6번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삼각기둥의 부피의 비가 8대 27이다. 그랬을 때 겉넓이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야?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와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닮은 비와 넓이 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건뭘 가르쳐 줬다? 부피의 비를 가르쳐 줬다. 부피 비. 자, 그런데 이셋 사이에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m 제곱 대 n 제곱, 부피 비는 m 세 제곱 대 n 세 제곱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8대 27을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지? 8대 27하고 쓸수 있어야겠죠? 그래. 2대 3의 세 제곱 비가 바로 8대 27입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2대 3이란 이야기고요. 넓이의 비는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죠. 두 개의 삼각기둥이 있는데 커다란 삼각기둥의 겉넓이가 72랍니다. 큰 삼각기둥이 겉넓이도 더클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3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72로 바뀐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비례식 다음과 같이 세우면 돼. 4대 9라는 넓이 B는 작은 삼각기둥의 겉넓이 S 대큰 삼각기둥의 겉넓이 72라고 식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9S가 4 곱하기 70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지금 4하고 72를 곱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있는 9S에서 9를 그냥 72에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8하고 이렇게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선생님 헷갈려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9S가 4 곱하기 72라고 쓴 다음에 여기 있는 9를 72와 약분시킨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를 생각하면 너는 32 제곱 센티미터다. 작은 그 삼각기둥의 겉넓이가 32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 핵심이 이거죠. 닮은 비와 넓이 비와 부피 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근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비례식 세울 때 이렇게 비례식 세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다. 자, 여기 4대 9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찾을 때 얼마 곱하면 되더라? 9분의 4 곱하면 되더라? 할수 있으니까요. 72에다가 9분의 4 곱해주면, 아, 32제곱 센티미터야 라고 겉넓이 바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항상, 네, 얼마를 곱하면 서로서로 변할까? 작은 거에다 4분의 9 곱하면 되고, 큰 거에 9분의 4 곱하면 작은 거 나온다. 자,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복잡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소다논 실전 테스트 6번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요. 접근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방식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번 갑시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과 닮음인 걸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3과 6, 30도, 90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주어져 있는 정보 하나 쓸수 있겠죠? 이거 각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60도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닮음인 삼각형을 찾으려면 AA 닮음의 조건으로 찾으려면요. 세 개의 각 중에서 두 개의 각이 일치하면 그러면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 아니면 SAS 닮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려면요. 6과 3과 60도를 생각해서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여기 있는 6과 3과 60도의 구조랑 완벽하게 닮음, SAS 닮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닮음인 걸 찾을 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일 거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쉽게 AA 닮음부터 생각할까요?
30도, 60도, 90도 중에서 두 개의 각을 가지고 있으면 AA 닮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인다 봅시다. 자, 30도, 60도, 90도 각두개 가지고 있는 거 있을까? 없어. 60도인데 이거 직각처럼 보이지만 직각이라는 말이 없고요. 너도요, 직각이 있지만 60도, 30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너 30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AA 닮음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어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우리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4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야. 그두 개의 변 중에 더긴 거의 비율, 더 짧은 거의 비율 볼 거야. 이긴 것과 짧은 것의 비율이 각각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대 8이랑 3대 4가 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실제 똑같아.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들이 길이의 비가 3대 4, 3대 4. 만족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로 같으니까 SA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은가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안 풀었어요, 실은. 이렇게 푸는 게 그림을 발견하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각의 크기가 60도인데 너랑 닮음인 삼각형을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그냥 60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면서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60도인 걸 찾아요. 보기에서 60도 그리고 그걸 끼고 있는 양쪽 변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찾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라고 그냥 바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변을 따로따로 뜯어서 비교하잖아? 그럼 되게 불편합니다. 내가 변을 제대로 비교를 했는지, 순서를 맞게 했는지, 이런 걸 찾는 게 정말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삼각형에서 2대 1 사이에 60도 끼어 있어. 너도 2대 1 사이에 60도 끼어 있어. 라고 판단하시는 게더 빠르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죠. 괜찮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4번이라는 걸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SSS 닮음에서도요, 그냥 세 변의 길이의 비를 하나의 삼각형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뭐 3, 4, 5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요, 그것보다 사이즈가 더큰 6, 8, 10이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 1대 2, 1대 2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변의 길이가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나 작은 거에서부터 6대 8대 10이 3대 4대 5하고 똑같구나라고 3대 4대 5, 3대 4대 5 하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정확하게 SSS 닮음하려면 대응하고 있는 3과 6이 길이의 비가 1대 2, 4와 8이 1대 2, 5와 10이 1대 2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작은 쪽에서 3대 4대 5, 큰 쪽에서 3대 4대 5, 닮음이야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실전적인 풀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봐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변이 평행일 때 다음 중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우선은요, 이런 거 발견할 수 있겠다. 맞꼭지각이니까 너 동그라미로 각의 크기 똑같아. 그지? 자, 그런데 선분 AB와 DE가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널 세모라고 얘기하면 너가 세모가 되겠네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AA 닮음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A 닮음은요, 선생님은 나머지 각까지 표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어떤 위치에 어떤 점이 대응되는지 확인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도 표시해 줄게요. 당연히 이렇게 있는 네모도 엇각으로 서로 각의 크기 똑같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D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DE의 길이를 X cm라고 한다면 X와 6을 위쪽에서 비율을 찾아내면 된다 이거죠. 그치? X는 도대체 뭐랑 대응변이냐라는 거 생각해 보면 X가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랑 네모

물을 연결한 6cm가 대응변이구나라고 식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6cm는요, 동그라미와 네모를 연결한 거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네모를 연결한 4cm가 대응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4x가 36이니까 x는 9다라고 식 세우면서 선분 DE의 길이가 9cm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니? 근데 얘들아,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편합니다.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따로따로 볼 겁니다.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에서 네모에서 세모를 거쳐가면서 길이를 생각했을 때 길이의 비가 4대 6이에요. 그걸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에서 네모와 세모를 거쳐가면서 생각하자 이거지. 이게 6대 X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X가 36이다라는 비례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순서가 좀 다르지만 결과가 똑같습니다. 4x는 36. 너도 결국은 4x는 36. 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교과서상의 풀이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정석이니까. 하지만 실전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 풀이는 이 아래쪽 풀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몸으로.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두 가지 풀이를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더 편한 것들을 선택해서 문제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우리 DE의 길이를 X cm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닮음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건데, 제일 쉬운 건 실은 AA 닮음이에요. 그래서 각을 하나 표시하고서 다른 각들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동그라미라는 각 옮길 때는 더 이상 없고, 세모라는 각 옮길 때가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세모가 이리 옮겨갔다면, 각두 개가 같아지는 삼각형이 보이면서 AA 닮음일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AA 닮음이 안 됐다라는 걸 판단했으니까 이제는 SAS 닮음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8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두 변을 발견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대 8이니까 동그라미라는 각 중심으로 5대 4의 이웃하는 두 변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5대 12에도 있죠. 15대 12 5대 4 하고 만들어지니까, 아, 10cm와 15cm, 이게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 8cm와 12cm, 이게 대응하고 있는 변이어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2대 3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닮음비다, 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출발을 어디서 했어? 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5대 4? 그럼 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5대 4인 삼각형을 먼저 찾아서, 아, 작은 노란색 삼각형과 커다란 빨간색 삼각형이 닮음이구나라는 걸 미리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응하고 있는 변이 10cm와 15cm가 대응하고 있구나. 8cm와 12cm가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하고 뭐가? X와 12가 대응변인데, 그것도 닮은 B하고 같은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3X가 24다라는 얘기하면서 X가 8이야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선분 DE의 길이가 8cm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됐나요? 처음부터 어떤 각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 변들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AA 닮음을 먼저 시도하고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게 안 되면, 아, 각 하나를 가지고 SAS 닮음을 쓸수 있는 걸 확인하는데, 그때 대응변을 찾기보다 작은 삼각형에서 각을 끼고 있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닮음인 삼각형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변들을 생각해서 닮음비를 찾아주는 게 조금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 10번부터 뒤로 이어서 갈 텐데, 조금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닮은 삼각형들을 찾아가

0: 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거울아, 거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0: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1: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2: 이번엔 또 누구지?

0: 나를 외쳤는데 왜 호빵이는 안 오는 거야?
1: 어?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누울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0: 왜, 어떻게 변비 탈출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 사막 최고 딱지.
0: 아, 눈부셔. 사라졌다. 호빵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유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유소.
2: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산소. 어떻게? 펄펄펄펄펄펄.
3: 나? 불렀어? 나가 마라.
1: 진정해, 사나유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난 사과 세포라고.
2: 진짜 사과 세포네?
1: 응.
2: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사과 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그건
1: 응.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2: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4: 우리는 사과의 아삭아삭필.
5: 난 사과세포.
1: 나도 사과세포.
6: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4: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2: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있어.
1: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2: 나와라 폴리페놀.
3: 사나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4: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5: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2: 잠깐.
6: 왜?
2: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7: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그거야?
6: 당연히 아삭아삭 캠!
1: 백틴 때문이지.
8: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7: 그래. 백틴 용사. 근데 넌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하게 한다는 거야?
8: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7: 어떻게?
8: 이렇게.
9: 위님! 사과가 왔습니다!
4: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9: 네, 위님!
4: 자, 위산을 쏴주마. 쏴!
7: 쏜다.
8: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4: 아니, 너는 그대로네?
8: 위님, 백팀 용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4: 뭐냐? 위산을 쏴주마. 쏴!
8: 이야호! 나는 야 백틴 용사!
7: 쏴! 백틴 젤리.
4: 어? 이 단단하던 백틴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7: 위님.

0: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1: 오, 이 사과의 펙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마을로!
0: 네! 펙틴 젤리 젤리! 펙틴 젤리 젤리!
2: 나 대장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빗고야 말겠어! 대장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0: 펙틴 젤리 젤리! 펙틴 젤리 젤리!
2: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뺨보다!
3: 대장세포님!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니, 대장세포님!
0: 아, 아파! 아파! 아파!
2: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0: 펙틴 젤리 젤리!
3: 대장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팩틴이에요.
2: 뭐야! 난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3: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2: 사과 팩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3: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2: 그치! 이제 사과 펙틴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하하, 나 너무 신나.
3: 저도 신나요.
0: 펙틴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4: 에라디아.
5: 대장세포님, 그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4: 또도 최고의 똥 완성.
5: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2: 시연! 똥! 배출하십시오! 또동! 똥! 나갑니다!
4: 이야! 오!
0: 팩틴!
6: 에? 그냥 팩틴이 아니라니까!
0: 아, 팩틴 영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6: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0: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6: 당연하지.
0: 오, 사과 패팅 최고 딱지다.
6: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0: 아이. 얼른 가야겠다. 백설 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6: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현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틴 용사.
0: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7: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0: 팩틴이 위산을 닿으면
7: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0: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7: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0: 똥! 잘 둘 수 있다는 말씀!
8: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최다 독사과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7: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8: 왜야? 지금 다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확!
0: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8: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0: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8: 그럴까?
0: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8: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0: 여기요.

1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파리! 너 왜 또 여기서 울고 있어, 너? 너 지난주에 멸종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면서 막 화이팅! 이러면서 갔잖아.
1: 그랬지.
0: 근데 무슨 일 있더더?
1: 도도, 멸종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해?
0: 새끼를 낳아야지.
1: 새끼를 낳으려면?
0: 새끼를 낳으려면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해야지.
1: 그치? 응. 근데 짝을 못 찾겠어.
0: 아이고, 짝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고.
1: 그럼.

0: 안녕. 나랑 짝꿍 하자.
1: 싫은데.
0: 내가 과자 줄게. 내 짝 돼주라. 응?
1: 싫다고.
0: 너 나랑 짝 안 해준다고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른다.
1: 일러라. 난 아빠한테 이를 거다. 아빠.
2: 저런.
0: 이렇게 계속 짝을 못 찾다가 결국 멸종하는 거 아니야?
3: 아니야.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0: 이번엔 또 누구지?
4: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5: 그래, 노력하면 돼.
6: 포기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짝을 찾으란 말이다.
0: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2: 그러게. 아, 우리 자기만의 방법으로 짝짓기에 성공한 동물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더더?
0: 오, 좋아. 그러자.
7: 오케이.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지구의 동물들이여, 모두 모여. 와짜짜짜짜.
8: 간다. 기다려.
2: 생존 동물 해출동.
8: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마.
7: 그럼 지금부터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

0: 들어보도록 하겠다죠.
1: 자,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려줄 동물은
0: 바우어새.
2: 바우바우 바우바우 바우바우. 안녕하세요, 바우어새입니다. 바우바우 바우바우.
3: 이름 바우어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살며 세틴 바우어새, 보겔코 바우어새 등 10여 종이 있음.
2: 저희 바우어새의 짝짓기 비법은 바로 멋진 집짓기예요.
0: 멋진 집이요?
2: 예, 저희들은 짝을 집에 초대하기 위해 아주 아주 멋진 집을 짓는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짓는 집이에요.
0: 어저저,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군요.
2: 네, 우리가 집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가 약 4,000개쯤 되죠.
1: 우와, 나뭇가지 4,000개?
2: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집을 다 지으면 집과 정원을 꾸며요. 내 짝꿍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녹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고, 또 어떤 친구는 까만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죠. 어떤 친구는 빨간색으로 꾸며요. 빨간 열매, 빨간 꽃잎, 빨간 음료수 캔.
1: 우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과 정원을 꾸미면 짝을 찾을 수가 있군요.
2: 아니요. 그렇게만 해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1: 에?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짝을 못 찾아요?
2: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바로 암컷을 부르는 노래. 아, 암컷아, 어딨니? 이리 와. 왔다. 그렇게 암컷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이 찾아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땐 또 다른 암컷을 찾아야 돼요.
1: 아, 그럼 바우어새 방법으로는 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2: 아, 제 친척인 극락조의 방법은 어떨까요?
0: 극락조? 그 댄스왕 극락조가 친척이더더.
2: 예.
1: 극락조는 짝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2: 댄스왕답게 당연히 댄스죠.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4: 댄스? 어디, 얼마나 잘 추는지 봅시다.
5: 네, 보여드릴게요.
0: 어디다, 춤을 정말 잘 추는데도.
1: 우와, 연습 많이 했나봐요.
5: 그럼요, 연습 엄청 열심히 했죠.
2: 이렇게 해서 극락주는 짝짓기에 성공한답니다.
0: 우와,
2: 나도 춤 연습을 좀 해야겠어. 바우바우 바우바우.
0: 나도
1: 난 손 비비기 댄스 댄스 댄스.
0: 진정하시고요. 바우어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해 주시죠.
2: 알겠습니다. 바우바우 바우바우 바우바우.
0: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바로
6: 흰말농개.
7: 마마 내가 마 흰말농개 아이가.
3: 이름 흰말농개. 바다 갯벌에 살고 있어. 큰 집게다리가 흰색이라 흰말농개라고 불림.
7: 저 흰말농개가 짝을 찾는 비법은 바로 이 커다란 집게다리 아니겠습니까? 마! 마!
0: 어허! 그 큰 집게다리가 짝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7: 이 세상엔 자기 짝을

0: 찾는 수많은 수컷들이 있습니다. 마! 마! 짝을 찾기 위해 때론 다른 수컷과 싸워서 이겨야 하죠. 바로 큰 집게다리를 이용해서.
1: 그래, 집게다리로 한번 싸워보자. 이긴 사람이 개순씨의 짝이 되는 거야.
2: 좋아, 개순씨 심판 좀 도와주세요.
3: 알았어요. 준비. 자. 시작.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0: 이겼다! 이리 오시지요, 개순 씨.
3: 개다 씨 축하해요. 완전 멋있었어요.
0: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짝짓기를 하러 동굴로 가시지요.
3: 좋아요.
4: 우와! 결국 용감한 흰발 농개가 짝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파리님도 꼭 용기를 갖고 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4: 파이팅!
5: 우호! 네! 흰발 농개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실 동물을 모셔보자. 바로 바로 헤로세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로세우예요. 헤로.
7: 이름 헤로세우. 몸길이 약 3cm. 사는 곳 바닷속 헤로동굴 해면.
5: 헤로세우님은 어떤 노력으로 짝짓기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6: 헤로세우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요. 에? 아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짝짓기를 할 수 있다고요? 네, 헤로세우가 쉽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헤로동굴 해면 덕분이에요. 헤로. 이게 바로 헤로동굴 해면이에요. 그물 모양의 해면 동굴이죠. 헤로세우는 아주 어릴 때 헤로동굴 해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두 마리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 어른이 되는데 한 마리는 암컷, 한 마리는 수컷인 거죠. 이제 우리 몸이 너무 커져서 이 헤로동굴 해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
8: 괜찮아요. 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먹이는 그물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먹으면 되고.
6: 맞아.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이 그물 안에 갇혀 살아도 좋아.
8: 어머, 당신.
5: 아하, 암컷 수컷이 함께 헤로동굴 해면에 갇혀 있으니 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도.
6: 네, 우린 거기서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낳아요. 헤로.
8: 아가들아,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6: 새끼 헤로세우들은 몸이 작아서 헤로동굴 해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새끼 헤로세우들은 또 다른 헤로동굴 해면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짝과 평생을 살아가죠.
4: 근데요, 평생을 그물 안에 갇혀 살면 답답하지 않나?
6: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요. 짝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으니 평생 갇혀 사는 것쯤은 참아야지. 안 그래요? 헤로.
5: 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헤로세우님도 자리해 주시죠.
6: 헤로.
5: 자, 파리. 오늘 이야기 듣고 어땠나요?
4: 네, 아주 많은 걸 느꼈습니다.
9: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못다 푼 문제들이 많지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마저 쇽쇽쇽 풀어보고요. 단원 2회 문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마저 촥 풀어보고요.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도 10문제 만나볼 거니까요. 배운 내용 잘 떠올리면서 오늘의 문제들 촥촥촥 함께 신나게 풀어보자고요. 그럼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얼굴만한 왕 리본 머리띠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우리 수상한 선글라스 글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탁!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막 새로운 게막 보였던 그 재밌었던 그글 말이죠. 자, 먼저 우리 12번 문제는요, 그 글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니까요. 한번더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부분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아이들 말에 코수염 아저씨는 선생님이 예전에 코수염 썼던 것, 이렇게 붙였던 거 기억나나요? 자, 코수염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하고 올렸다 내렸습니다. 얘들아, 그럼 2시간만 빌려줄까? 빌려주는 건 무료거든. 돈안 받아도 돼요. 대신 꼭 2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 아저씨가 너희를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말이야. 자, 코스염 아저씨는요, 빙그레 웃으며 선글라스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의 코스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실룩거렸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장터를 돌아보고 집에 돌아갈 때꼭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네,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코수염을 슥슥 잡아당겼습니다. 쌍둥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실물 장터는 주인이 찾지 않은 버려진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었지요입니다. 자, 12번 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 무료, 장터, 시설, 실록, 분실물 중에서는요,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분실한 물건, 즉, 분실물이 정답이지요. 따라서 12번, 5번 척척척 적어주고, 바로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보자고요. 기억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 경험은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요. 경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답이 이것만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억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 경험이면 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우개가 없을 때, 지우개가 없을 때, 가위가 없을 때,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친구가, 짝이, 친구가 빌려줘서, 내거 써. 빌려줘서, 빌려주어서, 고마웠다. 뭐 이런 거. 힘이 되고 든든했다. 참 고마웠다. 이런 나의 경험을 쫙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지우개가 없을 때 친구가 빌려주어서 고마웠다. 처럼 말이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다른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 글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쓴 글이래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은소리와 한소리가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다는 부분이 재미있었어. 아저씨의 코수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실룩거렸다는 부분이 재미있었어. 어디가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삐리리, 삐리리, 신이 나서 제자리에서 뛰는 것을 통통으로 표현했기 때문, 때문, 때문 이유. 삐리리, 삐리리,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빌려주고 흐뭇했을 아저씨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때문이야,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고 감동이 느껴졌는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뒤에 까닭을 이야기할 때는 왜냐하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표현했잖아요. 따라서 또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중에서 왜냐하면의 짝꿍 때문이야가 있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 글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거래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떤 글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만화로 그리기,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작품 소개자료 만들기, 신화 그림, 뭐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뭘까요? 보죠. 코수염 아저씨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께서 은소리와 한소리에게 선글라스를 빌려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저도 지우개나 연필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친구가 흔쾌히 빌려주면 정말 고마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의 짝꿍 때문입니다. 은소리와 한소리도 아저씨께 정말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언젠가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효준 올림이라는 거 봐서 바로 이것은 편지를 쓴 거죠. 누구에게? 작품 속 인물 아저씨, 코수염 아저씨께 말이죠. 따라서 이 방법은 바로 5번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방법으로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것알수 있기 때문에 15번 문제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순서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법 역할극인데요. 이러한 순서입니다. 한번 보죠. 자, 가장 먼저 처음 해야 될 것은요. 일단 골라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역할극으로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고르기가 첫 번째입니다. 가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역할놀이 발표? 대본을 보며 연습, 역할 정하기, 친구들의 발표 보기 중에서 일단, 친구야, 너는 코수염 아저씨 해, 너는 은소리 해, 너는 한소리 해처럼 역할을 정해야 됩니다. 라가 두 번째고요. 역할을 정했다면 열심히 대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대사를 읽으면서 연습하는 다가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그 다음이죠. 발표가 끝나면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새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이야기해 봅니다. 나그 부분 재밌었어. 나이 부분 생각 못 했는데 재밌네. 이렇게 말이죠. 마가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가라, 다나, 마. 2번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역할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생각하여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요, 요 부분이 재미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요렇게 역할극 대본으로 표현했어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죠. 자,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세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마에 땀을 닦고

가깝습니다. 요 부분을요, 이렇게 역할극으로 표현했대요. 자, 등장인물이 나오지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그 인물의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같은 것을 지시하는 부분 지문입니다. 옆에는 대사고요. 손자를 찾아가 하례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아이가 신나서 손뼉을 치며 걷는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난다. 그리고 할아버지 대사입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이 대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면서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아니면 웃으면서?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할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극으로 표현할 때는요, 요걸 참고해서 뭘 지으며 울상? 아니죠. 바로 웃음은 웃음인데 함박 웃음을 지으며 즉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 대사를 하면 조금 더이 등장인물에 알맞게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말은 웃음은 웃음인데 활짝 웃는 웃음, 함박 웃음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함박, 함박 웃음으로 말이죠. 자, 얼마나 좋았으면 이 손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비록 이 할아버지께서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으셨지만 이 손자에게 새 신발을 주고 이 손자가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뭐 그래 힘든 건 그까짓 거뭐이 맛에 돈을 벌지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도 역할극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 함박 웃음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죠. 다음 낱말을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인데요. 자, 1번은 착한, 2번이 딱하구먼입니다. 자, 어떻게 발음될까요? 1번, 2번, 1번, 2번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오고 있고요. 2번도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오고 있지요. 이렇게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오면요. 이 기역이 바로 키읔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착한이 아니라 착한이 되는 것이고요. 딱하구먼이 아니라 딱하구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이 키읔으로 발음되는 착한 역시 딱하구먼 각각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장면과 짜장면처럼 두 낱말 모두 표준어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낱말이 모두 표준어인 것도 배운 바가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날개와 날개 모두 둘다 표준어예요. 날개도 표준어, 날개도 표준어. 다음 2번은요. 만날, 맨날 역시 둘다 표준어입니다. 너는 맨날 늦잠 자니, 만날 늦잠 자니, 둘다 표준어. 다음 3번, 댓글과 덧글인데요. 댓글은요, 인터넷에 올린 글에다가 답으로 올린 글을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댓글은 표준어인데요. 이 덧글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아, 예쁘다. 리본이 예쁘다. 이쁘다. 둘다 표준어가 맞고요. 5번, 와장창창 깨뜨리다, 깨뜨리다, 둘다 표준어가 맞습니다. 따라서 댓글만 표준어인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19번 정답 3번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단원 정리 평가 1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이글 많이 읽어봤습니다. 한번더 읽어보고 문제 차분히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보면은요. 선택지에 핵심 낱말을 잘 찾아보고요. 그 낱말의 앞과 뒤를 잘 보면 됩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김치를 짠지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김치와 짠지를 찾아보죠. 김치와 짠지는요,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습니다. 2번, 충청도는 적국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충청도와 적국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충청도는

적국을 많이 쓰지 않고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알맞네요. 3번은요. 겨울에는 무로, 여름에는 배추로 김치를 담근다라고 했는데요. 이 겨울과 여름은 바로 여기 들어 있죠. 한번 볼까요?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배추로, 여름에는 무로 담가 먹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에서는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무로, 아닌데, 겨울에는 배추인데, 여름에는 배추로, 아닌데, 여름에는 문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알맞지 않구나, 알수 있습니다. 4번은요, 충청도 김치는 소박하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낱말 잘 보면은요, 소박하다, 담백하다, 이런 낱말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가늘하여, 소금만으로 가늘하여,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에요. 무엇이? 충청도 김치가. 따라서 4번도 알맞습니다. 5번은요, 나박김치를 담글 때 삭힌 풋고추, 미나리 등을 함께 넣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박김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박김치는요, 두 번째 문장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박김치를 담글 때 삭힌 풋고추, 미나리 등을 함께 넣어 먹기도 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5번도 알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요, 정답 3번이기 때문에 20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선택지에 있는 핵심 낱말을 찾아서 그 핵심 낱말 앞과 뒤를 자세히 보면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지 또는 알맞지 않은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번과 2번 문제도 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네요. 기억! 흥부전을 잃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니은,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나의 궁금증이에요. 경험이 아니라. 자, 그리고 니은,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까닭 아니죠? 나의 궁금증에서 대해서 썼습니다. 자, 4번. 디귿은 감동을 느낀 까닭을 쓴 문장이다. 감동을 느낀 까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잘 적었죠. 디귿은 흥부전을 읽게 된 까닭이 아니라 감동을 느낀 까닭이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과 4번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이 글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지 역시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모든 문장의 줄을 바꾸어 써서. 어때요? 그렇죠. 정말 모든 문장의 글을 바꾸어 썼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우리 배운 것처럼 하나의 문단에서는요, 문장의 줄을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단이 바뀔 때 줄을 바꿨습니다라고 배웠지요. 따라서, 아예 모든 문장을 바꾸어 써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네. 하나 골랐고요. 또, 문장의 내용 중에서 갑자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 여기서 감동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감동을 느낀 까닭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비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져요. 따라서 5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비집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글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1번과 5번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아래를 보면 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3번 문제는요, 글 가나다 가운데 다음 문장을 뒷받침 문장으로 쓸수 있는 문단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단이 뭔가요, 친구들? 문단은요, 문장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글의 단위를 바로 문장의 덩어리, 문단이라고 배웠고요. 여기서 말하는 뒷받침 문장은 뭐예요?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있고요. 뒷받침 문장이 있는데요.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품고 있는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요,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예를 들어주거나 덧붙여 설명하는 그런 문장을 바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뒷받침 문장으로 쓸수 있으려면 어울려야겠죠.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을 태우면 해로운 물질이 나와 공기를 오염시킨다. 플라스틱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문단이 플라스틱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겠지요. 가부터 보면은요, 플라스틱에 좋은 점이 많아요라고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요,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 땅도 오염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바다 환경을 해치기도 해.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은요, 이렇게 플라스틱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라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뒷받침 문장으로 쓰려면 바로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문단이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정답은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인데요. 글 나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중심 문장은 바로 나에서 기억입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라고 이어주고요. 뒷받침 문장은요, 바로 니은과 디귿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염돼라고 해서 뒷받침해주고 있죠. 2번과 3번으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은요,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달을 보면 이렇게 이러한 플라스틱의 두 얼굴, 좋은 점, 나쁜 점 기억해야 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지 4번에 있는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 어울리죠? 5번의 정답 4번으로 잘 표시해주면 이렇게 3번부터 5번 문제까지 풀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다음은 짜임새 있게 문단을 갖추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래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선제는요, 어떤 문장은 그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된다. 효은이는요, 뒷받침 문장은 이 문장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써야 된대요. 자, 어떤 문장일까요? 알것 같나요? 그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바로 중심 문장. 뭐라고요? 중심 문장. 한번 더. 중심 문장이죠.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 바로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요. 중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심 문장. 이렇게 하나의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써야 또 우리가 짜임새 있게 글을 쓸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그리고 9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7번은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어요.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물어보는 문제는요, 글을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서 나오는 낱말을 잘 보세요. 그리고 찾는 겁니다. 1번, 학예회는 11월에 열린대요. 학예회를 찾아라. 삐리삐리. 삐리삐리. 학예회를 찾아라. 삐리삐리. 학예회는 어딨나요? 운동회를 지나, 방과 후 발표회를 지나 11월 교육과정 발표회가 열립니다. 반 친구들이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펼치는 행사. 이것이 바로 학예회죠. 11월 맞습니다. 2번. 운동회는 어린이날에 열린다. 운동회를 찾아봅니다. 운동회. 삐리삐리. 여기 있었죠. 어린이날에 열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요. 3번. 운동회는 전교생이 함께 한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4번. 10월에는 방과 후 발표회를 한다. 방과 후 발표회. 여기 있죠. 방과 후 발표회는 바로 10월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5번. 방과 후 발표회에는 반 친구들 모두 참여합니까? 저는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표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0: 문장들을 모두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 문장이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요, 다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기억을 보고,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라고 그대로 보고 중심 문장 하나 골라서 척척척 적어주겠습니다. 열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중심 문장,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 중심 문장 적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기역과 이응 가운데 문단에서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문장,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었죠. 저, 다양한 행사, 운동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모여서 하고요. 운동회 때. 반가워 발표회도 있고요. 또, 이런 거 발표하지요. 그리고 11월에 학예회도 있지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지 않아 발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은요,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참여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따라서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문장은 바로 비읍이다. 여기다가 비읍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인데요. 1학년 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글을 쓰는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척척척 나열해 보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먼저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골라야 돼요. 뭘?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먼저 고른다. 가를 맨 처음에 적어주고요. 자, 다음은요, 골랐으면 나 무슨 내용 소개하지? 뭐, 위치라든지, 이용 시간, 방법 등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다가 두 번째입니다. 자, 떠올리면서 이 내용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떠올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글을 멋지게 한 문단으로 써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나를 마지막에다가 적어주면 가다 라나, 그러니까 장소 고르고 내용 떠올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정리해서 한 문단으로 멋지게 쓰는 이 순서로 적어주면 가다 라나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2회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며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보따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모두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계산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은 계산 단원이 재밌어요? 아니면 계산 배우기 전 단원이 재밌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계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운동하는 기분이랄까? 조금 자유롭다랄까? 뭔가 주어진 숫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되게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제 모습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풀이를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살펴볼 개념은 지난 시간엔 곱셈과 나눗셈이었는데 오늘 남은 문제 마저 풀어볼 거고요.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여기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근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근호 밖으로 뿅 제곱을 떼고 나가는 거, 또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 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요 부분이거든요.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책 17쪽 13번부터입니다. 네,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네요. 이 단순 계산 말고도 좀 공부할 내용이 있는 네,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둘레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두는 게 편할 것 같다? 네, 가로 또는 세로. 여기를 x cm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x cm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 보인다? 네, 직각 삼각형이 보인다. 예,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쵸? 2학년 때 배웠는데 계속 나오죠. 그쵸? 2학기에도 나온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자,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쵸? 그러면 2x제곱 먼저 써볼게요. 이것이 36이네요. 그러면 x제곱은 18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제곱해서 18 되는 거? 그죠? 그 중에 길이니까 양수겠죠?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네, 루트 1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단위는 센티미터.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그쵸? 근데 그냥 4루트 18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호안이 좀 복작복작하네요. 야, 좀 비켜봐. 아, 네가 비켜. 뭐 이런 느낌. 아우, 너무 좁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호안을 살펴보니까 아하, 너는 루트 9 곱하기 루트 2와 같구나. 그쵸? 그러면 x를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보면 3루트 2네요. 그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둘레이기 때문에 4배 해주면 되겠죠. 그쵸? 4배입니다. 그럼 답은 3루트 2의 4배. 그러면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12, 그렇죠?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요,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결과, 이제 답 말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요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직각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각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 즉 빗변이 아닌 부분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그냥 밑변과 높이를 각각 1이라고 둬볼게요. 그럴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이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2학년 2학기 때 진짜 어려웠던 닮음을 왜 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공부해야 돼요. 닮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닮았죠? 왜냐면 일단 직각 삼각형인데 나머지 각도 45도 45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닮았는데 길이의 비, 닮은 비를 찾아보면 주어진 길이가 루트 2와 6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닮은 비는 루트 2대 6이네. 근데 나머지 변의 길이의 비가 또 1대 x, 그렇죠? 대응 변끼리. 그렇게 되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6은 루트 2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양변의 루트 2로 나눠주면 x는 루트 2분의 6이 되고요.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거쳐주면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자 멋있게 약분 2, 3 이렇게 되니까 3루트 2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삼각비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닮은 비는 두 도형의 어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말하고요. 삼각비는 한 직각사각형 내에서의 길이의 비 이런 얘기를 조금 비슷한 듯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또 등장한 도형이니까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 나중에 봐 이런 느낌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요. 자 지금 직육면체네요. 그렇죠? 직육면체인데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나와 있고요. 자, 부피가 나와 있어요. 우리 부피는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렇죠? 높이를 지금은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센티미터.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공식 72 루트 5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는 그냥 바로 하고 쓸까요? 4, 3, 12 곱하기 루트 4, 5, 15. 거기에다가 네모를 곱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모를 구하려면 양변에 12루트 15를 나누면 되겠죠? 12루트 15분의 7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약분 시간 자 12랑 72는 서로 6배 12 곱하기 6이 70이잖아요? 바로 약분하고요. 자 5,1은 5, 5,3, 15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루트 3이네? 분모의 유리화 해야겠다. 루트 3,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거 보시면요. 여기 3이에요. 3, 3, 3, 1은 3, 3, 2, 6, 그죠? 남아있는 게 2루트 3이죠. 이 과정이 좀 복잡하다 하면 등호를 써서 중간중간 어느 정도 적어가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14번의 답은 1번이죠.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BD의 길이는 3루트 2,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10일 때, 자, 직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가로의 길이는 아니까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여기를 X라고 놓고요. 그럼 이 X는, 뭐 X라고 놓을 필요도 없겠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빠르게 푸는 거 적용해볼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사각형 보이시죠? 루트 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건 빗변이 아니네요. 그렇죠? 빗변이 아니기 때문에 빗변의 제곱 빼기 나머지 변의 제곱 그럼 3루트 2의 제곱을 해야겠다. 3루트 2 제곱 보세요. 3루트 2 곱하기 3루트 2 괄호가 딱히 의미가 없네.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3, 3은 9 9 곱하기 2죠. 그렇죠? 그럼 여기 18 그렇죠? 18 빼기 루트 10의 제곱 10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 너는 루트 8이구나. 간단히 나타내면 루트 4 곱하기 루트 2니까 2루트 2 그죠? 루트 8이 2루트 2인 건 꼭 외웁시다. 자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는 루트 10 곱하기 2루트 2죠. 그죠? 자 그러면 2루트 20이라서요. 또 간단히 근호안이 복작복작하니까 루트 4 곱하기 루트 5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2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루트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여기서도 계산을 조금 빨리 하는 과정은 여기서요. 이렇게 근호안에 다 집어넣고 바꾸기보다는 루트 2가 있는데, 왼쪽에도 루트 2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우리가 10을 보면 2라는 약수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잖아요. 10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니까?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5. 즉 4루트 5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곱셈 과정에서. 그래서 뭔가 근호안에 같은 게 보일 때는 걔네는 빼고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6번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cm.

1cm인 정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네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자, 선분 BC를 밑변으로 놓으면 BC의 길이는 똑같이 4cm죠, 그렇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높이를 지정해 보면 A에서 수선을 내리죠, 선분 BC 쪽으로. 그럼 이게 높이겠다, 그렇죠? 자, 그럼 정확하게는 딱 한가운데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네, 이 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곱근의 탈을 쓴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가 좀 많네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에 직각사각형이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 건데요.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점 H라고 놓으면 선분 BH의 길이는 2cm가 되겠죠? 2cm. 그렇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4cm, 선분 BH의 길이가 2cm니까 이 높이 루트 쓰고 제곱 빼기 제곱이죠? 16 빼기 4예요. 그렇죠? 그럼 루트 10이네요. 자, 근호안이 너무 복작복작하다. 근호안에 4 나가. 그렇죠? 그러면 2 루트 3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넓이 구해볼게요. 넓이는 4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계산은 4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답은 3번이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곱근 덧셈과 뺄셈으로 왔어요. 실전책 18쪽입니다. 또 1번부터 보면은, 자, 덧셈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 2루트 3은 루트 3몇 개? 두 개. 그죠? 자, 그리고 3루트 3은 루트 3몇 개? 세 개. 두 개랑 세 개를 더했으니까 몇 개? 다섯 개. 근데 누가? 루트 3이.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쉽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근호안에 똑같은 수가 있는 것끼리 모아서 계산한다라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이거죠. 귤은 귤끼리 더하고 사과는 사과끼리 더한다는 이거 중일 때 동류항끼리 더하고 뺀다. 그렇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녀석들끼리 더하는 것처럼 여기도 근호안에 있는 수가 똑같은 애들인데 왜 그러냐? 우리 무리수의 뜻이 수만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뭐 루트 3과 루트 5를 더하려고 하면 뭔가 조금 충돌하죠. 그렇죠? 그 소수점 아래에 있는 그 수만하지 않는 무한히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오류가 오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맞는 거고요. 2번. 4개 있었어요. 누가 루트 2가요? 4개 있었는데 몇 개를 뺐어요? 한 개를 뺀 거죠. 그러니까 세 개가 남죠. 루트 2가. 맞아요. 3번. 자, 루트 2가 두개 있는데요. 루트 3이 세개 있네요. 그쵸? 뭐 사과 두 개와 귤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못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더했네? 아니다. 그쵸? 이런 규칙 아니다. 답은 3번. 자, 그리고 4번. 한개 있었는데 두개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맞고요. 자, 여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5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의 계산. 그럼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통분해주면 6분의 3 빼기 2니까 6분의 1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루트 5 맞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헤헤헤, 근호안의 수가 다르니까 이제 못 더하겠네. 이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저것들을 최대한 근호안의 복작복작한 것들을 제곱인 것들 쫙쫙쫙 내보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하나하나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도 좀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하고 좀 이제 포인트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일단은 128을 봤을 땐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막 4로 차근차근 나눠 주셔도 됩니다. 근데 128은 보세요. 루트 128은 루트 자, 64 곱하기 2예요. 64 곱하기 2. 그래서 8의 제곱 곱하기 2이기 때문에 8루트 2로 됩니다.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빨라지고요. 충분히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셔서 풀어도 됩니다. 그다음 루트 27 같은 경우는 9, 3, 27. 그래서 루트 9 곱하기 루트 3, 3루트 3으로 간단히 나타내어지고요. 자, 루트 98. 어렵기 때문에 은근 잘 보여요. 2로 딱 나눠보면 49거든요. 그래서 루트 98을 루트 49 곱하기 2라서 7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 12. 넌좀 귀엽다. 4, 3, 12.
그래서 이루

루트 3 이렇게 정돈이 되고요. 이걸 반영해서 쭉쭉쭉 써볼게요. 자, 루트 128은 8루트 2, 그다음 빼기 루트 27의 2배, 6루트 3, 더하기 7루트 2, 더하기 2루트 3이죠. 그쵸?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수 같은 것끼리 루트 2가 8개 있었는데 7개가 늘었네. 그러면 15루트 2. 자, 그리고 루트 3 보면은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2죠.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A는 15.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네요. 그쵸? 둘을 더하면 11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4번이죠. 괜찮을까요? 네,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어려운 문제죠. 그쵸? 사람마다 속도 차이 많이 나니까 연습을 하자. 네, 비슷하게 반복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잡한 계산이에요. 자, 일단 이런 경우는 밑줄을 치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줄 치는 이유는 결국엔 빼야 된다. 두 덩어리를 빼야 돼요. 그죠?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계산 순서가 정해져요.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됩니다. 분배. 자, 그리고 여기선 루트 3만 분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빼기는 유지한 채로. 근데 조금 한 번에 가보죠, 이번에는. 그냥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배할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긴 지우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도 분배하고 둘을 더하는 문제로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루트 2 곱하기 루트 18은 루트 36이죠? 그럼 바로 6 빼기 2루트 2. 앞에 거 적어주고요. 자 뒤에 거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이랑 2루트 3을 곱해요. 일단 부호 먼저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3이니까 2, 3은 6.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것도 부호 마이너스.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18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을 할 때, 보세요. 루트 6 안에 뭐 있어요? 루트 3이 보이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서 마중 나가는 거예요. 루트 3이. 우리 둘이 곱하면 3. 이렇게 돼가지고, 3 루트 2. 좀 이렇게 바로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방법들을 말씀드릴 때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구급적인 목적지를 보여드리는 거지, 막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 계산을 멈추는 그날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코앞에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에서는 막 모든 계산을 완벽하게 빨리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수학 공부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게 그때가 목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부담 갖지 말고 하나하나 점점 빨라지면 돼요. 네, 그럼 그거 말씀드리고요. 계속 나아가 볼게요. 6 빼기 6,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가 얼마죠? 네, A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그럼 3번의 답은 1번이네요.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4번도 이제 적당히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루트 20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5입니다. 그러니까 20이 4, 5, 20이잖아요? 그럼 여기 2루트 5고요. 빼기 9, 5, 45잖아요. 그럼 루트 9 곱하기 루트 5니까 3루트 5입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이쪽은 분모에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을 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5가 되니까 5, 3, 15 약분까지 해주면 3루트 5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얘네 사라지죠? 그러니까 2루트 5가 되겠네요. 4번의 답은 2루트 5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5번 같은 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 그쵸? 자, 일단은 요런 y는 x의 몇 배인가 이제 당황하지 말고 계속 이제 정복을 해봅시다. 정복. 일단 상황을 보면요. y라는 게 있고 x라는 게 있어요. x의 몇 배인가? 요 네모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y와 x를 각각 좀 적어볼게요. y는 x 더하기 x분의 1인데,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y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x는 또 루트 3이죠.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라고요? 네모라고요. 그럼 양변에 뭘 나눠주자? 루트 3을

나눠주자. 또는 양변에 루트 3분의 1을 어떻게 하자? 곱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 우변은 루트 3이 사라지겠죠. 좌변 계산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분배 법칙 적용하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자. 둘을 더합시다. 그러면 네모는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3분의 1. 그럼 답은 3분의 얼마? 4.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y라는 값은 x라는 값의 3분의 4를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어디 있어요? 4번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 아우, 복잡해. 그쵸? 복잡해요. 아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재밌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정리해야 될 거, 요거, 요거. 그죠?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이전 학년에서 다뤘던 건 이런 게 있어요. 뭐, 6분의 3a 더하기 b,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얘는 줄임말이죠. 줄임말. 얘는 뭘 줄인 거냐면, 6분의 3a와 6분의 b를 더한 것을 그냥 분모가 같으니까 줄여 쓴 거죠. 그쵸? 줄여 쓴 거.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약분을 하는데 이렇게 약분하고, 아,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써버리는 실수를 자주 버리죠.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이제 각각의 6분의가 있는데 한쪽이 영향을 줘버리면 안 되죠. 그죠? 여기만 약분을 해야지. 여기가 2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얘기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가 아니라 이제 근호, 그죠? 이제 제곱근, 무리수 뭐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 거는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겠네요.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하면 분모가 2가 되잖아요. 그한 방에 2, 6에 12, 그렇죠? 우와 멋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6루트 2. 두 번째 거 루트 75. 근호 안에 자, 어떤 제곱인 자연수가 있어요. 25 곱하기 3이거든요. 75가. 그러면 루트 25는 5로 나가죠. 그럼 5 루트 3이 됩니다. 참고로 이 근호 안에 막 들락날락할 때 계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실수의 빈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그러면 혹시 내가 틀렸나 확인하고 싶을 때 다시 5를 집어넣어 보시면 검산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다시 집어넣으니까 25 곱하기 3이잖아요. 근호안이. 3, 5, 15, 3, 6, 75.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검산 가능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쪽. 그죠? 이쪽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옆에 적어 볼게요. 루트 6분의 3 루트 2 빼기 루트 6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각각에 먼저 좀 약분과 분모의 유리화 작업이 필요해 보이네요. 약분. 여기도 약분.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 분자 분모에 왼쪽 건 루트 3을 곱하고, 오른쪽 건은 루트 2를 곱한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잖아요. 3분의 여기 3이 있어요. 약분. 그러면 루트 3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조심. 빼기. 자, 여기는 2분의, 여기 2가 있죠? 약분. 요렇게. 그죠? 되게 복잡한 형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저 계산해주면, 루트 2는 6루트 2에서 루트 2를 뺀 거죠. 그죠? 그럼 5루트 2. 더하기. 5루트 3에서 루트 3을 더하면 6루트 3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6번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 5번이죠, 5번.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요 부분을 무슨 유형, 무슨 모양이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그렇죠. 하트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트, 이렇게. 그렇죠? 하트,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하트 모양일 때는 원래 줄임말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서 푼다. 그죠? 좀 익숙해지면 뭔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 1 루트 3이죠. 그렇죠? 이미 이런 거 빼는 것도 많이 했는데 이게 없다고 0으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자주 나와요. 이게 한 개는 보통 앞에 1이 생략되죠. 그렇죠?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 한 명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명일 때는 이렇게 그냥 생략을 한다는 거 항상 인지합시다. 그렇죠? 조심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6번이었습니다. 자, 7번도 만만치 않게 어렵네요. 그렇죠? 자, 복잡한 계산인 상황인데, 자, 순서를 정하기 전에 밑줄을 칩시다. 요것과 요것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밑줄을 치면 아,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한 걸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모양은 방금 전에 했죠? 하트네, 하트. 그렇죠? 하트 이렇게 그렇죠? 아, 먼저 얘를 좀 분리를 하자. 줄임말 다시 되돌려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써 볼게요. 앞에 거. 루트 5분의 2 루트 5. 더하기 루트 5분의 3. 그렇죠? 앞에 겁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애초에 약분하면서 여기를 써도 돼요. 이건 2로. 그지만 지금은 천천히. 자, 더하기. 자, 뒤에 거는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앞에 거는 루트 36인 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 바로, 아, 6.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6. 근데 뒤에 거는 루트 20. 이러면 뭔가 복작복작한 녀석이 나오니까 그 전에 좀 내보낼 애들, 내보내면서 데려오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10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5니까, 그쵸? 아, 루트 10에도 루트 2가 있네. 둘이 곱하면 2가 되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 루트 5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앞에 하트 부분을 좀 정돈을 해주면 루트 5 약분돼서 2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5분의 3 루트 5. 그러면 요렇게 적어볼게요. 루트 5를 오른쪽에, 그쵸? 위쪽 분자에 다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다음 나머지 더하기 6 빼기 2루트5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끼리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2랑 6을 더하면 8이고요. 자 그다음에 루트 5 앞에 있는 수들 자 여기 그렇죠? 여기를 계산해야겠죠. 5분의 3 빼기 5분의 10 그렇죠? 그럼 3 빼기 10이네요. 분자가.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A와 B를 구해보면 A는 8, 그죠? A는 8이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7이네요. 그럼 구해야 되는 값은 A 더하기 5B입니다. 그죠? 그럼 8, 여기 B에 5배 한 거는 마이너스 7이죠? 둘을 더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 1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자, 얘도 복잡한데 결국엔 라지 A가 이런 수고 라지 B가 이런 수야. 근데 그렇죠. 예, 라지 A에는 2루트 1을 곱하고 라지 B에는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고 더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분모의 유리화 하기 전에 일단 곱해봅시다. 자, 적어볼게요. 2루트 2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2루트 3. 그 다음에 빼기 루트 3 괄호 열고 5루트 2 빼기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분배 법칙 적용하면서 써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2루트 2 곱하기 루트이니까 4 더하기 그 다음은 4루트 4, 6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것도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은 부호조심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3이 약분된다. 오 예.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6 빼기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네, 답은 6 빼기 루트 6이네요. 그쵸? 이 문제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뭔가 곱할 건데 분모의 유리화를 선뜻 하지 말고 분모의 유리화는 좀 최대한 마지막에 하는 게또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안녕!

8점 이런 거 선생님이 아주 많이 반복했는데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으면서 오늘 공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낱말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지요. 강인한 정신력과 이것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그런 정신, 생각, 이런 거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답은 신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정신력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국어 점수가 여태까지 잘안 나왔는데 이렇게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만점 받을 수 있어. 김은혜 선생님과 공부하면 내가 쭉 국어의 만점왕이 될수 있어. 이런 신념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낱말 퀴즈도 기대하면서 함께 공부할 내용들 확인해 볼까요? 네, 길고 길었던 유관순이라는 제목의 전기문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읽을 시간입니다. 1920년 9월 28일 나라를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은 19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러한 용기와 어떤 치밀한 계획,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했던 이런 일들, 10대의 한 소녀가 한 그런 일이었어요. 놀랍죠. 19나이에. 근데 그리고 그 전에 18살부터 막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들을 모으고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떠오르죠. 그리고 1920년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날짜, 1920년 9월 28일이라는 날짜도 나오는 이유가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관순이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은 지금도 우리 결의 가슴 속에 남아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자, 가장 잘 정리하는 거 뭐예요? 유관순이 가지고 있는 마음,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기문 기록되고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유관순 열사가 한 일, 이뤄낸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결의 가슴속에 남아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이게 인상적인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왜? 나도 나라의 소중함 이 글을 읽고 정말 깨달았는데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선생님이 경험은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도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용기를 냈던 경험이 떠올랐어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도 마지막에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같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 소녀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무릅쓴다. 그런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그런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수업을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전기문을 읽으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많은 반성과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문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큰 깨달음이나 본받아야 할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마음에 담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조상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국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얼이 담긴 우리 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공부하고 말하고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유관순 열사와 같은 조상분들의 독립운동, 그 당시에 뜨거웠던 노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40번.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자, 느낀 점이에요.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신념을 지킨 유관순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 선생님도 비슷한 느낌을 느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신념을 지킨 유관순의 모습 존경스럽다. 어느 하나도 걸리는 부분이 없죠. 전기문을 읽었다면 비슷하게 느꼈을 만한 부분이에요.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만세운동을 포기한? 여기서부터 이미 삐 아니죠. 만세운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늘 당당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만세운동을 포기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나라의 독립을 바란 유관순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역시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고문이 정말 그 당시에 말도 못하게 잔인했다고 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가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을 이제 책임을 묻고 그랬겠죠. 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전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이 시대 사람들을 비롯한 유관순 또는 유관순의 가족들이 바랐던 것은 뭐예요? 애타게 바랐던이라고 글에 나왔죠. 독립이라고 한 단어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영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학교 문을 닫고 그다음에 총과 칼로 일본군의 헌병들이 못하게 막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장터에 모여서 그다음에 장터에 모이기 전에 그쵸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회를 들고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내일 모여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했던 그런 과정들도 다 스치듯이 생각이 나죠. 웬만한 이제 용기로는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영은이 아니라 선우랑 하영이의 이런 느낀 점은 이 글을 읽었다면 우리가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41번. 유관순의 삶을 표현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인 마음씨. 뭔가 그냥 대충 읽으면은 마음씨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거 아닌가 할수 있지만 다름을 받아들였다고 볼수 있나요? 너와 나는 다르지만 괜찮아. 존중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 우리 낱말 퀴즈 정답이기도 하죠. 어떤 그 강한 정신, 내가 이게 옳다고 믿는 마음 이런 거. 그다음에 두려움보다 나라 사랑이 더 컸죠. 물론 두렵기도 했겠죠. 어린 나이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또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라 사랑이 더 컸기에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거겠죠. 어린 나이로 나라의 독립을 외친 소녀, 끝까지 나라를 위해 외친 용기의 목소리, 이런 것들 다 유관순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름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42번. 까닭을 들어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인상적인 부분과 까닭을 말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까닭을 들어서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무엇이 좋은데 그냥 인상적인 부분이 이것이었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좋았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까닭을 들어서 말한 것의 좋은 점이 아니죠. 왜 좋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좋았어. 그런 까닭을 들어서 말해줘야 하잖아요. 내 생각을 친구들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왜냐하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이야. 분명하게, 자세하게 전할 수 있지요. 친구들이 나와 다른 부분을 인상적이라고 느낀 까닭을 알 수가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너는 다른 생각이구나.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들어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의견을 나누어요잖아요. 단어명에 있는 말이. 의견이 모두 같으면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배경 지식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43번. 이 글을 읽고 인상적인 장면과 그 까닭을 보기와 같이 쓰시오. 이런 것들 우리 조건 놓칠 수가 없죠. 그 까닭을 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보기와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당당했던 유관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유관순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기 때문이다. 뭐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깨달음,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존경스러웠다, 깨달음, 느낌, 이런 것을 적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인상적인 부분 똑같지는 않아도 되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느낌, 깨달음을 중심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일본의 탄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독립을 향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느낀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까닭까지 보기와 같이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기문을 쭉 다.

다 읽어봤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선생님 조금 더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글이 나오거든요. 짜잔! 자, 이 글은요. 서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입 부분에서도 스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책을 읽고요. 느낀 점, 그런 느낀 점을 쓰는 건데, 어떤 느낀 점이냐? 자신의 의견, 그리고 평가가 들어가는 글입니다. 의견과 평가. 그래서 서평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제목이 들어가요. 글이기 때문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책 소개가 들어갑니다. 이 책은 무슨 무슨 책입니다. 왜냐하면 안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야 되겠다. 핵심적인 내용. 책을 읽지 않았지만,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를 해서 간추려서 알려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줄땡땡. 그렇죠. 줄거리. 줄거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작품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 인상적인 부분. 왜냐하면 책도 작품이잖아요.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이것이었다 하면서 까닭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왜그 부분을 인상적이라고 하였는가.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선생님, 이거 독서 감상문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평에는 독서 감상문과 아주 다른 특징인 이것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평가예요, 평가. 평가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오디션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봐요.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 내가 노래 좀 한다 하는 이제 참가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듣고 있다가 뭐 기술은 좋은데 별로 감정이 안 느껴지네요. 뭐 이런 평가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면서 잘 불렀는데 왜 그래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되게 몰입해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평가라고 하죠. 근데 또 이런 평가도 있죠. 와,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였습니다. 너무 잘 부르셨어요. 이런 것도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쓴이가 책을 읽고 좋았던 점, 좋았던 점, 그리고 뭐, 아쉬웠던 점.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좋은 점. 그 책의 좋은 점. 또는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드러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의 서평의 특징입니다.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하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평가. 왜? 이것이 없으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독서 감상문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서평이잖아요. 평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글을 읽고 선생님이 서평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라고 했는데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달걀이 깨진 순간, 우정이 시작된 순간, 이게 뭐예요? 제목이 되겠네요. 제목. 서평의 제목은요, 조건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어야 돼요. 딱 읽어보니까, 달걀이 깨졌는데 왜 우정이 시작됐지? 하면서 우리가 막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우리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책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호랑이를 부탁해는 어린이 장편 동화로 5학년 4반 아이들이 달걀 부화 실험을 하며 겪는 사건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하면 이거 뭐예요? 선생님이 쭉 적은 것 중에서 책 소개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책 소개. 이 책은요, 장편 동화인데요. 이러이런 이야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를 부탁해는 뭐예요? 책의 제목인 거죠. 책의 제목. 여러분이 서평 제목이랑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적습니다. 호랑이를 부탁해라는 책을 읽고 쓴 서평의 제목이 이건 거예요. 자,
담임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한 달걀 부화 실험. 아이들은 함께 부화기를 만들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부화기라고 하는 단어, 뭐지? 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달걀이 부화하려면 어미달기 이렇게 품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공적으로 온도나 이런 것을 맞춰서 달걀이 부화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부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달걀 부화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막 긴장돼요. 아이들은 난장판이 된 교실과 깨진 달걀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아, 선생님, 달걀 부화 실험인데 왜 호랑이를 부탁해지? 막 이렇게 궁금하려던 찰나였는데, 이 달걀의 이름을 호랑이라고 지었나 봐요.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알깨고 나오길 기다리는데, 어느 날, 달걀이 깨져 있는 거여서, 뭐야! 누가 달걀 깼어! 하는데,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범인을 미워하고만 있기보다는 남은 달걀을 지키기로 마음을 모으고, 마침내 병아리들을 무사히 부화시킵니다. 오, 다행이다. 달걀이 호랑이, 달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른 남은 달걀들이 있었나 봐요. 시간이 지나 어린 닭이 된 병아리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검은 모자의 정체도 드러나게 됩니다. 허, 너무 재밌겠다. 근데 지금 바로 가서 이책 대여해서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검은 모자의 정체가 누굴까? 되게 궁금하다, 그쵸? 자, 이 이달락에 나온 이 문단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서평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책의 그 핵심적인 중심 내용을 간추려서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선생님도 대략적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세 글자로 뭐라고 할수 있어요? 줄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평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4번.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두 글자로 서평. 책을 읽고 쓴 글이지만 독서 감상문과 다른 이유는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45번.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요. 이와 같은 글이 뭐였는데요? 우리 44번의 정답이기도 한 서평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따라 적어주세요. 때로는 내가 머리가 기억을 못해도 너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손이 기억해서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평이라고 적어주세요. 책을 읽고 아쉽게 느낀 점은 쓰지 않는다. 아, 선생님이 1번 선지를 딱 읽고 45번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좀알것 같아요. 아쉽게 느낀 점, 쓰지 않는 거 아니야? 뭔가 좋은 내용만 정답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서평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게뭐 있어요? 평가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아까 재밌게 본다고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평가에는 좋은 점 칭찬도 하지만, 아, 오늘 좀 연습을 덜 하셨나 봐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하는 것도 평가라고 할수 있죠. 이거 아쉬운 점이잖아요. 평소에 노래 잘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아쉽습니다. 평가죠? 이런 것은 쓰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런 것을 써도 괜찮습니다. 좋은 점, 아쉬운 점 모두 서평에 들어가는 평가이죠. 책과 관련 있는 전문가만 쓸수 있다? 아니에요. 책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뭐 무엇 무엇만 이런 것들 항상 문제에서 조심해야 해요.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이다? 서평에 대한 설명이죠.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까닭도 쓸수 있다. 아,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간단한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 책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너무 길면 이렇게 끊으면서 표시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서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선생님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까닭, 평가 이런 것들 썼죠? 5번도 맞는 내용. 알맞은 것이 세 가지나 되네요. 3, 4, 5. 46번. 호랑이를 부탁해 줄거리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줄거리에도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우리가 이 책을 비록 다 읽진 않았지만,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서, 나도 저책 읽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해 줄수 있게 핵심적인 사건, 핵심 내용들을 잘 간추린 거잖아요. 우리, 서평에서 읽어봤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어느 날 아이들은 깨진 달걀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죠. 아, 5학년 4반 아이들은 달걀 부화에 성공했다 하면은 이야기가 끝나버리는데 달걀이 깨져 있었잖아요. 누가 이 달걀 깼어? 하면서 막 용의자도 찾고 막 그러는데 5학년 4반 아이들은 달걀 부화 실험을 했다. 맞나요? 맞죠. 조금 더 확실하려면, 5학년 2반이었나, 5학년 7반이었나,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습관 좋습니다.

남은 달걀을 병아리로 부화시킨다. 부화시키는 과정에서 검은 모자의 정체도 드러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4번의 내용이 틀렸다는 거알수 있네요.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 병아리로 부화시키고 더 좋은 환경, 5번 선지에 있는 내용,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검은 모자의 정체가 밝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그 검은 모자 누군지. 이책꼭 빌려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죠?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47번. 진영이가 한 말이 알맞지 않은 까닭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이 알맞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까닭을 써야 합니다. 서평의 제목은 읽은 책의 제목과 똑같이 짓는 것이 좋아. 우리 서평에서 확인했을 때 책의 제목이 호랑이를 부탁해라고 해서 서평의 제목이 호랑이를 부탁해였나요? 아니죠. 달걀이 깨진 순간, 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잖아요. 똑같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로도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하나요? 서평의 제목이 되려면 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 보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죠. 그래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서평의 제목은 읽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또는 뭐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내도록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적어줘야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호랑이를 부탁해를 읽고 서평을 썼는데 제목이 국어 시험 만점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 국어 시험 만점 받고 싶은데, 갑자기 관심이 확 가네? 하지만 책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을 끌고, 그리고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내도록 짓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 책의 내용과 똑같이 지을 필요는 없다. 자, 3문단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서평의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도 들어간다고 했었죠.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하면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의심과 오해를 풀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까닭인 거죠. 이 부분이 인상적인 까닭. 또, 이 책에는 실제 우리 교실에서 일어날 법한 친구 사이의 실수와 갈등, 그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이 3문단에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인상적인 부분과 그렇게 느낀 까닭이 3문단의 내용이고, 그것이 서평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기도 했었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4문단. 저는 이 책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대상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서평에는요. 인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역시나 추천하는 뭐 이유, 까닭이기도 한데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친구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선생님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하면 이 책을 읽으면 용기와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 책에 뭐라고도 할수 있어요? 좋은 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아쉬운 점, 이런 것이 뭐다? 서평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다. 4문단이 없었으면 독서 감상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점, 평가가 드러나고 있네요.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책은 다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고, 특히나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호랑이를 부탁해 빌려서 읽어보도록 해요.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글쓴이가 기억을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뽑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아이들이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뭐였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까닭이 그래 그대로 드러났어요. 1, 2, 3번 중에 어디

찾을 수 있죠? 아,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인상적이다라고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지요. 49번 중요한 문제네요. 사문단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두 명입니다. 자, 사문단이요, 사문단. 평가가 늘어난 부분이었죠? 책에 대한 줄거리를 요약하였어. 줄거리 드러난 거는 사문단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까닭 사문단에 있었죠. 책의 좋은 점에 대한 평가.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수 있어 했잖아요. 책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아, 아니에요. 사문단에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 그리고 동호. 50번. 이 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서평이었어요. 이 글은 호랑이를 부탁해를 읽고선 서평이다. 바로 나와 있네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치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큰 따옴표 나오면서 말과 행동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 우리가 확인했고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까닭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로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추천했었지요.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서평이 독서 감상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쓰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평가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책의 아쉬운 점이나 좋은 점, 이런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여기 이렇게 별표도 하시고 여러분이 잘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문제는 51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바로바로 낱말 퀴즈 하는 시간. 자, 준비됐죠? 시작! 자, 이 단어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추위를 삐리리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했었죠. 아,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할 것 같기는 한데, 아, 철자도, 맞춤법도 맞게 써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것처럼 르에다가 피읍 받침하면 안 돼요? 아, 다르게 쓰는 거야, 알겠죠? 아, 네 글자예요. 알죠? 와, 20초 안에 설명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네요. 선생님이 막 마음은 급하고 중요한 내용은 있고 하니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도 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5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Day 29. 오늘의 주제는 바로 countries,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word mission 정답 한번 확인하면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summer, 여름입니다. It is hot and sunny. 덥고 해가 쨍쨍합니다. Many people go swimming.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에 수영을 하러 가죠. 정답은 summer, 여름이었고요. 두 번째 정답은 그렇죠, 바로 winter, 겨울이었습니다. It is cold and snowy.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이에요. People wear warm coats. 사람들은 따뜻한 코트를 겨울에 입습니다. 자, 어때요? 잘 맞춰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익숙한 우리나라, 그쵸? 한국이 나오는데요. 나라 소개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Korea is a country. 자, 한국은 나라입니다. Seoul is its blank. 자, 서울은 한국의 이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관련된 단어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the 태극기. 태극기는 is Korea's national blank. 태극기 또한 한국의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복 and 김치. 자, 한복과 김치는 are part of Korean blank. 자, 여기서 are part of라고 하면 무엇의 일부이다요. 한국의 어떤 것의 일부일지 우리 관련된 단어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World Mission 도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따라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단어 country. 자, 발음 해볼까요? country. country. 자, 명사로 나라, 국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수 형태는 countries 이렇게 y를 i로 바꾸고 es를 써줍니다. country, countries. 자, 그리고 country는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시골은 country 또는 countryside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예문 볼게요. 이 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때 나라라는 단어, 그렇죠, country가 되겠죠. This country. 이 나라는 has a long history,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world. 자, 따라해볼까요? world. world, 세계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 보면 인터넷은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연결해준다라고 하죠. The internet, 인터넷은 connects people. 사람들을 connect, 연결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인 거죠. From around the world가 되겠습니다. From around the world. 자, world는 세계라는 뜻이고요. 우리 아래 관련된 단어 보면 worldw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worldwide. 이때는 전 세계적인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country, 나라, 국가, 그리고 world, 세계라는 단어까지 봤죠.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city입니다. city. 자, 발음 해볼까요? city. 명사로 도시. 자, 복수 형태는요? cities. city, cities.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뉴욕은 큰 도시예요. New York is a big city. New York is a big city. 뉴욕은 큰 도시이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Where. 자, 따라해볼까요? Where. Where. 자, 어디에, 어디에서 또는 어디로라는 부사예요. 보통 우리가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where, 부사가 되죠. 자, 예문 보면 어디에서 그 책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Where can I find the book? Where can I find the book? 어디에서 그 책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ere, 어디, 어디에서 어디로 라는 부사가 된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ere 이란 단어가 있어요. here. 자, 발음 해볼까요? here. 자, here. 마찬가지로 부사인데요. 여기에 또는 여기로 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에 보면 너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죠. You can experience. experience, 경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경험할 수 있어. fun games, 재미있는 게임을. 어디에서? 그렇죠. 여기에서니까 맨 마지막에 here. 네, here 이라는 부사를 붙여주면 되겠죠. You can experience fun games here. 자, 아래에 보면 here and ther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re,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단어인데요. there, 거기에 란 뜻이에요. 그래서 here and there, 여기, 저기가 됩니다. here and there, 여기, 저기.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회화 표현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무언가를 주문을 한다. 그러면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자, for here. 여기에서 드실 건가요? Or to go. 또는 가져가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to go. 그러니까 take out 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라는 회화 표현이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봅시다. There. 자, 방금 봤었죠? There. 자, there는 거기에 또는 거기로, 저기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here, 여기에, 그러니까 나와 좀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거고요. There, 조금 더 멀리, 저기에 있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나는 정말로 거기에서 살고 싶다. I really want to live there. I really want to live there. 나는 정말로 거기에서 살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place예요. place. 자, 발음 해볼까요? place. place.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장소에서 셀카를 찍어라. take selfies. take selfies. 셀카를 찍다라는 뜻인데요. 어디에서? 유명한 장소에서니까 at famous plac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ake selfies at famous places. Famous places. 유명한 장소가 돼요. 자, 이때는 이제 명사로 장소란 뜻인데, 지금 보면 동사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별표 쳐놓고 하나씩 볼게요. 일단, 놓다, 배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지시, 명령, 주문 등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place an order. place an order. 이런 표현이 있죠. 이때는 주문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map. 자, 발음해 볼까요? map. map.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라. find Korea on the map. find Korea on the map. map. 지도고요. 우리가 지도를 읽다라고 할 때는 read라는 동사를 써요. read a map. read a map. 지도를 읽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flag가 나와요. flag. 자, 발음해 볼까요? flag. flag. 자, 기 또는 깃발이란 의미가 돼요. 예문 보면 그들은 깃발을 높이 올렸다라고 하죠. 우리가 올리다는 raise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they raised. raised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they raised the blank high. 그들은 깃발을 높이 올렸다. They raised the flag high. They raised the flag high. 자, flag는 깃발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국기는 앞에 national, 국가의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a national flag, a national flag라고 합니다. A national flag, 국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red flags라는 표현이 있어요. red flags, 이거는 위험 신호. 경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land예요. land. 자, 발음 해볼까요? land. 명사로 땅, 육지고요. 유열어는 ground. ground. 마찬가지로 땅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동사로 착륙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명사 의미로 잘 알고 있는데 동사도 있다라는 거잘 체크해 두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여기 땅은 매우 건조하다. 자, 여기 땅이에요. The land here이 되겠죠. The land here is very dry. The land here is very dry. 자, 이때 land 땅이란 의미고요. 아래 관련된 단어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landscape. landscape. 이거는 풍경이란 뜻이 돼요. 자, 그리고 landmark. landmark. 랜드마크인데 랜드마크는 그 지역의 어떤 유명한 건축물이나 뭐 상징물이 되는 거죠. 랜드마크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쟁이란 단어가 나와요. war. 자, 발음해 볼까요? war. war. 전쟁. 자, 예문 보면 그 전쟁은 5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네요. The war lasted for 5 years. The war lasted for 5 years. 자, 여기서 lasted, 지속되었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 때 하는 줄다리기는 tug of war. 네, tug of wa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peace. 자, 발음 해볼까요? peace. peace. 평화라는 의미가 되죠. 자, 예문 보면 모두는 긴 전쟁 후 평화를 바란다라고 하네요. Everyone hopes for peace. 모두가 평화를 바랍니다. After the

Long war, 긴 전쟁 후에. 자, 아래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peace 뒤에 fully 붙으면 peaceful. peaceful, 형용사로 평화적인 또는 비폭력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peacefully, 자, 그 뒤에 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죠. 부사로는 평화롭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ar, 전쟁, peace, 평화가 되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folk. folk. 자, 여러분, 발음 끼워 한번 잘 볼게요. L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쵸? L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folk.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folk. 자, 바로 형용사로 민속의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명사로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자, 밑에 관련된 단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속의 라는 의미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folk village. folk village. village가 마을이죠. 그래서 folk village. 민속촌이란 뜻이 되고요. 또 사람들이란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the folk of the village. the folk of the village. 그 마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민속촌이 도시 근처에 있다. a folk village. a folk village is near the city. 이때 a folk village. 민속촌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capital. 자, 따라해볼까요? capital. capital. 자, 마지막에 이렇게 tall이라고 읽지 않고요. 발음교를 잘 보면 tall 이렇게 읽어요. tall. capital. capital. 자,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수도.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자본금, 자본이라는 의미가, 자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대문자 할 때, 대문자 A. 소문자 A가 있죠. 대문자도 우리가 capital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볼까요? 영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What is the capital? What is the capital of England?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자, 수도는 그냥 capita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city를 붙여서 capital city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는요. letter를 붙여서 capital letter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nation입니다. nation. 자, 발음해 볼까요? nation. nation. 자, 지금 발음 끼고 잘 보면 슈 발음이 나요. nation. 자, 명사로 국민 또는 국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온 국민이 TV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온 국민, the whole nation이 되죠. The whole nation was watching the game on TV. 온 국민, the whole nation.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국기라는 단어 볼때 national이라는 형용사 봤습니다. national, 국가의라는 형용사가 되죠. national. 자, 그리고 nationality. nationality. 이건 이제 명사로 국적 또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다음은 citizen. citizen. 자, 읽어볼까요? citizen. 바로 시민이란 뜻이고요. 시민 또는 주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는 캐나다 시민이다. He is a citizen of Canada. He is a citizen of Canada. 그는 캐나다 시민입니다. 자, citizen. 시민 또는 주민이란 의미가 된다. 네이션은요, 그렇죠. 국가 또는 국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문화라는 명사가 나와요. culture. 자, 발음 해볼까요? culture. culture. 자, 지금, 츄 발음이 나죠? culture. 문화란 뜻이에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말해줄게 라고 합니다. Let me tell you about 한국 문화는 Korean culture이 되겠죠. Let me tell you about Korean culture.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이고요. Cultural. Cultural. 자, 이건 형용사로 문화의 또는 문화와 관련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palace. Palace. 자, palace가 아니고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보면 list로 끝나요. list. Palace. Palac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Palace 궁전이란 뜻이죠. 일부 궁전들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일부 궁전들 복수 형태로 쓰면 되겠죠.
Some palaces. Some palaces are open for free. 자, for free. 무료로란 뜻이죠. Some palaces are open for free. 자, palace 무슨 의미다? 궁전이다, 궁전.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자, 다음은 native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 해볼까요? native. native.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형용사, 명사 둘다 있죠. 형용사로는 원주민의 토착의란 뜻이 있고요. 또 출생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native, 명사로도 쓸수 있는데요. 토착민, 현지인이란 뜻이다. 자, 예문 보면 원주민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죠. 우리가 원주민들 앞에 native를 붙여서 the native people 이라고 합니다. The native people, 원주민들은 have their own language,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자, 아래 보면 모국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Native language. Native language. 모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border. 네, 발음이 조금 어렵죠.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border. border. 자, 무슨 의미냐? 국경 또는 경계라는 의미의 명사가 돼요. 자, 예문 보면 우리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을 넘었다 라고 하죠. We crossed the border. We cross the border between France and Spain. 자, 지금 여기서 betwee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뭐 사이란 뜻입니다. Between France and Spain.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global. 자, 발음 해볼까요? global. global. 자, 형용사로 지구의 세계적인 이란 의미가 돼요. 자, 이와 관련된 명사도 하나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globe. globe. 이건 명사 형태로 지구, 뭐 지구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세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global. 이건 형용사. globe. 명사가 되죠. 자, 예문 보면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는 앞에, 그렇죠. global 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죠.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가 돼요. Global warming is a serious problem.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문제이다 라는 예문이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leader. 자, 발음 해볼까요? leader. leader.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리더라는 단어로 많이 쓰죠. 리더는 지도자, 대표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예문 보면 항상 내 지도자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follow, 따르다 라는 뜻인데요. always follow your leader. always follow your leader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religion. 자, 발음 해볼까요? religion, religion. 종교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예문에 보면 그 나라의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What is the religion of the country? What is the religion of the country? Religion, 종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로 종교의 또는 종교적인은 religious, religious 이런 단어를 쓰죠. 자, religion, 종교, 그리고 religious, 종교의, 종교적인. 자, 다음은요, be from이에요. be from, 자, be from. 어디 출신이다, 어디에서 오다 라는 의미고요. 반드시 이 비동사를 같이 써줘야 되는 표현이에요. be from. 자, 유형어로는 come from 있죠. come from. 마찬가지로 어디 출신이다예요. I am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또는 I come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출신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예문 보면 나의 조부모님은 작은 어촌 출신이시다 라고 하죠. 자, 주어를 잘 볼게요. My grandparents,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그럼 비동사는요? are. 네, are를 쓰면 되죠. are. My grandparents are from a small fishing village. My grandparents are from a small fishing village. 이때 are from, 어디 출신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현 볼게요. 전 세계죠. 아까 world, 세계라는 뜻이었어요. 전 세계에는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가 되죠. 자, 예문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한다 라고 하네요.
비법.

사람들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죠. People all over the world. People all over the world love music. 전 세계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25개 단어 열심히 공부해 봤고요. 자, 바로 뒤로 넘어가서 오늘의 낱말 퍼즐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퍼즐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Paris is the blank city of France라고 하네요. 자, 파리는 프랑스의 이것이다. 자,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예요. 자, 우리 수도라는 단어 뭐가 있죠? 그렇죠. Capital. Capital. 자, 한번 써볼게요. Capital.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Capital city. 수도가 되죠. 자, 다음은 4번에 명사 형태로 globe이 나와요. Globe. 자, 그러면 이것의 형용사 형태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global. Globa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global.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6번의 그림 힌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죠? 무엇처럼 생겼나요? 그렇지, 바로 지도입니다. 우리 지도는 영어로 map, map이라고 하죠. 자, 6번에 map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countries in the blank. 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죠. W로 시작하는 이 단어, 바로 세계라는 단어가 되면 되겠죠. 세계는 영어로 world. 네, world입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자, 마지막 9번 한번 볼게요. War. 자, 무슨 의미죠? 전쟁. 이것의 반의어는 평화가 됩니다. 평화는 영어로 peace. 그쵸? peace. 마지막 9번은 peace. 네, 평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세로 퍼즐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세로 퍼즐입니다. 1번에 country. 자,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 이것의 유의어다라고 하네요. N으로 시작하는 이 국가라는 단어 또 뭐가 있었죠? 바로 nation이 있었습니다. nation. 자, nation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Country, nation, 둘다 국가라는 유형어가 된다. 자, 3번, a large house, 큰 집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냐? Where a king or queen lives, 왕이나 왕비가 사는 큰 집을 우리는 궁전이라고 하죠. 궁전은 영어로 palace, palace. 3번은 palace.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Someone that leads others. 자, lead가 뭐냐? 이끌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즉,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지도자, 리더가 되겠네요. 자, 요거 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네. 자, 리더가 되죠. leader. lead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leader. 리더. 지도자. 자, 7번의 그림 힌트 한번 볼게요. The Korean blank. 자, 태극기가 나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죠. 이때 들어갈 단어는 flag라는 깃발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flag. 자, 마지막 time. 자, 시간을 나타낼 땐 우리가 when, 언제라는 부사를 써주고요. place, 장소일 때는 그렇죠. 어디에라는 부사 뭐가 있었죠? 바로 where. 네, where이라는 부사를 아까 공부했습니다. where. 네, 어디에라는 의미가 되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낱말 퍼즐 한번 열심히 완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단어 한 번만 복습 더 해볼게요. Daily Practice의 A번 한번 가봅니다. 자,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1번에 nation. 무슨 의미였죠?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민 또는 국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2번은 flag. flag. 기 또는 깃발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3번에 city. city, 네, 도시입니다, 도시. 자, 4번에 religion. religion, 종교죠, 종교. 네, 종교. 그리고 마지막에 war, 전쟁입니다. 이렇게 우리 A번 마무리해 봤고요.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골라 쓰세요. 자, 1번에 왕궁이에요, 왕궁. 이때 들어갈 말은 그쵸. 궁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royal 자체가 무슨 의미냐? 왕족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사는 궁전, a royal palace가 되겠죠. a royal palace. 왕궁. 자, 이번에 세계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이란 단어는 그렇죠. citizen이 있었죠. citizen.

0: global citizen. 네, 세계 시민. 자, 3번은요,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은 우리가, 그렇죠, native라는 단어를 써서 a native speaker이라고 하면 돼요. a native speaker. a native speaker. 자, 4번. 국경을 폐쇄하다. 자, 우리 국경은, 그렇죠, 바로 border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국경을 폐쇄하다는 close the border. 자, border이란 단어를 써볼게요. 자, 마지막 5번이죠. Friends. 자, 친구들인데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전 세계라는 표현, all over the world라는 표현을 봤었어요. 마지막에 들어갈 말은 world. Friends are all over the world. Friend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C로 가서, 자,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함께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은 나는 거기에 하루 종일 머물렀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는요. 그렇죠. Here 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there 있었어요. There. I stayed there all day. I stayed there all day. 자, 2번. 그 남자는 어디에 사나요? 자, 우리 어디에? 그치. Where이 되겠습니다. Where. Where does the man live? Where does the man live? 자, 3번. 여기 날씨는 매우 좋다. 여기 날씨는 the weather here. The weather here is very nice. 여기 날씨는 매우 좋다.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모든 국가는 저마다의 수도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수도는 capital. 그쵸? Capital. Every nation has its own capital city. 네, 수도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I want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마지막에 문화는 culture이 되겠죠. I want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단어 학습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world mission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나라 소개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세 가지 단어들 잘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오늘의 Day 29 미션 인증을 제목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단어 복화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Day 29, Money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 보는데요. 영어에는 돈과 관련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Money doesn't grow on trees 라는 속담입니다. 돈이 나무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하지만 돈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돈과 또 경제생활과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Save. 자, save 하면 저축하다 라는 뜻이죠. Save money.

벌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스스로 돈을 벌어야죠. 어른이 되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돈을 벌다. 자, 리오는 그의 가족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Leo worked hard to earn money for his family. 돈을 벌다라고 할때 earn mone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earning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번 돈, 즉 소득, 수입을 뜻하는 단어. 됩니다. 그래서 우리 savings, 예금, 그리고 earnings 하면 소득, 수입으로 기억해 둘게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lend. lend 하면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3단 변화는 lend, lent, lent. lend, lent, lent인데 이것은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반대말로는 borrow가 있습니다. borrow 하면 이건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빌려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lend와 borrow 구분해야 되겠고요. 자, 예문 보면 나에게 잠깐 너의 지우개를 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lend를 사용하면 되죠. Can you lend me your eraser for a second? 자, 우리 lend라는 이 동사는요, 빌려주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여 동사입니다.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면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무엇을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다. lend a b. a에게 b를 빌려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적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먼저 쓰고 싶으면 그때는 중간에 전치사 to를 넣어줘요. A를 B에게 빌려주다라고 하고 싶어요. Lend A to B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이 단어는 O 발음을 해서요. Loan, loan입니다. 자, loan 하면 이건 대출 또는 대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문 보면 The bank gave a small loan to the young man. 그 은행은 그 젊은 남자에게 소액의 대출을 해 주었다. 이렇게 대출을 해 주다라고 할 때는요, give라는 동사를 써서요, give a lo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은행에서 받다라고 할 때는 get을 써서요, get a loan 하면 되겠고, 또이 대출받은 것을 조금 조금씩 갚아 나가다라고 할 때는요, pay back 이라는 표현을 써서 pay back a loan 하면 대출을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이 단어는 여러분 발음 주의해 주세요. 이 단어에서 B는 발음하지 않고 묵음 처리가 된다. 그래서 debt라고 발음합니다. 이 debt는 빚 또는 부채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기관이나 또는 사람한테서 돈을 빌렸을 때 그걸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이제 영어로는 debt라고 하고요. 이 빚을 이제 완전히 갚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빚을 완전히 갚다라고 할 때는요, pay off a debt, pay off a debt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번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budget. 자, budget 하면 예산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번 달 예산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o plan a budget for this month. 우리 monthly budget 하게 되면 이건 한달 예산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게 내 예산 초과다라고 할 때, It's over my budg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두 개의 단어 같이 묶어서 볼 텐데요. expense 그리고 income입니다. 일단 expense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을 하는 데 드는 돈, 경비, 비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로 또 cost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되고요. 또는 비용이나 돈이 드는 일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Travel expenses include the cost of hotels and food. 여행 경비에는 호텔비와 음식값이 포함된다. 우리 여행 경비라고 할때 travel expenses, 뭐 생활 경비라고 할때 living expenses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에 이제 형용사형으로 expensive가 있습니다. 이건 비싼,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이라는 뜻이 되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표현으로 at any expens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라는 표현이 됩니다. 한편 expense의 반대로 우리 소득, 수입이라고 하는 단어 income

income이 있는데요.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말하죠. 우리 아까 소득, 수입이라고 할때 earnings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이거랑 유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녀의 월 소득이 올해 많이 증가했다. Her monthly income increased a lot this year. 해서 우리 어떤 가계부 같은 것을 쓸때뭐 수입과 지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수입과 지출, income and expens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고 보시면, income이 소득이니까, 그럼 outcome은 지출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outcome은 완전 다른 단어다. 이건 어떤 일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profit. profit 하면 이익, 수익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 profit이 되겠는데, the small store made a big profit. 그 작은 가게는 큰 이익을 냈대요. by selling cookies. 쿠키를 팔아서, 수익을 내다라고 할 때는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요. make a profit.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이 단어 th 발음 주의해서 읽어보면요. worth. 자, worth 하면 이건 무엇무엇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보면 됩니다. 자, 예문 보면요. This old coin, 이 오래된 동전은 현재 $1,000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 This old coin is worth $1,000 now.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worth 다음에 어떤 가격을 써주게 되면, 금액을 써주게 되면, 이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관용 표현으로 be worth ing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동명사 관용 표현인데요. 뭐뭐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정말 재밌어서 두번볼 가치가 있어 라고 표현할 때, the movie is worth, 그다음에 watching twi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worth라는 단어, 무엇의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fancy. 자, fancy 하면 근사한, 화려한, 또 비싼이란 뜻이에요. 아주 화려한 자동차, a fancy car. 또 어떤 근사한 식당, a fancy restaurant이 되겠고요. 자, 유의어로는 luxurious. luxurious 하면 말 그대로 럭셔리한, 화려한, 호화로운 이거든요. 그래서 fancy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stock. 우리 stock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개의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걸 말하죠. 그 회사의 가치를 주식이라는 형태로 사들이는데, 자, 우리 예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회사들의 주식을 사기를 원해요. Many people want to buy stock in famous companies. 주식을 사다라고 할때 buy stock.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식을 팔다라고 할 때는 sell stock 하면 되겠죠? 하면 두 번째 의미로 stock은 또 쌓여있는 재고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추가 표현 같이 보시면 어떤 물건이 재고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in stock, 재고가 있는 이란 뜻이고요. 또 out of stock 하면 재고가 없는, 품절된 이란 뜻이에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을 때 sorry, temporarily out of stock 하면 일시적으로 재고가 없습니다. 품절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stock market 하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주식 시장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이번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currency. currency 하면 통화 또는 화폐라는 뜻입니다. 우리 유의어로 money, 돈이잖아요. 돈. 예, 이제 유의어가 되겠는데요. 자, 예문 보면 won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화이다. The won is the official currency in South Korea. 이렇게 되네요. 이 currency, 어원을 살펴보면 뭔가 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추가 단어로 currency exchange가 있는데 이건 환전을 얘기합니다. 어떤 통화, 화폐를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currency exchange라는 이 단어가 보이면 이거 환전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두 개의 단어 같이 묶어서 보는데요. 이두 개는 서로 반대말입니다. 자, 이거 경

문제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접하게 될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demand. demand는 수요 또는 요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제 수요라고 하죠. 영어로는 demand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문 보면 높은 수요는 그 물건의 가격을 빠르게 올릴 것이다 라고 할 때, high demand will quickly raise the price of the item.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수요가 많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이 비싸더라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우리 수요를 충족하다라고 할땐 meet이라는 동사를 써서 meet demand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편 demand는 또 동사로 요구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우리 아래의 단어 함께 읽어보면요. supply. supply는 demand의 반대죠. 그래서 공급 또는 공급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자, 예문 보면요. The supply of fresh fruit. 자, 신선한 과일의 공급이요. is low. 적다는 거예요. because of heavy rain. 폭우 때문에. 해서 무엇무엇의 공급이라는 뜻이 되고요. 우리 추가 표현으로 food supply 하면 이건 식량 공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유희열을 찾아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earnings. 이 단어의 유희열은 무엇인가요? stock, income, outcome. 정답은 바로 income이죠. 둘다 소득, 수입이라는 뜻이었어요. stock은 주식, outcome은 결과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cost. 이 단어의 유의어 골라보세요. debt, loan, expense. 정답은 바로 3번이죠. expense. 이거 둘다 비용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debt는 빚이고요. loan은 대출이었죠.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money. money의 유의어를 골라보세요. currency, demand, supply. 정답은 바로 1번이죠. currency 하면 통화, 화폐잖아요. demand는 수요, supply는 공급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같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뒤듬절에 강세를 두고요. consume. consume 하면요. 동사로 소비하다.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는 먹다 마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반대말로는 produce. produce 하면 어떤 제품 같은 것을 생산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알아둘 단어로 여기 er로 끝나는 consumer. consumer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 소비자를 말하고요. 그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은요. 생산자, produc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첫음절에 강세를 두고 benefit. 자, benefit은요, 여러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일단 동사로는 이득이 되다,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예문 보면 do you think that 자,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This plan benefits everyone? 이 계획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benefit은 또 명사로도 쓰여서 이점, 혜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점이라고 할때 advantage, advantage라는 단어도 유의어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 추가 단어로요, beneficial. beneficial 하면 이거 우리 이전에 다뤘던 단어인데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유익한, 이로운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는 첫음절에 1 강세 지켜서 읽어볼까요? necessary. necessary인데요. necessary 하면 이건 필수적인, 필요한이란 뜻입니다. 이것과 유의어로 또 필수적인이라고 할때 essential. essential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반대말로 불필요한이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unnecessary, unnecessar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가 사기 전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때,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rice before you bu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나에게 전화해라. If necessary, please call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invest. invest 하면 이건 돈을 투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돈과 또는 뭐 시간 같은 걸 투자하다 할 때도 invest를 쓸수 있어요. 너는 너의 돈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 You should invest your money. 자, 돈을 투자하다. wisely, 현명하게가 되겠고요. 이제 돈을 갖다가 일부는 save, 저축을 하고 또 일부는 투자를 하고 현명하게 잘 분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무엇에 투자하다라고 할땐 invest in을 써서 그 회사에 투자하다, invest in the company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한편 명사형은요, invest에다가 month를 붙여주면 됩니다. 투자라고 할때 investment, investment가 되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강세와 발음이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일단 finance, finance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첫 음절에 강세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finance, finance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 finance는요, 금융을 나타내요. 금융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또 돈을 관리하고 돈의 흐름과 관련된 분야, 금융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finance. 그리고 또 재원이나 자금, 어떤 사업 자금이라고 할때그 자금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예문 보면요. My brother wants to study finance in college. 우리 오빠는 대학교에서 금융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 우리 금융이라는 단어 finance예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provide. provide 하면 이건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품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하다. 자, 유의어로는 offer. offer도 이제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라고 할 때, the school provides free lunch for every student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이 예문에는 지금 어떤 표현이 쓰였냐면요. provide A for B 표현이 쓰였어요. provide A for B 하면 B에게 A를 제공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료 점심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provide라는 단어는 또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provide A with B인데요. 이때는 A가 뭐뭐에게입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요? The school provides 그 다음에 every student with free lunch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뒤음절의 강세가 올 때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ncrease, increase 하면 어떤 것이 오르다, 증가하다. 가 되고요. 반대말은요, decrease입니다. decrease 하면 어떤 것이 감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 보면 the price of ice cream,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will increase next month. 다음 달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가격에 어떤 오름 또는 감소를 나타낼 때쓸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두 개의 단어는요, 또 강세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데, 아음절에 강세를 두게 되면 그때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increase 하면 증가, 그리고 decrease 하면 감소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뒤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predict. predict 하면 예측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주식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It is hard to predict the future price of the stock. 해서 predict 하면 미래 일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거 명사형으로는 shun을 붙여주면 됩니다. 해서 prediction. prediction 하면 이건 예측,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카플러스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보면 pre는 미리, 먼저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dict는 말하다라는 뜻의 어근이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다라고 할때 predict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번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bankrupt. bankrupt 하면 이건 파산한 이란 의미예요. 어떤 표현으로 기억하냐면, go bankrupt 하면 파산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 작은 가게는 작년에 파산했다. The small shop went bankrupt
last year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단어 보면요. trade. trade 하면 무역하다, 거래하다 또는 거래, 무역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도 그냥 트레이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Korea and China trade many goods with each other. 한국과 중국은 많은 상품을 서로 무역한다. trade라는 단어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는데요. 자, 이 단어는요, 이제 동사 또는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사로 쓰일 때 뒤듬절에 강세가 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수입하다, 동사로 쓸 때는요, import이고요. 그리고 수입이라는 명사로 쓸 때 이제 아음절에 강세가 와서요, import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한다 라고 할 때 Many countries import oil from other countries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우리 수입을 배웠으니까 또 반대말로 수출도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 수출하다 라고 할 때는요 또 뒤듬절의 강세가 와서요 export이고요. 수출이라고 명사로 쓸 때는 아음절의 강세가 와요. export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여오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loss. 자, loss 하면 손실, 손실액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이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profit이었는데 이익에 반대되는 말, 어떤 사업상에서의 손실이라고 표현할 때 loss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The store suffered a major loss because of the fire. 그 가게는 화재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할 때 loss라는 단어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으로 가볼게요. put aside. put aside 하면 무언가를 옆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니까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우리 가족여행을 위해 매달 약간의 돈을 따로 떼어놓으신다 라고 할 때 My parents put aside some money every month for our family trip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put aside는 이렇게 돈이나 시간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따로 모아두는 거, 챙겨두는 것을 말하고요. 자, 우리 다음 표현 보시면 run out of이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다 써버리다 라는 의미이고요. 유의어로 use up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run out of 하면 어떤 용기에서 그 내용물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run 하면 흐르다, out of 하면 밖으로 해서 용기가 텅 비게 된 그런 상황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luckily, 다행히 우리는 돈을 다 써버리지 않았다. We didn't run out of mone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리 돈이 지금 모자라라고 할 때 다 써버리고 있어. We are running out of mone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건 또 경제 용어가 나와 있네요. GDP. GDP 하면 국내 총생산을 얘기합니다. GDP is an important way to measure a country's wealth. 국내 총생산, GDP는 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예문인데요. GDP가 뭐의 약자냐 알아두시면 좋겠죠? Gross 하면 이건 총, 전체의 란 뜻입니다. Domestic 하면 국내의예요. 국제적인 게 아니라 국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리고 product 하면 이건 생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GDP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그것의 가치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GDP는 또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반이어를 외쳐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produce. produce 하면 생산하다잖아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요? 정답은 consume. consume 하면 소비하다, 사용하다 였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increase 하면 증가하다라는 뜻 있었는데요. 반대말은요? decrease. decrease 하면 감소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import 하면 수입하다잖아요. 이것의 반대말은요? export이죠. export 하면 수출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랙티스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40페이지 A번 보면요. 자,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서 글자 써볼게요. 1번에

예산이란 뜻의 단어는 budget, budget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 이번에 투자하다라고 할 때는요, invest입니다. invest. 다음 우리 3번에요, 제공하다라는 뜻의 단어 있었어요. P로 시작하는 provide, provide가 되겠고, 다음 우리 4번에 소득, 수입이라고 할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income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에 주식, 재고품이라고 할땐 stock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B번 풀어볼게요. 우리말 뜻을 보고 단어를 빈칸에 써봅시다. 1번에 가격을 올리다라고 할 때, 올리다, 증가시키다, increase, increase the price가 되겠고요. 다음 2번에 외국 통화, 외화라고 할 때는요, 자, 외국의 화폐잖아요, foreign currency입니다. 다음 3번에 큰 이익을 내다라고 할 때는요, 이익이란 뜻의 단어 profit이었어요. make a big profit. 다음 4번에요, 국제 무역이라고 할 때는요, international 무역 trade가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이라고 할 때, 우리 필요한이란 뜻의 단어 있었죠? necessary. necessary for the future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 골라봅니다. 1번에 그들은 대학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They got a, 자, 대출이라고 할때 loan for college가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돈도 빌려주기를 거절했다. She refused to. 자, 돈을 빌려주다라고 할 때는 lend였죠. She refused to lend him any money. 자, 다음 3번입니다. 그는 곧 충분한 돈을 벌기를 바란다. He hopes to. 돈을 벌다라고 할땐 earn이죠. Earn enough money soon.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다음 4번입니다. 저기에 근사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근사한이라고 할때 fancy라는 단어 있었죠? There is a fancy restaurant over ther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3개 단어 골라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돈과 경제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또는 기억에 남는 단어를 뜻과 예문 함께 정리해 보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포텐 수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곱셈과 나눗셈의 방법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개념은요, 제곱근의 곱셈입니다. A와 B가 양수로 주어지면서 루트 안쪽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M과 N이 유리수라고 주어지면서 루트 앞에 숫자들이 곱해져 있는 상황까지도 다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루트 안쪽에서 그냥 숫자끼리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 M 루트 A와 n 루트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과 n을 곱하고 그리고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서 쓴다 생각해주면 돼요. 선생님 복잡해요 라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루트 3과 4루트 5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어때? 2와 4를 먼저 곱해서 루트 앞에 쓰고요. 또 3과 5를 곱해서 루트 안쪽에 써주면

하면 되겠죠? 그래서 8 루트 15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곱근의 나눗셈이에요. 자, 나눗셈은 어때? 맞아. 방금 전에 곱셈을 했던 것처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나누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A 나누기 루트 B다라고 얘기하면 나누기 뒤쪽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쓸수 있고요. 그게 결국 루트 안쪽에서 루트 b분의 a라고 쓰여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곱셈을 했던 것처럼 a와 b를 루트 안쪽에서 나눗셈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m 루트 a와 n 루트 b를 나누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m과 n을 나누어주고요, 루트 a와 루트 b를 나누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루트 6 나누기 2 루트 2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유리수 4와 유리수 2끼리 나눗셈 해주고요. 그 다음, 무리수 루트 6과 루트 2를 나눗셈해서 결과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의 결과 뭐가 된다? 2 루트 3이다. 라고까지 써줄 수 있겠죠. 됐죠? 좋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계산의 방법을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나눗셈은 역수를 취해서 곱하기로 계산한다라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는 실제로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분의 1이라고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음과 같이 n 루트 b분의 m 루트 a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예, 어때? 4 루트 6 곱하기 2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2 루트 2분의 4 루트 6이라고 계산하면서 약분을 해도 괜찮아요. 2와 4 약분하고요. 루트 6이 루트 2와 루트 3 곱해지는 거니까 루트 2끼리 약분한다면 결과는 2 루트 3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결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요? 좋아, 그럼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 짚기 위해서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오늘의 싱크홀은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나눗셈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문제가 어렵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문제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개념은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까? 똑같은 무리수를 두번 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루트 a분의 b를 분모에 있는 루트 a가 루트 a를 한번더 곱해주면 루트 a의 전체 제곱하고 되면서 유리수 a로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동시에 루트 a를 곱하면서 식의 값에 변화 없이 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a가 되고요. 분자는 b 루트 a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분모를 유리화해봐라,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봐라 한다면 분모에 있는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동시에 한번 곱하면서 분모가 루트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분의 하고 바뀔 수 있도록 고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하니까 루트 6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 살펴보면서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너무 많이 했던 실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기쁜 나머지 분모가 무리수인 채로 그대로 답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답을 쓸 때는 분모를 반드시 유리화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념 확인하는 문제 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1번입니다.
6루트 15를 2루트 3으로 나누래요. 그러면 곱하기 2루트 3분의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3 곱하기 루트 5분의 7은요. 3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7로 나눠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루트 3과 루트 5를 곱하면 루트 15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두 수와 루트 15 한꺼번에 약분할 수 있고요. 또 2가 6과 약분되면 3이 남아있을 테니까 결국 유리수는 3 곱하기 3, 무리수는 루트 7만 남아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은 9 루트 7이다 얘기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해서 계산해 볼 텐데 나눗셈이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취해서 계산할게요. 그런데 약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5분의 14를 루트 5분의 루트 14라고 쪼개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고요. 역수취해요. 그러면 어때? 루트 21분의 루트 10 하고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약분합시다. 자, 루트 5와 루트 10을 약분을 하면 루트 2가 남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루트 14와 루트 21을 약분할게요. 루트 7로 나눈다면 루트 2와 루트 3이 남는다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분모는 루트 3분의 분자는 루트 2와 루트 2 곱하니까 2 하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루트 3분의 2를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의 동시에 루트 3을 곱해준다면 분모는 3분의 분자는 2루트 3이라고 분모 유리화까지 시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3분의 2루트 3이라고 정답을 써주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답을 써야 한다라는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곱셈과 나눗셈의 방법 오늘의 한 줄로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만점왕 수학 플러스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합동과 대칭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제 우리 마지막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원평가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단원평가 문제는 북2에 있는 내용으로 합동과 대칭에 관련한 내용들 한꺼번에 정리 가능하니까 우리 1번 문제부터 놓치지 말고 그 풀이 과정을 살펴볼게요. 1번, 합동과 대칭이라는 이 큰 단원에서는요, 합동에 대해서 정리해두면 되죠. 합동의 의미를 알고 합동인 도형들을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과 대칭에서 대칭에 관련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을까? 점대칭 도형이 무엇이고 어떤 성질이 있을까? 라는 것을 살펴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서로 합동인 도형은 폭이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폭했을 때 완전히 겹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건 무엇일까요? 가하고 바? 아니죠. 여기에서 이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또 나하고 아? 아니죠. 자, 그럼 다하고 아? 이거 모양과 크기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라하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포기했을 때 완전히 겹친다? 서로 합동인 도형이 된다? 마와 합동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라하고 바를 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직선을 따라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게 되는 직선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 직선을 따라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우리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한 직선을 바로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 직선을 따라서 접어보세요. 완전히 겹치나요? 아니죠. 나 직선을 따라서 접어보세요. 완전히 겹치나요? 아닙니다. 다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친다. 라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나요? 아니죠. 마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지금 자르는 게 아니라 접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겹치나요? 아닙니다. 따라서 직선을 따라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게 되는 직선을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답은 다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어서 3번,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세요. 서로 합동인 도형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도형과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물론 이때 이 도형을 오른쪽 왼쪽 뒤집거나 뭐 위쪽 아래쪽으로 뒤집은 도형을 그려도 좋고요. 돌렸을 때 도형을 그려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 더 쉬운 건? 맞습니다. 얘랑 똑같이 그릴 거니까 꼭지점 위치도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가장 쉽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점의 위치를 표현하고 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주어진 이 왼쪽의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합동인 도형을 그려봤습니다. 4번,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가, 기역, 니은, 디귿의 크기가 몇 도일까? 라고 묻습니다. 가, 기역, 니은, 디귿, 이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대응각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의 대응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의 크기는 각 리을, 비음, 미음의 크기와 같으므로 60도이다. 간단히 해결되었죠?
이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 주는 거였어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대응변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또 문항 5번 사각형 기역, 니은, 리을, 숏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사각형 하고요. 사각형 이응, 디귿, 미음, 비읍이 서로 합동인 정사각형입니다. 선문 리을 미음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선문 리을 미음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합동인 두 사각형 대응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런데 사각형 기역, 니은, 리을, 시옷이나 사각형 이응, 디귿, 미음, 비읍은 모두 정사각형이라고 하였어요. 따라서 네 변의 길이가 8cm로 모두 같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길이는 몇 cm? 이렇게 8cm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또, 변 니은 리을의 길이가 8cm면 변 디귿 미음의 길이도 똑같이 8cm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문 이응 시옷의 길이와 선문 디귿 리을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는 3cm로 표현되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선문 리을 미음의 길이는 8에서 3을 뺀 값으로 이렇게 5cm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표현하여서 선문 리을 미음의 길이를 구해 주었더니 이렇게 5cm입니다. 나타내 줄수 있겠구나. 또 이런 것들도 알수 있죠? 이 길이가 8cm에서 3cm를 뺀 5cm. 그럼 이 길이가 5cm, 여기는 3cm, 8에서 3을 뺀 5cm. 각 부분의 길이까지도 모두 구해둘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사각형 기역, 니은, 미음, 비읍의 둘레를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것들을 더 살펴두면 그게 또 공부가 되거든요. 자, 이 문제의 답은 5cm로 표현해 둘게요. 6번 문제,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건데요. 그럼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해 주는 거죠. 변 기역 리을의 길이는 변 미음 비읍의 길이와 같아서 12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 디귿 리을의 길이는요. 대응변 변 시옷 비읍과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는 14cm로 표현된답니다. 그렇다면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는 9 더하기 5 더하기 14 더하기 12로 나타내 주어야겠죠. 28에다 12를 더하니까 40 이렇게 표현이 되므로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하여 답은 40cm로 표현해 두세요.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합동인 두 도형에서는요. 7번 봅시다. 서술형이라고 했네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숏 여기 있어요. 또 사각형 미음, 리을, 디귿, 비읍 여기 있습니다.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에요. 변 시옷 디귿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 변 시옷 디귿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각은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인 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죠. 그러면 합동인 두 도형의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 니은, 디귿, 시옷의 크기하고 각 니은, 디귿, 숏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그럼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리을, 디귿, 비읍 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것이 몇 도입니까? 60도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각
시옷 디귿 비읍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데요. 각 시옷 디귿 비읍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요. 직선이 이루는 각도 180도에서 60도, 60도 빼주니까 이처럼 이 각의 크기가 6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미음, 비읍, 디귿의 크기 한번 살펴볼까요? 각, 미음, 비읍, 디귿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것과 각, 기역, 시옷, 디귿의 크기가 같겠죠? 몇 도로 같습니까? 120도로 그 크기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각 디귿, 시옷, 비읍의 크기 구할 수 있고요. 또각 디귿, 비읍, 시옷의 크기도 구해 볼수 있겠죠. 각 디귿, 시옷, 비읍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디귿, 비읍, 시옷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두각의 크기

얘는 서로 같아요. 왜냐면 이건 둘다 직선이 이루는 각도 180도에서 120도만큼을 뺀 것이기 때문에 60도라고 나타내 줄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누가 시옷 디귿 비읍은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므로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변 시옷 디귿의 길이는 바로 누구와 같게 되는 건가요? 변 시옷 디귿의 길이는 변 시옷 비읍의 길이와 같습니다. 변 시옷 비읍의 길이와 같아서 4cm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구하여 4cm로 정리해 둘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되었네요. 그럼 이제 문항 8번을 살펴볼게요. 선대칭 도형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으로 이때 이한 직선이 대칭축? 대칭축을 그을 수 있으면 선대칭 도형이에요. 가는 선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나는 대칭축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그어볼게요. 이 직선을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치죠? 선대칭 도형이에요. 다도 대칭축 하나만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얘도 선대칭 도형이에요. 라는 선대칭 도형이 아니에요. 대칭축을 그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선대칭 도형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라. 가와 라를 써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해결됐죠? 9번 보세요.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변 디귿 리을의 대응변을 써보세요. 사실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이 여러 개 나올 때 대칭축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대응변이나 대응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디귿 리을의 대응변은 이 직선 가를 따라 접었을 때 겹치는 변으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변 디귿 리을의 대응변은 변 니은 기역입니다. 점 디귿의 대응점이 점 니은이고 점 리을의 대응점이 점 기역이죠. 대응점 순서대로 써서 변 니은 기역으로 답하면 되겠어요. 이어서 10번 문제에서는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합니다. 이때 어떤 단어가 되는지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직선 가를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니까 완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내 볼수 있겠죠. 요렇게 완성됐어요. B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대칭 도형으로 요렇게 나타내면 O.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겠죠. 그래서 X 따라서 박스 이렇게 우리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여 단어를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선분 기역 리을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래요. 그러니까 선분 기역 리을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라는 뜻이겠죠.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둘레가 46cm,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가 7cm가 되겠습니다. 이때 변 기역 디귿의 길이가 몇 cm일까라고 묻습니다. 변 기역 디귿의 길이를 네모 cm라 하면 대응변인 변 기역 니은의 길이도 네모 cm가 되는 거예요. 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은 수직으로 만나고 이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따라서 각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이 선분의 길이, 선분 디귿 리을의 길이도 7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더하기 7 더하기 7한 것이 둘레 46cm가 되어야겠고, 네모 더하기 네모는 46에서 14를 뺀 것으로 32, 따라서 네모는 16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변 기역 디귿의 길이를 구하여 16cm로 해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살펴두세요. 다음은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시.

모형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대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점에서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을 긋고 또이 점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을 긋고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각각의 점에서 이 점에서 대칭축까지 거리가 같도록 이렇게 이 점의 대응점을 찍어주세요.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고요. 이 점의 대응점 여기고요. 대칭축 위의 점과 차례로 이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의 1 부분이다.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일까? 그럼 완성한 선대칭 도형에서 대응변은 그 길이가 같기 때문에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둘레는 6 더하기 10 더하기 5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면 이렇게 이 점의 대응점, 이 점의 대응점 해서 이런 식으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완성했을 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요. 6cm, 여기는 10cm, 5cm 이렇게 표현되니까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6 더하기 10 더하기 5의 두 배만큼이 바로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둘레가 된답니다. 21의 두 배니까 42로 표현되는군요. 따라서 42cm로 문제의 답을 구해주세요. 이번에는 점대칭 도형인 카드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럴 때는요, 대칭의 중심을 찍을 수 있으면 점대칭 도형이에요.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거, 이게 점대칭 도형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찍을 수 있고요. 이것도 대칭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지금 있어요. 대칭의 중심 여기에. 그 다음 3, 4, 5. 5는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다시 5. 처음과 완전히 겹칩니다. 6은 이렇게 180도 돌리면요. 9가 되어버려요. 처음과 완전히 겹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점대칭 도형 카드가 아니에요. 7도 아니죠. 8은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고요. 9는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게 되면 9가 아니라 6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따라서 점대칭 도형인 카드는 0, 1, 2, 5, 8이 된다. 이렇게 점대칭 도형인 카드를 모두 찾아주었고, 동그라미 표하는 것으로 질문에 답합니다. 15번, 다음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대칭의 중심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죠? 그럼 이미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 대칭의 중심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칭의 중심은 점대칭 도형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으로 오직 한 개라는 것을 살펴둘게요. 16번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고요.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점의 대응점은요.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세요. 여기서도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또 역시 이 점에서 그럼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도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와 같이 긋고 난 다음에 대응점들을 표시해요. 자, 여기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고요. 이 점의 대응점, 여기는 이 점의 대응점, 이 점의 대응점을 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선분을 이어줘야죠. 자, 대응점들을 차례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으로 차례로 이어서 여기 이렇게 점이 요쯤 와야 되겠다, 그죠? 자, 이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요. 여기를 이와 같이 이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대칭 도형을 그려 나타내는 방법을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나불 18번,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이제 우리 너무 잘할 수 있죠. 점대칭 도형의 성질,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변 기역 미음과 변 리을 미음의 길이가 같아서 10cm. 변 니은 디귿과 변 미음 비읍의 길이가 같아 12cm. 변 기역 비읍과 변 리을 디귿의 길이가 같으므로 15cm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도형의 둘레는 10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15니까 10 더하기 12 더하기 15의 2배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37의 2배가 되니까 요건 74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74cm로 나타냈습니다. 19번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각 디귿, 리을, 미음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110도는요, 각 니은, 디귿, 리을의 크기가 이렇게 110도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응각은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 기역, 니은, 디귿하고요.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는 같아서 여기 이렇게 100도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또각 기역, 비읍, 디귿, 여기 이렇게 25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도 이렇게 25도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110도에서 25도를 뺐으니까 자, 이만큼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돼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85도라고 표현이 돼야겠죠. 이 각의 크기가 85도면 여기에 이 각의 크기도 85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각형에서 360도, 내각의 크기 합 360도에서 100도를 빼고 85도를 빼고 25도만큼을 뺀 값을 구해 주어야겠습니다. 요거 다 더해서 한꺼번에 빼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럼 이거 더한 것이 210도니까 360도에서 빼면 150도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군요. 문제의 답은 150도로 나타내 줄게요. 자, 이제 문항 2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둘레가 42cm일 때 넓이는 몇 제곱cm일까요? 점대칭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변, 기역, 니은의 길이 하고요. 변, 기역, 니은 여기 있고요. 변, 디귿, 리을 대응변이죠. 변, 디귿, 리을의 길이가 같다. 이 길이는 16cm.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 기역, 리을의 길이 하고요. 대응변을 찾아보세요. 변, 기역, 리을 대응변은 변, 디귿, 니은이잖아요. 변, 디귿, 니은의 길이가 같은데요. 그럼 이 길이는요. 도형의 둘레 42cm에서 16cm, 16cm만큼을 뺀 값을 2로 나눈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럼 42에서 16을 빼고 16을 뺐기 때문에 남는 건 10, 그것을 2로 나눠주니까 이처럼 5cm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도형의 둘레 42cm임을 활용해서 결국은 여기 있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평행사변형이고 그 밑변의 길이가 5cm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도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따라서 도형의 넓이는 따라서 자, 도형의 넓이는 또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할까요? 따라서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바로 밑변의 길이가 5cm이고 그리고 높이는 바로 14cm죠. 높이가 14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틈으로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같음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14라고 표현하면 7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사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5cm이고 높이가 14cm인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해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여 70제곱센티미터로 정리해두면 되겠어요.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미리 한번 설계해보고요.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풀이의 과정들을 써나가는 훈련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번 시간 중요한 거 우리 한번더 확인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을 찾고 싶습니다. 이미 이 도형이 점대칭 도형이다라고 했을 때 대칭의 중심을 찾으려면 이처럼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이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점대칭 도형에서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죠. 대칭의 중심은 항상 이렇게 한계라는 것도 살펴두고요.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들이 만나는 점이 대칭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총정리 잘 되었죠? 한번더 스스로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깜찍하니 깡연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트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너무 우리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짠! 서술형! 와우! 수행평가 북트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어느 단원보다도 이 3단원이 서술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단원이죠. 나 이거 풀 줄은 알아.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은 서술형 풀어나가야 되는지 팁도 주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내가 도전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먼저 쭉 서술하고 쌤 만나도 되겠지만 저 자신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쌤이 어떻게 서술하는지 잘 눈으로 관찰하기예요. 그런 다음 똑같이 이 시간 끝나고 따라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가볼까요? 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 방향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우리 친구들 건물이, 자 보세요.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얘를 건물이라고 할까요? 무슨 모양? 뭐 직육면체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방향이 어디가 어떤 모양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기역과 니은을 봤을 때, 자, 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디 있어요? 가 방향에서는 왼쪽에 있죠. 그리고 나무가 가운데 있고 건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 중 지붕이 있는 집이 왼쪽에 있고 나무가 가운데 있고 건물이 오른쪽에 있다. 자, 기역은 지금 집하고 건물하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니은이 답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니 니은이 답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풀이를 쓰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 방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걸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 있는 집이 왼쪽.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글로 뱉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4 방향에서 보았을 때의 방향에서 자, 사진을 찍으면 어느 방향부터 우리 왼쪽 방향부터 한번 관찰해 볼까요? 왼쪽부터 뭐가 보여요? 네, 지붕 있는 집. 뭐 지붕이 주황색인 집. 그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나무,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므로 주어진 두 개의 사진 중에 가 방향에서 찍은 사진. 뭐예요? 니은이죠. 찍은 사진은 니은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생각했던 걸 그대로 글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에서 빨간색 쌓기나무 3개를 빼냈을 때 남는 쌓기나무는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 이것도 우리 남는 쌓기나무를 구해줘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처음 쌓기나무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빼냈으면, 3개를 뺐으니까 거기서 3개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순서로 해결을 했냐? 자, 처음 쌓아진 쌓기나무의 개수를 층별 또는 자리별로 알아본 다음에 여기서 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쓸때 어떻게 써요? 처음에 주어진 거, 처음 쌓은, 처음, 자, 쌓기나무라고 할까요? 쌓기나무는 층별로 알아볼까요? 층별 알아볼게요. 1층에 몇 개? 위에서 본 모양 보니까 4개. 그리고 2층에.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또 4개죠? 4개. 3층에. 1개로 쌓았어요. 이므로, 자, 4 더하기 4 더하기 1. 그래서 9개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여기서 9에서 3만 빼면 되는 거니까 6개가 답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론 풀어도 되겠고 아니면은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아, 남는 바로 식을 쓰기 위해서 남는 쌓기 나무의 개수는 9에서 3을 뺀 6. 6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다음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의 쌓기나무를 더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쌓기나무를 몇개더 쌓아야 하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몇개더 쌓아야 되는지를 구하고자 하니까 일단 처음에 몇 개로 쌓았고, 그리고 이 정육면체는 몇 개로 쌓은 정육면체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위에서 본 모양을 보니까 지금 한 모서리에 3개를 쌓았네요. 그러면 뭐하러 모서리에 몇 개씩 더 쌓겠어요? 문제 조건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모서리에 3개씩 쌓은 쌓기나무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풀이과정 뭐라고 할까? 일단 처음 쌓기나무의 개수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 쌓기나무는 이것도 층별로 알아보죠. 물론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수를 써서 나타내도 됩니다. 1층. 1층에 9개. 2층에 4개. 3층에 1개이므로 모두 9 더하기 4 더하기 1. 14개입니다. 자,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되죠? 만드는데 필요한 쌓기나무 몇 개예요? 필요한 쌓기나무는 한 모서리에 3개씩, 그러니까 3개씩 세 줄, 3층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27개죠? 개입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따라서 문제에서 더 써야 하는 거. 자, 더 써야 하는 쌓기 나무는 27개에서 현재 14개 쌓았으니까 빼서 13개만 더 쌓으면 되겠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개가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문제는 앞에서 많이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답을 제시하는 거는 너무 쉽게 우리 친구들이 풀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이 뺄셈만 우리 친구들이 잘 계산해 주세요. 자, 그다음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쓴 건데요. 2층에 쌓여 있는 쌓기나무는 몇 개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 그랬네요. 자, 이것도 쌤이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2층이니까 2를 찾아서, 2, 2, 2, 3개군. 이러면 안 된다. 2 이상의 수가 쓰여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세 문제 풀수 있습니다. 여기 2, 2, 2에다가 3도 2 이상의 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다섯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는 다섯 개의 수가, 쌓기나무가 쌓여져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좋아, 난 벌써 풀었어. 답도 벌써 알았어. 근데 어떻게 내가 풀이과정을 쓸 것이냐? 동그라미 친 거는 어느 수에 동그라미 쳤냐? 2 이상의 수. 그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 이상인 곳에는 바로 2층에 쌓기나무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쌓여 있는 거죠. 자, 따라서 2층에 쌓여 있는 쌓기나무는 이 이상의 수에 동그라미를 쳤더니 다섯 군데다. 그러니까 다섯 개입니다. 정답은 다섯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이에요. 쌓기나무 몇 개? 12개로 쌓은 모양을 위암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기역에 쌓은 쌓기나무는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 먼저 우리 풀어볼까요? 앞에서 봤을 때 옆에 가장 왼쪽 줄부터 3층, 3층, 3층. 그러면 가장 왼쪽 줄이 자리에는 3개, 그리고 오른쪽 여기도 3개가 쌓여져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1층, 3층, 3층이니까 여기 3개. 여기는 1개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이네 자리에는 확실하게 몇 개를 쌓는지 알았어요. 3, 3, 3, 1. 바로 10개죠. 전체 12개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역에는 12와 10의 차, 바로 두 개를 쌓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쌤, 저 이제 두개다 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요? 우리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수를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 친구들 풀이 과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다음과 같이 앞에서 본 모양. 서본 모양을 보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자리에다가 물론 뭐 네모 자리, 세모 자리, 별 자리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기역 있으니까 니은 자리, 디귿 자리, 리을 자리, 미음 자리라고 쌤은 이렇게 정해볼게요. 그럼 앞에서 본 모양을 봤을 때는 어느 자리가 몇 개로 확실해져요? 그렇죠. 니은 자리는 몇 개? 세 개. 그리고 디귿 자리는 각각 3개씩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 왼쪽 미음이죠. 미음이 1개, 그 다음에 오른쪽 리을이 3개였습니다. 자, 옆에서 본 모양을 보면 리을 자리부터 할까요? 리을 부분은

3개. 미음 부분은 1개가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개랑 얘네들의 합 비교하면 되겠죠? 전체. 쌓기 나무. 나무는 12개이므로 기억에 쌓은 쌓기 나무는 자, 12개에서 3개, 3개, 3개, 1개, 10개를 빼는 거니까 2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2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5번도 이렇게 해결해 봤어요. 해결은 그냥 풀려면 풀었는데, 아, 이렇게 자리에 여기에 몇 개를 쓰냐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기호를 정해가지고, 뭐, 기억은 몇 개, 니은 몇 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 문제 통해서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가 더 많은 것의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아니, 지금 가와나 1층, 2층, 3층에 이렇게 쌓았어요. 라고 층별로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층별로 몇 개로 쌓았는지 알아본 다음에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는 1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2층에 네 개. 여기 네 개. 3층에 두 개. 나는 1층에 5개, 2층에 3개, 3층에 3개. 그러면 몇 개로 쌓았는지 전체 개수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자, 1층에 6개, 2층에 4개, 3층에 2개로 쌓았으므로 쌓았 여기도 지울까요? 두 개로 쌓았으므로 합하면 6 더하기 4 더하기 2 12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쓸게요. 나는 1층에 5개, 2층에 3개, 3층에 3개이므로 5 더하기 3 더하기 3. 11개예요. 자, 한개 차이입니다. 그쵸? 지금 필요한 쌓기나무가 더 많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이제 12개가 더 많으니까 정답은 가예요. 근데 이제 프리과정이니까 그냥 여기서 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결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뒤에 뭘 써야 된다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뭘 구하고자 하는지 이 문장에서 여기 문제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여러분. 자, 필요한 쌓기나무가 더 많은 것은 이라고 해주는 거죠. 자, 필요한 쌓기나무가 더 많은 것은 12와 12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12가 더 크므로 가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번도 풀이 완성해 봤고요. 그 다음 7번으로 가보죠. 유나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재민이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이번에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인데, 우리 두 사람이 사용한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나가 쌓은 모양, 재민이가 쌓은 모양이 살짝 조건이 다르게 지어졌어요. 힌트가. 그죠? 그러면 유나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각 자리에다가 수를 써서 몇 개로 쌓았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민이도 마찬가지로 앞과 옆에서 쌓은 모양을 참고해서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우리가 수를 써서 몇 개로 쌓았는지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향 잡았으니까 우리 풀이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윤하는 바로 위에서 써보면은, 자, 앞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앞줄이 두 개죠. 그래서 앞이 이쪽 방향으로 그랬을 때두 개. 그두 번째 줄은 두 개, 한 개, 한 개. 2, 1, 1. 그세 번째 줄은 여기 가장 높은 층은 3층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2, 2, 1, 1, 3.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4, 5, 6, 7, 8, 9, 9개. 그 다음에 재민이는?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 왼쪽 줄이 2층으로 보였으니까 이 자리가 2개. 가운데가 1층으로 보였으니까 이두 자리 모두 1개.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3층으로 보였대요. 여기서는 확실하지 않죠?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어머, 왼쪽, 오른쪽 3층이래요. 두줄 모두 3층이니까 둘다 3개씩 쌓았겠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더해보면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 6, 7, 10, 10개가 나오네요. 자, 이제 따라서 두 사람의 쌓기나무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은 9하고 10을 더한 19, 19개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9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7번 마무리 해봤습니다. 우리 8번은 다음 모양의 쌓기나무 한 개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은 모두 몇 가지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쌓기나무가 3개가 쌓아져 있거든요. 그럼 한 개를 더 붙인다. 어느 면에 붙이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드러나는 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드러나는 면의 수를 다 세가지고 거기에 면 하나에 붙였을 때마다 한 가지 모양이 나올 테니까, 아, 면의 수가 나올 수 있는 모양의 가짓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할수 있답니다. 바로바로요.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라면, 네, 한 가지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같은 모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럼 먼저 어떤 전략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쌤하고 이런 전략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이한 개를 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일 거냐면 지금 1층에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2층이나 2층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옆으로 둘러싸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니은자 모양이 되겠죠? 니은자 모양.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붙여볼게요. 여기다 붙이는 거 우리 한 가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쪽에다가 붙이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붙이면 무슨 모양 나와요, 여러분? 번개 모양 나오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무슨 모양? 오 모양 나오겠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붙이면 얘는 어때요? 오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새롭게 셀 필요가 없고,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얘는 번개 모양이니까 아까 우리가 셌던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얘 기역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붙이면 어때요? 여기다 붙이면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끝. 그럼 이제 여기다 붙이는 거랑 여기다 붙이는 거랑 어차피 같은 모양이니까 그럼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붙였더니 모양이 네 가지가 됐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1층으로 만드는 경우는 네 가지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2층으로 붙이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앞에서 쌤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꺾여있는 기역자 모양에다가 한 개를 붙일 때 2층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붙이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또 양쪽은 어차피 이거 뒤집으면 같은 모양이니까 다른 모양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런 조형물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2층에 있냐, 오른쪽에 또 2층께 있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각자리 모두 다 새로운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층에 한 개를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럼 끝났죠? 7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풀이과정. 요거 그림 그리는 거는 쌤이 그리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그려주는 게 훨씬 정확하게 구분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다음 모양에 쌓기나무 한 개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1층에 붙이는 모양. 네 가지. 아까 만나봤던 거죠? 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 기역 모양, 번개 모양, 오 모양이 되겠고, 그리고 2층에 세 자리 모두 다른 모양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7가지가 답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죠. 다음 쌓은 모양에 쌓기 나무를 더 쌓아. 2층에 쌓은 쌓기 나무가 8개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한 쌓기 나무는 적어도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지금 그럼 현재 2층에는요. 하나, 둘, 셋. 3개가 쌓아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8개가 되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몇 개? 그렇죠. 자, 지금 그럼 몇 개가 더 쌓아? 아, 여기 4개네요, 4개. 여기 4개네요. 3개가 아니라 4개가 쌓아져 있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적어도 4개를 더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야? 이렇게 싱겁게 바로 해결이 됐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풀이과정을 써줘야 되는 건가? 일단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쪽, 여기, 꼭지점에다가 쌤이 별 표시를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꼭지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수를 써보면은, 자, 얘가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세 개, 세 개, 한 개, 한 개, 그 다음 여기 두 개고, 아, 얘가 안 보이네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은 여기 안 보이니까 지금 2층에 두 개를 쌓았다면 보였을 텐데, 2층보다 낮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한 개가 숨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미 2층에 쌓은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네 자리가 2층에 쌓아져 있으니까 8개가 되려면 남은 게네 자리입니다. 그럼 남은 자리에다가 다 하나씩 올려서 2층에 쌓은 것이 8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풀이 과정은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지금 현재 2층에 몇 개가 쌓아졌는지 볼게요. 2층에 쌓은 쌓기 나무는 몇 개?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더 쌓으면 되겠다. 자, 따라서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2층의 쌓기나무가 몇 개, 8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쌓기 나무는 자, 적어도 8에서 4를 뺀 4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모양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다 일일이 몇 개의 면이 보이는지, 하나, 둘, 셋, 넷, 세서 구해야 될까? 아니죠. 이 문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연습했나요? 우리 친구들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면의 수는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뒤집어서 보이긴 하겠지만, 면의 수는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의 수와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의 수, 오른쪽 옆에서 보이는 면의 수와 왼쪽 옆에서 보이는 면의 수가 같기 때문에 위, 앞, 옆에서 몇 개의 면이 보이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의 두 배를 하면 보이는 면을 알수 있고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니까 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겉넓이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풀이과정 써볼게요. 그러면 먼저 각 방향에서 보이는 면의 수를
짜져보면, 자, 위.

A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앞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옆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이므로 자, 6 더하기 4 더하기 5의 두 배를 합니다. 그럼 이제 3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면의 넓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겉넓이는요. 그대로 1 곱하기 30 계산하면 되니까 30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0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까지 이렇게 풀이과정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난 시간 플러스 프리한입 뚝딱 공개하면요. 다음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예요. 부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몇 개로 쌓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1층에 5개, 2층에 2개, 3층에 1개니 8개고, 1개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8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바로 8 곱하기 8 계산해서 64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됩니다. 맞은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짜잔. 자, 얘도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쌓기나무로 쌓은 건데요. 이번에는 겉넓이를 구해보래요. 마지막 문제가 겉넓이였는데, 그쵸? 자, 마지막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면서 한번 해결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물러나지만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따라서 풀이 쓰는 거 연습하고 이 시간 맞춰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저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었던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은 이겁니다. 그냥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느냐. 그죠? 근데 그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러면 더할 수 있게 모양을 바꾸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냥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뭔가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분배를 해주고, 그죠? 뭔가 근호 안이 복작복작 하면 좀 내보내주고, 분모의 유리화가 필요하면 분모의 유리화 해주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하고, 그죠? 뭐 저는 이렇게 이제 너무 반복되니까 이렇게 줄줄 말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비유를 해드리는데, 뭔가 외워서 푸는 느낌? 운동장을 딱 쳐다봤을 때 일자로 막 뛰고 있는 학생을 보면 실제로 없겠죠, 그죠? 일자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뭔가 게임 속 장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그죠? 가보고 싶으면 가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풀이를 제시해 드릴 수는 있죠. 뭐 당장 뭐 이번 시험을 위해서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계산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 그만하는 날까지 계속 다루는 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33쪽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아, 더하기 빼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구나 하면서 보시면요. 아, 둘을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 안 보고 자꾸 루트 6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더하는 거네. 루트 5면 정말 좋겠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루트 7 빼기 루트 5 또한 이게 아니다. 그렇죠? 왜 아니냐? 그렇죠. 근호 안의 수끼리 더하는 게 아니다. 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3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필요한 안목. 아, 루트 3이 2개 있고 루트 3이 3개 있는데 그걸 더하래.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3이 5개겠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뜬금없이 얼마가 나온다?

네,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렇죠? 의도는 근호안의 수끼리도 더한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이 루트 3의 정체성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잘못됐죠. 정확하게 바꾸면 네, 5 루트 3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렇죠? 4번도 보시면 아 루트 7인데 이제는 개수 개념이 아니라 좀 이제 확장되겠죠? 이제 앞에 곱해진 수가 유리수인 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한다.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루트 7도 맞네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아, 3루트 2와 2루트 2와 루트 2를 더하는 거네. 연산기호를 항상 캐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아 루트 2가 3개 있고 2개 있고 1개 있으니까 6개네. 근데 뒤에 보세요. 또 루트 6이죠. 그렇죠? 6루트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지만 처음 들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루트 2 앞에 1이 없다고 해서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0 루트 2였다면 없었겠죠. 이 수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한계잖아요. 그렇죠? 저도 김민우 하나예요. 그렇죠? 혼자죠? 제가 근데 매번 이렇게 김민우입니다. 혼자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는 생략.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어우! 보기만 해도 그렇죠? 좀 뭔가 그렇죠. 저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좀 이제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더해야 할 것, 빼야 할 것도 많고 분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무작정 통분해라. 이게 아니고요. 누구누구 더할 건지 좀 봅시다. 매칭을 해보면 아, 루트 3이 여기 있다. 그렇죠? 루트 3, 루트 3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럼 얘네들끼리 매칭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루트 7과 루트 7. 요쪽끼리 더해야겠다. 그쵸?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필요하면 통분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루트 3인데요. 지금 분자에 다3 루트 3이 있는데 저 표현은 무엇과 같냐면 2분의 3 루트 3과 같죠. 그쵸? 루트 3을 오른쪽 허리에 딱 곱해준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같고요. 그 다음 빼기 2분의 1 루트 3.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일단 루트 3들끼리 보는 거예요. 얘는 얼마죠? 네, 그냥 1 루트 3이 되겠다.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1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3끼리는 계산했고요. 루트 7 보겠습니다. 3분의 1 루트 7 더하기 6분의 1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얘네는 그렇죠. 통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분했냐? 학생들 보자마자 2, 3, 2, 6, 6분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필요한 것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분의 1은 6분의 2니까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 6분의 3이죠.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양수인 분수라서 제가 조금 빠르게 했어요. 자, 2분의 1 루트 7. 그러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A는 얼마예요? A는 0 아니라 그랬어요. A는 1이고요. 자, 그리고 B는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둘을 더하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은 3번이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도 누구랑 누구를 계산할 건지 먼저 매칭하기. 짝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통분하기. 그런데 여기서 요런 형태와 요런 형태가 서로 왔다 갔다 가능하도록 좀 당연히 연습을 좀 해둬야겠어요. 그죠? 2분의 3 루트 3과 2분의 3 루트 3. 그죠? 우리가 문자를 다루는 표현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 3a와 2분의 3a가 같잖아요. 그죠? 요렇게. 뭐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3번. 얘도 그렇죠. 당황하지 말고요. 일단, 아! 누구와 누구를 일단 빼고 더하는 문제네라는 걸 먼저 캐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빼고 더하려면 오케이. 저 근호안이 너무 복작복작하다. 그렇죠? 좀 내보내자 이거죠. 내보내주면 첫 번째 98은 49 곱하기 2라고 그랬죠? 그러면 7루트입니다. 7루트. 그리고 자, 루트 32 바꿔볼게요. 루트 32는 16 곱하기 2예요. 16 곱하기 2. 그죠? 그럼 루트 16 곱하기 루트 2인 거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얘가 4루트 2. 근데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빼기 8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자, 루트 72는
72는

36 곱하기 2거든요. 그러면 6루트2가 되겠죠? 2분의 6루트2니까 3루트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몇 루트이냐면 7 빼기 8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죠. 2, 그래서 2루트2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됐을까요? 네,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근데요, 이 2번,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풀면 되게 빠르게 풀수 있는데,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몰라도 되는데 속도 차이가 너무 나요. 제가 좀 느리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아, 98? 98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보자. 자, 2, 2 곱하기 49. 그 다음에, 7, 7에 49다. 그죠? 그럼 98은 2 곱하기 7의 제곱이네. 그러면 루트 98은 루트 2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얘는, 아, 7 루트 2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루트 32도 똑같죠? 32를 소인수분해하면 저 소인수분해 잘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2, 8에 16 계속 2로. 그죠? 어느 세월에 이렇게. 그죠? 보세요. 2, 2는 4. 그럼 2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루트 32는 루트 2의 5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곱인 걸 찾자.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 계산을 하면 어때요?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답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조금은 간결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계산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도 그렇죠.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빼는 문제네 라는 걸 먼저 파악해 주셔야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그러면 분배법칙을 쓰면 되겠네. 그죠? 분배법칙. 이렇게.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4는 4 루트 3. 그죠? 이렇게 써주고요. 루트 3에다가 2 루트 2를 곱하면 자, 2 루트 6입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그죠? 근데 지금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전 단원,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던 루트 3과 2 루트 2를 곱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천천히 연습하셔야죠. 그죠?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한다. 참고로 루트 3 앞에는, 그렇죠. 1이 생략돼 있으니까 2 루트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자, 여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냥 통째로 분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건데, 본인이 조금 헷갈린다 하면 제가 두 가지로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요, 빼기는 좀 아직 그 마이너스를 분배하는 데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럼 빼기는 그대로 두고요. 자, 이제 여기를 분배할 거예요. 이렇게. 자, 루트 2만 분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괄호를 꼭 써주세요. 이런 경우는 괄호. 자, 그리고 루트 2를 분배해주면 루트 12. 그 다음에 빼기 3, 루트 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루트 12는 또 바꿔야겠죠.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4, 3, 12. 그러면 2 루트 3입니다. 2 루트 3.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4 루트 3 더하기 2 루트 6, 그 다음 빼기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근호 안의 숫자 같은 것끼리 보겠습니다. 4 루트 3이랑 네, 2 루트 3을 빼라. 또는 4 루트 3과 마이너스 2 루트 3을 더해라. 그러면 2 루트 3. 그 다음에, 자, 요것끼리 더 더하면 되겠죠? 몇 루트 6? 네, 5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A와 B를 찾으면 되는데, A는 2다. 그죠? A. 그 다음 B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인 거예요. 5번.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근데 이 풀이가 또 다른 어려움을 유발하는 부분은, 그렇죠. 이 마이너스 분배하는 걸 깜빡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루트 6과 마이너스 3 루트 3둘 모두에게 곱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풀이는 루트 2만 쏙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둘다 곱해줘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 그쵸? 그럼 한 번에 하는 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울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에 하는 거. 앞에 건 그대로 갈게요. 자, 분배하면 4 루트 3 더하기 2 루트 6.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진짜예요. 마이너스 분배할 땐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집중력이 올라가요. 보세요. 마이너스를 분배한다. 왜 집중해야 되느냐? 그렇죠. 부호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호.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6을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일단 플러스로 바꿔주고 루트 2 곱하기 3루트 3. 그럼 3루트 6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12. 너는 얼마예요? 네, 너는 2루트 3이에요. 그죠? 그러고 계산을 해주면 똑같이. 자, 위에 빼기 써주면요. 2루트 3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2루트 6 더하기 3루트 6 더하기 5루트 6이죠.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a는 2, b는 5.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7이었다. 요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답은요. 5번이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를 통해서 빨리 가면 되는데, 근데 빠른 것보단 정확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사실 더 빨리 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6 곱하는 순간 보세요. 곱하면서 애초에 루트 2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바로 쓸수 있는데 저도 마이너스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마이너스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곱근까지 동시에 뭔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쓰고 바꾸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5번. 하하, 요것도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A는 루트 3, B는 루트 5일 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의 값은 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풀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저걸 구하라고 하면, 솔루션 1. 굳이 왜 AB를 써서 줬을까? 이거죠. 아니, 그냥 루트 3분의 루트 5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서 주지. 왜 굳이? 그죠? 그러면 문자끼리 먼저 계산을 해보자. 이게 나름의 첫 번째 풀입니다. 그럼 주어진 상황 분모를 통분해 보면, AB분의 B제곱 더하기 AB분의 A제곱. 요렇게 통분이 되죠? 그럼 더해보면, AB분의, 순서대로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루트 3, B가 루트 5니까, AB는 얼마예요? AB는. 루트 15죠? 그죠? 루트 15. 그리고 제곱제곱이네. 우리 제곱근에서 제곱이면 그렇죠? 오케이. 루트 3의 제곱은 3. 그 다음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1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거쳐주면 최종적으로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5분의 8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답에 있는 것처럼 얹어도 되고 루트 15를 저는 옆에도 써봤어요. 답은 몇 번이다? 네, 5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분의 8 루트 15. 그죠? 요것이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하나, 둘, 셋. 첫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의도에 부합하지만, 아니, 그냥 대입하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솔루션 2. 대입을 해보면, 루트 3분의 루트 5 더하기, 그것의 역수네요. 그렇죠? 루트 5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통분을 할래? 분모의 유리화를 할래? 요런 선택지가 또 있긴 한데, 그냥 분모의 유리화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는 분자 분모의 루트 3을 곱하고, 두 번째 거에는 분자 분모의, 그렇죠, 루트 5를 곱해야겠죠. 그렇죠? 루트 5를 곱하면, 요렇게. 그리고 적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3분의 루트 15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건 5분의 루트 15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이거 두개 더할 때 루트 15가 3분의 1개와 5분의 1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써주고 뒤에 루트 15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예, 덧셈에 대한 기본 규칙 적용한 거고 앞에 있는 분수 덧셈을 해주면 15분의 5 더하기 3이니까 15분의 8 루트 15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또 마찬가지로 3번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두 가지 풀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6번. 어이구, 얘도 좀 복잡하게 생겼다. 그쵸? 자, 얘는 문제를 보면은 어떤 복잡한 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복잡한 수가 있는데 둘을 어떻게 해라? 빼라. 그러면 각각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주고 빼볼게요. 자, 이거 뺄때 우리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네. 자, 이게 여기서 중3 유럼강의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분수 형태 중에 요렇게 요렇게 나와 있는 거죠. 분모는 하나인데 분자가 두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보통 이걸 하트라고 말하죠. 하트. 하트. 그죠? 요 표현은 어떻게 온 거냐. 일단 지워보고 다시 써볼게요. 이 표현은, 자, A부터 볼게요. A, 저 표현은 루트 3분의 3 더하기 루트 6은 사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 그죠? 이거는 간단하게 나타낸 표현이잖아요. 루트 3분의 3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6이더라. 요걸 우리 하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트. 그쵸? 저도 하트, 여러분 하트.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B는 루트 5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5라서 따로따로 써주면 루트 5분의 루트 10 빼기 루트 5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바꿀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학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렇게 나오면 요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분모의 유리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조금은 편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자, 보세요. 분모가 3이 되니까 약분되죠. 루트 3 더하기, 그죠? 그리고 여기는 분모의 유리화 하지 않아도 약분만 해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A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얘는 분모의 유리화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약분. 앞에 거는 루트 2. 빼기, 그 다음은 루트 3,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루트 2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A, B를 간단히 나타내고 둘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빼기, 그 다음 괄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괄호 중요해요. 괄호. 루트 2 빼기 루트 3. 그죠? 그럼 뒤에 분배 법칙을 적용해주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2 사라지고 루트 3두 개, 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6번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2 루트 3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하트 모양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번이네요. 7번. 자,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 이후에 조금은 개념이 들어갔어요. 보세요. 뭔가 계산한 값이 유리수가 되도록, 그죠? 근데 뭐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고, 뭐부터 해라? 네, 계산부터 해볼게요. 계산. 자, 차근차근 밑줄부터 치겠습니다. 아, 얘랑 얘를 빼는 거네. 그쵸? 그러면 분배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3에다가 5를 곱하고, 3에다가 2루트 6을 먼저 곱해볼게요. 그럼 3, 5, 15 더하기 3, 2, 6, 6루트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빼기, 빼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그 다음 뒤에 거 분배해 보겠습니다. 루트 1을 분배한다면 a 곱하기 루트 6이 되겠죠? 그런데 괄호를 꼭 쳐주고, 그렇죠? 그리고 루트 1을 또 뒤에 분배해 보면 빼기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마저 계산을 해보면 또 마이너스를 분배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15 더하기 6 루트 6 빼기 A 루트 6 더하기 2 그러면 17 더하기 자, 루트 6 있는 애들끼리 6 빼기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 계산 못해요. 그래서 6이랑 A를 뺀다. 뒤에 루트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유리수가 된대, 유리수. 그럼 보세요. 17은 애초에 유리수죠? 그죠? 그럼 유리수 아닌 애들은 지금 얘가 후보예요, 후보. 그죠? 왜냐면, 루트 6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루트 6이 어떻게 되면 돼요? 사라지면 되겠죠, 그쵸? 사라지면 돼요. 유리수 됐으면 좋겠는데. 루트 6가 유리수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만 거죠? A가 얼마면 된다? 아, 너가 6이면 딱6 빼기 6이 되니까 되겠다. 그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풀이
자, 빼기를 기준으로 밑줄을 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번더 분배해야 된다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 그쵸? 그러면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저 계산해 보면 17 더하기 아까처럼 6-a 루트 6. 근데 얘가 유리수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리수가 아닌 거니까 얘가 무리수인데, 그렇죠? 얘가 없어지면 되니까 a가 6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구나.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뭔가 개념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래 무리수의 뜻이 근호가 있는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호가 있는 수는 아닌데 이런 문제에서 풀 때는 지금 근호가 계속 나오는 그런 무리수들만 등장하기 때문에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근호가 사라지는 쪽으로 뭐 세팅해라. 요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자, 요거는 오늘의 최종 보스. 최종 끝판왕. 그래서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풀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해야겠어요. 일단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트 두 개인데 빼기까지 있어요. 그럼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차근차근 바꿔볼게요. 일단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6 루트 3. 그죠? 그리고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6. 그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빼기는 그대로 둘게요. 빼기라고 두고요. 여기는 괄호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지금 왜냐면 이 빼기라는 게요 대상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괄호가 생략되어 있어요. 저기 부분에서 괄호가 생략된 이유는 안 해도 보여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합치다 보면 이 분수 표현으로 어디까지 뺄지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쭉쭉 가볼게요. 자, 루트 6분의 12 빼기 루트 6분의 루트 42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한다. 그럼 분모가 2분의가 되니까 약분. 2, 3은 6,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3 루트 6이 되겠죠. 3 루트 6 써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약분이 되네, 그쵸? 분모에 유리화 하기 전에 약분이 되니까요. 루트 얼마죠? 루트 28이네요, 그쵸? 루트 28은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더라? 자, 루트 28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7이에요. 루트 4는 2이므로 2 루트 7이 되겠죠. 그죠? 아무렇지 않게 풀고 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 종합적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 천천히. 자, 그다음 빼기 하기 전에 이 괄호 안을 좀 다듬어 봅시다. 자, 여기 분자 분모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여기도 약분 6, 2, 12, 그죠? 그럼 2루트 6이네, 2루트 6. 그럼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빼기 2루트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분모의 유리화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냥 빼기 루트 7인 상황인데 마이너스가 분배해. 그러면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거의 다 왔다, 그쵸?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은 것들끼리 더하면 3루트 6과 마이너스 2루트 6을 더하면 1루트 6. 그리고 2루트 7, 루트 7 더하면 얼마다? 3루트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네, 2번이 되는 거죠, 2번. 요렇게. 그죠? 제 설명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잠깐 한눈 판거 아니죠? 자, 요렇게 풀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것과 빠르게 푸는 것둘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보통 정확하게 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빠르게 풀려고도 노력하고 정확하게 풀려고도 노력하는 그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빠르게 풀어보고 어떤 날엔 또 정확하게 풀어보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공부하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 8문제밖에 안 풀었거든요. 자, 보세요. 1번 같은 거는 빠르게 푸는 게 맞죠? 그죠? 보자마자 아, 답은 뭐 이렇게 빠르게 푸는 문제 맞고요. 자, 2번 같은 거는 조금 헷갈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쵸? 빨리 풀수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쭉쭉

0: 지나와서 마지막 8번 같은 경우는 그쵸. 빨리 풀려고 해도 존재 자체가 복잡한 문제라고요. 특히 하트. 하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빼기까지 있는 경우는 매우 복잡하니까요. 이런 문제는 천천히 정확하게 푸세요. 알겠죠? 모든 문제를 빨리 풀 필요 없습니다. 빨리 풀수 있는 건 빨리 풀고 그때 번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걸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8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4: 괜찮아?
5: 괜찮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4번째 시간인데요. 국어 공부 또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의논하며 토의해요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전 단원, 그러니까 국어 네 번째 단원 이름은 대상을 설명해요였잖아요. 이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단원 이름은 의논하며 토의해요입니다. 의논은 의견을 논할 논, 의견을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토의는 무슨 뜻일까요?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 토의하기인데 뭘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토의하기 공부해 볼 겁니다. 관점이 나왔는데요. 또 관점은 뭘까요? 토의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 시작할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 토의가 뭘까요? 관점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의가 있고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토의하기가 바로 오늘의 공부 주제였기 때문에 관점이라는 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토의라는 건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입니다. 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토의입니다. 그럼 토 뒤에 의 대신 론이 왔어요. 토론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찬성과 반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은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로를 설득이라고 하죠. 내 의견, 주장에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의견을 펼치는 것,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론이에요. 정리하면 토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상대편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우리는 토의와 토론 중에서 의논하며 토의해요, 이 토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랍니다. 그럼 이 관점은 뭘까요? 관점이라는 거는요, 비슷한 말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관점의 뜻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들이 바로 관점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의 태도, 방향, 처지, 이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관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 주제가 바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토의하기였잖아요. 자, 이제 토의와 토론, 관점의 의미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공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학습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우리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가볍게 읽으며 가볍게 준비운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대요. 있었습니다. 아들은 걷고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가자. 이를 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대요.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말이죠. 어느 정자 앞을 지나는데 정자 앞 노인이 말했대요. 아이고, 나이 드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아들이 타고 가다니 버르장머리가 없군. 이 말을 듣고 이번엔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노인 말을 듣고 바로 바꾼 거예요.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말했대요. 이번에 농부입니다. 어휴,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 아버지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이번엔 또 바로 또 함께 당나귀에 탔대요. 바로바로 바꾸네요. 그러자 어떤 청년이 말했대요. 이번엔 청년. 아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타니까 당나귀가 힘들어서 허걱대잖아. 불쌍해라.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또그 말을 듣고 당나귀를 짊어지기로 했대요. 에구머니나. 그러나 다리를 건너다 당나귀가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답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1번 보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알맞게 짝진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 의견을 한마디씩 했잖아요. 자, 먼저 노인부터 보겠습니다. 노인은 아들이 당나귀를 타야 한다. 그 앞을 보죠. 노인은, 아이고, 아들이 타. 아버지를 태워야지.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들이 당나귀를 타야 한다. 아닙니다. 2번. 농부예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야 한다. 볼까요? 자, 농부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3번. 아주머니예요. 아버지와 아들 모두 타야 한다라고 했나요? 자, 볼까요? 아주머니. 아들이 타야지. 그래야 편할 텐데.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모두 아니에요. 청년.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당나귀를 타면 당나귀가 힘들다. 아이고, 그래서 헉헉대잖아. 이것이 정답이죠.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알맞게 말한 친구의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그랬다면 듣지도 않았겠죠. 아주머니가, 노인이, 농부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갔을 텐데,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의견을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각했어야 돼.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당나귀가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잖아. 이게 바로 정답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무분별하게 생각 없이 다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도 못하, 아들도 못하, 당나귀까지 강에 빠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기의 뜻을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쓰시오. 보기 뜻은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저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이것에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이뜻 배웠잖아요. 토의 토론 이야기하며 관점 이야기했습니다. 알맞은 낱말 관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함께 꼭 알아둬야겠네요. 자,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준비 운동했으니까 단어 학습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 파악하기인데요. 첫 번째 가글부터 볼게요. 제목이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입니다. 이 글은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글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이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 문화 행사인데 즐거움이 넘친다. 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디에? 세계 문화 행사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가 있대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 어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장벽은 어떤 장애물인데, 그걸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가 있대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번. 제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쭉 보면 1번.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문제점 이야기할 것 같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 4번. 세계 문화 행사를 체험하며 얻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것 같다. 이것이 정답이죠. 즐거움이 넘치는 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 정답은 4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인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했어요. 1번.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다라고 했나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력도 기를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포용력 있는 태도, 바람직한 세계 시민. 4번, 다른 나라의 문화 관습 배울 수가 있다. 우정도 쌓을 수가 있다. 친밀감. 따라서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 성격이 다른 표현 하나라고 있는데요. 이 남발을 보면 또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고 존중한다. 포용력 있는 태도, 또 바람직한 세계 시민, 우정을 쌓는다. 딱 긍정적인 느낌이 팍팍 들어가 있는데, 미음은 어때요? 장벽,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지만, 장벽만 놓고 보면은 좀 표현이 다른 것과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따라서 다른 것 하나는요, 바로 미음이라고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다음은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이글 속에 있는 낱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같이 보죠. 자, 1번. 어디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어디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앞을 볼게요. 특별한 행사라고 했지요? 따라서 여기에 특별한 행사를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행사만 적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대로 다 적어주세요. 자,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뭐를 쌓을 수 있나요?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번에 친밀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8번 문제.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무엇보다 세계 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역시 긍정적인 낱말 팍팍 들어갔네요. 세계 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새롭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행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세계문화나 축제를 경험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세요.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 방긋방긋 웃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전통 복장도 함께 입고 있지요. 긍정적인 의미를 또 내포하는 그림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자, 알맞은 거 동그라미 표해보죠. 1번, 세계문화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라고 했죠.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세계문화행사를 경험할 기회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했나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고요.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 각 문화의 차이점을 알수 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세계 문화 행사를 하면 낭비되는 자원이 많은 것 같아. 어때요? 이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아이고, 자원이 낭비되어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글쓴이는 이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규정이는 세계 문화 행사는 시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나요? 아닌데요. 리진, 나도 이런 축제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모습이야. 그래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리진이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리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10번.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 방금 제목도 봤고요. 또 핵심 낱말 같은 것도 봤고요. 그림도 봤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글에 사용된 문장의 개수를 세나요? 아닌데요. 2번. 글에 사용된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좋고요. 제목 또 보면서 내용도 짐작해 보고요. 또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생각도 알아보는 것 좋습니다. 또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것도 좋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11번 문제는 이러한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요, 이 세계 문화 행사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세계 문화 행사에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점? 아니요.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 봤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문제까지 풀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관련 문제도 풀어봤지만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관점 파악 방법 첫 번째는요. 먼저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도 잘 보고요. 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사진,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한번 파악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글쓴이가 글을 쓰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그림 넣지 않았겠죠. 내 관점과 관련이 있는 사진, 그림 넣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또 글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악하면서 글쓴이의 생각, 관점을 알아본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다른 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방금 봤던 그 방법들 떠올리며 같이 한번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나글인데요.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목을 봤을 때는 이 글쓴이는 이 세계 문화 행사에 조금 고려해 볼 점,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보죠. 요즘에는 세계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은 단순히 재미라는 기억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된대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 제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 알맞게 말한 친구. 나정.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 같다. 맞고요. 화렴 아닌데 세계 문화 행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뭔가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구나. 제목을 보고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게 말한 친구 나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뜻은 거짓이나 가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재미라는 이것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태, 목적, 껍데기, 알맹이, 울타리 중에서 이 껍데기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조개나 달걀 같은 겉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 바로 껍데기인데요. 이럴 때 쓰이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어떤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이란 의미는 어떤 거짓이나 가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헷갈리는 의미 중에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은요, 포도 껍질처럼 단단하지 않은 겉을 바로 껍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껍질이 아니라 껍데기예요. 따라서 알맞은 말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즐거운 문제점, 문화적 의미, 들어가는 비용, 이해하는 방법 중에 제목을 보니까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보죠. 화영이는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뭐요? 제목만 봐도 알수 있죠. 문제점은 없을까? 아니나 다를까?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송지, 맞아. 진정한 문화적 의미,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라는 표현만 봐도 알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에 어울리는 표현에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표현이겠죠. 진정한 문화적 의미보다는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요. 이런 쪽이 좀더 부정적인 관점에 가까운 표현이겠죠.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면 이렇게 1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세계 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알맞은 것.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계속해서 보죠. 그리고 세계 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고요. 따라서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지역 사회는 불필요한 행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 그냥 열지 말고 필요성부터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점 두 가지 골라보죠. 1번,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될 수 있다. 2번,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다. 3번,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4번, 지나치게 많은 문화에 대해 소개하여 혼란을 줄수 있다. 5번,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중에서 특정 문화만 강조,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1번과 3번이 정답이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1번.

2번과 3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그림에서 알수 있는 것, 알맞게 짐작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이라고 해서 잔디밭에 사람들이 가득 버리고 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보고 알맞게 짐작한 것. 1번. 세계 문화 행사를 할때 자원이 낭비된다. 그래요. 쓰레기, 자원이 낭비된다. 맞고요. 2번. 세계 문화 행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넣었지는 않았겠죠. 3번.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자원이 낭비되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 사진을 넣었겠죠?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것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니은 디귿 중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주요 내용을 기호로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 글쓴이가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의견이거든요. 자, 기역부터 볼게요. 특정 문화만 강조된다. 또 니은 제대로 어떤 문화는 소개되지 않아요 라고 했고요. 디귿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이 따라서는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하면서 이처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종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인 이 따라서가 글쓴이의 중심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따라서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요 내용은 디귿이다.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봤던 글가와 글나처럼 같은 주제, 같은 세계 문화 행사라는 주제라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서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주제라도 관점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처럼 말이죠. 자, 이런 관점을 파악하며 비교하며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뭐할수 있을까요? 이해, 균형, 점검, 뚜렷하게, 애매하게인데요. 나도 세계 문화 행사에 어떤 관점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며 읽으면, 내 생각은 어떠한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 생각을 점검하며 읽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점검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뭐할수 있냐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며 읽으면 말이죠. 따라서 이번에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 적어주면 되겠네요. 3번,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뭐 가질 수 있다. 균형, 뚜렷하게, 애매하게 중에서 바로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읽어보니까 확실히 나는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이었네. 나 세계 문화 행사 좋아하네. 이렇게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선입견이나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뭐가 있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냐면 바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계문화행사에 좋은 점만 생각했는데 나쁜 점만 생각했는데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다른 점도 있었네. 이렇게 뭔가 나의 생각에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좋은 점이다라는 것. 19번 문제를 통해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요 표시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비교하며 읽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19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보았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또 아쉽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0: 방금 봤던 19번 문제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또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올린 글도 보면서, 오, 이런 좋은 점도 있잖아. 같이 배우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의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수학 단원평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때요? 시험에 자신감이 막 생기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알아봅니다. 바로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는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 꼭 집중해 주세요. 자, 3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 단원평가 1회까지 함께 해결을 해봅니다. 먼저 3단원 핵심 정리 만나볼게요. 자, 3단원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 우리 만점왕 수학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자연수의 나눗셈 생각하기, 또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이 바로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가장 자주 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2 나누기 2예요. 이런 경우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자연수죠? 일단 자연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60이 나누기 2인 것처럼. 그랬더니 2, 3은 6, 그 다음 2를 내렸어요. 이 1은 2, 뺐더니 0이죠?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수점의 위치. 자, 그 다음 6.24 나누기 4예요. 자, 역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624 나누기 4라고 생각을 했을 때 4, 1은 4, 빼면 2, 1을 내리고 4, 5, 20, 빼고 2, 4를 내리고 4, 6에 24. 자, 마지막에 여러분 소수점의 위치만 확인해서 올려서 찍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59 나누기 3이에요. 자, 이렇게 1.59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몫의 자연수 부분에다가 0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 5, 15이고 9를 그대로 내린 다음 3, 3은 9이니까 5와 3을 순서대로 쓴 다음 몫의 소수점의 위치 이렇게 확인해서 찍어주면 0.53이 되는 거예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나눈 수보다 작으면 당연히 몫이 1보다는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 5.7 나누기 5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57 나누기 5라고 생각했어요. 5, 1은

그 다음 7 내리고 5일은 5. 그랬더니 2가 남은 거예요. 자, 우리가 소점 아래에는요,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0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0을 그대로 내려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20이죠. 5, 4, 20 이렇게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내려서 써주면 됩니다. 1.14가 되죠. 자, 그 다음 7.63 나누기 7이에요. 그러면 7, 1은 7, 6을 내렸어요. 그런데 6이 7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주는 거예요. 7, 9, 63. 그랬더니 1.09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소수점의 위치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도 알아볼 거예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좀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이미 알아봤어요. 그래서 3 나누기 2를 계산한다? 3 나누기 2는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2분의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몫을 소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가 10, 100, 100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했더니 10분의 15다. 아,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 1.5로 나타낼 수 있겠네. 이렇게 3 나누기 2를 계산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세로셈으로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3 나누기 2를 했을 때 1은 2, 1 내리고 소수점 찍고 아래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10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 5, 10, 그래서 1.5다라는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몫의 소수점 위치 확인하는 거예요. 어림셈을 해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계산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15.1 나누기 5는 이 15.1을 약 15다라고 생각을 어림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15 나누기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3이 되네. 그럼 약 3이네.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아, 이렇게 찍어야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산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핵심 정리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1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를 잘 살펴보고 나니까 여러분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죠? 자, 단원평가 1회 1번부터 시작할게요. 488 나누기 4는 121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4.88 나누기 4의 몫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488 나누기 4의 몫이 122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우리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이 되고, 나누는 수는 똑같다면 그 몫도 역시 100분의 1이 된다. 자,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한 것이니까 결국 몫은 얼마? 1.22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37.5 나누기 5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떤 형태로 바꾸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눗셈을 하고 있죠. 그러면 37.5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분의 375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을 떠올렸을 때 375가 5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375 나누기 5를 분자로 하고 분모는 10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375 나누기 5를 했을 때, 5, 7에 35, 5, 5, 25이니까 바로 75가 되죠. 10분의 75이 오면 이걸 다시 소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분모가 10이니까 소수 한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7.5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3.4 나누기 3이에요. 그러면 3, 7에 21. 뺐더니 2죠? 자, 다음 자리 4를 내려요. 38에 24입니다. 뺐더니 0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면 7.8입니다. 자, 2번, 9.68 나누기 8이에요. 그러면 8, 1은 8이고, 뺐을 때 1, 6을 내려요. 8이 16입니다. 자, 8을 내렸어요. 8, 1은 8이죠. 빼면 0. 자,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니까 1.21이 되는 거죠. 다음 4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25.2 나누기 9. 그 다음 다시 한번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25.2 나누기 9를 계산해 볼게요. 25.2 나누기 9입니다.

입니다. 9, 2, 18, 25에서 18 빼면 7이죠? 2를 내려요. 9, 8에 72예요. 뺐더니 0이죠? 자, 몫의 소수점 위치 맞게 찍어주면 2.8이 됩니다. 이번에는 2.8 나누기 1을 할 거예요. 2.8 나누기 2. 1은 2. 그 다음 2, 4, 8이죠? 자,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바로 1.4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세로셈 아니어도 돼요. 다음 5번. 몫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각자 계산한 다음에 크기가 큰 순서대로 써볼게요. 먼저 기억입니다. 0.68 나누기 4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일단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쓰세요. 자, 그 다음 4, 1은 4죠. 빼면 2. 8을 내려요. 4, 7에 28. 아, 그래서 0.17이네. 니은은 0.57 나누기 3인데요.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그러면 0 먼저 쓰고. 3, 1은 3. 빼면 2, 7을 내려요. 3, 9, 27. 그래서 0.19죠. 다음 디귿. 2.52 나누기 6입니다.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6, 4, 24죠. 빼면 1. 1을 내려요. 6, 2, 12. 그랬더니 0.42가 됐죠. 자, 몫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래요. 0.42가 가장 크죠. 디귿 먼저 쓰고 0.17, 0.19이니까 0.19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니은 마지막으로 기억을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6번이에요. 둘레가 7.36m인 정팔각형에 한 변의 길이는 몇 m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레를 무엇으로 나누어야 될까요? 그렇죠. 변의 수인 8로 나누어 줘야겠죠. 둘레가 7.36이다. 그런데 변의 수가 8개이기 때문에 8로 나눠 줘야겠구나.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 8, 9, 72죠. 뺐더니 1, 6을 내리세요. 8이 16이에요. 뺐더니 0.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 0.92m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 주의해서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길이가 46.4m인 도로 한쪽에 9그루의 나무를 같은 간격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도로의 시작점과 끝점에 반드시 한 그루씩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무작정 나무가 9그루라고 해서 9로 나눈다?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격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9그루가 있으면 간격이 몇 개가 생기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길이를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간격의 수인 8개로 나눠 줘야 돼요. 46.4를 8로 나눠 줘야 합니다. 그래서 8, 5, 40이죠. 빼면 6, 4를 내려요. 8, 8에 64예요. 그 다음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5.8이 됩니다. 5.8m.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보고 나서 46.4 나누기 9야 이렇게 풀었다면 아마 정답 맞출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간격의 수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시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 8번 서술형 문제예요. 4장의 수카드 중 3장을 한 번씩 사용하여 가장 작은 소수를 만들고 이 수를 남은 수카드의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식을 만들어야겠네요. 2, 5, 6, 8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장을 한 번씩 사용해서 가장 작은 소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가장 작은 소수 만들려면 일단 제일 작은 수카드들 골라줘야겠죠? 2, 5, 6을 고릅니다. 그러면 어떤 소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2.56이라는 소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남은 수카드로 나눈데요. 그럼 8로 나눠주는 거죠? 나누기 8.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8, 3, 24예요. 25에서 24 뺐더니 1. 6을 내리죠? 8이 16입니다. 뺐더니 0.

몫은 바로 0.32가 되는 겁니다.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 어떤 식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써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는 2.56이고 나누는 수는 8이므로 몫은 2.56 나누기 8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0.32가 되었어요 라고 쓰기만 하면 서술형 완성입니다. 답은 바로 0.32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답을 완성해 보시고요. 9번입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기억 왼쪽에 있는 식의 계산 결과고요. 니은은 오른쪽에 있는 식의 계산 결과입니다. 각각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주기만 할게요. 먼저 기억입니다. 34.2 나누기 12의 계산 결과예요. 자, 먼저 34에는 12가 몇 번 들어갈지 생각을 하는 거죠? 12 곱하기 2가 24입니다. 34에서 24 뺐더니 10이에요. 다음 자리 2를 내리세요. 그 다음 12 곱하기, 그렇죠, 바로 8을 했더니 2, 8에 16, 그 다음 1, 8은 8, 96이 됐네요. 102에서 96을 뺐어요. 그러면 6이 남죠. 자, 더 나누고 싶어요.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생각해서 내려서 써줍니다. 그럼 12 곱하기 5가 60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죠. 자,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2.85가 됩니다. 다음, 니은을 계산해 볼게요. 26.5 나누기 2입니다. 1은 2, 그 다음 2, 3은 6이죠. 5를 내렸어요. 2, 2는 4인데 1이죠. 자, 더 계산하고 싶어요.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리자. 그래서 2, 5, 10. 자, 계산을 하고 나서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찍어주면 13.25가 됩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죠. 그러면 2.85에다가 13.25를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0 받아올림하고 1, 1, 그 다음 6, 1. 그래서 16.10이 되는데요. 답을 쓸 때에는 16.1이다 이렇게만 써주어도 좋습니다. 10번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시오 라고 합니다. 어느 곳이 잘못되었을까? 보니까 7.1 나누기 7이에요. 7,1은 7, 좋고요. 그 다음 2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2가 7보다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를 내린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그대로 다음 자리에 써야 할 3을 올려서 써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자, 바르게 계산해보면 7.1 나누기 7은 7,1은 7 빼고 2를 내렸어요. 2가 7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1을 하나 더 내립니다. 7, 3, 21 뺐더니 0. 소수점까지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바르게 계산한 결과가 되겠네요. 다음 11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나눗셈식은 모두 몇 개이구나. 아,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모두 계산해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나눗셈식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모두 계산해 볼게요. 50.7 나누기 3입니다. 50.7 나누기 3. 3, 1은 3, 빼면 2, 0을 내려요. 3, 6, 18, 빼면 2, 7을 내려요. 3, 9, 27이죠. 그러면 16.9가 돼요. 자, 그 다음 0.76 나누기 8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죠. 그러면 소수 자연수 부분에 먼저 0을 쓰고, 자, 7도 어때요? 8보다 더 작죠. 그럼 몫에 0을 또 하나 쓰세요. 그 다음 76이라고 생각하면 8, 9, 72예요. 빼면 4죠.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리면 40, 바로 40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0.095가 되죠. 그 다음 72.18 나누기 9예요. 9, 8에 72. 1을 내리고 없으니까 우리 더 작으니까 0을 쓰고 다음 자리까지 내리세요. 9, 2, 18. 그랬더니 8.02가 됐죠. 그 다음 7.11 나누기 9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자연수 부분에 0을 쓰고 9, 7에 63. 71에서 63을 뺐더니 그렇죠, 8이 됐죠. 1을 내리세요. 9, 9, 81. 그래서 0.79가 몫이 되고요. 마지막 48.24 나누기 8이에요. 8, 6에 48. 다음 2를 내렸는데 8이 더 크죠. 그러니 몫에 0 쓰고 나서 4를 내립니다. 8, 3, 24 뺐더니 0이에요. 그래서 몫은 6.03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나눗셈식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16.9 없죠? 자, 0.095 몫의 첫째 자리에 소수 모수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죠. 그다음 8.02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어요. 0.79 없고요. 6.03 몫의 첫째 자리에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의 나눗셈식에 있나요? 그렇죠. 세 개의 나눗셈식에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겁니다. 12번.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1.2cm일 때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1.2cm래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렇죠. 우리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수는요, 생각해보면, 아, 사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랑 똑같아요. 그럼 4, 3, 10이죠. 즉, 12개인 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31.2를 모서리의 수 12로 나눠줘야 됩니다. 12 곱하기 2는 24죠? 31에서 24를 뺐더니, 그렇죠. 바로 얼마가 됐어요? 그럼요. 바로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가 됐어요. 그럼 12 곱하기 6을 했을 때 72가 되니까,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바로 2.6c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수를 구해야지 답을 풀수 있을 거예요. 1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일단 5.07 나누기 6이 0.84 네모보다 더 작대요. 그럼 우리 왼쪽에 있는 나눗셈식을 먼저 해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5.07 나누기 6을 계산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눈 수보다 더 작죠. 그럼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그 다음 50에 6이 몇번 들어갈까요? 6, 8에 48입니다. 뺐더니 2죠. 7을 내렸어요. 그러면 6, 4, 24이고 빼면 3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6, 5, 30이에요. 아,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은 결과가 0.845네. 그런데 이것이 0.84 네모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작으려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더 커야 되잖아요. 6 들어갈 수 있고요. 7 들어갈 수 있고요. 8 들어갈 수 있고요. 9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라. 6, 7, 8, 그리고 9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왼쪽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오른쪽을 살펴보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14번입니다. 무게가 같은 장식품이 한 상자에 6개씩 들어 있습니다. 장식품 6개가 들어 있는 상자의 무게가 8.58kg이고 빈 상자의 무게가 1.2kg일 때 장식품 한 개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장식품이 들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한 개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장식품이 담겨 있는 이 상자 있죠? 이 상자에서 빈 상자의 무게를 먼저 빼야 합니다. 8.58kg에서 빈 상자의 무게 1.2kg을 빼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 7.38kg이 되는데요. 이게 장식품 6개만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식품 한 개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선 나눗셈 해야겠죠? 7.38 나누기 6을 합니다. 6일은 6. 뺐더니 1, 3을 내려요. 6이 12, 빼면 1, 8을 내려요. 6, 3, 18. 자, 몫의 소수점 그대로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23이 되는 거죠.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빈 상자의 무게를 먼저 뺀 다음 장식품 하나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자, 80 나누기 5의 결과가 얼마이고, 8 나누기 5의 결과가 얼마래요? 자,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나눗셈의 몫도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80 나누기 5를 해볼게요. 80 나누기 5는 5일은 5, 3, 그리고 0. 5, 6에 30이니까, 아, 몫은 16이야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된다면, 몫도 역시 10분의 1배가 된다. 자, 10분의 1배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자리만큼 이동하는 것이니까 1.6이구나 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나눗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죠. 16번이에요. 네모 안에

역시 4가 25보다 작으니까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쓰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소수점과 보이지 않는 0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40에는 25가 한번 들어가니까 25 곱하기 1은 25죠. 40에서 25 빼면 15예요.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려서 150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25 곱하기 6을 했을 때 150이 된다. 그래서 몫은 0.16이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17번이에요.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왼쪽에 있는 나눗셈식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목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5 나누기 2입니다. 5 나누기 2는요. 5 나누기 1을 계산했을 때 2는 4.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2, 5, 10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5가 되는 거예요. 2.5 이어주시고. 자, 6 나누기 5입니다. 자, 이 경우는 다르게 계산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했었을 때 5분의 6이에요. 자, 그러면 분모가 10인분 수로 바꾸었을 때 10분의 12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2 나누기 8이에요. 이것도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했었을 때 8분의 10이에요. 자, 4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분의 3이고, 이것은 분모가 10인분 수로 바꾸면 10분의 15, 즉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18번입니다. 연료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낸 것을 연비라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고 연비가 더 높은 버스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A버스의 연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비를 구할 때에는 간 거리를 사용한 연료의 양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6 나누기 15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15 곱하기 1은 15이고 6을 내렸어요. 그런데 6이 15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보이지 않는 0을 생각해서 아래의 자리를 하나 더 내려 써줍니다. 15 곱하기 4는 60이니까 몫은 바로 10.4가 되는 거고요. B버스의 연비를 살펴보면 역시 달린 거리 202km를 사용한 연료 20으로 나누어주면 되거든요. 자, 20 곱하기 1은 20이죠. 2를 내렸는데 2가 20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자, 그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줍니다. 20 곱하기 1은 20이 되죠. 그래서 연비는 10.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비가 더 높은 버스는 뭐예요? A랑 B 중에서? 그렇죠. 10.4가 더 크니까 A가 바로 연비가 더 높은 버스가 되는 거죠. 자, 풀이 이렇게 씁니다. A버스의 연비는 156 나누기 15, 그래서 10.4이고, B버스의 연비는 202 나누기 20, 그래서 10.1이다. 자, 그러면 어느 버스의 연비가 더 높아요? A버스의 연비가 더 높다. 그래서 A버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계산해서 나중에 비교만 해주면 돼요. 1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색테이프 62.51m를 7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려면 한 사람에게 몇 미터씩 나누어주면 되는지 어림셈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하는데요. 물음에 답하세요. 자, 어림셈을 이용한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해서 가까운 값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색테이프의 길이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색테이프의 길이는 62.51이니까 첫째 자리 숫자가 5죠. 그러면 올려주는 거예요. 약 63m죠. 그러면 색테이프를 한 사람에게 약몇 미터씩 나누어주면 좋을까요? 어림셈 약63 나누기 7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79, 63이니까 9가 되죠. 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할 색테이프의 길이는 약 9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림셈을 이용해서 색테이프를 한 사람에게 몇 미터씩 주면 되는지 동그라미 표 해볼 거예요.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보는 거죠. 9랑 가장 가까운 거 0.893, 8.93, 89.3.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바로 8.93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죠. 20번 문제입니다.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찾아 소수점을 찍으세요. 63.6 나누기 8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로 한번 이 소수로 어림해 볼게요. 소수 첫째 자리 수가 바로 6이니까 올림 해주어서 64다라고 한번 어림해 볼까요? 64 나누기 8은요? 88에 64니까 약 8입니다. 그래서 몫은 8에 가까운 7.95라고 찍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원 평가 문제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았어요.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12 나누기 5의 몫은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0: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학 3단원 단원평가 1회 해결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3단원 단원평가 2회 수행평가까지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봅시다.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동현이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1: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지?
0: 우와, 친구들이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발표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동현이가 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혹시 들었나요?
1: 나는 못 들었는데.
0: 다른 친구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동현이가 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못 들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끼어들어도 괜찮은 건가? 선생님, 원래 이렇게 아무 때나 끼어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1: 알려주세요, 은하 선생님.
2: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0: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2: 아, 모두 잘 기억했다고요? 맞아, 잘했어요. 우리 강의 다 들은 다음에 눈 감고 교재 덮고 10초 동안 배운 내용 정리해보기로 했죠? 잘한 친구들은 국어 실력이 쑥쑥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그래요. 발표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발표를 잘 듣는 방법 공부해보았어요. 그리고 소개하는 글이라는 것을 만나보았고요.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민수가 썼던 글 기억나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배울 내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짜잔! 첫 번째, 말차례 알아보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말차례라는 말을 했었죠? 말차례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대화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소개할 내용 정리하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소개하는 글 직접 써볼 거거든요. 그 전에 소개할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대되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두근두근 만점왕 나라를 함께 떠나볼게요. 오늘 내일 배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재 8쪽이에요. 말차례 알아보기.
0: 여러분, 말에도 차례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말차례란 무엇일까?
2: 말차례라는 건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를 말합니다.
1: 선생님, 말차례? 그냥 말하고 싶을 때 아무 때에나 말하면 안 되나요?
0: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놀이가 대화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공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어떤 친구랑 공놀이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공을 선생님이 뻥 하고 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을 받았는데, 아니, 선생님

선생님한테 공을 다시 차주지 않고 자꾸 혼자서 드리블 하고 혼자서 공을 만지고 쓰다듬고 안고 혼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황당했겠죠. 당황했겠죠. 서운했겠죠. 왜냐하면 같이 공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안 놀고 혼자서만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놀이를 할때 우리가 공을 주고 받으면서 놀때더 재미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때에도 말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혼자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친구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고 이러면 즐거운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동현이가 겪었던 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차례 왜 지켜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 봅시다. 라고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동현이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현이는 왜냐하면 저는 이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짝이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하면서 끼어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동현이 표정 한번 보세요. 머리를 극적극적이면서 여기에 있는 이 표정 한번 보세요. 동현이 기분 어때 보여요? 아, 내말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끼어들지? 서운해요. 화도 나고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하나를 지키라고 말해줘야 할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래요. 친구야, 말 차례를 지켜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잘 알겠죠? 그러면 이것 말고도 대화를 할때 우리가 신경 쓰면 좋을 것들, 기억하면 좋을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먼저 말차례를 지켜 말합니다. 여러분, 말차례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라고 했죠. 말에도 차례가 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할 차례야. 다음엔 이제 네가 말할 차례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하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놀이를 할 때에 공을 차주고 그다음 그 친구가 다시 한번 공을 차주면서 공놀이가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차례를 지켜 말하면 대화를 즐겁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친구가 말할 때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형이 딱 오더니 여러분들이 공놀이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공을 멀리 뻥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아니, 우리 재미있게 공놀이 하는데 왜 공을 뻥 차버리지? 하면서 뭔가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것처럼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게 되면요. 친구는요, 기분도 나빠지고 또 황당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이번 겨울방학에 뭐 했어? 아, 나 있잖아. 나 이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스키장에 놀러 갔다? 근데 거기서 나 츄러스를 먹었는데 내가 얼마나 츄러스를 좋아하는지 아니? 아, 츄러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아, 츄러스는 역시 초코 츄러스가 최고인 것 같아. 아, 이따가 츄러스 사 먹어야지. 자, 어때요? 친구하고 겨울방학에 어떤 일을 했는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관계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츄러스 얘기로 끝나게 됐죠. 이러면 이 다음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말 하지 말고 꼭 관련 있는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건요. 자, 귀를 기울이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세하게 집중해서 듣는 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주의할 점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요. 자, 친구들과 사이가 더욱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면서 대화를 하면 뭔가 친구랑 하는 대화가 더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해보세요. 이제 문제 만나볼 거예요. 9번. 선생님과 친구들은 무엇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선생님의 질문을 생각하면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정답은 바로 자신의 꿈이었죠. 자, 여기에서의 이 꿈은요, 우리가 잠잘 때눈 감고 잠자리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꿈이에요. 우리 꿈,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바로 장래희망이요. 장래희망, 꿈, 두 가지 다 맞는 말이니까 함께 기억해 두세요. 10번이에요. 그림의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림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요. 동현이가 자신의 꿈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지 설명을 하려던 그 순간 친구가 짝꿍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이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걸 찾아보는 거죠. 1번. 동현이가 발표할 때 친구가 끼어 들었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이것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제일 처음 나오다니. 동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끼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2번, 3번도 함께 볼게요. 2번. 동현이가 발표할 때 친구가 잘 듣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발표할 때 친구가 듣고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 꿈도 과학자예요. 이 친구는 동현이 꿈이 과학자라는 건 들은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죠? 3번. 동현이가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나요? 그렇지 않죠? 동현이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대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도 잘못 설명한 것이네요. 정답은 제일 위에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11번이에요. 서술형 문제네요. 4번에서 동현이의 기분은 어떠했을지 쓰세요 라고 하는데요. 4번의 상황은요,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지? 이렇게 동현이가 생각합니다. 동현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친구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내가 신나게 내가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난 주말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는데요. 가족들이랑 가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워터파크에 가서 슬라이드도 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거 타봤는데.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나도 그거 타봤어. 야, 내가 진짜 재미있는 거 알거든? 어때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상황이죠? 그래요. 친구들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말을 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분을 떠올려 봅니다. 자, 이때 동현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친구가 끼어들어서, 기분이 어때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는 친구가 끼어들어서 어땠을까요? 그래요. 친구가 끼어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서술형 100점 만점이 되겠네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답을 써보세요. 1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화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대화할 때 주의할 점 여러 가지 알아보았죠.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나요? 그래요. 말잘을 지키면서 대화해야 한다. 또 관계 없는 말 하지 않아야 한다. 친구들이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말차례를 지켜 말합니다. 네, 그렇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 말차례 지켜서 말하는 것 기억해야겠죠. 2번.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듭니다. 오,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어요? 공 놀이할 때뻥 하고 가운데에서 공을 차버리는 것처럼 황당하다고 했죠. 끼어들면 안 돼요. 3번.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지 내가 제대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알수 있어요. 친구가 슬픈 상황인데, 아, 너무 축하해. 이러면 안 되겠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친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친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해줘야 해요. 5번.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계없는 말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셀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개념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소개할 내용 정리하기인데요.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글을 쓰기 전에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김서준 그리고 정하윤 두 친구가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어떻게 글을 썼나 볼까요? 먼저 서준이에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글 끝. 어때요? 이렇게나 짧게 글을 쓰다니. 선생님, 저런 친구들이 어딨어요? 에이, 2학년 아닌 것 같은데요? 1학년 같아요? 이런 친구들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냥 이름 소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딱한 가지 골라서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소개를 한다면 읽는 사람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알고 싶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윤이는 어떻게 글을 썼는지 볼게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처럼 노란색 긴팔 옷 입었죠?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자, 하윤이가 쓴 글은 어때요? 서준이가 쓴 글보다 훨씬 더 자세하죠. 자, 이렇게 하윤이처럼 글을 쓰면 제대로 소개한 글을 쓴 것인데요. 자, 하윤이가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정하윤입니다. 이름 소개했고요. 그 다음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에는요.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글은요,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적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글이 되고요. 또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겠죠.

아, 장래희망은 뭘까? 그럼 생일은 언제일까? 그리고 몇 학년 몇 반일까? 이런 것들 적을 수 있고요. 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목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겠죠. 또 잘하는 것을 이렇게 적을 때에는요, 내가 그것을 잘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런 것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서준이 소개하는 걸 조금 부족해 보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서준이를 도와주면서 소개하는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13번. 그 가와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점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점, 비슷한 점을 공통점이라고 하니까 어떤 점이 똑같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정답 1번부터 나왔네요. 서준이랑 하윤이는 둘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물론 우리 서준이는 조금 부족하게 쓰기는 했지만 자신을 소개하는 글 맞습니다. 2번, 친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렇지 않죠.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글입니다. 아니요, 마음을 전하는 글은 아니었어요. 4번, 오늘 있었던 일을 쓴 일기입니다. 일기였나요? 아니죠. 일기가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었다.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설명. 그러니 그 가와 나의 공통점은 바로 1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14번도 볼게요. 글 가와 나 중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은 무엇인지 쓰세요. 아, 서준이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우린 정답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잘 썼어요? 그래요. 바로 하윤이가 더잘 썼어요. 하윤이의 글, 바로 글, 나였죠. 이렇게 나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에서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까닭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봤죠? 어떤 것이 조금 더잘쓴글 같나요? 생각 물어봤고,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두 개의 정답을 합쳐서 쓰면 여러분 서술형 답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글가와 나 중에서 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난 것은 무슨 글인지 선택하고 그 까닭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쓰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알맞은 답,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서술형도 쉽죠?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봅니다. 14에서 그렇게 답한 까닭. 그러니까 나가 더잘 썼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나이와 가족이 잘 드러나서? 아니죠. 나타나서 아니고요. 내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서도 아닙니다. 있었던 일이 차례대로 나타나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고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역시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대신 모습이나 잘하는 것 등이 자세히 드러나 있었죠. 우리 글 가와 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글 가는 자신을 소개하긴 하는데 특징 등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았고, 글 나는 이름과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16번 문제, 중요한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은 어떤 내용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기억에서 리을은요, 우리가 하윤이가 쓴 글에 보면 밑줄이 쭉 쳐져 있었죠. 여기에 부분 부분마다 기호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 저는 정하윤입니다 라고 했던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정하윤, 나의 이름이잖아요.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기억은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은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요. 바로 니은은요.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의 머리 모양은 어떤지, 내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인지 이야기하는 것? 바로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렇게 4번과 이어주면 됩니다. 잘했나요? 그 다음 디귿도 보죠. 디귿.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좋아해서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디귿은 3번과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도 볼게요. 리을.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잘 그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리을과 2번을 이어주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나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야, 여기 보지 말고 이야기해야 해요. 자, 자신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생김새라던가 입은 옷 같은 것들, 나의 모습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적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더 잘하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우리 반에서 제일 글잘 쓰는 사람 되고 싶은데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장래희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을 쭉쭉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와, 정말 글잘 쓰는 친구구나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주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요. 우리 말차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화할 때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요. 그 다음, 우리 조금 전에 문제 풀어보았죠? 나를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것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뭘 좋아하지? 나뭘 잘하지? 거울 한번 보고, 내 생김새는 어떻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가 줄 만점왕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미음, 지읒, 리을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공차기, 공놀이에 비유해서 대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했죠? 우리는 공놀이를 하듯이 대화를 할때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순서를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꼭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워보면서 국어 실력을 쑥쑥 키워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보면서 만점왕 나라로 함께 떠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 국어 5단원 공부하고 있죠. 우리 국어 5단원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 주장하는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찾아봤었고요. 또 출처를 밝히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죠. 인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장하는 말을 할때 준비 과정,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쓸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때의 우리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의 공부 내용을 떠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1회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두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서 여섯 글자로 쓰시오. 지금 태우와 지연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대화 함께 읽어볼게요. 태우,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나왔네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 우리 친구들 중독이 뭔가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일을 그만두기 어려운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중독 문제. 휴대전화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휴대전화 하는 것을 멈추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지연.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우,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글로 써보자. 자, 해결 방법은 글쓰기로 가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두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섯 글자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렇죠. 여섯 글자. 휴대전화. 중독 문제 이렇게 여섯 글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장하는 글쓰기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주장하는 글쓰기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진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맞죠? 우리 주장하는 글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을 해야 돼요.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기철이, 주장하는 글을 쓰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 이유,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 가지는요, 전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고,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해야 되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이유가, 근거가 서로 관련이 있나? 뒷받침하고 있나?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나.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할 때 조리 있게 글로 표현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쓰기만 한다고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해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쓰시오. 자, 지금 주장, 이유, 근거라는 낱말 있는데요. 설명하는 내용 보고 어떤 것인지 우리 낱말 골라서 적어줄게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래요.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근거죠, 근거. 두 번째,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주관적인 이유, 주관적인 까닭,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의견은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 이유 근거를 잘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주장은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죠? 자,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을 우리는 이유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는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유와 근거는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같은 건 아닙니다. 이유와 근거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4번,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가, 나, 다 문단이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강조하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주장하는 글의 끝부분, 즉 결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주장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이자. 이게 주장이에요. 자, 그럼 나 문단 볼게요. 자, 둘째라고 나오니까 뭐겠어요? 본론이겠죠. 자,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나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해요. 이게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즉,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까닭,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나 문단은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는 본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본론이구나. 자, 이어서 읽을게요.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기회에 불평등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즉 2024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요 12%라고 합니다. 12%.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한 문단, 바로 본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 문단 읽어볼게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죠.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유를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지금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가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라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결론, 본론, 서론 문단이구나.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따라 순서대로 글, 가, 나, 다의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글, 다, 서론, 글, 나, 본론, 글, 가, 결론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 까닭은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다 문단에서 나왔어요. 볼게요. 1번.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편리해져서? 자, 이것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 까닭보다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이고 나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닙니다. 2번.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이 매우 높아서 줄여야 돼요? 아니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런 말 없었고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5번,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불편함을 겪어서 맞아요. 따라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에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아이. 주장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남자아이.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을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자, 여기서 가져다 쓰는 거는요. 출처 밝히지 않고 그냥 몰래 가져다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아이, 그럼 당연하지. 생각해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다 사용하면 어떻겠니? 남자아이, 맞아. 내 권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므로 뭐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엔. 자, 여자아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자료를 나의 것에 가지고 올 때,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의도도 정확히 이해한 뒤에 그 의도대로 사용을 해야 해. 그래야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해를 막을 수 있어. 남자아이, 맞아.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인용할 때 주의할 점 공부했었죠. 일단 첫 번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자료를 만든 저작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그대로 그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6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내 권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함으로 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그거죠? 자, 그러면 피읖, 지읒이에요. 뭐 하면 안 되지? 표절. 그렇죠. 표절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 표절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올 때, 즉 인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우리는 두 친구의 대화에서 주의할 점알수 있었어요. 1번, 좋은 내용이면 막 가져다 써요? 안 돼요. 출처 밝혀야 되고요. 2번, 의도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죠. 3번,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밝혀야 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면. 4번, 내가 가져온 것이니 내 말이나 글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죠. 표절이죠. 5번, 다른 사람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죠? 이어서 8번에서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미세 플라스틱 관련 주장하는 글 읽었었죠? 그 글인데요. 일부분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개발과 사용으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플라스틱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뭐 하재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지금 이거 뭐예요? 주장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읽은 건 뭐예요? 오늘날 상황. 지금 미세 플라스틱 많아지고 있어. 플라스틱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해. 지금 주장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론 부분임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자,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해 주겠어요? 문제점 얘기해 주겠죠? 자, 가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가 뭐예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겠죠? 지금 주장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니까. 자,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대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자, 출처 밝혔죠?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이거 뭐예요? 근거네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유죠. 그런데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니까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6글자로 쓰시오. 자, 가에 들어갈 낱말 뭐였죠? 여기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6글자 맞죠? 적을게요. 미세. 플라스틱.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근거와 이유는 있지만 주장은 없다? 아니에요. 우리 주장도 있었고, 이유도 있었고, 근거도 있었죠? 아니죠? 2번, 글의 짜임 가운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론과 본론이었죠. 아닙니다. 3번, 글쓴이의 주장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자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였죠. 4번, 다른 사람에게 대상을 설명할 목적으로 쓴글 아니고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 아니에요? 5번, 출처를 밝히면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문단에서 출처를 밝히면서 이유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의 내용을 쓴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출처 밝혔죠. 구체적 자료.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근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출처를 밝힘으로써 굉장히 신뢰성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효과가 뭘까요? 1번. 글쓴이의 주장을 더 믿게 하려고, 신뢰성을 더 주기 위해서, 맞죠? 자, 2번, 글의 내용을 좀더 쉽게 하려고, 그건 아니죠? 3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지금 더 믿게 하려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에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그 글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출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처를 보면 2021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자, 제목이네요. 제목을 보면 어떤 자료인지 알수 있어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뒤에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그래요. 이 자료가 실린 곳, 어디에 실려 있는지도 이 뒤에 적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자, 그럼 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요. 세계 3위래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생활폐 플라스틱 발생량이 72%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또 코로나19 전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재활용 가능 자원이 12.1% 증가했대요. 재활용 가능 자원이 뭐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이 같은 것들이 더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식당 안 가고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서 이런 재활용 가능 자원이 더 증가했겠죠. 그리고 특히 음식 배달이 75% 증가했대요. 결국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가 실린 곳이 빠졌고요. 자, 지금 이 자료가 2021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하는데요. 실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2025년에 출범한 정부 부처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이 자료는 2021년에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부처명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11번.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필요한 요소로 이 출처에서 빠져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빠져있는 것 아까 자료가 실린 곳이 빠져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2번에 동그라미. 이어서 12번입니다. 인용의 출처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기억에 알맞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기후 에너지 환경부. 여기에는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후 에너지 환경부니까 사람은 아니고 기관이죠? 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인용한 자료명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아니고 자료가 실린 곳은 없었죠. 자, 자료를 만든 기관은 어디인가요? 이게 알맞은 질문이 되겠죠. 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관련된.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료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사람 아니고 부니까 자료를 만든 기관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할때 떠올린 문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문제 찾아볼게요. 학교폭력 문제 어때요? 우리 주변 문제 맞죠?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맞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쓸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안전 문제도 맞고요. 환경 파괴 문제도 우리 주변 문제 맞아요. 새로운 직업의 종류, 이게 우리 주변의 문제입니까? 문제 상황은 아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1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하여 쓰시오. 자, 주장은 나왔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자가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라는 것은 주장에 대한 주관적인 까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이유를 생각해 줄 때는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주장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읽었던 뭐 책이나 혹은 신문이나 혹은 다른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떠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유를 적어주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 이유를 적어볼게요.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이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떠올려 보면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해보고요. 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친구들과 멀어지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인터넷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근거 없이 주장과 이유 중심으로 말한다? 근거도 있어야죠. 틀렸습니다. 2번, 결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말한다? 이건 서론에서. 3번,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거 맞죠? 4번, 이유와 근거 대신 많은 내용을 인용하여 말한다? 이유와 근거도 말해야죠. 아닙니다. 5번, 서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말한다? 이건 서론이 아니라 결론이겠죠. 자, 따라서 알맞은 건몇 번이에요? 그래요.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도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세 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쓸때 제일 먼저 계획하기 단계 있잖아요. 자, 그때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글을 쓰는 이것은 무엇인지, 글의 이것은 무엇인지, 글을 읽을 이것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자, 그럼 초성이 뒀네요. 기역, 글을 쓰는 기역은 무엇인가? 글을 쓰는, 그렇죠.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목적 생각해야 되고요. 자, 니은, 글의 이것은 무엇인가? 자, 지읒지읒 보고 우리 친구들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죠. 주제.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죠. 주제.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을 읽을 그쵸.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읽는 사람에 따라 표현 방법.

0: 지금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점검하고 조정하기. 지금 주장하는 글을 쓰는 각 단계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라는 겁니다. 계속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조정하라는 겁니다.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조정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 글쓰기 과정을 할때 이렇게 일방향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이 아니라 어떤 단계로도 계속 되돌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과정 중심 글쓰기이다. 점검하고 조정하기.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활동과 보기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역은 지금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글의 목적 생각하기, 계획하기 맞죠? 자,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내용 생성하기인데요. 아, 보니까 글을 쓰기 전에 글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떠올리기. 자, 떠올리는 게 내용 생성하기 맞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디귿은 내용 조직하기죠. 마 보니까 뭐예요? 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조사하기는요, 내용 생성하기죠. 내용 조직하기가 아닙니다. 틀렸죠? 자, 그리고 리을은 표현하기예요, 지금. 사 보면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쓰기니까 표현하기 맞죠. 자, 그리고 미음은 고쳐쓰기인데요. 봐 보면 쓴 글에서 수정할 부분 찾아 고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쓰기 맞죠. 자, 따라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에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연결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그림 봤을 때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의 단계가 점검하고 조정하기라고 적힌 다음에 이렇게 모든 단계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왜 이렇게 각 단계가 연결된 거예요? 맞아요.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쓰기 과정은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쓰기는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고요. 표현하기가 글쓰기의 시작임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죠. 표현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될것 되게 많아요. 그래야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고쳐쓰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시 할수 있고요. 쓰기 과정은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표현한 겁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질문과 관련 있는 쓰기 과정에서 내가 쓴 글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그럼 아래 질문이 어떤 쓰기 과정인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짜인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해서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그럼 어떤 단계예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죠. 자, 그럼 내용 조직하기 단계 점검 질문을 찾아주면 됩니다. 1번,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했나요? 이거는 계획이죠.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내용 떠올리는 거니까 내용 생성하기. 글의 짜임을 고려해 주장 이유 근거를 조직했나요? 맞죠. 내가 떠올린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잘 묶었나요? 조직했나요? 맞죠.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통일성 있게 표현했나요? 이건 표현하기 단계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고쳐쓰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생각할 때 글과 문단에서 각각 점검할 질문을 한 가지씩 쓰시오. 자, 우리 글 수준에서는요. 주제 잘 드러나는지 점검 질문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는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적절하게 썼는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적절하게 썼는지 우리가 점검 질문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회 풀어볼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네, 뚫려요.
0: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쵸.
0: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연락이
0: 아하.
1: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는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1: 응?
2: What's wrong?
1: 아, 오케이. 정말. 아니, every day, all day, where are you?
2: Me?
1: Yeah, I worried about you.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Talking
2: I didn't
1: to
2: feel like
1: anyone?
2: talking to anyone.
1: Am I anyone? Wow.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2: Hmm?
1: But you can't, you have, 아니지. You, 돈, contact. Don't contact anyone. You are wrong. Yeah.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Had
2: Thinking.
1: something thinking.
2: Yeah.
1: What is it? Share. Share.
0: 아, 자, 오늘 내용은 약간의
1: 네.
0: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1: 사실
0: 있습니다.
1: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0: Yeah.
1: 얘기가 이게 쓴지 얼마 안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 그쵸.
0: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1: Where were

0: Were you all day?
1: 일단 이게 뭐예요?
0: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1: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1: Right.
0: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네.
1: Okay.
0: 그쵸. 그리고 I was 걱정했잖아.
1: 아.
0: 니까 I was worried인데.
1: 오!
0: 그죠?
1: 동사를 쓰지 않았네요. 그쵸?
0: 동사는 얘잖아요.
1: 오,
0: 아,
1: 오케이.
0: 그쵸?
1: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쓴 느낌이 아니에요.
0: 그냥 간 거예요.
1: 그냥
0: 예.
1: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0: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1: 그러니까, 이게
0: 예.
1: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이런
0: 예.
1: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0: Worried.
1: 완벽합니다. Worried.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0: 네,
1: Worry, right?
0: worry.
1: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수 있겠죠.
0: 그래서
1: So,
0: worry가 안
1: Right,
0: 되는군요.
1: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그렇죠?
0: 네네.
1: So, I was worried. So, worried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0: Where were you?
1: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0: All
1: All day.
0: day.
1: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0: 네.
1: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0: 오.
1: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0: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1: 웬종일
0: 느낌?
1: 이렇게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1: 종일
0: 이런
1: 이런 느낌
0: 느낌?
1: 넣고 싶다? 그러면 all day long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0: 맞아.
1: 나 잤어 하루 종일. 친구
0: 오!
1: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때나
0: 예.
1: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1: Yes, I slept. All day.
0: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1: 그러니까요.
0: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1: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것 같은데 다시 잤더니 다음날이죠.
0: 야.
1: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뭐 어제 연락이 잘안 되더라고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I was studying all day.
1: I was studying all
0: All
1: day.
0: day.
1: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줘도 좋다라고 하는
0: 네.
1: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1: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너무
0: 네.
1: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0: 밤새도록 all night.
1: 그렇죠.
0: Oh.
1: All night.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right?
0: 네.
1: How about this? 한주 내내 그러면.
0: All week.
1: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0: All year.
1: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 봐야겠죠. Right?
0: Yes.
1: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day,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죠?
0: 네.
1: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홀 전체의.
1: 사전, 같은
0: 전체의.
1: 사전을 다들 썼던 느낌이죠.
0: 예.
1: 전체. Right?
0: 전체의.
1: So,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더 선호하잖아요.
0: 저 올데이로.
1: All day로.
0: 올데이 간단하네요.
1: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0: 왜 연기하는 거예요?
1: 왜 그러지?
0: 이상한데?
1: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0: 뭐 헤어졌나
1: Oh, wow.
0: 보다.
1: Something
0: 헤어졌나
1: like that.
0: 에.
1: I don't know.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0: 자, 나는,
1: 좀 나눠볼까요?
0: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1: 느끼지 않았어.
0: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1: 라는 거.
0: 얘기하는 느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뭐
1: 오케이?
0: 그런
1: 오케이.
0: 거겠죠?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1: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0: 에, nobody인가?
1: Well,
0: 아, nobody는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1: 맞아요.
0: 있어요.
1: 이미 여기 부정이 돼 있기 때문에.
0: 에.
1: 오케이. 캐치 아주 잘했어.
0: 네.
1: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오. 자, 보겠습니다. That's
0: 아,
1: right.
0: anyone?
1: 누구든 아무도. Anybody, anyone, it doesn't matter. 오케이. 둘다
0: 오.
1: 괜찮습니다.
0: 예.
1: 자, 근데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0: 뭐예요?
1: 여기 feel like라고 하는 게 나오죠?
0: 네.
1: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eel like, want to.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feel like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기본형을 볼게요.
0: 네.
1: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0: 그쵸?
1: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0: 네.
1: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쵸?
0: 그건 너무
1: 중요한 자리에서.
0: 비격식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0: 네.
1: 얘가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0: 아.
1: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didn't want to 썼으면 더 강하긴 합니다. 아,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0: Oh.
1: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0: 네.
1: Okay?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근데
0: 그쵸?
1: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그래서
0: 어.
1: 어떤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0: 네.
1: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그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0: 그치, 그치.
1: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0: Take a walk.
1: 오, nice. Take a walk. Alright? 자, 그러면은
0: 네.
1: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0: I feel like taking a walk.
1: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Right?
0: 네.
1: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 볼게요.
0: 네.
1: 아,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 너 그날
0: 그래.
1: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아, 나 그날 노래하고 싶은 기분 아니었어.
0: 자꾸 마이크를 건네주길래 내가
1: 그러니까.
0: 힘들었는데,
1: Right.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그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좀 가벼운 느낌? 그쵸?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0: Okay. 네.
1: Okay. 읽어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0: Felt.
1: Felt. 그러면,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럼 feel이 아니라 I
0: Feel이 아니라 felt.
1: felt. 쓰는 게 맞겠죠? So
0: 네.
1: I felt 하고 나서,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0: Felt like
1: 그런
0: crying.
1: 느낌. Alright? 그래서 feel을 바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0: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뒤에 ing로
1: 무조건 같아요.
0: 계속 같이 가면 되는군요.
1: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0: 그치.
1: 아, 이거는.
0: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1: 그럼요.
0: 하잖아요.
1: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신경
0: 그쵸.
1: 쓰이니까.
0: 저 10번까지 전화해요.
1: 아, 10번
0: 예.
1: 더.
0: 참아야죠, 제가.
1: 그렇죠.
0: 예, 제가
1: 맞네요.
0: 넘어갔어요. 예. You can't just ghost

0: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 아닌데. 그렇게.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서 해야
1: 오케이,
0: 되니까.
1: 그렇게
0: You can't just.
1: 나를
0: 너는 고스트 막 고스트 할수 없었어.
1: 네
0: 나를.
1: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0: 그러게요.
1: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막
0: 그래서 이거
1: 이러면서
0: 고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수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허용이 됐는지. 그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1: 네 이게 그러니까 그쵸
0: 그래도.
1: 우리말로 아 그래도
0: 그래도.
1: 네.
0: 너무 짧아요. 아,
1: 직역
0: 아니지.
1: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0: 그럼 직역 버전 한번
1: 직역 버전
0: 던져주세요.
1: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여전히.
0: 아,
1: 여전히 말이야.
0: still.
1: 오케이.
0: 응.
1: 오케이. 보겠습니다. Yes.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것뿐이고요.
0: 네.
1: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면 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이런
0: 네.
1: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0: 귀신.
1: 귀신,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0: 와.
1: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 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0: No,
1: 안 되죠.
0: we can't touch
1: 아무리,
0: that.
1: 터치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0: 네?
1: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0: 연락이 닿질
1: 네, 그렇게
0: 않아.
1: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0: 아.
1: 만약에,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ghost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오케이?
0: 오.
1: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ghost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를 ghost 할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0: 잠수를 탄
1: 거예요.
0: 거죠.
1: That's right. Okay.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you can't
0: 네.
1: just disappear like that, 뭐,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0: 네.
1: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Okay?
0: Ghost.
1: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0: 네.
1: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0: 네.
1: 이러면 되죠.
0: My friend ghosted me
1: 다시.
0: again.
1: Again. Right? Oh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0: How could you?
1: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수 있어? 그렇게. 한번
0: 아,
1: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돼요.
0: how could you ghosted me?
1: 그냥 ghost me.
0: 아,
1: 왜냐면
0: how could you ghost me
1: 그렇게
0: like
1: like
0: that?
1: that,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등 다쓸수 있는 겁니다. So,
0: 그러네요.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0: Ghost me like
1: that?
0: that.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보겠지만
0: 네.
1: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0: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나네요.
1: 아, 그렇죠.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어스네 이런
0: 예,
1: 느낌으로요.
0: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1: 연기하셔야 돼요.
0: 예.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이러고 to
0: 아,
1: be continued예요. 파트 1이기
0: 야,
1: 때문에.
0: 또 재밌게 가시네.
1: 노력했어요.
0: 대화를 또. 에이,
1: 궁금하대요.
0: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1: Right.
0: I had, 아,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1: 걸리는 게
0: 걸리다.
1: 있다.
0: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heart. heart. 왠지 걸려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걸리려면 뭐예요?
1: 어떻게 돼요?
0: 낚아야
1: 아,
0: 되잖아요.
1: 그렇군요.
0: heartfish. 예, 심장을 걸어요.
1: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0: 낚시.

0: 아,
1: 예.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Heart fishing. 예.
0: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1: 막
0: 쓰시는군요.
1: 가는
0: 네,
1: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일단 질러요.
0: Alright, so I had heart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1: Something?
0: something. 왜냐면 걸리는 거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1: 아, 그래요?
0: 내 마인드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인
1: 진짜
0: 거예요.
1: 영어는 편하다.
0: Right.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So
1: 그렇죠.
0: I have something이 있었는데 on my mind. 뭐내 마인드에 걸려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1: 맞아요.
0: 사실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해요.
1: 그쵸.
0: 그래서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이
1: 오.
0: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So
1: 그쵸.
0: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예.
0: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뭐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1: Do you have something
0: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1: on your mind?
0: 그렇죠. 그렇게 지적하는 게 낫죠, 그렇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네.
0: Right?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1: Had.
0: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마인드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1: 그쵸.
0: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었어.
1: She had something
0: 그녀의 마음에.
1: on her mind.
0: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그래서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0: 그러니까요.
1: 예.
0: 답답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식으로
1: Yes.
0: 만들어 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1: Okay.
0: 그렇죠, right? 오케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이
1: 네.
0: 정도. 오케이.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1: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0: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 표정이 좀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
1: What's on
0: 짧은
1: your
0: 거.
1: mind?
0: What's on your mind?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 있니? 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1: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0: 그렇죠.
1: 생각하잖아요.
0: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1: 예.
0: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1: 그쵸.
0: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1: 그쵸.
0: Yes.
1: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0: 아,
1: 영어를
0: 들어갔어.
1: 배우는
0: 네,
1: 느낌이라.
0: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얘가
1: 네.
0: 조금 더 그런 걱정이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Ooh,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

0: 배타니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0: 네.
1: all day. 소리 좀
0: 오.
1: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0: 오케이.
1: 목소리 다 키워 주세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0: 맞아요.
1: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Me? Oh, I was studying all day.
1: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세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0: Where were you all day?
1: Where were you all day? 같이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Okay, 자, 다음은요.
0: Ghost.
1: Ghost.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네, 근데
0: 맞아요.
1: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0: 그리고 이
1: 거.
0: 고스트가 또
1: 네.
0: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1: 엄마가 갑자기
0: 그래가지고
1: 생각나네요.
0: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1: 확
0: 그런,
1: 들어오죠.
0: 예,
1: 네.
0: 선명해요.
1: 아, 이렇게 잡을 수 없다. 그냥
0: 그쵸?
1: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0: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0: Ghosted.
1: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ghost할 순 없는 거야.
0: You can't just ghost me like
1: 그렇게.
0: that.
1: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수 있어? 너 어떻게 날 고스트 할수 있어? 그렇게.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0: 오,
1: 오케이, 오케이.
0: 저도 놀랐어요.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3: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3: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Yes.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Right.
0: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1: Yes. Where,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같은 느낌.
0: 맞아요.
1: Right.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All day.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바람직하네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0: 네.
1: 한 10개 이상은 써줘야 조금씩 내
0: 와우.
1: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암석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땅에 너무너무 많지만 이 암석과 광물이 생각보다 정말 종류가 많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이 암석의 종류, 광물의 종류, 이름도 생소하고 낯설지만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서 우리 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러면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광물은 겉으로 보이는 색만 보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1: 광물은 각각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색만 확인해도 어떤 광물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0: 정말 그럴까? 광물을 구별할 때 색 말고 어떤 특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직권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암석이라는 용어는 너무너무 흔하게 듣던 이름인데요. 한자입니다. 바위 암자 그리고 돌 석자를 사용해서 우리 땅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암석은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암석이 비빔밥이라면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비빔밥의 재료들인 광물의 종류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하는데요. 질조, 바위암, 쇳돌광, 만물물을 써서 암석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빔밥과 그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암석 그리고 광물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는 화강암이라는 굉장히 흔한 암석입니다. 화강암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돌 같죠? 그쵸? 맞아요.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들, 뭔가 결정들이 확실하게 색깔도 다르고 뭐 반짝거리기도 하고요. 질감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물들을 좀 살펴보자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는 석영이라는 광물입니다. 그리고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광물은 장석이라는 광물이고요. 그리고 거뭇거뭇한 것도 주변에 막 보이죠? 이런 거뭇거뭇한 것은 흑은모 같은 그런 광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물론 이 사진만 보고 어떤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한눈에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광물을 또 구분해보는 그런 구별해보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광물의 종류 여러 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암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광물, 만약에 암석이 비빔밥이라면 그 재료가 이 광물인 겁니다. 그러면 이 광물의 종류에는 이런 거 있어요. 석영. 석영 딱 봐도 투명해 보이죠? 여러분, 이 석영을 이용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 쓴 유리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투명한 유리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죠? 다 이런 땅에서 온, 암석에서 온 그런 광물을 사용하여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방해석으로는 시멘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방해석 가지고 시멘트 만드니까 이 방해석은 시멘트 색깔이에요. 자, 그리고 자철석은 철을 만드는 원료, 적철석도 철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자철석, 적철석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광물이에요. 확실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장석은요, 이렇게 도자기나 타일을 만드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좀 하얀색이죠. 그 질감도 도자기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암석을 이루는 광물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색입니다. 색이 확연히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은색이라는 광물 가루의 색입니다. 그리고 굳기, 염산반응, 자성 같은 것들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철과 마그네슘 같은 원소를 많이 포함할수록 광물이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냐,

0: 분야를 가지고 다른 광물임을 비교해 볼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석과 흑금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장석은 굉장히 밝죠. 그리고 석영도 그래요. 밝아요. 밝은 색 광물입니다. 어두운 색 광물의 대표 주자로는 이름에도 흙이 들어가잖아요. 흑금호. 이런 쪼개지는 성질이 있는 이런 흑금호 같은 것들, 아니면 감석석, 휘석, 감남석, 이런 광물들은 어두운 색을 띠어요. 색깔만 보고 다른 광물이다를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색이 비슷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은색을 이용을 합니다. 조은색이란 이런 조은판이라는 도자기 같은 판이에요. 이 광물 가루를 잘볼수 있는 이런 판에 광물을 긁어보는 겁니다. 그럼 광물 가루의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자철석, 적철석, 흑은모 다 비슷하게 어두운 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냥 색깔만 보고는 이게 자철석인가? 적철석인가?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은판에다가 긁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광물 중에 이 자철석은 어두운 이런 광물이에요.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자철석을 조은판에 긁어볼게요. 자, 긁으면 이런 어두운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자철석을 긁은 거. 황동석을 긁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색깔이 약간 밝아 보이긴 하지만 어둡거든요. 여러분, 확실하게 위에는 약간 밝은 그런 가루가 나왔는데 요 밑에는 완전 검은색이에요. 조은색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보이는 색깔과 조은판에 긁었을 때 나오는 광물 가루의 색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이렇게 조은색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조은색으로도 구별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굳기 같은 것들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이런 굳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석영과 방해석을 긁어보면 방해석이 긁히게 되거든요.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굳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실험으로 모스 굳기계라고 하는 이런 판도 존재해요. 이런 모스 굳기계 안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광물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광물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서로서로 긁어보면 어떤 게더 단단한지 비교해 볼수 있어요. 여기서 모스 굳기계의 숫자가 클수록 더 단단한 광물의 10번에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단단해요. 그리고 쇠못이 한요 정도 있거든요. 쇠못하고 다이아몬드 긁으면 쇠못이 긁혀요. 그런데 깨질 수는 있어요. 긁히고 무른 정도 있죠.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모스 굳기계의 여러 가지 광물들의 굳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 더 다른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서 광물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팩트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광물은 겉으로 보이는 색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색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대신 광물을 판에 긁어 나타나는 조은색, 광물의 굳기, 자성 등의 특성을 이용하면 광물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1: 제가 겉으로 보이는 광택과 색에만 속아 넘어갔네요. 광물의 진짜 정체는 겉모습이 아니라 조은판에 긁어낸 가루의 색이나 자석에 붙는 성질 같은 고유한 특성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0: 이렇게 광물을 구별해 보았는데요.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14강인데요. 오늘은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한 의문문과 부정문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어휘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yet 나와 있는데요. yet 하면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직 밥을 다못 먹었어. 나는 아직 숙제 다 못했어. 할때쓸수 있는 아직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yet이라고 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단어라면 옆에 V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before 갑니다. Before 하면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전에 파리에 가봤다라고 할 때, 이전에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요? Before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단어 갈게요. Water인데요. Water 하면 물이라는 명사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동사로도 알아둡시다. 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Water the flowers 하면 꽃에 물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ater의 동사 형태 꼭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draw입니다. draw 하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죠. draw, 그리다. 자, 이어서 all day인데요.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얘랑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 everyday인데요. 자, everyday는 매일이라는 뜻이고요.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분되시죠? 자, 이어서 우리 추가 어휘 가볼게요. 가장 먼저 place. place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리고 make one's bed 나와 있는데요. 베드는 여러분 침대죠? 그런데 make one's bed는 침대를 만들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침대를 정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Go make your bed. 가서 침대 정리해, 이불 정리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은 Chapter 4 현재 완료 시제에서도 현재 완료를 활용한 의문문과 부정문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완료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요. 집중하시고 의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이 뭐죠? 의문문이라는 건말 그대로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너는 밥을 다 먹었니? 너는 숙제를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오늘 배울 의문문은 그냥 의문문이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있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 한번 볼게요. You have read the book.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썼을 때 무슨 시제가 된다? 현재 완료 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 문장을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꿀까요? 진짜 간단합니다. have 과거 분사 중에서 have를 앞으로 보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무슨 문장이 될까요? Have you read the book? 너는 그

책을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하나 더 해볼게요. He has finished the homework. 그는 숙제를 마쳤다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도 has 과거분사, 현재 완료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도 has만 어디로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Has he finished the homework?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완료의 의문문은 have 또는 has를 주어의 앞으로만 보내주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문장의 의문문은 조동사 have나 has를 이동시키는데 어디로 이동시킨다고 했죠? 주어의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의 앞으로 이동을 시켜요. 자, 또한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의문문에 답을 할 때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는 조동사 have 그리고 has가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어가 1, 2인칭 복수명사일 땐 have로 물어보죠? 그럼 답할 때도 have를 활용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ave you 뭐뭐뭐라고 물어보면 응이라고 답할 땐 yes I have. 아니라고 답할 때는 no I haven't.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명사일 때는 어때요? 이때는 우리 have가 아니라 has라는 예를 써주죠. 그럼 답할 때도 역시 has를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as he 뭐뭐뭐라고 물어봤을 때 yes he has 혹은 no he hasn't라고 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의 의문문에서는 have나 has를 주어 앞으로 보낸다. 그리고 have로 물어보면 have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현재 완료의 부정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문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뭐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부정문은 현재 완료의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하면 가장 먼저 not을 떠올려 주시는 게 좋은데요. not이라는 건 뭐뭐가 아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문에서 거의 항상 쓰이게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완료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 not을 어디에 넣어주면 될까요? 바로 have와 과거분사의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넣어준다고요? have와 과거분사 사이에 not을 넣어서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have not read the book 하면 나는 그 책을 읽었다예요, 읽지 않았다예요. 읽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not을 넣어서 부정문을 만들어준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 have와 not은 한 단어로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haven'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이때 hasn't는 누구의 줄임말일까요? 누구의 축약형일까요? 바로 has not의 줄임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has not은 줄여서 hasn't라고 읽고요. Have not은 줄여서 haven't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He hasn't finished the homework. 무슨 뜻이에요? 그는 숙제를 마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은 not을 붙여서 반대말,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문장의 부정문은요, 조동사 have, has와 과거분사

낫을 써서 만든다라고 하였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have not은 축약해서 haven't라고 쓸 수가 있고요. has not의 경우 축약해서 뭐라고 써요? hasn'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aven't와 hasn't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어 본 것이죠. 오늘은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서 확실하게 복습해 볼게요. 자, 그럼 스텝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보시면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라고 하였어요. 너는 아침을 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의문문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의문문 쓰려면 did you 혹은 have you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it은 한번 밑줄 쳐볼까요? 얘는 it의 과거 분사잖아요. 그쵸? 따라서 앞에 have를 써줘야 have 과거 분사.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have you eaten breakfast가 되어야 알맞은 문장입니다. 만약에 did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did를 쓰고 싶으면 뒤에 오는 eaten이 원형, it으로 바뀌어야 알맞은 문장이에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을 찾고 있으므로 have you로 물어봐 주어야겠습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 그가 방을 청소했니라고 합니다. 뭐뭐 했니? 의문문이죠. 따라서 has he 혹은 have he 이렇게 물어봐 주어야 하는데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 주어네요. 따라서 has he로 물어봐 주어야겠습니다. 이어서 C인데요. 나는 아직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뭐뭐 한 적이 없다니까 부정문에 해당합니다.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not을 넣어줄 거고요. 뒤에 지금 과거 분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haven't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I haven't visited that place yet. 나는 그 장소를 아직 방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뒤를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Have we meet? Have we met before? 이라고 했죠. 우리 have we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이잖아요. 따라서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와 만나 주어야겠죠. 그래서 have we met before? 하면 우리 이전에 만난 적 있나?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부정문 나와 주어야겠네요. She hasn't, she haven't eaten이라고 하였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hasn't를 골라 주어야겠습니다. She hasn't eaten anything 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부정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알맞게 골라주셨다면 우리는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라고 하였죠. 자, A를 보면 Have you? Did you seen my puppy? 라고 했어요. 당신은 제 강아지를 보셨나요?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도 seen이 C의 과거 분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려면 앞에 have가 필요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골라주셨다면 쌤이랑 정확하게 한 번씩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Have you seen? 보셨나요, 당신은? 그런데 무엇을? My puppy. 나의 강아지를.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 You didn't made your bed. You haven't made your bed. 바로 뒷부분 보면 힌트 나와 있습니다. made는 누구의 과거분사?

3인칭 단수주어입니다. 우리 he, she, is는 모두 3인칭 단수주어예요. 3인칭 단수주어에 알맞은 조동사는 has가 됩니다. 따라서 써보면 has he studied? 그는 공부를 했나요? 그런데 무엇을? French, 프랑스어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써주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D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he haven't taken the test. He hasn't taken the test라고 하였는데 당연히 주어가 he, she 중 하나,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누구를 고를까? hasn't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써볼게요. He hasn't. 그는 뭐뭐 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taken the test라고 했는데 take는 take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그쵸? 따라서 taken the test 하면 그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네요. 이어서 2로 갈게요. Has lost she? Has she lost her wallet?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의문문이 아닌 문장, 평서문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인 문장일 거예요. She has lost her wallet.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얘를 지금 의문문으로 만든 것인데, 우리 의문문을 만들 때는 has만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has she lost her wallet? 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she lost가 되는 것이고요. 써볼까요? Has she lost? 그녀는 잃어버렸나요? 무엇을? Her wallet. 그녀의 지갑을. 네,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has she? Has he? Have you? 이런 식으로 주어 앞으로 have나 has를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 보세요. 자, A를 보시면 너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뭐뭐 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 부정문 만들어 주면 가장 적절하겠죠. 자, 따라서 you have not 혹은 have not을 한 단어로 축약하여 haven't를 써주시고, 뒤에는 이미 과거분사 형태가 있으므로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You have not watched the movi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어서 B인데요. 이번에는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부산으로 여행을 갔나요? 라고 하였으므로 have they로 물어봐주면 되겠죠. have가 맨 앞으로 나온다. 의문문에서는 이 점이 중요해요. 자, C입니다. 그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 뭐뭐 한 적이 없다. 우리 부정문 나와 주어야겠네요. 주어가 he니까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ave not일까요? has not일까요? 당연히 has not이에요. 줄여서 hasn't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뒤를 보시면 그녀가 책상을 치웠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주어는 she죠. 따라서 has she로 물어볼까요? 아니면 have she로 물어볼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s she로 물어봐주면 됩니다. Has she cleaned her desk? 그녀가 책상을 치웠나요? 자, 이어서 이번 주에 비가 오지 않았다. 부정문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주어가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따라서 has not을 써 주어야겠죠? It has not 혹은 has not을 줄여서 hasn't로 써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과거 분사 형태가 잘 나와 있어요. It has not rained this week. 이번 주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현재 완료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4번에서도 같은 연습해 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해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A를 보시면 그들이 설거지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의문문이 나와 주어야겠네요. 주어가 그들이니까 have they로 시작하면 돼요. 맞나요? have they? 자, 그 뒤에는 뭐가 나오면 될까요? 설거지를 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wash the dishes 혹은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걔를 그대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거 분사 형태로 써 주어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B도 같은 방식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유를 조금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얘는 부정문이 되겠네요. 따라서 have 뒤에 not을 써서 혹은 have not을 줄여서 haven't를 쓰고 drunk를 써주시면 돼요. 이때 drunk는 누구의 과거 분사예요? drink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I have not drunk any milk 하면 나는 우유를 조금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C입니다. 그녀가 우산을 잃어버렸나요? 라고 했어요. 그녀가 우산을 잃어버렸나요? 의문문이니까요. 우리 has she를 써주면 되겠죠. has she로 물어봐주고 뒤에는 lose의 과거 분사 형태인 lost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Has she lost her umbrella? 하면 그녀가 우산을 잃어버렸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이어서 D인데요. 그녀는 그 노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 않은 것이니까 현재 완료에 부정문 써줄게요. 바로 has not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 뒤에는 sing의 과거 분사 형태인 song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sing은 sing-sang-song 이렇게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she has not sung the song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는 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역시 부정문이거든요. 그래서 we have not 써주시고 visit의 과거 분사 형태인 visited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We have not 혹은 haven't visited that museum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자, A 볼게요. 나는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 않았다. 얘는 부정문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not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not의 위치가 또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not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have와 과거 분사의 사이 혹은 have 바로 뒤로 기억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I have not written the letter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have와 not을 줄여서 haven't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B를 보시면 그가 꽃에 물을 줬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의문문이네요. 자,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는 이동이 필요해요. has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에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장 완성되겠죠. Has he watered the flowers? 지금 has가 주어에 앞으로 이동된 형태예요. 이렇게 바꿔줘야 그가 꽃에 물을 줬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자, C 볼게요. 그는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얘 부정문 맞나요? 부정문이니까 우리 not을 써줄 거고요. 이때 not의 위치는 어디예요? have와 과거 분사 사이. 따라서 he has not started the class 이렇게 써주시거나 has not의 축약 형태인 hasn't를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D인데요. 그녀가 점심 식사를 마쳤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She has finished her lunch에서 누구를 이동시켜 줄까요? 바로 has를 이동시켜 주자. 어디로 이동시키냐? 주어의 앞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has she finished her lunch? 이렇게 써주시면 적절합니다. 자, 이어서 이를

해보시면 너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역시 의문문이네요. 따라서 you have helped your mom에서 have라는 조동사를 어디로 주어 앞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런 문장 완성되나요? Have you helped your mom? 너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니? 라는 문장이, 물어보는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알맞은 순서로 이렇게 다 써주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맞은 현재 완료 시제가 되도록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보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무슨 시제가 되도록이요? 현재 완료 시제가 되도록이라고 하였죠. 우리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면 Have she drawn the picture?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주어가요. He, she, it. 이런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has가 누구로 바뀐다고 했죠? 바로 has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Has she drawn the picture?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draw는 누구의 과거 분사 형태죠? 그리다, draw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할게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녀는 그 그림을 그렸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B입니다. She hasn't went to school. hasn't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went는 고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분사 형태는 gone입니다. 따라서 she hasn't gone to school 이렇게 바꿔서 주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규칙 3단 변화는 꼭 나올 때마다 기억하자라고 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he haven't called his friend. 그는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대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잖아요. 그쵸? 따라서 haven't가 아니라 hasn't로 바뀌어야 알맞은 형태가 되겠죠? He hasn't called his friend. D를 보시면 has they played soccer all day? 그들이 하루 종일 축구를 했나요?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건 주어가 복수일 때는 has가 아니라 have를 써준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have they played soccer all day로 바꿔주세요. 이를 보시면 I didn't done my homework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과거 분사 앞에는 haven't를 써야 현재 완료 시제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I haven't done my homework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현재 완료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공부했습니다.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참호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럼 교환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세계 모습입니다. 우선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어요. 특히나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대립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을 맺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맺으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발칸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데요. 발칸반도는 원래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발칸반도는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과 문화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강대국들이 이 발칸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범게르만주의는 게르만들끼리 넓게 묶고 범슬라브주의는 슬라브주의끼리 묶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들은 게르만족끼리 우리가 힘을 뭉치자라고 주장했고요.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와 세르비아 중심, 특히 러시아가 이 슬라브족을 보호한다라는 명분 하에 범슬라브주의를 거세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 갈등이 심화되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에게 암살된 사건인데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보스니아를 합병했습니다. 그런데 보스니아에는 어떤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슬라브 계열의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한편 세르비아는 같은 슬라브족끼리 힘을 뭉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를 합병한 것에 대해 불만이 생깁니다.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가 당시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 왔을 때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에게 암살된 사건. 이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동맹국과 협상국의 전면전이 확대됩니다. 특히 동맹국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있었고요. 협상국으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탈리아가 협상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을 때 이탈리아는 동맹국에 있었잖아요. 자기 국가의 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 협상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탈리아는 협상국 측으로 전환하였고, 미국은 나중에 참전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는 참호전입니다. 땅을 파고 대치하는 참호전이라는 뜻은요, 이 참호가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구덩이를 파고 여기 안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전진할 수가 없었겠죠.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이 진행됩니다.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또 국가도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사람들은 식량을 아껴 먹는 등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탱크나 비행기, 독가스, 잠수함 등 살상력이 높은 무기가 사용되죠.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 선박과 미국인이 피해를 입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협상국이 우세하게 되죠. 그럼 종결을 볼까요?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는 중간에 1차 세계대전에서 탈퇴합니다. 그리고 독일 내 혁명이 발발하게 되어 독일의 황제가 퇴위하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때의 원칙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입니다. 결과로서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승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의미합니다.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하지만 이 베르사유 체제에서는 전승국 이익 중심의 보복적이고 불평등한 평화 체제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세계 정세는 어땠나요? 제국주의 국가 간이 대립했습니다. 특히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나뉘어 대립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발칸반도에서의 긴장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참호전과 총력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며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과 함께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과로의 성격을 띠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총력전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과로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4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딱그 시기까지만 배우고 뒤를 안 배웠죠. 나폴레옹 집권과 그 뒤에 등장했던 빈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끼쳐서 유럽 각 국가에도 국민국가 수립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어떠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지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바다 건너 아메리카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 살펴보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나폴레옹 집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한 인물은 뭔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좀 훼손시킨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이게 또 이게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지만 다시 그 불씨가 이어져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두 국가는 공화정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수립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주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그걸 이제 명문화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계몽 사상가들은 시민들은 나도 미국과 프랑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몰아내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국민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좀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뭐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법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높은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법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대 법전에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잘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가 프랑스 혁명을 약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국민주권 등을 외치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이제 원했거든요. 의회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입헌군주정,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군주정, 전제정과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시민혁명에 따라서 국민국가 잘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평가가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폴레옹의 정책들과 팽창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또 넓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복 전쟁을 잘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때 끝까지 그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폴레옹 한번 보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까지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면서 그 자신의 이제 위성국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계속 방해하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도 다 동맹국으로 만들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유럽과 굉장히 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역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륙을 영국과 봉쇄시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영국과 교역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많은 물건들을 영국에 판매하면서 국가의 재정, 그 재정 수입,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이걸 대륙봉쇄령을 해버리니까 돈을 벌수 있는 창구가 막힌 거예요. 러시아가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은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어기고 결국 영국과 교역을 지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야, 러시아, 왜너내말 거역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너무 추웠던 거죠. 프랑스 군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웠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원정에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됐고, 결국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이제 프랑스의 동맹하고 협력했던 그 국가들에서 이제 나폴레옹한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요, 일단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 많은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자유주의가 전파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의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유주의가 확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각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몰락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영향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을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의 각국 대표가 참석해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결정됐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언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회복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라든지 정치 체제, 그런 것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대로 돌려놓자.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세이브 파일 있잖아요. 하던 거 멈추 없애고, 다시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빈체제라고 하는 동맹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에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다시 복귀하는, 왕정 복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국의 자유주의, 의회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해주거든요. 자신의 약간 이익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빈체제가 독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우리 운동 탄압하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를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왜 그리스만 도와줘? 우리도 계속 한번 반란이나 개혁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어져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일단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 이후에 프랑스의 왕정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 중한 명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의회가 너무 강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왕이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언론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적인 정치를 강화합니다. 즉, 왕이 의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전제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 시민들이 이미 의회도 경험했겠다.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입헌군주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왕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의회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왕정을 7월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정이다. 어쨌든 왕정은 맞으니까 왕정이다라고 해서 7월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7월 왕정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냐면, 아까 7월 혁명을 통해서 왕을 새롭게 수립했지만 의회가 있었다고 했죠.

네, 이외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돈이 많았던 부유한 시민에게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우리는 왜 선거권 안 줘라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2월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혁명과 2월 혁명 둘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던 2월 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월 혁명을 통해서 7월 왕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또한번 수립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 곳곳에 시민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국민국가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게 됐던 것이죠. 이 메테르니히는 빈회의를 주도하고 빈체제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추방됐으니 자연스럽게 빈체제도 붕괴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 유럽 각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국가 건설하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를 빈체제가 막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유럽 각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는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프랑스 혁명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루이 16세가 제정난으로 인해서 삼부회를 소집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게 됐었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입법의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좀안 좋게 보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이두 국가를 대상으로 혁명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그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됐는데 어디한테 향했냐면 바로 왕이었던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 공화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공화정 이끌었던 의회를 국민공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통해서 프랑스를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 너무 무섭게 통치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의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었던 게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혼란을 잘 수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쿠데타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통령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어서 이미 인기가 많은데다가 정치도 잘했고, 정책도 되게 잘 만들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대륙봉쇄령을 실시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했는데 러시아와 영국이 무역하는 걸 바탕으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때로 돌아가자. 라고 협상을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게 빈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전으로 돌아갔죠. 왕정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즉위하게 됐는데, 이 샤를 10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의회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 대한 그런 시민 정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샤를 10세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7월 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게 7월 왕정, 입헌군주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입헌군주정의 문제는 의회에서 돈 많은 시민층들한테만 선거권 주다 보니까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 왜안 줘? 불만 가지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으니 이게 2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로 공화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의 공화정을 제1공화정, 이후의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제정 자르고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영국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프랑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총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미 의회 권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자유주의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같은 가격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좀 시민혁명의 불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월혁명의 불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왜 우리 안 줘?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담은 게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요구는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즉, 선거법 다시 개정해 줘. 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보통 선거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말하는 인민헌장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할 것, 하원 의원에게 재산 자격을 두지 않을 것, 즉 돈이 없어도 선거할 수 있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매년 의회 총선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자들을 돈으로 약간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매년 진행해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배정할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구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인구에 맞게 새롭게 다시 바꾸자. 의원에게 급여 지급할 것, 비밀투표 실시할 것이라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반영이 하나씩 됩니다. 그 직후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 직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거쳐가면서 차티스트 운동의 내용들이 하나씩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들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탈리아랑 독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 독일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잔존하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섭을 받았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특히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면서 통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 볼 거예요. 일단은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이걸 주도했던 국가가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재상이 카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통일을,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누구다? 오스트리아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한번 전쟁할 건데,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프랑스와 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프랑스의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됐고, 중북부의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예요.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부르 입장에서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 남부가 북부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납하면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공화정을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통일이 우선이지라고 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탈리아 왕국이고요. 그 뒤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통합하면서 결국에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카부르랑 가리발디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가 사르데냐 섬이고,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했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주면서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다. 이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인데,
이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볼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한 하나의 나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여러 독립국가들이 그냥 모여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관세동맹을 통해서 일단 경제적인 통일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프로이센이 봤을 때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의회를 만들어서 좀 회의해서 우리 의견을 합의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즉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회를 통해서 각자 이제 회의를 하니까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과 피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를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제거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 이후에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결국에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했고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 결성하면서 일단 절반은 통일이 완성됐고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제압하면서 남부 독일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며 독일까지 통일이 완성됩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비스마르크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 철혈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철혈 정책 보면 우리 시대 독일의 중요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848년과 1849년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철과 피로써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에서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방해해요. 프랑스가 방해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거하고 프랑스 제거하면서 독일 제국을 만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요. 좀 약간 합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좀 중심으로 나오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거는 이제 카부르와 가리발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있으니까 그 인물들의 업적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11월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경을 먼저 보자면 독립 이후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영토를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력도 엄청 성장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 차이도 함께 심각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차이와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북부와 남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 경영이 중심이었습니다. 면화와 담배를 이제 수확해서 어디에 갖다 팔았냐면 영국과 유럽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에서 이게 면화와 이제 담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생산해서 유럽에 팔기만 하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무역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흑인 노예가 많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노예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북부는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업에, 이제 북부의 공업은 누구랑 경쟁해야 됐냐면 발전되고 있었던 영국의 공업과 경쟁을 해야 됐거든요. 영국이 아무래도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공업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을 해버리면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요구했던 거는 국가가 나서서 좀 보호해서 무역해줘야 될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만 있으면 돼. 노동자들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중심이었던 거죠. 결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과정을 보면은 북부의 지지를 받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이거에 대해서 연방을 탈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0: 처음에는 남부가 유리했어요. 하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당시에 노예제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역전됐고 결국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부가 승리하게 됐던 게 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노예 해방 선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력 확보했고 대륙횡단 철도 개통하면서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한번 볼 건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이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간섭이 약화됐어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형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식민지까지 간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까지 발표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IT 국가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합니다.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기는 흑인 노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베르티르가 주도했고요. 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들의 의미가,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가 활약을 많이 하냐면, 크리오요라고 하는 계층이 활약을 합니다. 크리오요가 뭐냐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층은 에스파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반도 사람이라고 해서 페닌술라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와서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태어난 백인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도 어찌됐든 백인이니까 지배층의 범주에 있긴 한데 페닌술라르에 비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요 관직도 우리가 여기 크리오요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우리가 여기 영향력이 있는데 페닌술라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불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크리오요가 주도가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켰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이달고 신부는 멕시코 등을 이제 주도해서 에스파냐로부터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I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번 교과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오의 활약은 원래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IT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독립 이후에 군부독재와 외세 간섭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발전이 좀 가로막히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한 게 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났다고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편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1: 전부 이사를 합니다. 그렇죠?
2: 멋대로 나갔어요?
1: 그렇죠. 멋대로 나갔어.
3: 불도저 아내가 완성한 집. 그런데 그 고집엔 사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데.
0: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3: 온 동네 사랑방이 된 집. 부부사랑도 녹리고 가는 집이겠죠, 분명.
4: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어요.
3: 숨 가쁘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에 처음으로 쉼표를 찍고 인생 후반전을 위해 집을 지었답니다.
1: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3: 고층 빌딩 대신 자연 속으로 출근하는 일상. 가족과 눈 맞춤하는 시간도 늘었죠.
1: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3: 오늘은 집을 짓고 나이 드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건축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용인 수지로 갑니다.
5: 아, 광교산도 있고 아래에 낙생저수지도 바로 있고 도심지하고 가깝고 도심의 편의성과 자연을 같이 느끼는 주거단지입니다.
3: 푸르른 숲을 끼고 예쁜 단독주택들이 아늑하게 들어서 있네요.
5: 와, 많이 올라왔습니다.
3: 제일 꼭대기 집인가 보네요.
5: 아, 여기 근두탕구집 붙어있네요. 아, 이 집이네요. 야, 이게 지하주차장을 파고 높이 올렸는데 매스가 이렇게 또 분절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뷰가 좋고 이쪽으로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반겨주게 장미꽃이 딱 위에 있네요.
3: 동네 가장 위쪽에 높게 올려지은 집. 전망을 전후 좌우로 다 누리기에 딱 좋겠는데요.
6: 안녕하세요, 소장님.
5: 제가 제대로 찾아왔죠?
6: 네, 맞습니다.
5: 아이고, 장미눈꽃하고 이렇게 딱 이어져서 나오니까 장미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7: 네.
5: 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7: 아, 예, 저희가 내려갈게요. 예, 예.
5: 집 지을 때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언덕이나 이 폭도 좁아서.
0: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벽돌집이잖아요. 네. 차가 돌을 운반하려고 여기 옷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지게 싣고서 올라왔어요.
5: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매스가 이렇게 두 개로 탁 쪼개졌어요. 그게 혹시 한쪽은 뭐 남자의 공간, 한쪽은 아내의 공간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8: 아니요, 그거는 예. 조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3: 궁금하다. 무슨 사연일까?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제 우시 고집으로 이 집을 기어코 완성시킨 우명심입니다.
9: 우시 고집에 결국에는 뒷수습까지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 온 이화수입니다. 단층에 한층으로 이렇게 딱 아담하게.
0: 전 단층 아주 싫어해요. 뷰를 살리려면 당연히 높이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9: 금액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비에 대한 문제들이.
0: 근데 전 걱정 안 하는데 이 사람 보고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뵙기 우리는 내일이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 그러거든요.
9: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3: 우고집 가스라이팅으로 지은 집 탐구해볼까요?
5: 어우, 저런 분이 있습니다.
3: 지하주차장에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군요. 아, 예쁜 정원이 먼저 맞아주네요.
5: 아니, 올라와 보니까 아니 밑에서는 요 담벼락에 장미눈꽃 좀...

0: 처음부터 계획 생각한 거는 그냥 여기다 아스팔트.
1: 시멘트.
0: 시멘트로 그냥 전부 다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분 몇 개 탁 놓으면 되잖아요.
2: 아내 혼자 조기용 공부를 해가며 완성한 집념의 정원. 아우, 이렇게 이쁜데 시멘트 깔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고.
1: 집안도 한번 들어가볼까요?
3: 네.
2: 내부는 또 어떤 녹신각신 줄다리 그 끝에 완성을 했을지 들어가 보자고요. 거실에 평상을 두었군요. 그런데 안쪽에 소파를 둔 거실이 또 있네요. 주방은 왜 이렇게 작아?
1: 절대로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 전원에 있는 조그만 카페 같은 느낌?
3: 아, 저는 예. 어릴 때부터 예. 이렇게 서로 이웃집과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1: 예. 예, 이게 완전 그 손님들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예. 쓸 수 있는 예. 공간.
3: 그래서 저는 막 광고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 오며 가며 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장미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0: 아, 동네에서.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 막 몇 시간씩 있고 이러면은 저는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1: 대부분의 아니 그렇죠. 손님이
0: 손님은 저 손님은 뭐 일절 없습니다 다 이
2: 호텔 지재원이던 남편을 따라 일본, 미국 등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명심 씨 남편 퇴직 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잠시 지냈는데요
3: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우리 집을 저 카페처럼 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겠다. 제가 사실 정원을 저 혼자 보려고 꾸미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2: 한국에 돌아와 집을 지으며 가장 중점을 둔 거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사시사철 꽃도 가득, 더불어 손님도 가득한 집이 되었답니다.
4: 안 힘드나? 저게 재밌나?
3: 재밌어요.
4: 그게 재밌어요?
3: 네, 우리 딸도 재밌어 하고요. 이 사람도 재밌어 하고.
0: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저쪽에 다 1층에 장악하고 다 막 그냥 소리가 넘치고 기쁨의 소리 웃으면서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안 끼고 몰래 싹 올라오죠.
1: 그러니까 이 공간은 많은 주민들이 웬만하면 뭐 모임이 있거나 할 때 네.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다라는 네. 그런 열린 마음으로.
2: 네.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공간이 더욱 아기자기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주방이 왜 이리 작나 했더니 딱 손님 접대용이었군요.
1: 아, 아까부터 이쪽에 먼저 와보고 싶었어요. 예. 네. 아, 여기가 진짜 또 포근하고 딱 느낌이 좋아요. 예. 네. 사실은 이게 현관 입구인데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가 크지 않은 공간인데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풍경도 멋있고. 네.
0: 근데 여기다가 햇빛이 쫙 들면 얼마나 멋있겠어. 눈이 또 쫙 내리면.
1: 여기 누워서 병상에.
0: 예, 근데 넌 눕기 싫어요. 여기.
1: 왜요?
0: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3: 아. 아니, 소파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이게 딱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혹시라도 외국에서라든지 어디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방처럼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2: 안에 그런 큰 그림이 담긴 공간이로구만요. 평상과 유럽 감성의 고가구도 아주 참 조화롭네요.
1: 근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어우, 근데 이게 수납하고 이렇게 무거워요. 오, 이거 한번 열어봐. 오, 이게, 와.
3: 제가 누워도 돼요. 사람이, 뭐, 관짝처럼.
0: 아, 이거는 거의. 네. 엄청
5: 우리 딸이 여기서 자고, 제가 저기서 자고, 여기서 잡니다.
2: 아니, 농담인데, 서랍장 크기 보니까 진담 같잖아요.

0: 역시나 손님용 이브 자리가 가득합니다.
1: 아, 저희가 수납 공간이 없어요. 아우, 내가 머리를 쓴 게, 아, 평상을 하고 밑에 수납, 그 수납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하고, 또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 이 사람도 자기가 한번 어느 날 고기를 눕더라고요. 왜 그렇게 반대하더니 여기 누웠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좋은지.
2: 누우면은 좋아요. 이렇게 구름도 있고 구름과 산이 쫙 보이고 한번 누워서 그런 느낌을 봤으면 됐지. 그거 뭐 이렇게 계속 거기에 고정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1: 지금도 그렇다고?
2: 그렇습니다.
1: 이 사람 웃기는 수납은?
2: 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1: 웃기고 있어.
2: 일본에서 업무차 한국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가는 날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 여자분이 자기도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그 자리에 왔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6개월을 계속 이 여자분이 계속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인형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말랐고 눈도 크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0: 오, 상사병 독하게 앓을 만 하셨네, 진짜. 어떻게 내 여자를 꽉 붙잡으셨대?
1: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여자를 갖다가 내 부인으로 맞이하면 뭐든지 하게 해준대요.
2: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 그 집을 제가 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 99% 다 여자 편, 여자 마음대로.
2: 그게 일생일대 나의 실책이었어. 그 말이.
0: 어쨌거나 공수표 안 날리고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킨 남자여서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1층과 달리 2층은 가족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3: 와, 2층이 일반적인 주택의 거실, 응접실, 주방이네요. 네. 아, 이 공간도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눠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통으로 넓게 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참, 매수를 갖기 다른 방향으로 쪼갠 사연이 있다고 했죠?
2: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건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앞집에서 어떻게 짓느냐,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또 창을 어떻게 내느냐,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안 되고 우리 집의 그 어떤 시선을 좀 차단을 해야 되니까 집의 방향을 좀 틀어 달라. 설계사님이 아, 그러면은 한 방향은 정면으로 하고 나머지 한쪽 방향은 좀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자.
0: 당황스런 요구였지만 동네에서 가장 늦게 들어선 집이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죠. 들었던 창문도 다시 막았다네요.
3: 요거는 그 아랫집에 대한 배려로 살짝 돌렸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닌가.
1: 맞아요. 예.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에요.
3: 예.
1: 여기가 동남향이라 예. 저는 설거지할 때 그 살균 소독되는 거 되게 원했는데 예. 자연 살균 소독이에요. 햇빛을 다 봤거든요. 예. 동쪽 남쪽.
0: 이렇게 별짤 드는 주방은 나도 탐난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화의 위법. 요새 유행하는 말로 럭키피키인 거죠.
3: 저기 저 뒤에 작은 마당, 시크릿한 마당, 네. 저거는 또 앞쪽 정원하고 완전 다른 신생활의 느낌.
1: 저는 이제 텃밭 같은 거.
3: 네.
0: 여기도 볕이 잘 들어선지 고추며 호박이며

0: 심하게 여물었네요.
1: 저기는 또 두 분이서 나가서
2: 이렇게. 아니 주로 제가 저길 나가고 저기 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쪽은. 근데 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여보 저거 와서 좀 뽑아달라. 저거 좀 치워달라.
3: 근데 여기는
2: 그러니까 여기로 딱 나가가지고 여기서
1: 저기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2: 네네, 할 일이.
4: 여기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앉아있더라고.
1: 그러니까 두 분이서 저기서 왠지 커피 마시고 고기도
2: 아이, 두 분은 싫어요 혼자 나가.
1: 아 예예. 예.
0: 아침에 눈 뜨면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공간으로 향하는데요. 아내는 1층 정원에서 남편은 2층 마당에서 여는 하루. 집이 선사한 소확행이랍니다.
2: 아침에 일어나면 그 뭐랄까 그 자연의 공기를 들여마시는 느낌에 건강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
0: 강력하게 단층을 원했던 마음 아직도 유효하려나 저러나.
2: 그렇게 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 보니까 좋은 면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0: 자고로 아내 말 잘 들어야 자다가도 똑이 생기는 법이라니까요. 글쎄.

0: 과 3층은 온전한 심의 공간이로군요. 방향을 틀어서 얻은 코너창이 3층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네요.
1: 제가 이제 3층까지 올라왔잖아요. 1층의 공간을 주거 공간이 아닌 좀 약간 공적 영역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3층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층에서 벌써 4개층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2: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혹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할까봐 미리 좀 엘리베이터 자리를 확보해 놓고는 있었어요.
1: 아, 그래서 이게 창고 공간이 이게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위치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0: 그러면 그렇지. 안에는 계획이 다 있었죠. 지금은 수납장으로 알차게 활용 중이랍니다.
1: 이제 여기 3층이 끝인 거죠?
3: 아닙니다.
1: 한 층 더 있어요?
3: 한 층 더 있어요.
1: 아, 같이 한번 가보시죠.
3: 벌써 지치셨나 봐.
0: 아직은 두 분 다 관절이 쓸만하다죠. 그래도 4층까지 낸 거는 대단하시다. 4층 다락방 창문으로는요, 숲속 고라니랑 눈인사도 종종 나눈다네요.
1: 아, 여기는 꽤나 넓은 다락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2: 주로 예. 뭐 답답하고 우울할 때나 예. 또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 짜증날 때 이제 예. 일로 올라오죠.
1: 요 다락은 남편의 힐링 공간으로 좀 더 힐링할 수 있게 영화관이나 여기 신벽이 생긴 영화관이나 아니면 가족 서재 겸 뭐 영화관. 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2: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안 올라올 거예요.
1: 그러니까 느낌 좋은 거죠.
2: 맞습니다. 예.
0: 단층으로 지었으면 언감생심 이런 아늑한 동굴은 꿈도 못 꿨을 거라네요.
4: 제가 한 3년 정도 사는 데 해봤는데 어떠세요? 단층이 나요?
2: 아니. 4층까지니까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이 집은 이제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창이 봄이 되면은 봄이 되는 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름이 되면 여름 되는 대로 아름답고 간혹 이제 전화기 찾다 보면은 몇 번 왔다 갔다 여기 위에 있나 4층에 있나 1층에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 주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이 그거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집을 저 탐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1층을 마을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개인적인 주택은 2층부터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어마어마한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 안에 건축주분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내분한테는 이 마당이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가능성, 남편분은 그런 아내분을 배려하면서 정말 자기 집 1층을 이렇게 꾸미는 걸 동의하실 남편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다락에 가능성이 있는 남편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도 좀 가능성과 기쁨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흐뭇하지만 앞으로도 흐뭇할 집일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0: 예. 오늘은 어쩐 일로 정원에 같이 나와 계신데 겉으로는 투덜투덜 해도 아내를 꽃처럼 귀히 여긴다는 거 사실 내 이미 다 알아봤다고요.
3: 지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철이 들잖아요. 그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게 되게 즐거운 것도 알게 되고 비로소 남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기쁨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에 때문에 그 행복한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다는 거를 알았죠.
2: 진심으로 집사람이 여기에 푹 빠져서 이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또 계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내의 행복이 곧 남편의 성공이라니. 어우, 이 남자 멋지다. 내가 다 심쿵합니다. 이 집에서 부부도 행복하고 더불어 이웃들까지 즐거우니 결론은 완벽한 해피엔딩 맞죠?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성지죠? 경기도 양평에 왔습니다.
5: 정말 좋은 날씨에 북한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진짜 배산 임수에 좋은 땅입니다. 은퇴하신 분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좋은 풍광이 있는 얼마나 좋은 땅일지 기대가 됩니다.
0: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될 것 같은 경치네요.
5: 이 집이네.
0: 단층 구조에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집.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살기 위한 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5: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큰 긴 옹벽, 그 다음에 한 켠 뒤에 또 블랙으로 돼 있는 옹벽, 저 위에 집. 토목공사비가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이 큰 월을 계단으로 모양으로 잘라내고 한 켠 뒤에 또 다른 색으로 재미있게 구성을 했네요. 위압감을 좀 덜 주려고.
0: 시작부터 특별한 미감이 느껴지는지 이댁 주인장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되네요.
6: 소장님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왔죠?
7: 네.
6: 와, 양평박, 양평박.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녀와 나무꾼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0: 양평 주민들 반상회인가요?
5: 근데 이거 옹벽 비용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7: 네, 많이 나왔습니다.
8: 저희가 꼭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시야이거든요. 그렇죠. 집은 작게 짓더라도 높이 짓자.
5: 자연 환경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비용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뺄 땐 다 빼고 할 건 꼭 하고 그렇게 지은 집이네요.
7: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올라가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5: 아니, 여기서도 느낌이 옵니다.

0: 이렇게.
1: 안녕하십니까. 365일 회사로 출근하다가 요즘은 집으로 출근하고 있는 남편 한호경입니다.
2: 이제서야 서로 눈 바라보고 신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윤현주입니다.
1: 영화를 전공했었는데 전공한 이후 택했던 직업이 광고회사의 프로듀서였고요. 프로듀서, 뭐 감독, 그리고 작은 회사들의 대표 같은 광고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3: TV 광고와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30년을 전력 질주한 호경 씨. 2년 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했다는데요.
1: 올해 제작사 상을 받고 한국 광고대상 수상하고 그런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이 25%까지 줄었어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간 무리수들을 계속 두게 되니까 크게 부도를 맞는 일들 있잖아요. 위험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부도를 세 번 맞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멋있게 퇴장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인가 보다.
4: 퇴직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이제 뭐 먹고서 이런 것도 또 하잖아요.
2: 그게 제 단점인데요. 네, 안 했어.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없었어요.
0: 한번 오러 가보실까요?
2: 네.
0: 와, 여기가 진짜 뷰 맛집이 많네요.
2: 너무 예쁘죠? 네.

0: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일반적인 주택 계단이 아니고 카페나 미술관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아, 네. 저쪽으로는 강이 보이고 뷰가 너무 좋고 네. 이쪽으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당당하게 진입하게.
1: 이왕에 짓는 거 네. 우리가 마음에 들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2: 예, 예.
1: 나를 맞이하는 현관이 넓게 펼쳐 있고 양옆에 이렇게 화단까지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3: 그런데 화단이 너무 허전한데요? 화초를 좀 더 심어야 할 것 같은데.
1: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0: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느껴져요. 나는 저 한강을 보면서 온전히 쉬고 싶다.
3: 네. 한옥의 멋이 느껴지는 묵직한 중목 기둥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양평의 자연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집입니다.
0: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3: 네. 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트인 공간이네요. 집 안에서도 자연 속에 안겨있는 기분이겠어요?
0: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의도하셨던 대로 이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1: 네, 아주 네. 착 펼쳐집니다.
0: 특히 이 대공간,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학용 목재까지 써서 만들어냈으니까 너무 개방적으로 보여서 좋아요.
4: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이 로케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좀 담아달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이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3: 통창에 담긴 전망이 12폭 산수와 병풍 같네요. 터를 정말 잘 잡으셨다.
1: 어머니께서 여기에 저쪽 마당 쪽이 저희 어머니 땅이에요. 이쪽에 원두막이 있었고 그게 벌써 20년도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오고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지는 좀 됐었죠.
3: 아내가 10년 전부터 이곳에 집을 짓자 노래를 불렀지만 남편은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4: 추억하는 단독 생활이 추억이 다른 거예요. 백치동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와이프의 기억과 상계동의

0: 산비탈에 있던 단독주택에 4대가 모여서 살았던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 사뭇 달랐던 거죠.
1: 대치동 아가씨와 상계동 청년은 대학에서 신입생과 복학생으로 만났대요. 아내가 졸업하던 해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의 시할머니까지 계신 층층시하 상계동 집에서 신혼 시절을 보냈답니다.
0: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쥐 잡으러 다니고 지붕에 물 새고 일요일이면 회사 갔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아버님 따라서 매일매일 집수리를 해야 했던 이게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게 어때? 라고 와이프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컸었죠.
2: 그 이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게 재료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목재, 금속 이 세 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자연 소재 그대로 최대한 보여주시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취향이신지.
3: 아, 예, 예. 저는 제 취향이 어떤지 전혀 몰랐었고요. 예, 예.
0: 제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고민해봤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뭘 모를 때는 크고 웅장한 집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설계를 여러 번 바꾸며 비로소 뭘 좋아하는지 깨닫게 됐답니다.
3: 저희가 어떤 취향이 정확하게 있는 건 예뻐야 되는구나. 풍경이 예쁘게 펼쳐진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창. 얘를 받쳐줄 만한 높이, 예. 그리고 안에서도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천장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저희 머릿속에 정확한 어떤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예쁜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무색도 좋아하고 돌도 좋아하고 아, 우리한테 취향이 있었구나. 이거를 집 지어가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1: 사실 전공도 하던 일도 미감 없이는 안 되는 분야잖아요. 기본 감각에 뒤늦게 깨달은 취향을 보태 구석구석을 채웠다네요. 그런데 주방에 살림 흔적이 이거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어머.
2: 주방이 미술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도 낮춰가지고 우리 천장을 넓히고 이렇게 단촐하게 딱 돼 있고 보통은 장을 수납을 많이 하려고 꽉꽉 채우는데 다 비우셨어요. 또 위하고 옆을
3: 여기를 비운 이유는 예, 예. 여기 위가 되게 예쁘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종목 구조로. 예, 예. 근데 그게 여기서 잘라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를 공간을 앞으로 당겼더라도 위에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훨씬 이렇게 넓은 느낌, 한옥스러운 느낌을 더 잘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주방 살림은 다 이 안에 있었군요. 깔끔한 공간을 위해 작은 주방 가전들은 서랍장 뒤편으로 숨겼답니다. 집을 지으며 감각도 일취월장했다는데 아일랜드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이유가 있대요.
0: 실내와 실외가 마구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외부의 그 콘크리트 구조를 내부의 아주 상징적인 아일랜드로 끌고 들어간 나서 안과 밖에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은 실내로부터 실외로 확장되어 있는 종목 구조들 이런 것들은 실내와 실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의도로
1: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 대신 여기로 출근한 지 이제 3개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휴식에 당황하고 적응해가는 시간이었답니다.
0: 굉장히 힘들었죠. 새벽이면 가족들 몰래 밖에 나와서

0: 군대 튀든 혼자 생각을 하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는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있죠. 아,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산, 금전적인 부분보다 어쩌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닐까?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제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닐까?
1: 네, 그럼요, 그럼요. 새로운 시간을 선사해 준 이 집, 중정을 품은 디귿자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따가 모시는 장모님 방, 복도 안쪽으로는 아들 방이 있습니다.
2: 와, 여기는 또 천장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완전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3: 저희 부부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길. 아,
2: 부부만의 세계로 가는 길.
1: 복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아늑한 부부의 공간. 그런데 각방을 쓰시는구나. 욕실과 세탁실이 부부의 오작교랍니다.
2: 여기가 안방인가요?
3: 둘로 쪼개진 안방입니다.
2: 아, 사이즈 너무 아담하고 오히려 딱 진짜 포근한 느낌 들 정도로.
0: 부부가 이제 각방을 쓴 지가 좀 됐는데 각자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집 지을 때는 아예 방을, 각방을 만들었고요.
2: 아, 요런 작은 공간에서 저 일도 하시고.
0: 네, 이번에 오면서 컴퓨터도 새로 장만하고, 네. 방에 TV도 놓고,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켜봤어요.
2: 볼 시간이 없는 거죠?
0: 아주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아주 즐거운 일거리들이 온 마당과 집안에 있더라고요.
2: 갈 때 제가 가져가야 되겠다.
1: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는 날들. 이제 타인의 인정 대신 인생의 트로피를 스스로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말이죠.
0: 직업적인 졸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아,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좀 힘들고, 너무 많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 집을 지었던 건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던 좋은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이 집을 짓고 마당이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는데요. 30년 경력 베테랑 광고 감독도 이 직장에선 왕 초보 신입사원.
2: 두근두근.
3: 되게 조그매.
2: 아니요,
3: 오. 오.
2: 오. 제법 근사.
1: 갈 길이 머네요. 어, 누가 오셨는데?
4: 엄마 왔다.
2: 어머니가 있어요?
1: 어, 이 땅을 선뜻 내주신 장모님이시군요.
3: 엄마 너무 놀라지 마요. 몇 달 없어.
2: 거대한. 짜잔.
3: 아유, 조금해.
1: 집을 짓지 않았으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들을 매일매일 수확한답니다. 사위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5: 결혼 전에 레스토랑에서 우리 딸이 우리 사위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참 능력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뭐 조건 같은 걸 보지 않았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시하이고 이런데도 제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결국 마음이 넓어가지고 참 큰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죠.
1: 사위사랑은 장모님이죠. 사위의 퇴직 결정도 적극 지지해 주셨대요.
5: 우리 사위가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사위도 아주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몸 건강만 하면.

0: 얘는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네. 그럼 되지. 안 그래요, 그쵸?
1: 내가 엄마 닮았네.
2: 중정은 온통 돌로 덮여 있는데요. 색감부터 디자인까지 남편의 감각으로 완성했답니다.
3: 완전 미술관의 조각공원 같네요.
4: 사실은 조각들이긴 한데 조각품보다는 저의 장난감들이죠. 집에 창고 안에 담겨있던 한 10년 전에 모아놨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1: 제가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갖다 놓은 사람이 저의 남편이거든요. 네. 이런 걸 갖다 놓고 저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3: 아, 자랑하듯이. 네.
1: 근데 너무 기발하고 재밌잖아요. 네. 나의 남편에게 있는 예술적 감각이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놓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면모가 또 있구나 하면서 남편을 또다시 알게 되는?
3: 놀이터가 되는 거죠. 네. 남편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는 거죠.
2: 구석구석 지루할 새 없는 듯 넓은 놀이터네요.
5: 아버지.
2: 이대 아드님인가 보다.
5: 지난번에 만들었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까마귀.
6: 까마귀.
2: 아들은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인데요. 같은 영상 분야 대선배님인 아버지는 늘 최고의 조언자랍니다. 요즘 아버지 모습 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7: 일단 좀 밭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8: 아니 얼마나 일을 하시는데.
7: 아유 완전히 워크홀릭이세요 여기서도. 그래도 좋은 거라면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도 빠졌고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런 쪽에 대해서 큰 변화랑 표정이 더 좋아지셨나?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다양해졌다?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3: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난도 자연이 만들지만 가장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연이거든요. 도심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소소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소품이 마당과 어울리네 이 기쁨, 그 소소한 기쁨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거든요. 퇴직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뭐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문제, 많은 걱정들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데 실제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그냥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만한 집들은 어마어마한 행복을 줄 수 있죠. 그게 치유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엔돌핀이 생길 거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2: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뜻밖의 아름다운 샛길을 발견한 시간. 삶의 위기가 준 반전 선물이었죠.
9: 이 집에 아직도 비어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쫓기듯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뭘 좋아하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라는 이 과정에 시간을 써도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쫓기지 않아도 돼. 그런 용기를 이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퇴직하고 제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삼식이가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으시다니. 아유, 남자로서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성공이 또 있을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 후반전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응원할게요.
10: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11: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12: 서울 강남에서
13: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수거를 하러 가면 쌔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쌔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오고.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도 보통 5, 6천 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 거 같은 경우는 천 원, 동복 같은 경우는 2천 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천 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분은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페브리지로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유런 3학년 1학기 실전체육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하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의 목표는요. 소단원 실전 테스트. 그래서 이제 요 단원을 새로 시작할 겁니다. 다항식의 곱셈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소단원 실전이 요 두 단원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오늘 시간 가질 거고요. 아무래도 이 곱셈 단원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계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필을 이렇게 딱 잡고 다 잡고 여러분 연필도 움직이시고 또 눈으로도 보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많지만 실수 없이 답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단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좀 집중력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우선 요 식을 전개하면 XY 계수가 2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전개라는 걸 할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곱하기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항의 계수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즉, 지금과 같은 경우도 XY의 계수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풀어 헤쳐놓을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전개하면 XY 항이 나올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이런 문제는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를 전개하면 될까를 고민해 보시는데요. YX 이 부분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EX와 AY를 전개한 이 부분에서 XY의 계수가 나올 겁니다. 다만 맨 앞에 마이너스 3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개하면 OXY의 5가 등장할 거고요.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EA의 XY 해서 EA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XY고 그 앞에 계수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상황인 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21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훨씬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요 가운데 부분이. 그렇다면 5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7이 되면서 여기는 사실상 마이너스 3을 곱한 상황이었으니까 2a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A값은 마이너스 6이야 라고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1번 문항을 일일이 전개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전개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특정 항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나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특정 항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선별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2번 갈게요. 자, 2번 문항은요. AX-6에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AB 빼보라는 얘기죠. 자, 이건 제곱을 했고 요거를 그냥 양변을 비교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요거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X-6의 제곱을 전개해보자 라는 얘기니까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했었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A제곱의 X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요. 12의 A의 X야.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부분이 요 뒷부분이랑 같다는 얘기니까요. 이제 1대1로 비교 들어가시면 되겠죠. 요걸 전개했더니 저 식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X제곱 앞에 있는 계수는 그렇죠. A제곱이 25야 라고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2A가 곧 B야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A값이 나온단 말이죠. A는 그러나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우리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A가 5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양수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A를 넣어서 B의 값은 마이너스 60이 된다는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A 빼기 B의 값은요. A는 5고요.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죠. B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에 또다시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65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없이 계산에 좀 유의해서 집중력 있게 공부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은근 이 뉴런 실전책에서요. 계산에 조금씩 여러분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해서 계산 좀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1-x에 1 더하기 x에 이렇게 빼기 1.
전개해라 그랬습니다. 우선 요거는 합차 공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살짝 끊어서 보시면 1-x, 1 플러스 x잖아요.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똑같은데 뿔마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번거롭지만 요 팀을 한번 더 써볼게요. 뒤에는요, 그렇다면 1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에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죠. 오.

사람을 궁금해하고 있는 중인 건지 그런 걸 여러분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x의 계수만 먼저 찾으러 가볼게요. 앞부분에서 x의 계수를 찾아주시면요, 요렇게, 요렇게, 3 모양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5x에서 ax를 더한 거니까 5 더하기 a의 x의 요 앞에가 x의 계수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요, 요렇게,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역시 x의 계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2x와 4x이기 때문에 6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2 더하기 4에 x, 요렇게 정리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가운데 마이너스를 유의해서, 예,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 더하기 a에서 6x를 빼는 거라 x의 계수는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x의 계수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1이라고 했으니 이 앞부분이 1이야 라는 얘기고요. 그쵸. 따라서 요 앞부분 좀 계산 좀 해볼게요. a-1이 1이란 뜻이니 결과적으로 a 값은 2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요, 사실상 상수항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상수항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상수항은요, 앞에 부분에서는 a와 5를 곱한 결과일 거고요. 그 부분만 가져오시면 돼요. 뒷부분에서는요, 2와 4를 곱한 결과가 될 겁니다. 여기도 유의사항이 있죠.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잘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8을 결과적으로는 빼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면 이 a 자리에 2를 넣어서 이게 바로 상수항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0 빼기 8이니까요. 상수항은 결과적으로는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풀면서 전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전개를 할때 내가 무조건 다 풀어 헤쳐놓는다고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요, 꼭 필요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위주로 계산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전개에 임하면 좋겠다. 5번 볼게요. 이번에는 역시 전개하는 문제긴 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x의 1차고 요 뒤에 상수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a, b, c 더하라는 얘기죠. 당연히 요거 전개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3x와 bx를 전개하시면 3b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3 모양으로 그쵸?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더하기 가운데에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요,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겁니다. 굳이 제가 이걸 다 써본 이유는요, 어차피 우리가 ABC를 구하려면, B를 구하려면 요맨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A 값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C는 요또 X항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도 계산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이건 다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가운데 항을 계산해 보시면요. AB의 양쪽 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의 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우선은요, 3B가 15라고 했으니, 아하, B는 5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 끝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다 하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됐어요. 아, 이제 마무리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AB 마이너스 12가 결과적으로는 C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는요, 1번과 2번에서 구했던 이 AB를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요, 2, 5, 10이 되겠죠? 10에서 12를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C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기 때문에요. 이 셋을 더하게 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쁘게 없어지면서 정답은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들아,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그리고 2분의 1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사다리꼴의 넓이를 잘 구하시려면, 이렇게 원리가 사다리꼴을 쪼개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사다리꼴의 넓이야.

나누는 원리를 기억하시면 혹시라도 공식이 헷갈리셔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변과 윗변을 더해주시면요. 위두 식을 더하면 2x 더하기 1과 3x 더하기 7을 더하게 되는 게 바로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고요. 그리고 2분의 1했고 높이를 곱하게 되니 2x-3 이렇게 됩니다. 다만 괄호를 좀 유의해서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요, 5x 더하기 8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x 더하기 8과 2x-3과 2분의 1을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2분의 1을 곱하시는 걸로 전략을 가져가시고, 요두 1차식과 1차식의 곱을 먼저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을 보시고요, 요 뒷부분을 전개해 볼게요. OX와 EX를 계산하시면 10X의 제곱이 되고요. 가운데는요, 요거 지금 3 모양의 공식이겠죠? 요렇게.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16X랑,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5X거든요. 요렇게 계산이 들어올 거고요. 맨 뒷부분은 8과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4야.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 들어가시면요. 10x 제곱에 더하기 x에 그리고 마이너스 2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5x의 제곱이고요. 요거 하나하나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x가 되고요. 또 들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x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x에 마이너스 12 되는 정답은 2번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다. 따라서 2번하고 정답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정리해놔도 사실상 사다리꼴의 넓이가 맞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기 선지를 보고 우리는 정답을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에 보시면 이게 다 전개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돼요. 답이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 봐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이 사실은 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문항인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요, 식을 전개했을 때 x의 개수가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일단은 다 식을 전개해 보시고 그들끼리를 비교도 해 보시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소 일이 많은 문제예요. 묻는 거는 사실은 개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 2, 3, 4, 5를 모두 다 계산을 해보고, 그들끼리 비교도 해봐야 되는 문제라, 손이 많이 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개수가 가장 큰 것, 그러니까 x의 개수만 구하러 갈게요. 요것도 일일이 모두 다 전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x의 개수만 구하면 우리가 끝이 나는 문제니까 x의 개수만 구할게요. x의 개수는요, 제곱 제곱의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할때 나오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둘을 곱하면 12, 마이너스 12가 되고 두배 하시면 24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4x에 마이너스 24가 돼요. 요것도 볼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x의 계수는요, 두 개를 곱하고 2를 곱하게 되겠죠. 따라서 12에 두배 하니까 24에 x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3번 보시면요, 요 공식도 잠깐만 뜯어보시면 앞에가 똑같고요, 뒤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정확하게 합. 차 공식이 되겠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됩니다. 그렇다면 16x의 제곱에서 9를 빼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안 써도 되죠, 사실. x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의 구조상 하나하나 전개를 해내지 않아도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하면 x의 1차항이 안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0x였기 때문에 0이 돼서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12x니까
두 개가 상쇄돼서 없어져서 0x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특별한 곱셈 공식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늘 얘기했던 요 3모양의 공식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x항의 개수만 필요한 거니까요, x의 개수만 필요한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16x에서 마이너스 3x를 빼게 되는 게 가운데 항이 되겠죠.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계산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13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완전히 비슷한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3모양으로 계산해 주시고 x의 항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건 3x가 되고요. 요건 4x가 되죠. 4x와 3x를 더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7x가 되겠죠. 우리는 다른 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x의 1차 항의 개수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들의 값을 비교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누군지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누가 제일 커요? 24가 제일 크죠? 따라서 정답은요, 2번이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손이 많이 가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손이 많이 가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옳은 것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 곱셈 공식이 얼토당토하게 완전히 틀린 걸 주진 않았을 거고요. 약간 조금씩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 함정을 조금씩 파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마음으로 좀 하나씩 하나씩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좀 보면서 옳은 것을 골라가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그 공식이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는 과정에서 벌써 여기 오류가 났죠. 앞에 거를 제곱할 때 요거 자체가 앞에 거고 요거 자체가 뒤에 건데 앞에 걸 제곱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더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미 오류. 그리고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요거는 뭐 괜찮고요. 어쨌든 이미 오류가 났으니 이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골라볼게요.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배 앞에 거 뒤에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25x 제곱, 오케이. 81y 제곱, 오케이. 두개 곱해서 두 배, 45에 두배 하니까 90 돼야겠죠. 90xy인데, 여기서 오류 났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많이 하는 실수들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3번 봐도 돼요. 좋습니다. 3번은요,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똑같고,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되겠죠. 그렇다면 4분의 1의 x제곱이 돼야 되는데 벌써 오류네요. 이게 맞게 쓰려면 2분의 1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오히려 괜찮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x제곱이고 밑에는 요 2의 제곱을 했다고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4가 왔어야 맞죠? 맞습니까? 뒤에는 y제곱은 괜찮고요. 어쨌든 틀렸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죠?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공식이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들어갔고요. 마이너스 3x와 플러스 8x니까 더하기 5x가 돼야 돼요. 더하기 5x. 아, 여기서 벌써 오류네요. 마이너스 5x라고 했죠? 이게 플러스 5인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틀렸고, 이쪽은 마이너스 24니까 여기는 맞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못 전개된 식입니다.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x 마이너스 1, 2x 더하기 3. 이것도 3모양의 공식이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8이 16x제곱. 좋습니다. 가운데는 3모양으로 마이너스 2x 더하기 24x거든요. 그러니까 더하면 22x가 돼야 돼요. 더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따라서 요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다소 생각할 게 많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수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공부하기 좋은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바로 고르셨더라도 꼭 다른 부분이 왜 오답인지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까요? 9번은요.
자, 2의 ex-3의 마이너스 ex-3의 마이너스 3의 또 여기 제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개한 게 이렇대요. abc를 더해보라고 했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다 전개하셔야 될것 같죠. abc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 전개해서 그들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앞부분도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가만히 뜯어보시면요. 부호가 바뀐 부분이 플러스 ex랑 마이너스 ex 이 부분이고요.

여기 3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살짝만 틀어서 보시면, 마이너스 3이 똑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는 더하기 2x고, 이 뒷부분은 마이너스 2x니까, 요걸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읽어내시면, 살짝 자리만 바꿔준 것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앞에 물론 2가 있고요. 그거 유의해서 전개해 볼게요. 그럼 앞에 부분은 앞에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됩니다. 따라서 4x의 제곱을 빼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2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뒷부분도 계산해서 같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뒷부분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대로 전개를 해주시면요.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중간에는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24가 되겠죠. 따라서 4, 3, 12의 2배 24의 x. 이렇게 정리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나면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시면요. 18의 마이너스 8x의 제곱이라서 요것과 그리고 요 뒷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전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9x제곱과 마이너스 8x제곱이라 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부분, 마이너스 24x는 뭐 같이 계산할 게 없네요. 그대로 오시고요. 16과 18을 계산해 주시면 3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리된 식은 요 식이 되고요. 여기서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를 모두 더하란 얘기니까 1, 마이너스 24, 그리고 34, 이렇게 더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0이거든요. 10, 1이 더 있으니까 11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출제 의도는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끝났어요. 하필이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물음이 뭐예요? 발문이. ABC를 더하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문제에서 발문에서 좀 캐치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ABC를 더하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다가 X 자리에 똑같이 2를 대입해주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좌변에다가도 똑같이 X 자리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을 대입해 주시면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2가 있고요. 곱하기고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5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1이고 이거 곱하기 다 해야 되지. 10 나오네. 어머, 11 나오네. 아까 생각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이란 뜻이라 답이 1번. 이렇게 가셔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출제 의도에 맞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풀이를 한다면 이건 이제 물음이 하필이면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여서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면 1을 대입하면 개수만 싹싹 남기 때문에 그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문제 출제 의도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나 좀 문제들을 더 풀어 나갈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라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요. 한 변의 길이가 4x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a만큼 늘리고요. 세로는 오히려 줄였대요. 아, 그림을 잠깐만 그려볼게. 한 변의 길이가 4x가 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가로는 늘리고 세로는 줄이고 했기 때문에 4x 빼기 a를 했고요. 그리고 세로는 2a만큼 줄이고 했으니까 4x 마이너스 2a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 다시요. 여긴 줄이고 여긴 늘렸으니까 4x 더하기 a를 했고요. 가로는. 세로는 줄였고 했으니까 4x 빼기 2a를 했고요. 맞죠? 이렇게 해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직사각형이에요. 이게 바로 16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b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4x 더하기 a에 4x 빼기 2a를 한게 결과적으로는 16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b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전개

A에서 AB의 값을 비교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해볼게요. 자, 좌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의 X제곱이고요. 지금은 요렇게, 요렇게 계산해서 가운데 X항을 구할 수 있겠죠? 가운데는요, 4A의 X고요.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A의 X입니다. 맞아요. 8A의 X.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2A 제곱이죠. 마이너스 2A 제곱. 요걸 정리해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6X 제곱은 같고요. 지금 요 가운데 X항의 개수가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AX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라는 X항의 개수가 이 오른쪽에 있는 X항의 개수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 값은요, 4로 나누게 되어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요 친구가 상수항인데 여기 상수항이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곧 상수항이란 뜻이니까 b가 되어서 여기 1번에서 계산한 2분의 1을 가지고 내려오면 되고요. 따라서 b의 값은요, 4분의 1을 2 마이너스 2 곱하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b를 곱한 값은요, 이 둘을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야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처음에 이제 그림을 주거나 한건 아니라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늘렸고 얼마나 줄였고를 세팅을 해서 가야 되긴 하지만 그 세팅이 굉장히 심플해서 하고 나서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만 가져가면 전개를 해서 양변을 비교하고 AB를 구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계산이 좀 많으시죠? 그치만 한눈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집중해서 공부하기 아주 좋은 단원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연필 딱 준비해서 연습장과 함께 강의 딱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부터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해요. 어떻게? 말과 글로. 자, 먼저 말로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바로 오늘의 공기틀! 네, 그건 바로 발표입니다. 발표는 뭐냐고요? 발표는 나의 생각을 그리고 어떤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표. 여러분 발표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발표하기가 겁난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 자, 발표. 발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발표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 어디?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네요. 알프레드처럼 자신 있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누굴까요? 알프레드. 예. 여기 교실에 있는 어떤 친구일까요? 생각하면서 이 친구처럼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 이거 표정이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죠. 걱정하는 표정. 이러면서 어떻게? 여기 손도 어떻게 갈곳 잃은 손.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걱정하는 얼굴이니까 이 친구들도 보세요. 같이 걱정하고 있죠? 네. 쟤 어떻게 어떻게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하얘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죠. 자, 이 친구처럼 발표에 관한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 이제 같이 한번 발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자, 가 그림은 봤고요. 나입니다. 저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기 무서워요가 책 제목인가 봐요.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가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습니다. 아까 앞에 친구는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등장인물, 알프레드가 무섭고 떨었나 봐요. 예, 발표를 무서워하고 떨었나 봐요. 발표하는 생각만 해도. 예. 아하, 여기 발표하기 무서워요의 등장인물 알프레드였구나. 근데 발표하는 걸 굉장히, 예, 무서워하는 친구였구나. 하지만 알프레드는 발표를 잘 어떻게 했대요? 준비했대요. 그래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걸 느꼈대요?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 준비를 잘해서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자 이게 뭐죠? 독서 감상문이잖아요.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 그 독서 감상문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소개하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무엇을 본받아야겠다 생각했는지 네, 요걸 쓰면 좋겠구나. 이 독서 감상문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림 가에서 친구의 고민. 어떤 것이었죠? 발표를 잘하고 싶은 거. 왜? 머리가 하얘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앞에 딱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무엇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누구야? 너희 누구야? 나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머리가 하얘져요. 이런 친구의 고민. 예, 발표를 잘하고 싶은 것. 여러분도 이런 고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글 나에서 글쓴이가 읽은 책의 제목을 찾아 쓰시오. 그냥 이거 찾아서 쓰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예. 재밌는 책이죠? 예. 우리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살짝. 자, 글쓴이가 기억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억이 뭐예요?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 준비를 잘해.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어요. 자, 이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독서 감상문에 이렇게 넣는 건 정말 좋죠. 왜이 친구는 알프레드처럼 준비를 잘해서 발표 잘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친구가 발표할 때
무섭고 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프레드가 발표를 준비해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똑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본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건 예예요. 예. 예라는 건 이거랑 똑같이 써야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글쓴이가 알프레드의 모습처럼 발표하기 무서워하고 떨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예. 꼭 이렇게 똑같이 써야 정답이 아니에요. 왜?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올린 것으로 알맞은 것을 여기다 이제 보고 이제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Let's start. 아, 생각난다. 그래. 난 책을 읽었던 적 있었지. 그래. 어떤 책을 읽었었지? 그래, 맞아. 이 책을 읽었었지? 이책 그럼 어디에서 읽었었지? 그래. 여기에서 읽었었었지. 거기야, 거기. 그럼 나는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떠올려 볼까? 아니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라니까? 아, 그렇구나. 독서 감상문은 벌써 생각할 거리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책을 읽을 때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맞아. 놀부가 밭을 탔는데 거기서,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왔지?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생각나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야, 여기까지 했으면, Let's start. 이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왔네요. 가, 나, 라. 가, 나, 그 다음에 라까지.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책을 읽었던 경험, 어떤 책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그리고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었는지, 요거 쓰면 되겠네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상 깊은 장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어려운 말 있죠? 인상 깊은 장면. 인상이 무엇일까? 인상 팍! 이걸까? 아니죠. 자, 인상이라는 말은요,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남는 장면. 예, 인상 깊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인자 있잖아요. 이 인이요. 도장이에요. 도장. 여기서 인은 도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서류에 뭐라 하고 여기다 이름 쓰세요. 이래요. 그럼 여기다 이름 쓰죠. 그리고 여기에 인이라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본적 있죠? 가정통신문에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 인이 뭐지? 인은요.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예. 이 도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네. 자, 아니면 여기다가 서명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서명은 뭐냐면 이름 써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서명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면 되고요. 인이 있으면 여기다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다 자기 또 서명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 인은 도장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상 깊다 이 말은 머리에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팍 찍었어요. 도장을 팍 찍으면 이거 지워지지 않아. 그죠? 팍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워요? 즉, 인상 깊다 이 말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기억에 남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인상 깊은 장면 뭐냐? 기억에 남는 장면 뭐냐? 이런 뜻이고요.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자,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지 않은 것.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자신의 경험과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장면, 낱말 뜻을 몰라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장면,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와, 너 이거 콩쥐팥쥐 읽었어? 어떤 내용이야? 그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장면 있죠? 그게 인상 깊은 장면인데, 낱말 뜻을 몰라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었다면, 이거 기억에 잘 남을까요? 기억에 안 남을 거예요. 아니, 몰라, 이건 몰라. 아니, 그런 장면이 있었어. 뭐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그렇다면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가? 읽으면서 질문이 막 떠올라.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점 내 기억 속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상 깊은 거고요.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면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인상 깊은 장면이 될 거고요. 내 경험과 비슷해. 맞아. 나도 콩쥐처럼 누군가에게 괴롭힘 받은 적이 있었지. 얼마나 힘들까?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이게 공감이거든요. 자, 공감이란 얘기는 함께 느낀다란 뜻이에요. 그게 공감이에요. 함께 느낀다.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 자, 이게 바로 공감이니까 인상 깊겠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책에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흥부처럼 착하게 살자. 그럼 복을 받아. 이런 거죠. 자, 정답 4번. 자,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글이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발표하기 무서워요. 여기에 주인공 알프레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인가 이제 작품을 읽어볼게요. 알프레드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게 뭐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돼. 이게 안절부절이에요. 일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언제나 긴장되고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친구예요. 걱정이 많은 친구란 얘기죠. 이래도 저래도 다 걱정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자, 이 친구는 항상 긴장 속에 있어요. 항상 걱정 속에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해요. 나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아이예요. 자, 춤추거나 전화 통화할 때도 긴장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춤을 왜 추나? 춤을 추거나 전화 통화할 때도 긴장하고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여기 가게가 어디예요? 그럴 때도 어떡하지? 잘못 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친구예요. 자, 버스를 혼자 탈 때도 어떡하지? 나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친구고요. 알프레드는 신호등에 빨간불과 두꺼운 담요, 폭죽도 무서워했어요. 어떡하지? 저 소리 어떡하지? 뭐 이렇게 두꺼운 담요? 어떡하지? 나한테 덮여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나? 목이 꽉 조여오는 스웨터를 입을 때도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목 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건가? 네. 알프레드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요. 야, 알프레드가 제일 무서워.

이거 뭐예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다는 그 친구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무서우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뭐 발표하는 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이 알프레드 발표하겠구나. 네, 그런가?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대요. 여기 앞머리가. 자, 이게 왜 중요할까? 그래서 긴장되거나 겁에 질리면요. 긴 앞머리 뒤로 숨는데요. 어떻게 숨지? 알프레드는 꽤 자주 앞머리 뒤에 숨었어요. 긴 앞머리 뒤에 꼭꼭 숨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 친구만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 앞머리로 어떻게 숨나? 이런 거죠. 보이나요? 알프레드가 만약에 머리가 이렇단 말이죠. 뭐 머리가 이래요. 머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알프레드, 예. 이렇게 알프레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겠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겠지. 근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 이 긴장을 없애는 방법은 앞머리를 앞으로 내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를 앞으로 내려. 눈이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숨는 거예요. 예. 네. 딱 가리는 거죠. 이러면 긴장이 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 있는 친구라는 거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 종이에는 동물 이름이 하나 적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나와 짜자자잔 발표를 할 거예요. 와우! 우리 생각이 맞았어요. 알프레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랍니다. 글 1에서 알프레드가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이거 그냥 보면 되죠? 확인만 하면 되죠? 폭죽하고 목이 꽉 조여오는 스웨터. 이거였죠? 자, 그래서 가와 다 쓰면 됩니다. 친구와 함께 버스 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버스 타는 것. 무서워한다고 했죠? 알프레드에게 기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앞머리 자르는 거. 이것도 무섭겠다. 앞머리 자르면. 숨을 수가 없어. 근데 책 내용에는 없어요. 그쵸?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거. 요거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쵸? 앞머리를 안 자르겠다. 알프레드는. 그쵸? 글 1에서 알프레드가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 하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해볼까요? 긴 앞머리 뒤에 숨었다. 앞머리를 옆으로 넘겼다. 아니고 요거죠. 어우,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앞머리를 한번 앞으로 딱 해봐요. 정말 무서움이 없어지나, 긴장이 없어지나. 뭐, 어쨌든 알프레드는 이걸 선택했어요.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알프레드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이거 의미는 없죠? 선생님께서는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금요일에 발표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다다다. 운명의 발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가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네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내가 다 걱정이 되죠. 알프레드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뛸까요? 심장 보통 뛸때 어떻게 하죠? 두근두근 뛸수 있죠. 또 쿵쾅쿵쾅 뛸수 있죠. 사뿐사뿐 뛰진 않아요. 그죠? 예. 자, 앞머리를 내려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은 길에서 넘어지거나 남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건 길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주거나 혼자 버스를 타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큰일 났다. 큰일에 발등에 떨어졌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그쵸?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 앞머리를 내려봤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이거 걱정이 같이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공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 알프레드 큰일 났다. 공감이라고요. 같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알프레드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놨어요. 꽈가가강. 알프레드는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펼쳐볼 용기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예, 펼쳐도 못 봐. 알프레드는 종이를 꼬깃꼬깃 접었어요. 어떻게 접었을까요? 꼬깃꼬깃 접어서. 이렇게 접고, 돌려서 색종이 접듯이 접고,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접은 거죠? 어떡하지?

자, 꼬깃꼬깃 접어서 책가방 속에 집어 넣었어요. 종이에 대해서 잊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알프레드는 그날 하루 종일, 어떡하지? 가슴이 울렁거려. 가슴이 울렁거려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금요일이 되면 알프레드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를 해야만 했어요. 금요일이 되려면 아직 닷새나 남아 있었어요. 닷새가 얼마만큼일까요? 하루.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틀. 사흘. 이 사흘을 4일로 아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예,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순서말로 3일이에요, 3일. 3일째.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 나흘. 그 다음에 이거죠? 닷새. 그 다음 뭘까요? 엿새. 6일이에요, 6일. 6일째 되는 날, 그럼 엿새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7일 뭐라고 할까요? 칠새. 아니고 뭘까요? 이래. 이걸 이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드레. 여드레. 8일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흐레. 아흐레. 아홉. 요거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열흘. 예.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거, 요 정도는 좀 외울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 여기서 많이 틀리죠. 사흘? 4일이요. 아니에요. 3일이에요. 3일. 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 아흐레, 열흘. 이 중에 닷새나 남아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5일 남았다는 거예요. 5일. 5일. 예, 아직 있어. 그날은 왠지 눈 깜짝할 새. 눈 깜짝이 뭐예요? 이거죠? 금방 간다는 거죠. 눈 깜짝할 새올것 같았어요. 알프레드는 집으로 가는 길에도 금요일에 발표할 생각만 했어요. 으악, 여기 지금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이거 앞으로 앞머리를 내려도 소용이 없어. 아이고, 어떡해. 저녁에도 금요일에 있을 일만 생각했어요. 와, 어떡하지? 우리 알프레드. 그날이 눈 깜짝할 새올것 같아요. 너무나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요거 잠깐, 예, 딴 길로 좀 세볼까? 예, 왠지, 예,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왠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딴 길로 잠깐 샜어.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기호를 써볼게요. 알프레드의 심장은 어떻게 뛰기 시작했을까요? 똑딱똑딱, 찰랑찰랑, 쿵쾅쿵쾅. 가장 알맞은 것은 달죠. 네, 물잔에 물이 찰랑찰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시계가 똑딱똑딱, 뭐 이렇게 다입니다.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알프레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앞머리를 내리자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죠. 별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죠. 혼자 버스를 타는 것보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나죠, 나. 알맞은 것은 나. 이 알프레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공감하고 있나요? 정말 걱정하겠다. 자, 알프레드가 니은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금요일이 되려면 아직 닷새 5일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눈 깜짝할 새올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발표할 날이 기다려져서일까요? 아니죠. 걱정돼서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걱정되죠. 이렇게 여러분이요. 그냥 읽는 것보다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려면 그 등장인물에게 공감하셔야 돼요.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아, 내가 알프레드라면 한번 읽으셔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예. 저처럼,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알프레드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긴장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통 보면 첫날, 4학년이 딱 되었어. 첫날이 딱 됐어. 그럼 선생님들이 또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 많이 시키세요. 자, 자기소개 해봅시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죠.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개학하는 날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좀 긴장했어요. 뭐 이런 거. 그럼 미리 준비하라고요. 내 이름은 뭐고요? 뭘 좋아하고요? 뭐 가족에 누가 있고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 뭐고요? 뭐 이런 거 다. 시시콜콜한 거다 괜찮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느새 잘 시간이 되었어요. 잠이 안올것 같아. 그죠? 알프레드는 침대 위에 앉아 앞머리를 내렸어요. 이대로 영원히 침대 위에 앉을 것이다가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어이구야. 하지만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 엄청 긴 시간이 아닐까? 곧 앞머리를 내린 알프레드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알프레드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고 방 안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바닥에 팽개쳐둔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가방 속에는 선생님이 주신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죠. 종이 쪽지에는 금요일에 발표할 주제인 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알프레드는 종이에 어떤 동물

식물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본 뒤에 침대 위에 영원히 앉아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 내가 침대 위에 영원히 있더라도 무슨 동물인지는 좀 알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볼것 같죠?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니 거기엔 따다다단 대왕 고래 납시오. 흰 수염 고래라고 하죠. 흰긴 수염 고래. 예. 자, 종이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대왕 고래 그림이 보였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다. 직접 그리셨대요. 어떻게 그리셨을까? 뭐 어떻게 그렸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말이야.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셨을까? 짜자자자. 뭐 웃고 있어. 우리 알프레드를 보고. 알프레드? 걱정하지 마, 알프레드.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짜자자자. 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뿔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왕고래가 웃고 있는 것 같아서 웃고 있는 거야? 짜자자자. 웃어야지. 하지만 알프레드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대왕고래?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몸이 푸른색이라는 것과 바다에 산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두 가지나 아네. 그쵸? 알프레드가 경험한 일을 차례대로 알맞게 나열해 볼까요? 바닥에 팽개쳐준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영원히 침대에 앉아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책가방 속에서 종이를 꺼내 발표할 주제를 확인했다. 발표할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부터? 그렇지, 나지. 처음에 나죠?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책가방에 있는 걸좀 확인해볼까? 그랬겠죠? 자, 그러니까, 나가. 나가. 요거 3번이나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발표할 주제를 확인했어요. 다가 되겠죠? 네, 요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런 다음에, 네,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알프레드가 발표할 주제는 바로 대왕고래가 되겠습니다. 대왕고래. 네, 잘할 수 있어. 벌써 두 가지는 알고 있잖아. 알프레드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 두 가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었죠? 바다에 산다는 것, 몸이 푸른색이라는 것. 그래서 나와 다. 이미 두 가지는 알고 있으니까 용기를 좀 내면 좋겠죠. 글 4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뭐예요? 곰곰이죠? 네, 곰곰이. 곰, 곰, 이. 곰곰, 희 아니고 곰곰이. 아, 곰곰이 생각했다. 대왕고래. 와, 곰곰이.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아, 엄마와 아빠는 알프레드처럼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있진 않을 테니 지금 얼른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귀엽다. 어쨌든 금요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왕고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알프레드는 먼저 아빠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대왕고래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아빠가 알프레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말이지. 굉장히 큰 고래야. 알프레드는 곰곰이 생각해봤죠? 굉장히 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질문을 하고 있죠? 친구들도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알프레드는 엄마에게 갔죠? 엄마, 대왕고래는 어떤 고래예요? 대왕고래 말이야. 서로에게, 어허허허, 노래를 불러준단다. 노래 불러준다고?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사는데 그럼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노래 부르려면 입을 벌려야 될 텐데,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되나? 하고 이제 궁금했던 거죠. 자신이 알프레드라면 기어가 같은 생각을 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할지 써보라라고 했습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 같으면 말이죠. 책을 찾아볼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동물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저 같으면 말이죠. 인터넷으로 갈것 같아요. 인터넷을 딱 켜고요. 거기에 대왕고래라고 쳐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다 있죠?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자,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죠. 왜? 내가 알프레드라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냥 정답이에요. 네. 글 5에서 아빠께서 알려주신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라고 했어요. 아빠가 휴대폰을 보시다가 고개를 돌렸죠. 그건 말이야. 대왕고래는 아주 큰 동물이란다. 하고 아주 특급 정보를 주신 거죠. 그쵸? 자, 물속에서 산다. 크기가 크다. 다른 고래보다 작다. 서로에게 노래 불러준다. 노래 부를 때 입을 벌린다. 크기가 굉장히 크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거죠. 실제로 대왕고래 찾아보면 지구상에 역대 생물 중에 가장

0: 크다라고 하죠. 지금도 크지만 그 전에 과거에 살았던 동물 중에도 대왕거래보다 더큰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어우, 매력 있어. 그쵸? 그 6에서 알프레드가 엄마에게 간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노래 불러드리려고 대왕고래 뭐 이렇게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대왕고래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려고 뭘까요? 바로 이거죠. 나. 예. 이것으로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알수 있죠. 알프레드가 니은의 대답을 듣고 보인 반응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대왕고래는 말이야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준단다. 노래를 불러준다고? 대왕고래보다 그럼 노래 더 잘하고 싶다고 대왕고래보다 내가 너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물속에서 사는 대왕고래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정말 궁금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노래 부르려면 이렇게 부를 텐데 얘 물속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궁금할 것 같아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입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거 있나요? 자, 그러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열심히 정보를 날라주세요. 그래. 아, 그렇군. 오, 대왕고래가 그런 고래여서? 아하하하, 그렇군. 오,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고래여.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힘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빽가를 맡고 있는 코요테 빽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예능이나 방송에서 저희 코요테는 무대에서도 여러분들께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신나게 춤추시고 노시면 되는, 저는 예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재밌는 에피소드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예.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그, 물 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 턱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데, 어, 뭐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뚝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 내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 이거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이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우씨,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빵!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어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아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또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했더니 아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현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백하 씨이걸 어떻게 하면 아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아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그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고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지금 백성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테니스공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에 껌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제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서 혼자 막 울다가

애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백하 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요? 그랬고. 뭘요? 했더니, 에이, 나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와.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자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사실 이게 막 뾰루지가 났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 나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딱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과 뇌종양. 이틀인가 이따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럼 나는 가서 네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눈이 아이컨택이 딱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대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흥아,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마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승환 환자 백승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라는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아빠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 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가 엄마 죽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죽 써서 개나 좀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욕이 있어요. 살아났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 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글 읽으시면 그쪽도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놓고 그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쪽 쪽지를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누워 아픈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제 인생 모토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0: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 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나 싶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본유리 스텝업의 노래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책.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고요. 독서의 자신감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책 자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은근히 있다는 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입니다. 구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이 구름의 정체가 무엇인지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ing를 못 붙이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어볼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겠습니다.
1: What are clouds made of?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2: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0: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와, 저기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어마어마한데 저게 왜 안 떨어지지? 라는 거. 혹은 저 구름은 뭐지 도대체? 맛은 어떨까? 라는 거. 아, 사실 저 엄청 많이 어릴 때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Clouds. 구름입니다.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White. 하얗고요. 흰색이고 fluffy라고 하면은 폭신폭신 폭신, 폭신, 폭신.

폭신폭신해 보이는 폭신폭신해 보이는 clouds 구름들은 mean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fair weather. fair이라는 것은 맑은, 좋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주 하얀 구름, 이렇게 뭔가 솜털 같은, 솜 같은 그런 구름이 하늘에 막떠 있으면은 맑은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냐면 아주 크고 gray clouds, 큰 회색 clouds. 구름은 can bring,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올 수도 있냐 하면, 비나 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Clouds come in many colors. 구름은 come in many colors. 많은 색깔이 있고요. And shapes, 그리고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all clouds form, 그러나 모든 구름들은 form이라는 것은 명사로서는 형태라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but all clouds라고 돼 있죠. 이게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form이 동사로서 쓰였네요. 그래서 동사로서는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색깔의 그런 구름이 있지만 모든 구름들은 form이 형성합니다.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동사, 이런 류의 동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fun reading grammar.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입니다. 진행형이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것. 그게 예를 들자면 영어로서는 be, ing,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또 여러 가지 진행형 시제가 있죠. 그래서 이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동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형 불가 동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왜안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s running in the park. 그녀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reading a book. 그들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BING, BING 둘다 현재 진행으로 쓰였고요. 진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진행형이라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동사는 왜 진행형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run이라는 거, read라는 거. run이나 read는 뭐냐 하면 그 동작, 일단은 움직임이 있고요. 동작을 나타내는데 동작을 하기 전과 하는 도중과 하고 난그 후로 명확하게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뛰기 전. 자, 아직 안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뜁니다. 자, 뛰기 전에 그 준비, 뛰기 전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 달리는 그 도중이 있고요. 달리는 중이 있겠죠. 그다음에 뛰고 난 후에 힘들어. 물. 이렇게. 뛰고 난그 후의 상태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즉, 동작이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진행형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알다, 가지다, 의미하다. 이게 진행형이 안 됩니다. 왜안 되냐 하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좋아하는 상태이고요. 싫어하는 상태이고요. 막 싫어해야지 싫어하는 동작 이렇게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다음 알고 있는 그 상태 뇌. 아, 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동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지라도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연기를 하는 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는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아,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의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맞죠?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걸 진행형으로 만들어 보면 I am knowing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답을 알고 있는 중이야.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그냥 그 상태로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행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요. He likes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괜찮죠?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형으로 못 만듭니다. He is liking chocolate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그는, 제가 그 he라고 치면,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이렇게 진행형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로 딱 끝난다라는 것이죠.

0: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라고 하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서는 이게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작이 마치 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having a car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문장이 됩니다.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아니고요. 예외라기보다는 좀 주의사항인 거죠. 어떤 게 주의사항이냐면 hav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저는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have의 의미, 가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음식과 함께 쓰이게 되면 먹다라는 의미로 바뀌거든요. 먹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햄버거가 있다고 칩시다. 햄버거가 있는데 제가 I am having a hamburger.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Have는 상태 동사, 가지다는 상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이 안될것 같은데 만약에 have가 먹다라는 의미라면은 진행형이 되지 않나? 먹기 전, 먹는 도중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먹고 난 후에 그다 먹은 그 상태가 있다면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요? 딩동댕동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we are having lunch right now 이렇게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이게 동작으로 바뀐다면 같은 have라는 동사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작을 나타낸다면 어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는 진행형이 안 되고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동작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사들, 여기에 있는 이런 동사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안 된다. be, ing, ing를 못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0: Chapter 2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목이 Water Vapor이 되겠습니다. Water Vapor이라고 하면 Vapor, 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Vapor, 바로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의 증기입니다.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out of라는 것은 뭐뭐 밖으로라는 것이죠. 뭐뭐 밖으로, 뭐 밖으로 만들어지냐면 물 증기 밖으로, 즉 수증기 밖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 증기가 여기 있으면 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구름은 만들어지죠. 어디로부터?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out of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햇볕이 heats. 열을 가합니다. heats. 맞죠? 데운다라는 것이 되겠죠. 열을 가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 열을 가하게 되냐면 water. 물에 열을 가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물에 열을 가하냐면 제 손에 있는 물통이 아니라 in lakes. 호수들이나 혹은 바다에 햇볕이 막 내려쬐면서 거기에 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우게 되겠죠.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그리고 나서 물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나 바다에 계속 햇볕이 내려쬐면은 더워지겠죠. 막 뜨거워지고 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evaporates 되겠죠. 왠지 모를 것 같습니까? 이 단어를 혹시나 모르더라도 이 뒤에 있는 맥락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The water, 물이 evaporates 하고요. and becomes gas. 기체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evaporate은 물인데 이게 기체로 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증발하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물은 증발하고요. and becomes gas. 그리고 기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그리고 이 물증기,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수증기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rises, 올라갑니다. It cools down. 하늘로 올라가면 그 수증기들이 식습니다. Cools down.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식습니다.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가 되어 있네요. 이 수증기들은 connects, 연결이 됩니다. 연결합니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dust는 먼지가 되겠죠. 그 다음 dirt는 흙이 됩니다. 공기 중

0: 미세한 먼지들이나 그다음에 덜트 흙이나 흙 입자들, 흙도 막 흙먼지 같은 이런 작은 입자들은 떠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흙이나 and other tiny particles, 그리고 다른 아주 작은 tiny, 아주 작은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입자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다른 먼지나 흙이나 다른 입자들과 결합한다가 되겠죠. The particles can include. 그리고 이 여기 나온 other tiny particles, 다른 작은 입자들은 여기에 나오죠. The particles. 그 입자들은 can include.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할 수가 있냐면 smoke, 연기라든가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들 있잖아요. 매연일 수도 있고 연기나 혹은 sea salt, 바다 소금이나 and ash. ash는 뭐예요? 재가 되겠죠. 재나 or and pollutants. pollutants는 바로 오염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제가 적어두었죠. pollute이라고 하면 바로 오염시키다라는 것인데 ant가 붙으면서 오염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염 물질이 되겠죠. 이런 오염 물질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런 여러 가지들과 결합해서 쭉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런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입자들과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게 왠지 구름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운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2: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 Fair. The weather today is fair and sunny. Form. Form.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Evaporate. Evaporate.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Particle. Particle. Dust particles floated in the sunlight. Pollutant. Pollutant.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가 뭐냐면 바로 밖으로, out of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가장 앞에 E나 EX나 하여튼 유사한 E와 같은 그런 것들이 붙어있다면 밖을 의미하는 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E가 붙어있으면 아 왠지 바뀌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단어들, 오늘 책에 나온 단어를 포함해서 새로운 단어 한 가지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Evaporate이라고 있습니다. Evaporate은 뭐냐면 바뀌죠. 그럼 E가 바뀝니다. 그리고 vapor, 아까 나왔었죠. 증기입니다. 증기, 수증기가 되겠죠. Eat은 뭐냐면 먹었다. 이 eat의 과거형 아니고요. 뭐뭐로 만들다, 뭐뭐화하다, 뭐뭐 만들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증기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언가를 증기화시켜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액체가 있는데 이거를 공기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증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생각보다 간단한 단어랍니다. 이제 보니까 evaporate, 그 안에 vapor이 들어간 것도 눈에 보이고요.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다, a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익혀두시면 단어 암기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eject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eject, eject도 은근히 많이 접할 수가 있답니다. 일상에서도 쓰고, 스포츠에서도 쓰고, 과거에 어떤 기계들에서 뭔가를 빼낼 때도 eject라는 게 있었고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e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밖으로, 밖을 의미하죠. ject는 던지다를 의미합니다. 던지다, 무언가를 던지다. 그래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배출하다. 밖으로 던지는 거니까 뭔가를 배출하다 혹은 방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단어가 결합이 되고 그 결합되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훨씬

훨씬 더 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 이 기억 속에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빠밤, 지역을 알리는 노력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무엇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랍니다. 누구와 함께? 상윤쌤과 함께. 오늘은 저의 단독 쇼타임. 윤희가 없는 상윤쌤만의 시간입니다. 뭐, 항상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혼자 이렇게 독점할 수 있다니. 분량 싸움 없이 혼자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특히 또 상윤쌤의 팬들, 오늘 더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고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상윤쌤과 함께 해설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빈칸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제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우리 친구들, 각 지역은 서로 다양한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엇? 그렇죠. 생산물. 생산물을 가지고 있다. 윤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생산물 이렇게 써 주시고요.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환경, 생산물, 고유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키워드들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사진과 관련 있는 지역의 자랑거리. 지역의 자랑거리 중요하다 이야기했었죠.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통영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영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 내용 윤희가 잠깐 설명해 줬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때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어떻게 충청, 전라, 경상도에 이 삼도수군을 모두 지휘하는 그런 본부다.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야기했었죠. 수군,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수군,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들. 충청, 전라, 경상도에 있는 수군들을 모두 관리하는 본부다.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영이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결국 이 사진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 지역의 자랑거리 중에서도 무엇?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역사 2번이군요. 정답.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1번, 3번.

3번, 4번, 5번은 뭐이 통영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는 국가유산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고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통영 삼도수군 통제형이 뭔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뭔가 오래된 건물이야. 오래된 건물이고 뭔가 국가유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국가유산 같구나. 그러면은 국가유산은 예전부터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 중에서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네. 그러면은 역사와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배웠던 내용을 연결지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 친구들, 통영삼도 수군 통제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풀때 어떻게?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뭔가 국가유산 같구나. 국가유산이니까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은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자랑을 해야 되겠어. 자랑거리네. 그런데 국가유산이니까 역사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흐름을 연결지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하는 방법. 선택지 1번.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어른께 여쭈어 본다. 면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지역을 잘 아는 어른과. 2번. 지역의 축제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은, 그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에 직접 가서 조사한다. 가서 조사한다. 답사,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맞는 말. SNS를 찾아본다. SNS에 홍보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알 수가 있겠죠? 5번. 학교 도서관에서 새로 나온 동화책을 찾아본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동화책을 찾아보면 그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알수 있나요? 관련이 없죠? 뭐, 재밌는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 지역을 알리는 노력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좀 어이없는 선택지. 우리 아무리 4학년이지만 이런 거 보면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때 조금이라도 재밌게 공부하라는 뜻에서 넣어놨나 봅니다. 이렇게 3번 정답 5번으로 정리해 보았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조사하는 방법 중 다음 그림과 관련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요 친구들 국가유산 앞에서 메모장을 들고 뭔가 직접 보면서, 직접 방문해서 뭔가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다. 직접 방문한다. 무엇? 그렇죠. 답사에 대한 내용이죠. 1번부터 5번 중에 답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정답 바로 1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답사 중요하다고 했었죠? 답사는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우리 1학기 때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중학교 계속 답사 나옵니다. 그래서 답사와 관련된 내용이 짠 하고 등장하면 무조건 일단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자. 4학년 때 무엇을? 답사는 직접 가서 조사하는 거다. 그리고 답사를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 요 내용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다음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고요.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모 표시제는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과 특성이 그 지역의 네모 환경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윤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그때 윤희가 뭐라고 했었나요? 상윤쌤이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모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천 쌀 보이나요? 이천 쌀. 청양고추.

영동포도 앞쪽에 모두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지리적 표시제는 무엇이다? 어떤 생산물 앞에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줄까? 이유는 쉽게 표현하자면 이천 쌀이죠. 그 쌀이 이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잘 생산된 겁니다. 혹은 청양고추죠. 고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청양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영동포도, 포도라고 하는 생산물이 영동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나온 겁니다. 아하!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나온 생산물이라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네 지역에서 나온 생산물, 너네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것이라면 너네 지역의 이름을 붙여도 돼. 그래서 이천쌀, 청양고추, 영동포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지리적 표시제. 정답 3번.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핵심 포인트는 결국 무엇이다?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산물일 때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는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윤희가 설명했었죠? 뭐 천안의 흥타령, 춤 축제, 공주의 고마나루 국제 연극제, 축제, 축제, 연극제 이런 축제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하기를 지역의 자랑거리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독특한 점이나 특징을 알수 있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 말합니다. 맞아. 지역마다 독특하거나 고유한 역사와 무엇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죠. 축제, 무슨 연극제, 무엇과 관련이 있다? 문화와 관련이 있다. 즉, 지역마다 독특하거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문화라고 써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축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알수 있다.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문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4학년 수준에서는 이런 뭐 축제라든지 연극제, 뭐 춤, 노래, 이런 것들이 문화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문화임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7번 문제인데요. 연결된 세트 문제 7, 8번입니다. SNS에서 검색한 내용이고 물음에 답해 보라고 합니다. 7번.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김제의 자랑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개정부터 밥 보약입니다. 밥 보약. 밥에 대한 설명. 그리고 김제 쌀이 나와 있죠. 김제 평야에서 자란 쫀득한 식감과 맛이 풍부한 쌀로 밥을 지어 드세요. 쌀, 쌀, 쌀 나와 있고요. 맑은 물, 깨끗한 탕, 일조량이 풍부한 최상의 자연 조건에서 쌀을 생산합니다. 해시태그 쌀, 맛있는 밥, 명품 쌀, 친환경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쌀 나오고 있죠. 김제의 자랑거리 무엇입니까? 그렇죠. 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쌀이라고 써 주도록 할게요. 다음 이어진 8번입니다.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1번. 김제 지역에는 평야가 있다.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나요? 김제 평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김제 지역의 역사를 알수 있다. 우리 친구들 김제 지역의 역사가 나와 있나요? 역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2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3번. 김제 지역의 생산물을 알수 있다. 생산물 무엇? 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김제 지역은 벼농사를 많이 짓는다. 아마! 아마 여러분. 4번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누굽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여러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의외로 벼농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벼농사를 하면 무엇을 수확할 수 있다? 쌀을 수확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밥. 쌀로 밥솥에 넣어서 이렇게 지어 먹잖아요. 그 쌀이 벼농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벼농사. 그래서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을 많이 생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5번, 김제 지역의 자연환경을 알수 있죠. 어떤 이런 평야에서 쌀이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있구나. 자연환경, 평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혹시나 헷갈린 친구라면은 벼농사를 통해서 뭐? 쌀을 수확할 수 있다. 벼농사는 쌀과 연결된 단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6학년 때 비슷한 내용 나오면은 6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가끔씩 헷갈려요. 밭농사를 해서 쌀을 얻나? 뭐 이러는데, 벼농사와 쌀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제 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수원화성을 지역의 무엇으로 지금 표현했습니까? 지역의 무엇으로? 세 글자로 무엇? 상징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 징, 물로 써주겠습니다. 선생님, 키가 커서 이렇게 또 내려가야 되네. 상징물, 뭐, 지역 마크라든지 캐릭터와 같은 것들. 이렇게 수원화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상징물로 표현하였죠. 9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10번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알수 있는 점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글이 길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서 보면 쉽게 풀수 있고요. 선택지랑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풀면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풀이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를 찾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을 흐르는 화천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얼어붙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깨끗, 맑은 물에서만 사는 산천어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천군의 주민들은 어떻게 이 산천어를 이용해서 축제를 엽니다. 축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음 위에서 얼음을 이렇게 살살살살 뚫어가지고 낚싯대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강 위에서 이렇게 낚시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썰매도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역 축제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비교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화천군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2번, 화천군에는 예로부터 질 좋은 흙이 많다? 아닙니다. 주로 지금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화천군은 역사적 인물을 알리려고 노력한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와 있나요? 없죠? 화천군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풀 수가 있겠죠. 정답의 근거가 어디에? 힌트가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고요. 5번. 화천군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유명하다. 뭐,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정답의 근거가 제시문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1번 읽어보고 위에 내용, 2번 읽어보고 위에 내용 보고, 3번 읽어보고 위에 제시문, 4번 읽어보고, 아, 여기 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풀면 됩니다. 에이, 상윤쌤, 굳이 뭐 이렇게 귀찮게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사회 문제가 등장했을 때 실수하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나이 때, 어릴 때 습관을 가져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이렇게 푸는 습관을 그제서야 막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이런 습관을 미리 가져놓으면은 뭐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국어 문제들도 쉽게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공부 꿀팁까지 알려주면서 10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음 11번입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험에 관한 친구들의 대화고요. 대화를 읽고 알수 있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항상 난감해요. 여러분들 수강 후기 게시판 읽어보면 뭐 항상 성대모사 많이 해달라고 하고 선생님 목소리가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또 선생님 또 성대모사 연습을 하다가 또 목이 또 가끔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오늘 목이 좋진 않지만
내 친구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귤을 활용한 음식이 다양했던 것 같아. 감귤. 이 친구가 말하죠. 공주에서는 겨울에 군밤축제를 열어. 공주하면 그 밤이 또 유명한데 군밤축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울릉도에서 오징어 먹물과 해양 심층수로 반죽한 빵을 먹어봤어. 그렇죠. 지금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산물 또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지라서 벼를 재배하지 않는데 나주평야에서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 겨우 네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번 다른 지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우리 친구들 해양 심층수로 반죽한 빵 먹으려면 울릉도 가야 되잖아요. 방문할 필요가 없다. 관련 없는 내용. 2번 지역은 달라도 역사와 문화는 모두 같다. 뭐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서 생산물도 다르다. 그렇죠. 지금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공주, 군밤. 우리 지역은 산지라서 벼를 재배하지 않는데 나주평야는 쌀, 평야니까 자연환경, 평야라는 좋은 조건이 있으니 쌀을 수확하네. 즉, 지역마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서 생산물도 다르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교류가 활발해져서 지역마다 생활 모습이 같다. 교류가 활발해져서 지역마다 생활 모습이 같다.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유적지를 방문해야만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다. 유적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뭐 생산물을 통해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그 지역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12번입니다. 지역을 알리기에 노력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축제를 알리는 포스터가 있고요. 울산 고래 축제, 고창 복분자 축제, 축제 축제. 이렇게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왜 노력하는지 볼게요. 1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축제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우리 후손들도 할 거고요. 문화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그렇죠. 우리 지역을 좀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3번,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와서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정답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 경제 발전. 중요하다 했었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5번은. 그래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개발하고 어떻게 지역을 알리고 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체크해 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5번 선택지다. 우리 친구들, 왜각 지역은 지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5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13번입니다.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1번,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지역의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 열수 있죠. 사진 전시회. 요 내용 윤희가 말했습니다. 3번, 지역을 소개할 때는 내용보다는 만들기 쉬운. 여러분, 만들기 어렵더라도 내용이 알차야 되잖아요. 내용이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게끔 잘 계획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지역을 소개하는 신문에는 기사, 사진, 광고, 신문과 관련된 키워드들 나와 있죠? 맞는 말. 5번, 지역 안내도 나왔다. 안내도 하면 관련된 키워드 무엇이다? 백지도 위에 위치 표시, 그리고 간단한 설명.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죠. 쉽게 정리해 보았고요. 14번입니다. 내용과 관련 있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우리 지역 소개 자료 만들기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특산물과 관련된 여러 장소를 다니며 도장 찍는 활동. 도장 찍는 것. 요거 윤희가
자세히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이 활동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잘 몰랐던 장소까지 알수 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쾅, 쾅, 쾅 찍으면은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상품을 주는 데도 있고요. 뭐 음식, 식당, 할인 쿠폰 주는 데도 있다. 윤희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도장, 영어로 스탬프 투어 기획하기. 정답 5번이 됩니다. 어우, 발음 아주 좋았어요. 스탬프. 영어 선생님을 할걸 그랬습니다. 농담이었고요. 15번 마지막 문제. 다음은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과정 문제 나왔다. 과정 절차 순서는 흐름을 이해하면 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 친구들, 지역 소개 자료 만드는데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주제부터 정해야 되겠죠. 뭐, 경기도 김포시의 국가유산을 뭐 주제로 하겠다. 그러면 소개할 무엇? 그렇죠.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주제를 소개할 것인지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알맞은 이제 자료를 실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은 이런 흐름, 절차, 과정 문제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면은 우리 친구들 쉽게 풀수 있다. 정답 그래서 무엇이다? 소개할 방법으로 써 주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어진 서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연결된 세트 문제, 세트 문항입니다.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이두 사진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녹차밭 나와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사과 따기 체험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위 사진을 보고 알수 있는 두 지역의 공통적인 자랑거리. 다시 한번 더 뭐, 공통적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지역의 자랑거리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 문화, 생산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아하니 어떻습니까?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녹차밭. 아, 녹차와 관련된 것이구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사과 따기 체험. 사과라는 이 키워드가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다? 아하, 지금 두 지역의 공통적인 자랑거리는 결국 생산물. 다시 한번 더. 생산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성군의 녹차. 보성군의 생산물이잖아요. 장수군의 사과, 장수군의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생산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답니다. 생산물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역의 자랑거리, 역사, 문화, 생산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지역의 공통적인 자랑거리, 녹차, 사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산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까닭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널리 알리면 다른 지역과 교류가 늘어나고 지역의 소득이 많아져 지역에 무엇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소득이 많아진다. 즉,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무엇을 가지고 지역을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무엇?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아하,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을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담양군의 대나무밭 되어 있고요. 대나무로 만든 죽쇠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죽쇠공품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죽쇠공품의 뜻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죽쇠공품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대나무로 만든 제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대나무로 만든 제품들이다.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1번입니다. 담양군에서 죽쇠공품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왜 유명할까요? 그렇죠.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써줘도 여러분들이 정답 처리 될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지역의 생산물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전북일보 신문이 나와 있고요. 알수 있는 자연환경 묻고 있습니다. 곶창 갯벌 나와 있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나와 있죠. 무엇? 갯벌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제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릴 수 있는 소개 방법 두 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SNS에 올리거나 아까 봤던 스탬프 투어 같은 것들 써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오늘의 도착 만점왕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지역의 축제, 관광지 무엇을 살펴보면 그 지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시옷시옷 미음이다. 정답을 하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문제 풀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문제 먼저 풀고 강의 듣고 복습도 꼼꼼하게 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안녕, 또 만났습니다. 깊이 있게 감상해요. 지난 시간에 원숭이 꽃신 발단, 전개, 절정, 결말까지 예, 다 읽어봤죠? 굉장히 이 오소리의 이 치밀함, 거기에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감정을 좀 느꼈었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자, 그런데요. 이번에, 오늘 읽어볼 이 내용은요. 조금 더 좀, 뭐랄까, 밝다고 해야 될까? 아, 좀 희망이 있다고 해야 될까? 예, 밝은 분위기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좀 오랜만에 우리 국어 공부하는 목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러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 그림을 아주 자주 보여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점점 스며들 수 있도록. 뭐든지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한 번에 다 친근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하다 보면, 친근해지는 거죠. 낯설지 않고. 사람도 똑같죠? 예. 처음에 딱 보면, 누굴까? 그리고 좀 긴장도 하고 그러지만, 계속 보면은 친근해지고 익숙해지잖아. 공부는 그래서 자주 해보는 게 좋아. 예. 한 번에 그냥 막 왕창 하는 것보다 조금씩 끊이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공부할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 또 들고 왔습니다. 이 그림. 자, 이번엔 원숭이 꽃신. 복습해 볼까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오소리가 찾아와서, 원숭이에게 꽃신을 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원숭이가, 꽃신 없이는 못 살게 되니까, 찾아갔더니, 옛날과 달리 아주 거만한 태도가 묻어나오는 그런 태도로, 예, 잣을 또 요구를 했죠. 달라고. 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숭이가 나그 꽃신 만드는 법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거절을 했죠. 떠더더더. 예, 그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치밀어 올랐다. 막 분노가 콱! 막 이러면서. 예, 이게 바로 절정 단계죠. 그리고 이제 내려갈 일만 있습니다. 내려갈 일만. 네. 결국에는 원숭이는 이 오소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잣은 잣대로 주고, 즉, 먹이는 먹이대로 주고, 청소도 하고, 또, 개울을 업어서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죠.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였어요? 원숭이가 뭐라고 되뇌어요? 그렇지. 중요한 거야.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생각해봐. 한번 해봐.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뭘 하고 싶어? 예.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시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작품의 이야기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가가 이 이야기나 시를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 왜 이것을 지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깊게 감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더 깊게 감상하려면, 나를 봐야 돼요. 자,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원숭이는 이렇게 되뇌었는데, 여러분은 한번 해보세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이거야. 예.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깊게 감상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이거 선생님이 미리 라면 문제로 만들진 않았지만, 게시판에 한번 써보세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하고 뒤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 친구들하고 공유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절정 부분은 산 꼭대기다. 가장 긴장감 있고 가장 갈등이 두드러진 부분이다. 이게 절정 부분이다. 라고 했고요.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혹시 고민되는 친구는 이쯤 되면 고민 안할것 같지만, 어떻게 외우라고요? 발, 전, 정, 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너 발전해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외우라고. 자, 너 발전해. 발전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짜잔. 예를 들면 이렇게 발전, 전개, 절정이죠? 네.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못 외우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교재에 계속 지금 이 낱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 여러분, 교재 참잘 보세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자, 요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발전, 정말. 너 발전해! 정말 고마워. 아빠의 희망 마라톤! 네, 예, 요거 보세요. 네, 희망이 붙어 있습니다. 희망. 뭔가 분위기가 벌써 박지요? 자,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 예. 인간의 뭐랄까요? 본능? 예, 본능을 아주 긴 시간 볼수 있는 네, 그 마라톤입니다. 보통 이렇게 2시간이 넘죠. 예. 쉬지도 않고 말이죠. 이 마라톤 선수 이렇게 뛰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데요. 진짜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전력 달리기 하는 거랑 그런 속도가 똑같아요. 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구조 생각하셔야 돼요. 이야기 구조 생각하시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어느 부분일까도 생각하시고. 일단 딱 답은 나와 있네요. 예, 발단 부분이 되겠죠.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필립은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말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 뉴욕 마라톤, 뭡니까? 마라톤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뉴욕 마라톤은, 굉장히 손꼽히게 유명하죠. 왜?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리고 그 응원 문화, 옆에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응원하고, 그 특유의 그 분위기. 뉴욕 마라톤 유명하죠.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유명하죠. 이 마라톤 대회에 필립의 아빠가 출전하신대요. 그래서 이 필립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대요. 에? 정말이요?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시는 말씀 보세요.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턱 던지는 말이죠. 아, 뉴욕 마라톤이 뭐 별거냐? 야, 진짜요? 출발했어! 골인했다! 끝났잖아. 야, 나 이런 거 배우고 싶다. 출발했잖아. 그다음 골인했잖아. 끝. 이런 거. 이런 화법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자신만만하신 분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 별거야. 아유, 그냥 출발했다가 골이 나면 그뿐이야. 네. 자, 아빠의 말에 엄마가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아빠가 왜 그게 별거야? 그냥 출발했다가 골이 나면 돼.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이렇게 웃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참 궁금해.
엄마는 아빠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라고 필립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면요. 저는 월드컵에 나가 해트트릭을 하겠네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신다고요? 하여, 그러면 제가 해트트릭 한 거랑 똑같아요. 뭐이 말이죠. 자,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꼭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최대의 경기죠. 최대 축구 잔치죠. 여기에서 자그마치 해트트릭을 한대요. 해트트릭이 뭐냐? 자, 일단 햇이야, 햇. 모자야. 예, 여러분 이렇게 쓰는 모자고요. 트릭. 뭘까요? 이건 묘기예요. 그러니까 모자? 묘기? 이게 뭐야? 예, 이게 어원이 좀 있어요. 이게 영국에 이게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수가 세 명을 연달아 아웃을 시켰대. 몇 명? 세 명을. 그래가지고 그 관중들이 팬이 좋아가지고 이 모자를 줬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해트트릭이래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보통 축구 경기에서 득점을 할 때,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한 경기에서 그 선수가 세 골을 넣었다는 거야. 이게 해트트릭이에요. 그럼 두 골을 넣으면요? 네, 두 골을 넣으면 멀티골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해트트릭 말고, 퍼펙트 해트트릭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퍼펙트, 완벽한 해트트릭. 세 골을 넣었어. 축구에서. 그럼 해트트릭이라고 해주는데, 퍼펙트 해트트릭이래요. 그게 뭘까요? 재밌어. 오른발로 골인, 왼발로 골인, 머리로 골인. 이렇게 세 골을 넣으면 완벽한 해트트릭이다 해서 퍼펙트 해트트릭이라고 해준대. 재밌지 않아요? 네. 자, 어쨌든 이 해트트릭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어려우니까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신다고요? 그 어려운 걸요? 그러면 저는 해트트릭 할게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엄마는 웃으셨어요. 네, 엄마는 웃었고 요 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놀렸어. 그쵸? 예. 자, 필립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신용을 하며 아빠의 말을 무시했어요. 아, 근데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놀렸다 이러고 싶었는데 이 말이 맞죠? 무시했어요. 자, 아빠가 마라톤에 나간다는 건 사실 처음부터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1급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두 다리가 없으니까 마라톤을 출전한다고? 마라톤에 나갈 거라고?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왜 장애인이 되셨을까? 아, 젊은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포탄을 맞고 두 다리를 잃으셨답니다. 하지만 아빠는 농담을 더 하고 싶은지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어요. 이미 뉴욕 마라톤 조직위원회 참가 신청서를 냈어. 이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나 나갈 거야. 하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청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시라 짜잔 하는 거예요. 와, 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좀 그러네요. 엄마는 아빠의 말을 믿어주는 척 했대요. 믿었다가 아니야. 이 가족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웃는 것도 피식 웃고 말이죠. 믿어주는 척 했대요. 아이, 굉장히 재미난 가족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지 마요!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주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엄마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예. 엄마가 아빠를 상당히, 예, 사랑한다는 걸좀 느끼고 있어요. 예, 이 글을 읽으면서. 자, 기억의 말 속에 담긴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뉴욕 마라톤이와 별거냐? 자, 뉴욕 마라톤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예, 뉴욕 마라톤에 나가서 완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자, 이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야, 그게 별거니? 그냥 신청서 내면 돼. 이 말이잖아요. 뭐예요?
그냥 도전하면 돼. 이거죠, 이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이야기 구조가 어떻고요, 뭐, 발전, 전개, 뭐, 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막, 이것도 물론, 예, 좋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도 하나의 가치가 될수 있죠. 이 아빠가 1급 장애인이지만, 이미 뉴욕 마라톤에 참가 신청서까지 내신 분이란 말이죠. 뭔가, 도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 이야기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자, 뉴욕 마라톤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아빠의 말에 필립이 보인 니은의 반응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보자. 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면요. 저는 월드컵에 나가서 해트트릭을 하겠어요. 말이 안 돼요. 이 말, 이런 말이고요.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니 자신도 월드컵에다가 반드시 해트트릭을 성공하겠다는 뜻이야. 승아야, 가서 빨리 밥 먹고 와. 다시 생각해. 자, 은유. 자신이 월드컵에 나가 해트트릭을 하는 것만큼이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는 일이 어렵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은유. 네. 자, 은유야. 네. 승아한테 가르쳐 줘 봐. 네. 자, 필립의 아빠가 두 다리를 잃게 된 까닭을 쓰시오 그랬는데요. 단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찾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꼭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꼭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쓰시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찾아 써라. 뭐 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써라. 뭐 이렇게 나오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다리를 잃게 된 까닭 뭐다? 젊은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포탄을 맞았기 때문이다인데요. 이걸 그대로 물론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베트남 전쟁이죠. 또는 전쟁이겠죠. 그리고 포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요게 중요한 것이죠. 베트남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포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못 쓰겠다면 요 부분 정도? 요 부분 정도는 안 쓰셔도 또는 뭐못 쓰셔도 예, 정답으로 인정 가능하겠죠. 자, 엄마와 필립이 아빠의 말을 믿지 않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거야. 근데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가해 보세요. 기왕이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시고요. 엄마가 맞장구를 쳐주자 아빠는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하하하 웃었습니다. 아까 엄마의 그 피식 웃음 그 표현과는 좀 다르죠? 하하하 웃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맞장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장구.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맛이 들어가면요. 마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주봐요. 그런데 뭐가 마주보고 있어요? 장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장구.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구 맞아요. 덩기덕, 덩돌러, 쿵기덕, 쿵돌러. 그게 장구예요. 근데 이 장구가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덩덩덕, 딱딱딱딱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서는 같이 장구를 쳐요. 덩기덕, 쿵돌러러러. 그러면은 쿵기덕, 쿵돌러러러.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맞장구 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가. 장구 쫙 쳐주면 앞에서 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장구를 또 쳐주고. 어때요? 신나죠? 그래서 맞장구를 쳐준다 또는 맞장구를 치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내가 어떤 말을 막 해. 그러니까 먼저 장구를 치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잘못 생각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맞아. 너 생각이 난 맞는 것 같아. 나도 동감이야. 와, 너 신났겠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호응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내 말에 맞장구를 잘 쳐줘요.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 호응해주고, 잘 동의해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게 참 좋아.

그게 왜 좋냐? 아이고, 야, 이건 이래서, 에이, 너 그거 좋아하지 마. 그거 아주 안 좋아. 이건 맞장구 아니에요. 호응해주고, 동의해주고. 이게 맞장구입니다. 엄마가 맞장구 쳐주자 아빠는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그러고는 꼭 마라톤에 출전해 완주하겠다며 엄마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했어요. 자, 출전만 하는 게 아니야. 완주도 하겠대. 야, 완주가 뭔지 알아요? 완전하게 달리겠다. 즉, 출발점에서 끝에 결승점 그까지 다 달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완주까지 하겠다 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해까지 했다는 거죠. 필립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 뭐야? 막 이러면서. 뉴욕 마라톤 대회는 세계 4대 마라톤으로 꼽히는 유명한 대회이다. 네, 세계 4대 마라톤. 그럼 뉴욕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 보스턴. 보스턴 마라톤. 이것도 미국이야. 뉴욕 마라톤. 그 다음에 영국.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런던 마라톤. 그 다음 네덜란드. 네덜란드. 로테르담, 예, 로테르담. 요네개 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이 세계 4대 마라톤이죠. 무려 42.195km, 4만 2000m를 뛰고도 195m를 더 달려야 한다. 전문적인 선수들도 두세 시간 넘게 달리고 탈진하여, 그러니까 균이 쫙 빠지는 거죠. 탈진하여 쓰러지는 게 마라톤이다. 그런 마라톤에 도전한다니. 아빠는 분명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하다. 이런, 이런 표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말을 하면 저게 헛소리다 싶으면 뭐라 그래요? 너뭐 잘못 먹었니?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 말이 그대로 있네요. 아빠의 이동수단은 뭐래요? 예, 두 다리가 아닙니다. 휠체어죠. 그럼 휠체어를 타고 마라톤 대회 나간다는 걸까? 아닌데. 아마 참가 신청서도 받아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필립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공원으로 들어섰다. 공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필립, 어서 와. 같이 축구하자. 좋아. 필립은 운동장을 향해 재빨리 달려갔다. 필립은 1시간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했다. 경기가 끝나고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급생 두 명, 상급생이란 말은 나보다 학년이 높다라는 얘기죠. 두 명이 느닷없이 필립에게 다가와 말했다. 뭐라고 할까? 너희 아빠 팔로 걸어 다니더라. 웬만하면 로봇 다리라도 사서 달고 다니라고 해라. 안쓰러워서 보는 내가 힘들다. 필립,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로봇 다리 사주면 되겠네. 놀리는 거죠.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필립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상처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 이런 친구들이 가끔 보이죠. 예.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팔로 걸어 다니더라. 이 말은 뭘까? 예. 다리가 없기 때문에 팔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다음 낱말의 뜻을 쓰고 낱말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 자, 문맥이란 말또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문맥이란 말은 국어 공부할 때 빼놓지 않고 알아두어야 할 낱말이라고 했어요. 자, 앞뒤 문맥을 고려하라 이 말은 앞뒤 연결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무엇의 연결일까요? 의미의 연결입니다. 그 낱말을 딱 두고 앞과 뒤를 같이 읽어요. 읽어가면서 의미의 연결을 생각하면서, 즉, 문맥을 고려하면서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전을 찾아보란 말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남의 말에 덩달아 아까 뭐 한다고요? 동의해주거나 호응해주는 것을, 맞장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장구를 쳐주면 그 맞은편에서 같이 장구 쳐주고, 쳐주면 쳐주고, 쳐주면 쳐주고, 이게 맞장구예요. 자, 이 낱말이 들어간 문장 여러분이 그냥 지어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친구가 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이거 분위기 좋은 거죠. 비난하거나, 사람이 딱 얘기했을 때 비난하거나, 흉을 보거나 이런 건 맞장구가 아니에요. 호응하거나.

그러나 동의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 글에 나타난 아빠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아이, 뭐, 뉴욕 마라톤이 별거냐? 막 그러면서, 나 완주까지 할게?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뉴욕 마라톤 대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볼게요. 42.195km를 달리는 대회이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이다. 아빠가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마라톤 대회는 아니죠. 그래서, 가, 나. 상급생들이 필립에게 한 말의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의도가 뭐라고 했어요? 작가의 의도할 때 배웠죠? 예. 계획이죠, 계획. 생각. 예. 요렇게. 너 의도가 있는 행동이지? 너 이거 고의적으로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우연한 행동이 아니야. 그치? 자, 마라톤을 응원하려는 마음, 필립을 놀리고 상처 주려는 마음, 요거네요. 상처.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아니죠? 두 형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킥킥 웃었다. 필립을 놀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예, 고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필립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들이받고 싸우고 싶었지만 두 형은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악동들이었다. 괜히 덤볐다가는 얻어맞을게 뻔했다. 필립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잔디밭에서 일어났다. 물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니었다. 아, 필립. 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교와 상급생이나 동네 아이들에게 아빠와 관련된 놀림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필립은 너무 화가 났다. 하필이면 왜 아빠는 두 다리가 없어서, 아니,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왜 자신의 아빠가 되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걸까 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빠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다. 이거 알아요? 뉴욕 마라톤이 열리는 달이 바로 11월입니다. 네.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다. 밖에 나갔다 오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자, 이제 요 2번 보이죠? 전개로 넘어갑니다. 발단에서 이제 전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건이 예,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있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마을과 아저씨가 차를 몰고 와서 태우고 가셨는데 아직 안 오시네. 호수에 낚시하러 가셨는지도 모르지. 필립은 소파에 앉아 감자칩 봉지를 곁에 두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렀다. 마침 뉴욕 마라톤 대회 중계를 하고 있었다. 필립은 혹시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지켜보았다. 아유, 역시. 맞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에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아빠가 텔레비전에 나올까? 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죠. 역시 아니었다. 중계방송 뒷부분부터 시상식까지 한참 동안 지켜봤지만, 아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기억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언제 깨물어요? 딱 오는데 갑자기, 허! 하고 누가 놀려요. 이래요? 아니죠.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 사람은 입술을 깨봅니다. 네. 마치 신체 반응처럼. 응? 뭔가가 화를 막 억누를 때, 우리, 이렇게 할수 있고요. 뭔가 공이 와. 공이 오는데 이걸 배트로 쳐야 돼. 이럴 때, 이렇게 할수 있고요. 뭔가, 이게 딱 억누를 때, 예, 이런 그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3번입니다. 상급생들에게 놀림을 받은 뒤 필립이 느꼈을 감정으로 알맞은 것. 이건 여러분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물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상급생에게 아버지와 관련해서 놀림을 받았어요. 뭘까요? 나지요. 물론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왜 아빠는 다리가 없어서? 막 이런 생각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창피함이죠. 자.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울었을까요? 아빠가 집을 나선 필립이 상급생들에게 놀림당함, 필립이 엄마께 아빠 행방을 물은 어디 가셨지? 뭐 이렇게 필립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을 지켜본 뭐 이거죠. 나 놀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나가셨네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는지 물어봤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필립이 텔레비전으로 뉴욕 마라톤 대회 중계 방송을 한참 동안 지켜본 까닭은 거기 나오지요. 혹시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정말로 참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라면 문제예요.

0: 입술을 꽉 깨물었다를 넣어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예시 답안은 물론 선생님 톡톡방에 올려드리지만 그런 예시 답안보다 여러분의 답안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아빠의 위!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9강입니다. 자, 289강의 내용은 이제 뭘까요? 네, 듣기와 말하기죠.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 담화 하나 들으시고 문제 풀이를 좀 할 텐데요. 자, 오늘 대표 문장은 이렇게 여러분께 좀 드려봤습니다.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표현인데요. 자,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면 추가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담화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문제 풀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담화 내용을 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면서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완결되면, 자,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담화 전체를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시는 과정, 자, 으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되겠습니다. 자, 목적을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유형이 뭐다? 바로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라고 해서 GQ 혹은 GIQ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GIQ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선택지 미리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선택지도 꽤 글자 수가 많죠.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굳이 읽지 않으셔도 마지막까지 쭉 듣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목적 때문에 이 담화를 했구나라고 하는 이 발표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지를 미리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지금 강의를 이제 진행을 좀 그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나중에라도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미리 읽으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주택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입주자 회의에서 자기소개를 한다. 세 번째는 아파트의 주차 관리 요원을 모집하고 싶다. 네 번째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장점을 홍보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심야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싶다. 자, 요 다섯 가지 중에 아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다 읽어보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대화를 여러분들이, 아, 담화를 들으시면서, 자, 문제 풀이를 해보시고, 자, 돌아와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1: Good evening, everyone. I'm Eric Johnson from 302.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However,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We have a right to get a good night's sleep. But several times I couldn't sleep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and even loud music. I think this behavior is selfish.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So, why don't we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0: 보셨어요. 자, 내용이 어떻던가요? 들을만 하던가요? 중간중간 놓친 부분도 있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한 문장씩 다시 들어가면서 저희가 한 문장씩 뽀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정답도 자, 우리가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갑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Good evening, everyone.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1: I'm Eric Johnson from 302.
0: I'm Eric Johnson. 까진 좋은데요. From 302. 이게 뭐죠? 302로부터? 어휴, 죄수인가? 죄수 번호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집중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에릭 존슨이라는 건 알겠는데 302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첫 문장은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302가 뭔지 지금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요.
1: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0: 자,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이렇게 얘기하죠? 충분히 여러분들 한 호흡으로 들으실 수 있을 정도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302는 이제 뭐겠어요? 아, 호수구나. 302호 사는 그런 얘기예요. 302호로부터 나온 에릭 존슨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렸고요. 아직까지 뭐 목적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It is located near downtown.
0: 어때요? Located near downtown. 앞에 뭐 it is는 여러분들 잘못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이 전체가 한 문장이 아니고 조금 더 깁니다. 단어이기 때문에. It is located near downtown.
1: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0: Okay. Has enough parking space. Has 쉬었다가 enough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Has의 S와 enough의 E가 자음 모음이니까 연음이 돼서 has enough. Has enough. Has enough. has enough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as enough parking spac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0: Okay, has enough parking spac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뭐좀 아파트에 대해서 불만이 없네요. 사는데 왜 좋아해요? 다운타운하고 가깝대요. 그 도심과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주차 공간도 넓어요. 아우, 훌륭한 아파트네요, 되게. 근데, 자, 그 내용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 다음 어때요, 그런데?
1: However,
0: 자, 여러분들, 앞으로 독해 지문을 읽으시든, 아니면 담화 및 대화를 들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listening이든 reading이든 상관없이, However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 지금 이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단점을 얘기합니다. 자,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건이 아파트 이런 거 개선해야 되고 이 아파트 이런 거 나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장점도 제시하지 않고 나빠부터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혹은 자기의 주장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겠죠? 신뢰성을 좀 올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로 바로 가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요. 자, 그런데 너는 딴건다 좋아. 그런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훨씬 더 좋은 대화법이거든요. 자, 좋은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는 자, 반드시 however를 통해서 반전을 시켜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도 however 이하에 요지나 주제 혹은 주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담화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담화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however를 들으시는 순간 여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집중해서.

0: 들어보시겠어요?
1: However,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0: 아우, 근데 알았어요. However, 얘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죠, 그죠? 뭐라는 거예요?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와, 이건 호흡이 너무 길어갖고 이거 못 듣겠어요. 그렇죠, 이게 대화가 아니라 담화라 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호흡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로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려야 될 것은 이 driv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drive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삼형식으로 쓰이죠. 일반적으로는 뭐뭐뭐를 운전하다잖아요. 자동차 따위를 drive my car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도 drive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그때는 운전하다의 뜻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렇죠. 마차 따위를 drive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가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rive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우리가 운전하다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그 목적어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crazy한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형식으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형식 동사 공부할 적에 왜 도대체 drive는 소개를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driving me craz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drives me crazy. It drives me craz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저거는 구어체에서만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지문 안에서는 거의 보실 일이 없어요. drive somebody crazy. 아시겠죠? 형용사를 이렇게 목적보호로 굉장히 잘 취해요. 혹은 투부정사도 잘 취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것 하도록 몰고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crazy는 미치는 거죠. 내가 미친 상태가 되도록 정말 몰고 간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은 저 어구 전체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문장으로 들었던 게 뭐예요?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자르긴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잘라서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그게 나를 미치게 지금 만들고 있어. 미치도록 몰아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지문 안에서는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대명사 대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를 정말로 미치게 몰고 가는 한 가지는 바로 noise가 되겠습니다. 언제? at night.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나 호흡 자체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쑥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제 다 이해 다 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연습 한번 저희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0: 됐어요?
1: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0: 그러면 is the noise at night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 is 앞에 a라는 주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a is the noise at night 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a의 구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운 표현과 그 다음에 호흡 자체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좀 듣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the noise at night. 자, 그러면 어때요? However 이하에 지금 정답의 단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우, 소음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답의 단서 문장이 역시 however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however 뿐만 아니라 but 이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but이나

0: ever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자, 그 이후의 내용은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뭘까요?
1: We have a right to get a good night's sleep.
0: 자, we have a right. Right은 권리예요. 자, to get a good night's sleep. 우린 잠잘 권리가 있다고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이미 정답은 뭐다 냈지만.
1: But several times,
0: But several times. 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1: I couldn't sleep
0: I couldn't sleep. 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0: 자,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noise from the parties. 파티로부터 오는 소음 때문에.
1: And even loud music.
0: And even loud music. 자, 심지어는 어때요? Even loud music. 커다란 음악으로부터 오는 소음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한 문장이거든요. 자, 호흡이 좀 길어서 잘라드렸습니다.
1: But several times I couldn't sleep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and even loud music.
0: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요, 셋. 요 정도로 지금 잘라져서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 I think this behavior is selfish.
0: 자, I think behavior selfish. 이게 지금 context words죠. 내 생각에는 어때요? This behavior였어요. 이 행동입니다. Is selfish. Is는 잘안 들리죠? 이렇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Selfish는 잘 아시겠지만 이기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런 행동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1: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0: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care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I don't care. 나 그거 신경 안 써.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신경을 좀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미 답은 나왔지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So, why don't we deal?
0: 자, why don't we?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 why don't we는 자, let's의 뜻입니다. 우리 왜 뭐뭐 안 해? 하자.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달달달달 외워두세요. 자,
1: Why don't we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0: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오늘 밤이 문제를 좀 다뤄봅시다. 자, d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여러 차례 자, 강조를 했습니다. 듣기 말하기 시간 아니었지만, deal은 자, 한국말로는 뭐뭐뭐를 다루다의 타동사지만 영어로는 deal with a 일형식으로 사용하죠. wait for, look at과 같은 범주의 방에 집어넣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시면 여러분도 정답 못낼 이유가 전혀 없지요? 자, 다섯 개 중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강의는 좀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 배우신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Good evening, everyone. I'm Eric Johnson from 302.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However,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We have a right to get a good night's sleep. But several times I couldn't sleep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and even loud music. I think this behavior is selfish.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So, why don't we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0: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듣기와 말하기 자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되게 여러분들 들을 만한 표현들이었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다잘 되면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을 연습해서 숙달되고 연습해서 숙달되고 그래서 발전하는 게 결국은 언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온금까진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자, 이번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업 등록이라는 말과 대리업 등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상관성,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중개업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이제 중개업이라고 한다면, 매수 신청 대리업은요, 경매, 이제 부동산 경매 있잖아요. 이 경매 관련한 업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신청 대리업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인데요.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뭐 이런 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방법원의 경매 관련해서 등록을 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듯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한 자를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칭한다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의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 대리, 입찰 대리 혹은 매수 신청의 대리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개업 등록에서도 요건이 필요하듯이, 뭐 예컨대 우리 자격이 좀 필요하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대리업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춘 상태에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 이 대리업 등록은 꼭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업 등록은 시군구에서 하잖아요. 근데 대리업 등록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지방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등록을 하고 그 감독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업 등록과 대리업 등록의 상관성을 한번 좀 알아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만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시군구에다가 중개업 등록을 해놓고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중개업도 하지만 경매 대리업도 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겸업으로만 가능합니다. 겸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업만 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대리업만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냐면 이거는 단독 업무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겸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주게 됩니다. 자, 등록은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냐? 중개업은 우리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고요. 우리 대리업은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했잖아요. 지방법원. 그럼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방법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뭐 가령 서울에는 5개 지방법원이 있어요. 중앙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없고요, 지원 뭐 내지는 뭐 군법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법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이제 소재하니까 대전지방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법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은 밑에 있는 이제 그 조그마한 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법원은 조금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명칭은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시군구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대리업 등록을 하면 그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매수신청 대리인은 조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시군구에 중개업하겠다고 등록한 자, 그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은 경매 관련해서 대리업하겠다고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 가능한 적격자를 한번 좀 알아보면, 중개업은요,
공인중개사가 일단 신청할 수 있어요. 나 신규로 중개업할게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중개업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서두에 이 중개업은 겸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이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개공만,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 요 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누구냐면 자격은 없고요. 아주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시험을 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신 게 아니라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대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랑 또 법인인 개공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우리 대리업 등록을 할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중개업과 대리업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대리업 거듭 설명드리지만 얘는 겸업으로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되거나 뭐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얘는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할수 있다. 자, 등록 신청의 적격은 방금 전에 알아본 대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할수 있고요. 요 대리업 등록은 현재 개공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은 이거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기득권 자체가 이런 걸할수 있는 기득권은 없고요. 중개업은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대리업은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둘 다, 그러니까 중개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고요. 우리 이제 중개사고라고 얘기하죠. 대리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는데 물론 사고의 확률은 대리업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개 물건은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물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물론 기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업 우리 보증도 설정해야 되고 대리업 보증도 설정하는데. 따로따로 설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 보증을 설정했으면 이거 그대로 대리업까지 말하자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중개업 보증과 대리업 보증은 별개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배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컨대 내가 개인인 개공인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2억의 어떤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고 쳐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업까지 하고 싶다. 그럼 다시 2억을 하니까 요 2억에서 두 배, 그러니까 4억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만약에 한다면 법인 같으면 8억이 되겠고요. 요거는 주사무소를 기준하는 거고 분사무소 1개소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무소 둘 때마다 1개소마다 2억 원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출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죠. 우리 직전 35회 시험에도 요거를 좀 냈었던 건데, 예컨대,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사무소 3개. 그리고 그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지금 얼마를 해야 되냐. 분사무소만 6억을 해야 되잖아요. 3개니까. 하나마다 우리 2억씩이니까. 근데 여기 주사무소 4억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본점 4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것까지 합치면 요것만 10억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 그러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20억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은 요거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45시간으로 우리 실무 교육의 시간을 개정을 했어요. 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짧았는데, 사고들이 좀 많이 나서, 우리 실무 교육 시간을 4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대리업은 이제, 원래랑 똑같은데, 32시간에서 44시간까지 말하자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시도지사 주관. 그리고 대리업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주관하게 되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은 지방법원장하고
어떤 직급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지방법원장도 물론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대법원장 바로 밑에의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위에 있는 직급입니다. 거의 장관에 준하는 뭐 이제 실제 뭐 차관급이긴 한데 장관에 준하는 그런 분이 이거를 이제 주관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등록 처분은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뭐 이런 어떤 기간을 갖고 있어요. 7일이 좀 나름 중요하고요. 그다음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14일인데 이제 이 대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법원 업무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지연되는 경우가 좀 통상 많이 있잖아요. 뭐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을 좀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14일이 좀 걸리는데 이 14일 안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등록증까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통지를 해주는 이유는 보증을 설정해라라는 의미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 받으면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 보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통지 받으면 후 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지 받고 보증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보험 같은 거 가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리업은 애초에 선 보증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막바로 등록증을 주는 게 14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장은 업무를 할때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데 중개업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인장을 사용하느냐? 요거 있잖아요. 우리 중개업 인장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달리 말하면 대리업은 인장을 별도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거 많이 우리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걸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과실 책임도 물론 부담해야 되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그 사무소 빌려준 원인만으로도 책임을 지는 걸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중개업 쪽에서 이런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대리 쪽은요. 과실 책임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과실 책임은 이쪽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 없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대리는요.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걸 직접 출석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매수신청 대리는 법률행위니까, 이거를 법원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야 돼요. 법원에 출석해야 돼요. 가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소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무과실 책임은 없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뭐이 부분만 존재한다.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위가 29조에 우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있겠죠. 토지, 건축물 이런 것들. 근데 대리 쪽은 중개 대상물 중에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대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가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 할수 있어요. 건물이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 할수 있는데, 우리 실제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국의 법원을 이제 다 이렇게 망라해서 물건을 얼마 정도나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매년마다 좀 다르는데, 보통, 최소한 20만 건에서 많이 이제 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는 약 50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물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물건 중에서 상당수가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도 경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동차랑 선박 같은 거는 소위 말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자동차가 경매에는 나오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잘 출제되니까 알고 계시고. 작성 서면, 최근에는 이쪽을 좀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5, 36, 2년 연속 지금 계속 여기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서면들이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년 보존을 해야 되고, 중개업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죠. 3년 역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래 계약서만 유일하게 이제 5년을 따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매 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건 카드도 5년, 그리고 이쪽 경매 쪽 확인 설명서도 5년을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카드라는 게 어떤 카드냐면, 경매 사건을 위임한 손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카드를 사건 카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명 고객 카드 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좀 말을 순화시켜서 고객 카드라고 하지, 왜 사건 카드라고 굳이 좀 무시무시한 말을 썼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 그 업무를, 이 민원 업무를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민원 업무는 다 사건이에요. 민사 사건, 뭐 형사 사건, 뭐 가정 사건, 뭐 이혼 사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사건 카드, 이거 고객 카드 같은 건데 5년 보존하고 경매 쪽 확인 설명서도 역시 5년을 보존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쪽은 다 5년이다. 다만, 영수증이라는 제도가 중개업에는 없는데 대리업 쪽에는 영수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은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교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식이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 이 서식에 있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이제 교부하면 되는데, 따로 보존의 연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개 쪽은, 어느 일방에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한도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적은 편이에요. 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몇만 원안 되는 정도인데, 대리 쪽은 일단은 보수가 조금 다양하기도 하는 데다가 우리 중개 보수보다는 우리 좀 요율이 좀 높아요. 자, 일단은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라고 해서 50만 원까지 일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만 분석해주고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 뭐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부를 다 이제 그 분석을 해보고, 이런 권리는 예컨대 이제 소멸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권리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인수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실제 해주고,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성공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공 보수라는 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가 경매용으로는 낙찰 받았다, 내가 이제 입찰 대리했고 그 건이 1등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에 비하면 훨씬 좀, 우리 그 한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실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요 30만 원은 요쪽 우리 중개 보수 쪽에서는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세다. 그래서 이거 세개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 보수, 그다음에 성공 보수, 그다음에 실비까지. 왜냐하면 이거 다 받아도 되는 어떤 대가.

0: 형태들이에요. 보수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자, 보수의 지급 시기. 얘도 이제 좀 빈출되는 항목인데, 중개보수는 원칙은 약정 시기에 받으면 됩니다. 약정 시기라고 하는 거는 합의하에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합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받으면 되는데, 예컨대 합의된 시점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날, 이제 보통 이제 잔금일이 요 날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잔금일. 그 다음, 우리 대리 쪽 보수는 원칙 약정. 이건데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날짜, 이거를 기한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날까지 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 이제 그, 우리 보수를 지급받으면 된다. 뭐 이런 의미고, 행정 처분 관련해서 중개업하다가 뭔가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등록 취소. 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록 취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오른쪽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취소가 됐다. 여기는 기속적 취소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개업 쪽에 업무정지 먹었다 이러면 이쪽도 당연히 업무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과 대리업은 상관성이 있어요. 요거는 겸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못한다면 당연히 이쪽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명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문자 사용을 8자나 5자의 문자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뭐 이런 어떤 문자 사용을 우리 상호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써야 되는데, 대리 쪽도요, 이제 명칭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규정 하나가 있는데, 내가 법원에 등록을 해놓기는 했지만, 내가 법원의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법원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이, 내가, 그건, 등록을 한건 맞지만, 그걸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업 등록을 해놨다. 이거를 널리 홍보해서 영업하는데, 우리 사실 쓰고 싶은 어떤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지방법원에 근무했던 사람인가? 지방법원하고 뭐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가 좀 중요해요. 이 예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직책 중에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직책 말씀드렸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직급이 높은 이런 기관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장이 판단을 해서, 야,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어차피 지방법원에 등록을 했으니까, 어느 지방법원에 등록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법원의 명칭 같은 것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니? 라고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이 이거를 허용을 한다면, 쓸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시험에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방법원에 등록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은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이제 그할 거냐, 할수 있을 것이냐, 그 업무 범위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 일단 경매는요, 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그 투함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자유롭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넣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입찰표만 써서 넣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돈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10% 정도는 돈을 같이 넣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경매 그 물건의 환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이제 시켜서 우리 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최저 매각가는 법사가라고 해서 법원이 결정하긴 하지만 법원 공무원들이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감정평가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이거 해. 해서 그 보고서를 가져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법원에서 사정한 가격을 그래서 최저 매각가, 법사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가격을, 소위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해서 10%를 돈을 걸어야 돼요. 마치 계약금 걸듯이. 그러면 이거 10%돈안 걸고 입찰표만 써내면 무효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를 꼭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가의 10%를 걸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찰 대리를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거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입찰표를 써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개공에게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대신 이거를 소위 이제 복대리 형태로, 그러니까 개공이 또 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직접가라는 거예요. 개공이 직접가, 네, 법원에 직접가고. 그리고 우리 경매는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입찰은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데요. 이 차순위 매수신고라고 하는 것은 예비번호를 좀 받아놓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을 우리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대금을,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10% 냈으니까 90%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매각 그 대금 납부 기한까지. 근데 안 내면 재매각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재매각을 하면 우리 일을 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돈을 안낼 거를 대비해서 예비번호를 하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라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써낸 금액, 즉 차순위 매수신고가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은 요거 말하는 거죠. 우리 최저 매각가의 10%.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최저 매각가의 10%를 빼서 차순위가 높은 가격, 이걸 넘는이라고 민사집행법에 표현하고 있는데, 높은 혹은 넘는 가격을 써낸 사람들만 차순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게, 이 차순위에 만약에 어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두명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1등이 최고가고 2등과 3등이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둘다 한다고 그러면 둘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2등, 3등 중에서 보다 금액을 높게 써준 사람을 차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근데 만약에 2등한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3등한테도 내려올 수 있는 지위예요. 그래서 이걸 차순위라고 그래요. 차순위는 다음 순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떨어지면, 내가 이제 1등도 아니고 차순위도 아니면 10%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반환 신청.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분 경매에 있어서, 지분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에게,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요.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고,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한테도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 쫓겨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말하자면 그뭐 돈도 못 받고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뭐 이런 제도들인데, 이런 거를 전부 돈을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이. 그리고 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관련해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포기한다라는 거는 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종전의 최고가가 말하자면 차순위로 바꾸게 되는데, 이거를 포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 있고 이것도 업무 범위 안에 해당이 되어진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단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업을 알아봤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오늘은 농학개론적 각종 재해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는 엄청 많은 재해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저온의 고온의 습해 동상의 풍해로 구분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온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예요. 즉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 동해안은 구분이 되겠죠. 기온이 낮았을 때 생기는 피해. 고온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고온에, 그리고 습해는 토양에 수분이 과다하거나 과소했을 때 생기는 피해인데, 습해는 수분 과다로 인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동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상해는 서리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얼고 작물이 언다거나 기온의 하강으로 서리가 내려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해입니다. 저온해라는 건 냉해를 말해요. 이 냉자는 찰냉자잖아. 그래서 동해, 얼 동자를 쓰는 동해하고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온해는 보통 여름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낮은 기온 또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장애를 우리는 저온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냉해 원인은 어떤 거냐? 냉해는 저온해라 그랬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저온이 발생했을 때 생긴다. 여름철에 갑자기 이상 저온이 온다든가, 갑자기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한랭전선이 유입되어서 작물의 생육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된다. 이 생육조건이라는 건 작물별로 한계온도와 유효온도가 있습니다. 한계온도란 이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한계점인 온도가 어딘가, 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어떤 온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작물별로 전부 달라요. 하지만 얼지 않고 찬 기온이 생육조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작물이 생육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생육 불량 피해를 입는다. 꼭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게 냉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온 발생으로 작물이 생육 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게 되면

냉해를 잇게 된다. 자, 두 번째, 일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온도 낮은데 햇볕도 부족해서 광합성이 온화되지 않으면 작물이 생활할 수 있는 동화산물이 부족하게 돼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현상이 냉해이다. 자, 그리고 냉해는 배수가 불량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토양이 너무 과습하다 보면 기온이 저하되고 또 너무 과습한 토양에서는 뿌리 호흡이 온화해지지 않아서 혐기 호흡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뿌리 호흡이 저해됨으로써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냉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토양 성분이 사질토에 비해서 정토의 경우 냉해가 더 심하다 그랬어요. 자, 사질토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 즉 투수성이 좋은 토양이 사질토라 그랬어. 모래로 된 땅. 점토는 투수성이 아주 안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배수 불량으로 냉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배수가 안 된 점토 성분의 토양인 경우 냉해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육 단계별로 봤을 때는 출수 개하기에 저온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냉해 원인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냉해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 냉해를 극복할 것인지. 뭐, 일상적인 이야기, 내냉성이 강한 품종, 내냉성이란 찬 기온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냉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기를 회피한다. 아까 냉해는 출수 개하기에 가장 민감하다 그랬어요. 가장 민감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출수 개하기 때 냉해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온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한랭전설이 유입된다든가 하는 그런 통계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할 때 이 저온기를 회피하는 방법에 농법을 사용하게 되면 냉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그리고 포장,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선택 시에 냉기 정체 지역을 회피하고, 자,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냉해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랬죠.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 선택해서 작물을 재배하면 냉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포장 보온 대책, 밭을 보온해서 냉해를 경감시키는 방법, 토양을 피복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냉기가 토양 표면에 달지 않게끔 토양을 피복한다든가, 두 번째, 배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배수가 안 될 때 냉해가 심화된다 그랬죠. 배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냉해 피해를 개선할 수 있고, 방풍림을 활용한다. 방풍림은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들을 주위에 심어서 냉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이 형태가 이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주의작 형태로 작물을 재배해도 불어오는 바람, 찬바람을 막아주어서 품종의 냉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광 조건을 제거한다. 차광 조건, 빛을 차단하는 조건을 없앤다. 즉, 뭐 포장 근처에 큰 나무가 있다거나 이래서 햇볕을 차단해서 뭐 기온이 저하된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들을 없애주게 되면 냉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하는 이야기가 냉해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냉해가 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응급대책으로 작물 생육을 개선시키는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자, 일단 살수법, 연소법, 연면시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살수법은 작물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 왜 물을 뿌려주는데 더 찾아야지 냉해 피해가 응급대책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는데, 자, 살수법은 물을 뿌리게 되면 이 물이 얼면서 방출되는, 물이 얼면서 잠열이 방출을 됩니다. 이 잠열을 이용해서 지온 상승을 꾀하는 방법으로 냉해 직전 또는 직후에 응급대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연소법이라는 건 포장 주변에 물질들을 태워서 그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복사 냉각을 방지하는 그런 응급대책이 있고, 다음에 연면시비인데, 연면시비는 비료를 땅에다 뿌리에다 주지 않고 잎에 잎엽자죠. 옆에 뿌리는 방법이 연면시비예요. 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미 뿌리도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고, 뭐또 토양의 과다 습기로 냉해 피해가 입었다면 이미 토양에는 보비력은 높지만,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힘은 있지만, 뿌리에 호흡 작용의 저하로 인해서 이 비료 성분이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연면시비를 하는 건데, 생육이나 회복 관리를 위해서 연면시비를 했을 때 가장 비효는 비료 효율을 비효라고 그래요. 이런 비료 효율이 빠른 아미노산 등을 연면에 시비함으로써 생육을 개선할 수 있는 응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온에, 즉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에는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서 받는 작물 재해를 말하는데, 작물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자, 고온의 원인을 먼저 보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면 유기물이 과잉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작용이 광합성보다 더 우세하게 되어서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면 작물의 당분이 감소하게 되어서 고온의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요. 고온에서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고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져서 암모니아가 유해 물질로 작용해서 질소 대사 이상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작물에 피해를 주는가. 자, 세 번째, 고온에 의해서 철분이 침전되면 작물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황백화 현상이란 작물이 황색으로 변하거나 백색으로 변해서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황백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한 고온기에 태양광의 작물이 과다 노출되게 되면 일소 피해가 발생을 해요. 일소피해라는 건 고온기에 작물이 직사광선에 과다 노출되게 되면 온 줄기라든가 온 가지의 어떤 조직들이 화상을 입는 현상인데, 일소피해 현상에 대해서는 과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수에 과일이 화상을 입어서 검게 그리거나 착색되어서 어떤 과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다면 고온의 대책은 어떤 거냐? 어떻게 했을 때 열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지 월하할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한다. 월하는 자 우리 농업책에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월하는 여름을 넘긴다 하는 뜻. 여름을 넘길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하고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혹석이 위험을 회피해주는 방법. 자 그리고 위에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많이 해서 그 지원을 낮춘다든가 관계는 논밭에 물대기죠. 물을 많이 대서 그 물이 지원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 열애로 인해서 뜨거워진 토양이 식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관계를 해서 지원을 낮추는 방법. 자, 시설 재배에 있어서는 환기를 조절해서 지나친 고온을 회피하는 방법. 시설 재배는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부 고온으로 말라 죽는 그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는 환기가 필수가 되겠죠. 자, 다음에 밀식 상황이나 질소 가용을 회피한다. 밀식은 자, 어떤 작물이든 적정 재식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작물을 이 넓이의 포장에 몇 줄을 심어야 되는지, 몇 줄을 심어야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지 하는 재식 밀도가 있는데, 이 재식 밀도를 넘어서 심는 것을 밀식이라고 그럽니다. 밀식은 빡빡하게 심는 거, 빡빡하게 심는 거. 자, 밀식을 하게 되면 고온에 피해가 더 커지는 이유가 바람길이 막혀서 바람으로 작물 체온을 식혀줘야 되는데 밀식을 한 것 때문에 너무 빽빽이 심어져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자 질소를 과용하게 되면 과다성장, 웃자람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파리도 커져버리고 키도 커져버리면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밀식 환경이라든가 질소를 적정 시비를 함으로써 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요. 고온의 대책 부분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습회입니다. 습회는 수분으로 인한 피해예요. 자, 수분은 토양 중에 적정 수분이 있을 때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발생한 피해가 습회예요. 너무 건조해서 발생한 피해는 건조해인데 이 시간에는 습회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회의 의미는 토양의 수분이 과다하여 토양 공기가 부족해지고 아까 토양 3상 설명했어요. 자, 고상, 액상, 기상이 있는데 고상이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일 때 가장 이상적인 토양 3상이라 그랬는데 수분이 이 액체가 액상이 너무 많아. 그런다면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겠죠.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면 뿌리 호흡이 저하가 돼. 그래서 뿌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피해로 생육 성기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의 습회보다 다 자랐을 때 생육 성기의 피해가 더 심하다. 자, 습회의 원인을 보면은요, 먼저 토양이 다습하다. 물이 많다. 다습한 토양은 토양 중에 산소 결핍을 초래합니다. 왜? 호흡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결핍을 초래해서 호흡작용의 장애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뿌리에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된다. 두 번째,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 어떤 토양이에요? 점토질 토양.

0: 토양 입자가 너무 작은 점토질 토양은 투수성이, 물이 빠지는 성질이 아주 안 좋다 그랬어.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비가 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빠지고 계속 토양에 머물러 있다 보면 배수가 불량돼서 습해의 원인이 된다. 자, 그리고 지하 수위가 상승한다든지 갑자기 지하 수위가 올라와서 그 포장에 습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과다 강계,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도 습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습해의 대책. 자, 당연히 내습성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물이 많은 환경에서 클수 있는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 벼, 미나리, 뭐 이런 것들이 내습성 품종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일항을 높여서 재배하는 거, 고휴 재배. 이 휴자가 일항 주자예요. 그래서 일항을 높여서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바닥에 물이 많아도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습한 답에서는 효립 재배,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 재배하는 거, 횡하 재배. 횡하 재배라는 건 벼를 심을 때, 즉 모내기 할때약 25도 정도 이렇게 눕혀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습해에 강한 품종으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물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부숙시켜서 사용한다. 그리고 시비를 할 때는 심층 시비가 아닌 깊은 곳에 비료를 주지 말고 표층에 비료를 줘야 된다. 자, 습해를 입어서 밑으로는 투수성이 좋지 않아서 어떤 양분도 잘 내려가지 않는데, 이 밑에다 심층에 깊은 곳에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그 뿌리 작용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그런 작물에서 뿌리를 통한 양분을 흡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표층이라고 하면 작물이 심어진 작토층 정도에 시비를 실시함으로써 습해를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객토나 중경을 실시하여 토양의 통기를 조장한다. 통기라는 건 토양의 바람기를 많이 좋게 한다 하는 이야기. 자, 객토라는 건뭘 말해요? 토양을 바꾸는 거, 다른 곳에 흙을 가져다가 흙을 더 씌우는 게 객토, 흙을 바꾸는 거. 중경은 토양과 토양 사이를 부드럽게 갈아주는 거, 긁어주는 거, 또는 세토하는 거라고 이야기할까? 그 토양 입자를 부드럽게 해서 토양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배수를 개선하는 거. 배수를 개선하는 건 방법이 암거 배수 방법, 명거 배수 방법이 있는데, 암거 배수 방법은 지하에 배수관을 묻어서 물을 빼는 거. 명거 배수 방법은 지상에 어떤 물고를 내서 물을 배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동상애인데요. 동상애는 얼음하고 서리로 인한 피해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냉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는 아니야. 하지만 동상애는 작물이 얼거나 서리로 인한 피해를 동상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자, 동상애는 영하의 기온에서 작물 조직 내에 결빙이 생겨서 받는 피해, 즉 동해와 서리로 인해서 작물 조직이 어는 피해, 상해를 합쳐서 동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상해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물의 내동성을 키워야 되는데, 내동성이 어쩔 때 올라가느냐? 첫 번째, 세포에 수분 함량이 적어야 돼요. 수분 함량이 세포에 너무 많다 보면 기온이 내려가든가 하게 되면 쉽게 얼게 되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자유수 함량, 자유수, 즉 중력수를 모두 보내버리고 자, 수분 함량이 적었을 때 결빙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전분 함량이 적어야 돼. 작물 세포 내에 전분 함량이 많으면 거꾸로 당분 함량이 떨어져서 내동성이 저하가 됩니다. 당분 함량이 높을 때 내동성도 높아지는데, 전분 함량이 높고 당분 함량이 낮아버리면 내동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겠죠. 자, 세포의 삼투압이 높을까? 자, 삼투압은 세포의 삼투압이란 삼투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의 흐름의 에너지인데, 삼투압이 낮아버리면 그만큼 물 흐름이 느려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물 흐름이 느려지면 세포에게 무게질 및당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아서 빙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동성이 증가하는데 삼투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아주 좋게 되면 내동성이 증가된다. 자,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증가인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작물의 내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양분입니다. 자, 작물의 내동성 증가 요인, 세포의 수분 함량이 적을 것, 전분 함량이 적을 것,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을 것, 칼슘 및 마그네슘이 증가될 것, 이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거꾸로 하면 내동성 저하 요인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동상의 대책입니다. 자, 동상의 대책으로는 당연히 동해에 관한 작물을 심고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포복성 작물은 동해에도 강하지만 풍해에도 강합니다. 자, 그리고 관부가 깊은 작물, 관부라는 건 뿌리와 지상부, 지하부와 지상부의 연결 부위가 깊은 작물, 엽색이 진한 품종들이 동해에 강하다. 자,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동해는 생식 생장기가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동상의 약한 시기에 생식 생장기가 겹치지 않도록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자, 입지 조건 개선, 방풍林과 방풍 울타리를 설치해서 포장해 기온을 올리는 방법. 자, 보온 재배를 해야 되는데, 비닐이나 폴리에틸렌 등 보온 재료를 사용해서 피복을 해줌으로써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다밥인데요. 다밥은 토양을 밟아주는 것. 여러분들 옛날에 보리밭기 많이 해보셨죠? 보리밭에 동상해로 인해서 이렇게 서리발이 있으면 보리밭을 밟아주면 건전하게 큰다. 자, 마지막으로 풍해입니다.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예요. 보통 초속 6, 7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인데, 이런 풍해로 인한 장애는 작물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과일이 떨어지거나 작물이 넘어지거나 이파리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 2차적으로 병해나 부패립을 발생시키는 피해가 있고요. 화곡류에서는 넘어지면 수발화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발화란 이삭 자체에서 발화가 돼버림으로써 품질을 현저히 떨치는 그런 작업들. 자, 그리고 작물의 체온이 저하되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매개곤충이 활동이 저하돼서 수정률이 감소되는 그런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러면 풍해 대책으로는 마찬가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林을 조성하고 방풍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내풍성,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 배토를 해준다거나 지주를 결속해 주는 것. 자, 질소를 적정하게 뿌리고 밀식을 회피해서 생육을 건실하게 한다거나, 또는 도복이 우려되는 논에 물을 가둬둠으로써 도복을 경감시킨다거나, 또는 우리나라 태풍 이염기를 회피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또는 가수원에서 낙과 방지제를 살포하면 이런 풍해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업 등록이라는 말과 대리업 등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상관성,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중개업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이제 중개업이라고 한다면 매수 신청 대리업은요. 경매, 이제 부동산 경매 있잖아요. 이 경매 관련한 업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신청 대리업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인데요.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뭐 이런 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방법원에 경매 관련해서 등록을 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듯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한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칭한다라는 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의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 대리, 입찰대리 혹은 매수신청의 대리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개업 등록에서도 요건이 필요하듯이, 뭐, 예컨대 우리 자격이 좀 필요하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대리업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춘 상태에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 이 대리업 등록은 꼭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업 등록은 시군구에서 하잖아요. 근데 대리업 등록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지방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등록을 하고 그 감독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업 등록과 대리업 등록의 상관성을 한번 좀 알아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만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시군구에다가 중개업 등록을 해놓고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중개업도 하지만 경매 대리업도 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겸업으로만 가능합니다. 겸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업만 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대리업만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냐면 이거는 단독 업무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겸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주게 됩니다. 자, 등록은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냐? 중개업은 우리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고요. 우리 대리업은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했잖아요. 지방법원. 그럼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방법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뭐 가령 서울에는 5개 지방법원이 있어요. 중앙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없고요. 지원 뭐 내지는 뭐 군법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법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이제 소재하니까 대전지방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법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은 밑에 있는 이제 그 조그만한 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법원은 조금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명칭은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시군구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대리업 등록을 하면 그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매수신청 대리인은 조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시군구에 중개업하겠다고 등록한 자, 그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은 경매 관련해서 대리업하겠다고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 가능한 적격자를 한번 좀 알아보면 중개업은요,
공인중개사가 일단 신청할 수 있어요. 나 신규로 중개업할게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중개업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서두에 이 중개업은 겸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이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개공만,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 요 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누구냐면 자격은 없고요. 아주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시험을 봐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신 게 아니라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대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랑 또 법인인 개공 이렇게 두 가지 종별만 우리 대리업 등록을 할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중개업과 대리업을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대리업 거듭 설명드리지만 얘는 겸업으로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되거나 뭐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얘는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할수 있다. 자, 등록 신청의 적격은 방금 전에 알아본 대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할수 있고요. 요 대리업 등록은 현재 개공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은 이거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기득권 자체가 이런 걸할수 있는 기득권은 없고요. 중개업은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대리업은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둘 다, 그러니까 중개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고요. 우리 이제 중개사고라고 얘기하죠. 대리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는데 물론 사고의 확률은 대리업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개 물건은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물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물론 기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업 보증도 설정해야 되고 대리업 보증도 설정하는데. 따로따로 설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 보증을 설정했으면 이거 그대로 대리업까지 말하자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중개업 보증과 대리업 보증은 별개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배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컨대 내가 개인인 개공인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2억의 어떤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고 쳐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업까지 하고 싶다. 그럼 다시 2억을 하니까 요 2억에서 두 배, 그러니까 4억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만약에 한다면 법인 같으면 8억이 되겠고요. 요거는 주사무소를 기준하는 거고 분사무소 1개소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무소 둘 때마다 1개소마다 2억 원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출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죠. 우리 직접

35회 시험에도 요거를 좀 냈었던 건데, 예컨대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사무소 3개, 그리고 그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지금 얼마를 해야 되냐? 분사무소만 6억을 해야 되잖아요. 3개니까 하나마다 우리 2억씩이니까. 근데 여기 주사무소 4억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본점 4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것까지 합치면 요것만 10억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 그러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20억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은 요거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45시간으로 우리 실무 교육의 시간을 개정을 했어요. 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짧았는데, 사고들이 좀 많이 나서 우리 실무 교육 시간을 4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대리업은 이제 원래랑 똑같은데 32시간에서 44시간까지 말하자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시도지사 주관, 그리고 대리업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주관하게 되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은 지방법원장하고 어떤 직급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지방법원장도 물론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대법원장 바로 밑에의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위에 있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거의 장관에 준하는, 뭐 이제 실제 뭐 차관급이긴 한데, 장관에 준하는 그런 분이 이거를 이제 주관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등록 처분은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뭐 이런 어떤 기간을 갖고 있어요. 이 7일이 좀 나름 중요하고요. 그다음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14일인데, 이제 이 대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법원 업무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지연되는 경우가 좀 통상 많이 있잖아요. 뭐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을 좀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14일이 좀 걸리는데, 이 14일 안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등록증까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통지를 해주는 이유는 보증을 설정해라라는 의미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 받으면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 보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통지 받으면 후 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지 받고 보증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보험 같은 거 가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리업은 애초에 선 보증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막바로 등록증을 주는 게 14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장은 업무를 할때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데, 중개업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인장을 사용하느냐? 요거 있잖아요. 우리 중개업 인장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달리 말하면 대리업은 인장을 별도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거 많이 우리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걸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과실 책임도 물론 부담해야 되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그 사무소 빌려준 원인만으로도 책임을 지는 걸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중개업 쪽에서 이런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대리 쪽은요, 과실 책임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과실 책임은 이쪽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 없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대리는요,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걸 직접 출석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법률행위니까 이거를 법원에 직접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야 돼요. 법원에 출석해야 돼요. 가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소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무과실 책임은 없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뭐이 부분만 존재한다.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대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가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할 수 있어요. 건물이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할 수 있는데, 우리 실제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국의 법원을 이제 다 이렇게 망라해서 물건을 얼마 정도나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매년마다 좀 다르는데, 보통 최소한 20만 건에서 많이 이제 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는 약 50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물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물건 중에서 상당수가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도 경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동차랑 선박 같은 거는 소위 말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자동차가 경매는 나오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잘 출제되니까 알고 계시고, 작성 서면 최근에는 이쪽을 좀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5, 36, 2년 연속 지금 계속 여기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서면들이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년 보존을 해야 되고, 중개업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죠. 3년 역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래 계약서만 유일하게 이제 5년을 따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매 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건 카드도 5년, 그리고 이쪽 경매 쪽 확인 설명서도 5년을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카드라는 게 어떤 카드냐면, 경매 사건을 위임한 손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카드를 사건 카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명 고객 카드 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좀 말을 순화시켜서 고객 카드라고 하지, 왜 사건 카드라고 굳이 좀 무시무시한 말을 썼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 그 업무를, 이 민원 업무를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민원 업무는 다 사건이에요. 민사 사건, 뭐 형사 사건, 뭐 가정 사건, 뭐 이혼 사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사건 카드, 이거 고객 카드 같은 건데 5년 보존하고, 경매 쪽 확인 설명서도 역시 5년을 보존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쪽은 다 5년이다. 다만, 영수증이라는 제도가 중개업에는 없는데 대리업 쪽에는 영수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은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교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식이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 이 서식에 있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이제 교부하면 되는데, 따로 보존의 연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개 쪽은 어느 일방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한도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적은 편이에요. 이저 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몇만 원안 되는 정도인데, 대리 쪽은 일단은 보수가 조금 다양하기도 하는 데다가 우리 중개 보수보다는 우리 좀 요율이 좀 높아요. 자, 일단은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라고 해서 50만 원까지 일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만 분석해 주고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 뭐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부를 다 이제 그 분석을 해보고, 이런 권리는 예컨대 이제 소멸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권리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인수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실제 해주고,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성공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공 보수라는 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가 경매용으로는 낙찰 받았다, 내가 이제 입찰 대리했고 그 건이 1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에 비하면 훨씬 좀 우리 그 한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실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요 30만 원은 요쪽 우리 중개 보수 쪽에서는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세다. 그래서 이거 세개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 보수, 그다음에 성공 보수, 그다음에 실비까지. 왜냐하면 이거 다 받아도 되는 어떤 대가들이에요. 보수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자, 보수의 지급 시기. 얘도 이제 좀

빈출되는 항목인데, 중개보수는 원칙은 약정 시기에 받으면 됩니다. 약정 시기라고 하는 거는 합의하에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합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받으면 되는데, 예컨대 합의된 시점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날, 이제 보통 이제 잔금일이 요 날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잔금일. 그 다음, 우리 대리 쪽 보수는 원칙 약정. 이건 내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날짜, 이거를 기한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날까지 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 이제 그, 우리 보수를 지급받으면 된다. 뭐 이런 의미고. 행정처분 관련해서 중개업하다가 뭔가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등록 취소. 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록 취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오른쪽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취소가 됐다. 여기는 기속적 취소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개업 쪽에 업무정지 먹었다 이러면 이쪽도 당연히 업무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과 대리업은 상관성이 있어요. 요거는 겸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못한다면 당연히 이쪽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명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문자 사용을 8자나 5자의 문자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뭐 이런 어떤 문자 사용을 우리 상호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써야 되는데, 대리 쪽도요, 이제 명칭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규정 하나가 있는데, 내가 법원에 등록을 해놓기는 했지만, 내가 법원의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법원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이, 내가, 그건, 등록을 한건 맞지만, 그걸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업 등록을 해놨다. 이거를 활용부에서 영업하는데, 우리 사실 쓰고 싶은 어떤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지방법원에 근무했던 사람인가? 지방법원하고 뭐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가 좀 중요해요. 이 예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직책 중에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직책 말씀드렸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직급이 높은 이런 기관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장이 판단을 해서, 야,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어차피 지방법원에 등록을 했으니까, 어느 지방법원에 등록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법원의 명칭 같은 것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니? 라고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이 이거를 허용을 한다면, 쓸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시험에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방법원에 등록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은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이제 그할 거냐, 할수 있을 것이냐, 그 업무 범위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 일단 경매는요, 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그 투함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자유롭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넣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입찰표만 써서 넣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돈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10% 정도는 돈을 같이 넣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경매 그 물건의 환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이제 시켜서 우리 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최저 매각가는 법사가라고 해서 법원이 결정하긴 하지만 법원 공무원들이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감정평가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이거 해서 그 보고서를 가져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법원에

0: 그래서 사정한 가격을 해서 최저 매각가, 법사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가격을, 소위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해서 10%를 돈을 걸어야 돼요. 마치 계약금 걸듯이. 그러면 이거 10% 돈안 걸고 입찰표만 써내면 무효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를 꼭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가의 10%를 걸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찰 대리를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거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입찰표를 써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개공에게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대신 이거를 소위 이제 복대리 형태로, 그러니까 개공이 또 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개공이 직접 가. 네, 법원에 직접 가고. 그리고 우리 경매는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입찰은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예비 번호를 좀 받아 놓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을 우리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대금을,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10% 냈으니까 90%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매각 그 대금 납부 기한까지. 근데 안 내면 재매각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재매각을 하면 우리 일을 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을 안낼 거를 대비해서 예비 번호를 하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 즉 차순위 매수 신고가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요거 말하는 거죠. 우리 최저 매각가의 10%.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최저 매각가의 10%를 빼서 차순위가 높은 가격, 이걸 넘는이라고 민사집행법에 표현하고 있는데, 높은 혹은 넘는 가격을 써낸 사람들만 차순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게, 이 차순위에 만약에 어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두명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1등이 최고가고 2등과 3등이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둘다 한다고 그러면 둘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2등, 3등 중에서 보다 금액을 높게 써준 사람을 차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근데 만약에 2등한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3등한테도 내려올 수 있는 지위예요. 그래서 이걸 차순위라고 그래요. 차순위는 다음 순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떨어지면, 내가 이제 1등도 아니고 차순위도 아니면 이10%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반환 신청.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분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에게,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요.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고,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한테도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 쫓겨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말하자면 그뭐 돈도 못 받고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뭐 이런 제도들인데, 이런 거를 전부 돈을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이. 그리고 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관련해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포기한다라는 거는 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종전의 최고가가 말하자면 차순위로 바꾸게 되는데, 이거를 포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 있고 이것도 업무 범위 안에 해당이 되어진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단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업을 알아봤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오늘은 농학개론적 각종 재해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는 엄청 많은 재해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저온의, 고온의, 습해, 동상의, 풍해로 구분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온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예요. 즉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 동해와는 구분이 되겠죠. 기온이 낮았을 때 생기는 피해. 고온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고온에, 그리고 습해는 토양에 수분이 과다하거나 과소했을 때 생기는 피해인데, 습해는 수분 과다로 인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동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상해는 서리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얼고 작물이 언다거나 기온의 하강으로 서리가 내려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해입니다. 저온해라는 건 냉해를 말해요. 이 냉자는 찰냉자잖아. 그래서 동해, 얼동자를 쓰는 동해하고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온해는 보통 여름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낮은 기온 또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장애를 우리는 저온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냉해 원인은 어떤 거냐? 냉해는 저온해라 그랬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저온이 발생했을 때 생긴다. 여름철에 갑자기 이상 저온이 온다든가, 갑자기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한랭전선이 유입되어서 작물의 생육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된다. 이 생육조건이라는 건 작물별로 한계 온도와 유효 온도가 있습니다. 한계 온도란 이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한계점인 온도가 어딘가, 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어떤 온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작물별로 전부 달라요. 하지만 얼지 않고 찬 기온이 생육 조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작물이 생육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생육 불량 피해를 입는다. 꼭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게 냉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온 발생으로 작물이 생육 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게 되면 냉해를 입게 된다. 자, 두 번째, 일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온도 낮은데 햇볕도 부족해서 광합성이 온화되지 않으면 작물이 생활할 수 있는 동화산물이 부족하게 돼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현상이 냉해이다. 자, 그리고 냉해는 배수가 불량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토양이 너무 과습하다 보면 기온이 저하되고 또

너무 과습한 토양에서는 뿌리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혐기 호흡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뿌리 호흡이 저해됨으로써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냉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토양 성분이 사질토에 비해서 점토의 경우 냉해가 더 심하다 그랬어요. 자, 사질토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 즉 투수성이 좋은 토양이 사질토라 그랬어. 모래로 된 땅. 점토는 투수성이 아주 안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배수 불량으로 냉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배수가 안된 점토 성분의 토양인 경우 냉해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육 단계별로 봤을 때는 출수 개하기에 저온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냉해 원인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냉해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 냉해를 극복할 것인지. 뭐, 일상적인 이야기, 내냉성이 강한 품종, 내냉성이란 찬 기온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냉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기를 회피한다. 아까 냉해는 출수 개하기에 가장 민감하다 그랬어요. 가장 민감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출수 개하기 때 냉해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온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한랭전설이 유입된다든가 하는 그런 통계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 할때이 저온기를 회피하는 방법에 농법을 사용하게 되면 냉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그리고 포장,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선택 시에 냉기 정체 지역을 회피하고, 자,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냉해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랬죠.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 선택해서 작물을 재배하면 냉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포장 보온 대책, 밭을 보온해서 냉해를 경감시키는 방법, 토양을 피복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냉기가 토양 표면에 달지 않게끔 토양을 피복한다든가, 두 번째, 배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배수가 안될때 냉해가 심화된다 그랬죠. 배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냉해 피해를 개선할 수 있고, 방풍님을 활용한다. 방풍님은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들을 주위에 심어서 냉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이 형태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주의작 형태로 작물을 재배해도 불어오는 바람, 찬바람을 막아주어서 품종의 냉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광 조건을 제거한다. 차광 조건 빛을 차단하는 조건을 없앤다. 즉, 뭐 포장 근처에 큰 나무가 있다거나 이래서 햇볕을 차단해서 뭐 기온이 저하된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들을 없애주게 되면 냉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하는 이야기가 냉해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냉해가 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응급 대책으로 작물 생육을 개선시키는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자, 일단 살수법, 연소법, 연면시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살수법은 작물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 왜 물을 뿌려주는데 더 찾아야지 냉해 피해가

응급 대책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는데, 자, 살수법은 물을 뿌리게 되면 이 물이 얼면서 방출되는 물이 얼면서 잠열이 방출을 됩니다. 이 잠열을 이용해서 지온 상승을 꾀하는 방법으로 냉해 직전 또는 직후에 응급 대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연소법이라는 건 보장 주변에 물질들을 태워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복사 냉각을 방지하는 그런 응급 대책이 있고, 다음에 연면시비인데, 필요를 땅에다 뿌리에다 주지 않고 잎에 잎엽자죠. 옆에 뿌리는 방법이 연면시비예요. 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미 뿌리도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고, 뭐또 토양의 과다 습기로 냉해 피해가 입었다면 이미 토양에는 보비력은 높지만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힘은 있지만 뿌리에 호흡 작용의 저하로 인해서 이 비료 성분이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연면시비를 하는 건데, 생육이나 회복 관리를 위해서 연면시비를 했을 때 가장 비효는 비료 효율을 비효라고 그래요. 이런 비료 효율이 빠른 아미노산 등을 연면에 시비함으로써 생육을 개선할 수 있는 응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물의 피해를 주는 고온의, 즉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에는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서 받는 작물 재해를 말하는데, 작물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자, 고온의 원인을 먼저 보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면 유기물이 과잉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작용이 광합성보다 더 우세하게 되어서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고,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면 작물의 당분이 감소하게 되어서 고온의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요. 고온에서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고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져서 암모니아가 유해 물질로 작용해서 질소 대사 이상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작물에 피해를 주는가. 자, 세 번째. 고온에 의해서 철분이 침전되면 작물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황백화 현상이란, 작물이 황색으로 변하거나 백색으로 변해서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황백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한 고온기에 태양광의 작물이 과다 노출되게 되면 일소 피해가 발생을 해요. 일소 피해라는 건 고온기에 작물이 직사광선에 과다 노출되게 되면 온 줄기라든가 온 가지의 어떤 조직들이 화상을 입는 현상인데, 일소 피해 현상에 대해서는 막 과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수에 과일이 화상을 입어서 검게 그리거나 착색되어서 어떤 과일에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온의 대책은 어떤 거냐? 어떻게 했을 때 열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지, 월하할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한다. 월하는, 자, 우리 농업책에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월하는 여름을 넘긴다 하는 뜻. 여름을 넘길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하고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혹석이 위험을 회피해 주는 방법. 자, 그리고 위에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많이 해서 그 지원을 낮춘다든가 관계는 논밭에 물대기죠. 물을 많이 대서 그 물이 지온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 열에로 인해서 뜨거워진 토양이 식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관계를 해서 지온을 낮추는 방법. 자, 시설 재배에 있어서는 환기를 조절해서 지나친 고온을 회피하는 방법. 시설 재배는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부 고온으로 말라 죽는 그런 피해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는 환기가 필수가 되겠죠. 자, 다음에 밀식 상황이나 질소 가용을 회피한다. 밀식은 자, 어떤 작물이든 적정 재식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작물을 이 넓이의 포장에 몇 줄을 심어야 되는지, 몇 줄을 심어야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지 하는 재식 밀도가 있는데, 이 재식 밀도를 넘어서 심는 것을 밀식이라고 그럽니다. 밀식은 빡빡하게 심는 거, 빡빡하게 심는 거. 자, 밀식을 하게 되면 고온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이유가 바람길이 막혀서 바람으로 작물 체온을 식혀줘야 되는데, 밀식을 한것 때문에 너무 빽빽이 심어져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자, 질소를 과용하게 되면 과다성장, 웃자람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파리도 커져버리고 키도 커져버리면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밀식 환경이라든가 질소를 적정 시비를 함으로써 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요. 고온의 대책 부분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습회입니다. 습회는 수분으로 인한 피해예요. 자, 수분은 토양 중에 적정 수분이 있을 때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발생한 피해가 습회예요. 너무 건조해서 발생한 피해는 건조해인데, 이 시간에는 습회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회의 의미는 토양의 수분이 과다하여 토양 공기가 부족해지고, 아까 토양삼상 설명했어요. 자, 고상, 액상, 기상이 있는데, 고상이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일 때 가장 이상적인 토양삼상이라 그랬는데, 수분이 이 액체가 액상이 너무 많아. 그런다면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겠죠.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면 뿌리 호흡이 저하가 돼. 그래서 뿌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피해로 생육 초기보다 생육 성기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의 습회보다 다 자랐을 때 생육 성기의 피해가 더 심하다. 자, 습회의 원인을 보면은요, 먼저 토양이 다습하다, 물이 많다. 다습한 토양은 토양 중에 산소 결핍을 초래합니다. 왜? 호흡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결핍을 초래해서 호흡작용에 장애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뿌리에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된다. 두 번째,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 어떤 토양이에요? 점토질 토양. 즉, 토양 입자가 너무 작은 점토질 토양은 투수성이, 물이 빠지는 성질이 아주 안 좋다 그랬어.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비가 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빠지고 계속 토양에 머물러 있다 보면 배수가 불량돼서 습회의 원인이 된다. 자, 그리고 지하 수위가 상승한다든지 갑자기 지하 수위가 올라와서 그 포장에 습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과다 강계,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도 스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의 대책. 자, 당연히 내습성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물이 많은 환경에서 클수 있는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 벼, 미나리, 뭐 이런 것들이 내습성 품종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랑을 높여서 재배하는 거, 고휴재배. 이 휴자가 이랑 휴자예요. 그래서 이랑을 높여서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바닥에 물이 많아도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스판답에서는 효립재배, 이랑을 세워서 이랑에 재배하는 거, 횡화재배. 횡화재배라는 건 벼를 심을 때, 즉 모내기 할때약 25도 정도 이렇게 눕혀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스페의 강한 품종으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물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부숙시켜서 사용한다. 그리고 시비를 할 때는 심층 시비가 아닌 깊은 곳에 비료를 주지 말고 표층에 비료를 줘야 된다. 자, 스페를 입어서 밑으로는 투수성이 좋지 않아서 어떤 양분도 잘 내려가지 않는데, 이 밑에다 심층에 깊은 곳에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그 뿌리 작용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그런 작물에서 뿌리를 통한 양분을 흡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표층이라고 하면 작물이 심어진 작도층 정도에 시비를 실시함으로써 스페를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객토나 중경을 실시하여 토양의 통기를 조장한다. 통기라는 건 토양의 바람기를 많이 좋게 한다 하는 이야기. 자, 객토라는 건뭘 말해요? 토양을 바꾸는 거, 다른 곳에 흙을 가져다가 흙을 덧씌우는 게 객토, 흙을 바꾸는 거. 중경은 토양과 토양 사이를 부드럽게 갈아주는 거, 긁어주는 거, 또는 세토하는 거라고 이야기할까? 그 토양 입자를 부드럽게 해서 토양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배수를 개선하는 거. 배수를 개선하는 건 방법이 암거 배수 방법, 명거 배수 방법이 있는데, 암거 배수 방법은 지하에 배수관을 묻어서 물을 빼는 거. 명거 배수 방법은 지상에 어떤 물골을 내서 물을 배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동상애인데요. 동상애는 얼음하고 서리로 인한 피해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냉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는 아니야. 하지만 동상애는 작물이 얼거나 서리로 인한 피해를 동상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자, 동상애는 영하의 기온에서 작물 조직 내에 결빙이 생겨서 받는 피해, 즉 동해와 서리로 인해서 작물 조직이 어는 피해, 상해를 합쳐서 동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상해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물의 내동성을 키워야 되는데, 내동성이 어쩔 때 올라가느냐? 첫 번째, 세포에 수분 함량이 적어야 돼요. 수분 함량이 세포에 너무 많다 보면 기온이 내려가든가 하게 되면 쉽게 얼게 되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자유수 함량, 자유수, 즉 중력수를 모두 보내버리고, 자, 수분 함량이 적었을 때 결빙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전분 함량이 적어야 돼. 작물 세포 내에 전분 함량이 많으면 거꾸로 당분 함량이 떨어져서 내동성이 저하가 됩니다. 당분 함량이 높을 때 내동성도 높아지는데, 전분 함량이 높고 당분 함량이 낮아버리면 내동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겠죠. 자, 세포의 삼투압이 높을 거. 자, 삼투압은 세포의 삼투압이란 삼투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의 흐름의 에너지인데, 삼투압이 낮아버리면 그만큼 물 흐름이 느려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물 흐름이 느려지면 세포에게 무게질 및당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아서 빙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동성이 증가하는데, 삼투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아주 좋게 되면 내동성이 증가된다. 자,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증가인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작물의 내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양분입니다. 자, 작물의 내동성 증가 요인, 세포의 수분 함량이 적을 것, 전분 함량이 적을 것,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을 것, 칼슘 및 마그네슘이 증가될 것, 이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거꾸로 하면 내동성 저하 요인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동상의 대책입니다. 자, 동상의 대책으로는 당연히 동해에 관한 작물을 심고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포복성 작물은 동해에도 강하지만 풍해에도 강합니다. 자, 그리고 관부가 깊은 작물, 관부라는 건 뿌리와 지상부, 지하부와 지상부의 연결 부위가 깊은 작물, 엽색이 진한 품종들이 동해에 강하다. 자,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동해는 생식 생장기가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동상의 약한 시기에 생식 생장기가 겹치지 않도록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자, 입지 조건 개선, 방풍林과 방풍 울타리를 설치해서 포장에 기온을 올리는 방법. 자, 보온 재배를 해야 되는데 비닐이나 폴리에틸렌 등 보온 재료를 사용해서 피복을 해줌으로써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다밥인데요. 다밥은 토양을 밟아주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보리밭기 많이 해보셨죠? 보리밭에 동상해로 인해서 이렇게 서리발이 있으면 보리밭을 밟아주면 건전하게 큰다. 자, 마지막으로 풍해입니다.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예요. 보통 초속 6, 7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인데, 이런 풍해로 인한 장애는 작물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과일이 떨어지거나 작물이 넘어지거나 이파리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 2차적으로 병해나 부패립을 발생시키는 피해가 있고요. 화곡류에서는 넘어지면 수발화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발화란 이삭 자체에서 발화가 돼버림으로써 품질을 현저히 떨치는 그런 작업들. 자, 그리고 작물의 체온이 저하되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매개곤충이 활동이 저하돼서 수정률이 감소되는 그런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러면 풍해 대책으로는 마찬가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林을 조성하고 방풍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내풍성,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 배토를 해준다거나 지주를 결속해 주는 것. 자, 질소를 적정하게 뿌리고 밀식을 회피해서 생육을 건실하게 한다거나, 또는 도복이 우려되는 논에 물을 가둬둠으로써 도복을 경감시킨다거나, 또는 우리나라 태풍 이연기를 회피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또는 가수원에서 낙과 방지제를 살포하면 이런 풍해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